0: 얜 집 없어? 뚝딱뚝딱 아기 토끼지. 내가 뚝딱 예쁜 집 만들어줄게. 물통에 침대 이름표도 뚝딱. 여기가 아기 토끼지.
1: 새 집 생겨서 좋겠다.
2: 좋아 좋아.

0: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1: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2: 로로 코딩 컴퓨터. 마우스로 한글을
3: 클릭. 같은 글자 찾기.
2: 마우스로 코딩을
3: 클릭. 코딩으로 분수를 만든다.
2: 로로
3: 컴퓨터.
2: 선생님. 로로 코딩 컴퓨터.
3: 미니월드. 트레비 분수 동전 실종 사건.
4: 거기?
3: 어? 봉반장이네.
4: 트레비 본사의 동전들이 모두 사라졌어. 도움이 필요해.
3: 지금 바로 갈게.
5: 좋았어. 꽉 잡아, 호기. 사람들의 소원이 담긴 동전을 찾으러 출발.
6: 말도 안 돼. 이거
7: 뭐지?
6: 동전이 다 어디 간 거야?
4: 누가 신고하셨죠?
8: 나야. 내가 했어.
4: 잘했어. 이제 나한테 맡겨. 아, 흔적도 없이 싹 사라져버렸네. 어젯밤까지 동전이 있는 걸 봤다고?
8: 응, 어제 소원을 빌려왔었거든. 근데 오늘 아침에 다시 와보니까 동전이 하나도 없었어.
4: 멈춰!
5: 어? 어?
4: 여긴 들어오면 안 돼.
5: 미안해. 동전이 없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달려오느라.
4: 그걸 어떻게 알고 온 거지? 혹시 네가 가져간 건 아니고?
5: 아니야, 난 안 그랬어.
3: 봉반장, 맥스는 범인이 아니야.
8: 안녕, 동전이 없어졌다고 해서 도와주러 왔어.
4: 거기, 아리, 와줬구나. 기다리고 있었어. 아주 어려운 사건이야.
8: 어?
4: 동전의 흔적이 전혀 안 보여.
3: 이거 아무래도 또 골든보이가 장난을 치고 있는 것 같은데.
8: 골든보이가 강력한 힘을 갖게 된 후로 전 세계에서 이상한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거든.
4: 얘들아, 증거도 없이 섣불리 결론부터 내리면 안 돼. 먼저 제대로 된 증거를 찾아보자.
8: 잠깐! 나도 수사하는 거 도와주고 싶어.
4: 그건 곤란해. 경찰 수사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 아빠도 허락 안 하실 거야. 그렇죠?
9: 괜찮을 것 같은데. 지지는 집에서도 물건을 아주 잘 찾거든.
4: 네?
3: 사건을 빨리 해결해야 하잖아. 지지는 로마에 사니까 로마에 대해 잘 알 거고 그만큼 도움이 될 거야.
4: 알았어, 알았어. 장난치면 안 돼. 알았지?
8: 그럼 진지하게 수사에 임할게. 아빠, 다녀올 테니 집에서 기다려주세요.
9: 알았다. 조심하렴.
4: 이 만능 도구에는 돋보기가 달려있어. 이걸 이용해서 증거를 찾아봐.
8: 네, 반장님. 샅샅이 살펴서 꼭 증거를 찾을게.
3: 어?

0: 셰퍼윙스, 장난 그만. 얼른 증거를 찾아와.
1: 예, 반장님.
0: 괜찮아, 지지?
1: 이거 봐! 이런 걸 찾았어! 금화야!
2: 금화라니! 역시 골든보이가 범인이었어!
0: 단정하긴 일러!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
1: 하지만 이 금화, 진짜 수상한 느낌이 드는걸!
0: 경찰 수사의 첫 번째 원칙을 알려주지! 절대 느낌만으로 수사를 해서는 안 되는 법이야.
1: 알겠습니다, 반장님.
0: 허기, 아리,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봐.
1: 우리만 믿어.
0: 지지, 맥스, 나랑 증거를 찾으러 가자.
3: 좋았어. 그럼 수사 시작.
2: 실례합니다. 어제 수상한 사람 못 보셨어요?
4: 같이 찾아.
1: 혹시 수상한 사람 못 보셨어요?
5: 이거 봐, 동전이 한쪽을 향하고 있어.
0: 저기 동전이다. 지지, 잘했어.
1: 야호, 동전을 찾았어.
0: 이제 이 동전들을 트레비 분수에 되돌려 놓자.
6: 그거 내려놔, 봉반장. 그 동전은 가져갈 수 없어.
0: 골든보이, 역시 네가 훔친 거였구나.
6: 그냥 옮겨놓은 것뿐이야. 내 소원 동전만 남겨둬야 하니까.
1: 네 소원이 중요한 만큼 다른 사람들 소원도 똑같이 중요해.
0: 이 동전들은 분수에 되돌려 놓을 거야.
6: 하! 그렇게는 안 되지. 나 그 골든 주먹! 가라!
0: 안 돼! 돌려줘, 골든보이!
6: 그렇게 원한다면 직접 와서 가져가 봐.
1: 우리도 가서 도와줘야 해. 따라잡아줘.
5: 알았어. 꽉 잡아치지.
2: 여기저기 물어봤는데도 단서를 전혀 찾지 못했어.
0: 멈춰.
1: 어?
0: 당장 거기서, 골든보이.
1: 동반장,
2: 어서 잡자, 골든보이야.
6: 혹이랑 아리까지? 이리 더 재밌어지는데. 여기 내 선물이야. 치, 그럼 이건 어때?
2: 아리!
6: 느림보 녀석들.
2: 느림보는 너지? 잡았다.
6: 이건 뭐야?
0: 항복하라.
6: 항복? 누가 항복하는지 보자고! 최야! 잘 가, 슈퍼윙스! 다크 골든 타이탄! 벌써 포기하는 거야? 너흰 항복이 빠르구나!
2: 슈퍼윙스는 절대 포기하지 않아! 포기! 섀도우 스피드!
6: 어? 가라! 다크 골든 타이탄! 내가 동전을 넘겨줄 것 같아? 다크 골든 임팩트! 가자! 다크 골든 주먹! 주머니를 가져와!

0: 이제 이 동전은 전부 내 거야. 승리의 기념으로 내가 가질게.
1: 그래, 마음껏 웃어, 골든보이. 마지막에 웃는 건 우리가 될 테니까.
0: 오늘의 승자는 바로 나.
2: 환영합니다, 골든보이 주인님.
0: 드디어 슈퍼윙스를 이겼어, 골든 AI. 트랩이 분수해서 소원을 빌었더니 진짜로 이루어졌어. 하, 이거 봐. 어? 왜 이렇게 가볍지? 어? 이게 뭐야? 동전이 어디로 간 거지? 어떻게 된 거야? 슈퍼윙스!
1: 어떡하지? 골든보이가 포기를 안 하네. 어? 지지, 맥스!
3: 오케이!
1: 지지, 골든보이를 속일 방법이 없을까?
4: 좋은 생각이 있어. 이 주머니를 그렇게 원한다면 넘겨주자고.
1: 아하! 좋은 생각이야!
4: 행운을 빌어!

0: 어? 경찰 방패. 박대 직셔.
1: 최고의 장면인데?
0: 좋았어!
1: 동전 되찾기 작전
0: 대성공!
2: 지지, 네 덕분에 문제를 해결했어. 그래서 널 슈퍼윙스 명예 홍보대사로 임명하려고 해.
1: 슈퍼윙스 명예 홍보대사? 내가?
2: 그래, 넌 충분히 자격이 있어. 맥스, 준비됐어?
3: 물론이지. 조금만 기다려, 지지.

0: 여기 너만의 특별한 슈퍼윙스 볼이야.
1: 우와, 경찰 배지잖아. 내 소원이 이루어졌어. 어제 경찰이 되고 싶다고 빌었거든.
2: 지지, 이제 네가 트레비 분수를 지켜줘.
1: 네, 알겠습니다, 본반장님.
3: 버키, 지금 쫓기고 있어. 도와줘.
0: 버키! 버키한테 무슨 일이 생겼나 봐. 가서 도와줘야 해.
1: 안녕. 갈게.
4: 그럼 출발해볼까? 버키를 만나러 브라질로 출동!
0: 슈퍼곤충 구조대!
5: 얘들아, 갑자기 왜 이러는 거야? 우린 친구잖아, 안 그래?
4: 곤충들이 갑자기 이상해졌어. 빨리 이 사실을 알려야겠다.
0: 이 근처 어딘가에 버키가 있을 거야.
6: 맥스, 버키가 보여?
4: 아직 잘 안 보이는데. 잠깐, 나무가 왜 이렇게 부러져 있는 거지? 이런, 길이 막혔어.
0: 대체 어떻게 된 거지? 꼭 폭풍이라도 지나간 것 같은데.
4: 내 데이터에 따르면 숲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건 곤충들이야.
1: 뭐? 곤충들?
0: 사막이잖아. 뭐야? 사슴벌레의 잠자리까지?
4: 무슨 일이지?
1: 어서 피해!

0: 받아라. 곤충 퇴치 스프레이 발사. 전부 따돌린 거 맞지?
1: 근데 버키랑도 거리가 멀어졌어. 어떡하지?
0: 버키의 위치를 알아볼게.
1: 잡았다.
2: 세상에.
1: 엄마, 잡았어요.
2: 조심해야지.
1: 괜찮아요. 잘 잡았어요.
0: 휴, 고마워. 나 진짜 무서웠거든.
1: 곤충이 뭐가 무서워. 이렇게 귀여운데.
0: 얘들아, 나야, 나. 구해줘.
1: 버키? 어? 미안해. 네가 이상해진 곤충인 줄 알았어. 이상해진 곤충?
0: 눈이 녹색으로 변하더니 몸 색깔도 변하고 엄청 사나워졌어. 내 말은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1: 맞아. 나도 곤충들을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상해졌어. 빨리 원래대로 돌아오면 좋겠다.
3: 그럼 당장 출동해서 문제를 해결해야겠네.
1: 나도 같이 갈래. 그래도 돼요, 엄마?
2: 그럼. 대신 조심하렴. 슈퍼윙스랑 꼭 같이 다녀야 해.
0: 잘됐다. 자, 받아. 이걸로 몸을 줄이면 곤충들 가까이 갈 수 있어. 라야, 곤충들이 있는 곳으로 안내해 줄래?
1: 알았어. 나한테 맡겨. 다녀올게요.
2: 그래, 이따 보자.
4: 좋았어. 슈퍼윙스 몸이 작아졌다 이거지. 점점 재밌어지는데.
1: 이 근처에 있을 텐데.
5: 곤충들이 왜 저러는 거지?
0: 우주 폭풍 때문에 곤충들이 거칠고 사납게 변했나 봐. 이대로 두면 안 될 것 같아. 곤충들도 위험하고 숲도 완전히 망가질 거야.
3: 그럼 서둘러서 곤충들을 안전하게 잡자.
0: 알았어? 알았어.
1: 이쪽이야. 여기 너. 어서 들어와.
3: 너도 들어가. 어?
5: 거기 섀도우 스피드.
6: 야호!
5: 정말 고마워. 네 덕분에 곤충들을 금방 잡았어. 라야, 이번 일에 대한 보답으로 널 슈퍼윙스 명예 홍보대사로 임명할게.
1: 나를? 정말이야?

0: 이건 너만의 특별한 슈퍼윙스 볼이야. 우와. 어?
1: 우와. 원래 모습으로 돌아왔어.
2: 모두 잘 가.
0: 오늘은 일이 아주 쉽게 해결됐네. 얘들아, 이제 원래 크기로 다시 돌아가자.
2: 어떻게 된 거지?
3: 슈퍼윙스를 이렇게 쉽게 잡을 줄은 몰랐는데 말이야.
0: 골든보이, 지금 뭐 하는 거야?
4: 안 돼!
2: 당장 슈퍼윙스를 풀어줘.
3: 안 됐지만...

0: 슈퍼 윙스는 이제 끝이야. 앞으로는 문제가 생기면 이 골든보이를 불러.
1: 안 돼! 기다려!
0: 어디 보자.
2: 안돼! 도와줘!
0: 여기서 특별한 물건이 나오는 것 같던데. 나와! 어서 나오라고! 가만히 있어.
1: 이 안에선 열 수가 없어. 도움이 필요해.
3: 방법이 있어.

0: 어?
1: 그렇게 작아진 몸으로 날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골든 주먹 발사!
2: 조심해! 이쪽으로!
3: 날려봐봐라!
4: 하, 너무 느리잖아.
1: 왜 내 쪽으로 다가오는 거지?
2: 거기 섀도우 스피드!
0: 빨리 여기서 빠져나가자.
5: 라야, 너무 늦었잖아. 걱정 많이 했어. 괜찮니?
6: 그럼요. 그치만 곤충 세계에서 살아남는 건 진짜 힘들었어요.
0: 저게 뭐죠?
5: 세상에.
0: 오! 와!
7: 여긴 어디지? 뭐가 뭔지 모르겠어.
6: 넌 누구야? 여긴 어떻게 온 거고?
7: 난 이집트의 왕자야.
6: 왕자? 네가 진짜 왕자라고?
4: 내 분석에 따르면 진짜로 고대 이집트에서 온 왕자가 맞아. 우와.
7: 그럼 여긴 미래인 거야? 어쨌든 누가 나 좀 도와줄 수 있어?
4: 혹시 이집트에 무슨 일이 생긴 거야?
7: 맞아. 갑자기 이상한 구멍들이 생기더니 날아다니는 주먹 6개가 나타났어.
6: 설마 또 골든보이?
8: 어차피 다시 원래 크기로 돌아가려면 골든보이한테서 배지를 되찾아야 해. 우리가 도와줄게.
7: 고마워. 그럼 모두들 날 따라와.
6: 조심해 얘들아.
8: 걱정 마, 라야. 안전하게 다녀올게.

0: 강철 소방대 파이어로버가 돌아왔다. 더 커진 위기, 다시 시작되는 재난. 이 안에 피닉스, 태우의 이카루스, 세나의 허큘리스, 새로운 멤버와 강력한 악당까지. 더 강해진 팀워크, 더 거대한 스케일. 강철 소방대 파이어로버 Z, 많이 기대해 주세요.
1: 게임을 시작하지. 선택해라. 네가 살 것인가, 가족을 살릴 것인가. 12시간 후 감옥은 폭파된다.
2: 죽음을 예고하는 숫자, 일명 데드 넘버가 규정된.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3: 저 아름다운 곡선을 봐.
4: 내 이름은 로이디 통통 세르린누아.
5: 있어, 외계인 있다고.
6: 먹을 것인가 말 것인가. 외계인은 정말 있을까 없을까.
7: 알고 싶지 않아.
8: 슈그, 무서운 걸 잊었어.
9: 한 시간에 뇌를 바꿀
10: 거든. 도대체 예술이 뭔데.
1: 선택해라.
11: 집없어?
12: 뚝딱뚝딱 아기 토끼지. 내가 뚝딱 예쁜 집 만들어줄게. 물통에 침대 이름표도 뚝딱. 여기가 아기 토끼지.
13: 새 집 생겨서 좋겠다.
12: 좋아 좋아. 뚝딱뚝딱 아기 토끼지.
14: 길다리에서 장난을 치던 피터. 저런, 사고가 나고 말았어요.
0: 로보카 폴리 안전 스쿨. 계단에선 어떻게 걸어가야 할까요? 1번 난간을 잡고 걸어간다. 2번 급하면 뛰어간다. 정답은 1번. 앞쪽을 똑바로 보면서 난간을 잡고 한 칸씩 걸어가야 해요.
14: 급하다고 뛰지 말고 사람이 많을 때에는 앞사람과 간격을 두고 천천히 걸어가야 해요.
0: 로보카 폴리랑 꼭꼭 약속!

0: 케이크 없는 파티는 돌 없는 화성이나 다름없어.
1: 다들 오늘이 내 생일인 걸 진짜 까먹었나 봐.
0: 파티에 케이크가 빠질 수는 없지. 좀 도와줄래? 얘들아, 준비됐어? 기가빌더 출동! 땅파기 대전 쿠키! 땅파기는 내가 또 전문이지. 수학 천재 루루! 수학은 누워서 당근 먹기야. 눈부신 아티스트 레이! 내 손을 거치면 뭐든 예술이 된다고. 글룩사키 챔피언 마이티!
2: 자, 쌓고 포장하는 건 내게 맡겨.
0: 그리고 하늘을 나는 스타 스키! 몸집은 작아도 금리를 해내지! 기가빌더 출동! 좋아, 얘들아. 자, 이렇게 하자. 우린 케이크를 만들어야 해. 근데 더 크게!
1: 우와, 진짜 예술 작품인걸?
3: 그치, 벌써 입에 침이 고여.
1: 나도 케이크를 받고 싶은데, 조그만한 거라도.
0: 자, 그럼 시작해볼까? 특별 배달 왔어요. 이제 잘 섞어야 해. 반죽할 때는 정확한 비율로 골고루 섞는 게 제일 중요해. 내가 계산해볼게. 밀가루의 흡수율을 계산하고 액체의 점성 개수를 측정한 다음 일정한 한마디로 골고루 섞으면 된다는 거지?
2: 잘 되고 있어, 얘들아.
0: 잘했어, 얘들아. 이제 케이크에 덮을 크림을 만들어서 위에 잘 발라주면 바로 파티 시작!
1: 케이크 정말 멋지겠지.
4: 야, 정말 멋진 발명품이야. 우리는 포보와 두더지들. 예! 과학은 하나의 게임이지. 누구보다 먼저 화성을 연구해서 명성을 손에 넣겠어. 정말 잘 파는군. 이거 조만간 흥미로운 게 나오겠어.

0: 진짜 매끈하게 잘 발랐는데 예술 작품 완성.
1: 진짜 맛있겠는데?
2: 거의 다 됐어. 모두 잘하고 있어. 크림 한 겹만 더 바르고 과일을 올리면 케이크 완성이야. 루루, 딸기 좀 가져다 줄래?
1: 응?
2: 딸기가 다 어디 갔지?
0: 크림도 다 사라졌어. 어? 딸기랑 크림에 발이 달렸나? 저쪽으로 가고 있는데?
1: 누군가 우리 재료를 훔쳐가고 있어!
2: 뭐야! 두더지들이잖아! 빨리 뒤쫓아가자!
1: 다들 조심해. 뭔가 수상한 짓을 꾸미고 있는 게 분명해.
0: 누나,
1: 그거 봐, 맞지?
0: 기가 밀다. 변신 포켓몬 변신 완료. 마이티봇 변신 완료. 레이봇 변신 완료.

0: 뒤쫓아! 너희 도망가봤자 절대 숨을 수 없어! 뭐야! 생각보다 엄청 잘 숨었잖아!
1: 겨우 저만큼? 빨리 잡자! 그렇게 쉽게 도망가게 해준대?

0: 잡혔지? 도망치고 있어!
1: 아니, 누구 맘대로 축하 파티를 망치게 할 순 없어! 나

0: 어떡하지? 그래! 우리의 특별한 날을 망치게 할 순 없어!
1: 내려가 떨어진다! 나한테 맡겨!
0: 잘했어, 루루! 멋진데?
1: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내가 갈게! 두더지들은 안전해!
2: 얘들아, 우리가 해냈어! 잘했어!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야! 가자! 빨리 재료를 싣고 가서 파티를 시작해야 해! 예!
3: 역시 내가 만든 발명품이야. 아, 여기 좀 봐, 두더지들아. 처음 보는 광물이 여기 있네. 에? 얘들아? 야! 내 스릴러 드릴러! 두더지 녀석들! 안 돼!
2: 재촉하긴 싫지만 곧 파티가 시작될 거야. 그때까지 케이크는 준비될까?
0: 가자, 얘들아. 우린 할 수 있어. 니들은 기가 빌더잖아.

0: 밀려! 임무 완성!
1: 우와! 이건 정말이지 화성에서 가장 멋진 케이크 같은데? 아니, 은하계에서?
2: 우와, 진짜 멋진 케이크다.
3: 자, 마지막 장식할게요.
2: 어?
0: 놀랐지? 생일 축하해, 화이팅! 어?
2: 뭐야, 다들 기억하고 있었구나.
3: 절대 안 까먹었지? 네 생일을 어떻게 까먹겠어?
2: 우와, 예쁘기만 한 게 아니라 맛도 최고인데.
4: 너무 맛있다.
5: 여기 있었군. 여기서 뭐들 하는 거야? 빨리 돌아가자.

0: 저 해바라기는 정말 큰데요?
1: 제가 화성에서 이뤄낸 두 번째 결과물이죠. 거대한 감자에 이어 거대한 식물원도 만들었어요.
0: 특별한 꽃들이 정말 많네요. 저도 식물원을 위해 특별한 걸 만들어봤어요.
2: 저게 뭐야?
0: 겁먹을 필요 없어요. 저건 진짜 벌이 아니라 로봇 벌이에요. 꽃가루를 옮겨서 씨앗이 맺히게 도와줘요. 누군가 갑작스레 움직이지만 않는다면 아무 문제 없을...

0: 벌들이 시내에 나타났잖아. 오, 다 찍고 있지? 어? 어떡해, 시장님이잖아.
1: 그만 쫓아와, 저리 가.
0: 어, 괜찮을 거예요. 어서 서둘러서.
1: 기가 빌더에게 연락 좀 해.
0: 새로운 임무가 생겼나 본데?
2: 기가 빌더, K시장이야.
3: 안녕하세요.
2: 벌 때문에 곳곳에 문제가 생겼는데 이 벌들이 안전하게 머물 수 있는 집이 필요해.
4: 그러니까 시장님 뒤에 날아다니는 오싹한 괴물들로부터 벌들을 보호하라는 거죠?
2: 아니, 그 괴물들이 벌이야.
4: 에? 저 거대한 괴물이 정말 벌이라고요?
2: 조금 서둘러주겠니? 시민들이 진짜 벌로 착각하고 불안해하고 있거든.
0: 걱정 마세요. 다들 준비됐어? 자, 그럼 기가 빌더 출동! 대장 쿠키! 땅 파기는 내가 또 전문이지! 수학 천재 루루! 수학은 누워서 당근 먹기야! 눈부신 아티스트 레이! 내 손을 거치면 모든 예술이 된다고! 근육쌓기 챔피언 마이티!
4: 자, 쌍콕 포장하는 건 내게 맡겨!
0: 그리고 하늘을 나는 스타 스피! 몸집은 작아도 큰일을 해내지!
3: 기가 빌더 출동!
5: 도와주세요! 벌들이 내 국화꽃을 다 망가뜨리고 있어요.
0: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벌들을 다시 식물원으로 데려갈게요.
5: 하지만 어떡해?
0: 얘들아, 좋은 생각 있어?
6: 나한테 맡겨. 잘 봐. 내가 재밌는 걸 보여줄게. 자, 꿀벌 여러분, 우리 식물원으로 가볼까?
0: 뭐야? 이건 어때? 벌들이 따라오게 만드는 거야. 이 달콤하고 커다란 맛에 사탕을 보면 관두자.
1: 또 다른 방법 없을까?
7: 저한테도 좋은 생각이 있어요. 벌을 유인하는 데는 진짜 꽃보다 더 좋은 게 없죠.
0: 효과가 있잖아. 어서 따라와!
4: 하지만 저 벌침에 찔리면 너무 따끔할 것 같은데.
0: 기가 빌더가 벌들이 살 새로운 집을 지어줄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해보자. 커다란 벌집을 짓는 거야. 벌이 자기 집처럼 편안하게 느끼면서 꿀을 모을 수 있게 벌집을 육각형으로 만드는 거지. 하지만 벌집은 꿀을 노리는 천장을 피할 수 있게 높은 곳에 지어야 해. 저 나무 위처럼. 우와. 이번 벌집 짓기 공사는 아주아주 간단해. 블록 쌓기 하듯 차곡차곡 쌓으면 돼.
8: 근사하겠죠?
9: 예, 그럼요.

0: 벌써 꿀을 만들기 시작했어. 저기 봐.
1: 이미 블록 한 개를 채웠으니까 내 계산에 따르면 화요일까지면 벌집을 다 채울 거야. 너무 무서워하지 마, 마이티.
2: 고맙단 말을 하려는 거야.
1: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방식으로.
3: 우리는 포보와 두더지대. 과학은 하나의 게임이지. 누구보다 먼저 화성을 연구해서 명성을 손에 넣겠어. 오, 하하. 나의 에너지 스캔 안경이 아주 그냥 요동을 치는군 그래. 왜냐고 물어본 거야? 왜냐하면 방금 내 안경이 꿀이라는 걸 감지했기 때문이지. 꿀을 특별한 에너지로 쓸 수 있다는 걸 녀석들은 몰라. 오직 나 같은 천재만이 알 수 있지. 곧 저 꿀은 다 내게 될 것이다.
0: 저 우르렁 소리는 뭐지?
1: 지진인가?
2: 내 뱃속에서 난 소린가?

0: 조던지들이야! 꿀통을 훔쳐갔어!
1: 보탱 꿀도둑을 빨리 잡자!

0: 어디 한번 잡아보시던가.
1: 도망 못 가, 이 악당들아.
0: 하하, 네가 나팔더라. 이렇게 놀고 있어. 난 달구단 꿀을 연구할 테니까.
1: 도망치고 있어. 소용없어. 여기 갇혔어. 얘들아, 뭔가 깜빡한 거 없어? 기가빌더 변신! 포켓몬 변신 완료!
2: 마이티몬 변신 완료!
1: 레이브 변신 완료!
0: 좋아! 얘들아, 서랍장을 어서 던져! 에이, 서랍장이든 선인장이든 아무리 어때! 던지기나 해!
3: 이제 어떡하지?
1: 안 돼!
0: 아, 안 됐네. 이런 나쁜 녀석들 같으니! 너희 다 사라지게 해주마! 자, 간다!
1: 선인장을 모두 원래 자리로 되돌려놔야겠지? 기가빌더 출동!
4: 출동!

0: 이 꿀은 나만을 위한 거란 말이야.
1: 절대 그럴 순 없지. 준비 완료.
0: 저 꿀을 다 차지하려면 어라? 아니 저것도 뭐야? 저 고슴도치 같은 선인장은 또 뭐야? 안 돼! 안 돼!

0: 재료를 찾아서 정말 다행이야.
1: 얘들아, 저기 봐. 이젠 벌이 하나도 안 무섭나 봐.
2: 맞아. 이렇게 맛있는 걸 만들어주는 벌이 어떻게 무서워할 수 있겠어. 안 그래? 하이파이브.
3: 어? 뭐야? 어디 가는데?

0: 이어서 어린 철학자가 방송됩니다.
1: 안녕 친구들, 나의 비밀 친구 해치가 돌아왔어. 새로운 악당 몽박사의 등장, 더 강력해진 모냥까지. 하지만 걱정 마, 서울을 지키기 위해 새롭게 변신한 해치, 성계의 형사 그리고 미아공주님까지 모두 힘을 합치면 어떤 일도 해결할 수 있다고. 환상적인 모험으로 돌아온 나의 비밀 친구 해치, 많이 기대해줘. 알아요.
2: 안녕 친구들, 고고다이노가 자가절화 기계로 곤충처럼 작아졌어. 작아진 탐험대가 신비로운 곤충 세계를 발견하게 되는데 엄청난 위기들이 끊임없이 찾아오고 있어. 안키, 스톰, 해리, 레스큐킹으로 합체해줘. 작아진 고고다이노 곤충 탐험대와 함께 신비로운 곤충 세계 대탐험을 시작해보자. 자, 모두 준비됐지? 고고다이노 곤충 탐험대, 고고!

0: 취미 같은 건 질색인 고드리 부장의 도토리 문화센터 참입기. 취미의 성지 도토리 문화센터를 지키는 고인물 사인방 할머니들, 그리고 이를 파괴하려는 유니버스 부장 고두리가 펼치는 육회발랄 감동 이야기가 시작된다.
1: 한번 문을 여는 방법을 알게 되면 세상의 모든 문을 열어보고 싶어질 거야.
0: 업무의 일환일 뿐을 외치던 고두리 부장, 그러나 점차 취미의 세계로 빠져드는데, 과연 유니버스 그룹은 쇼핑몰 더 유레카를 완공할 수 있을까? 또한 고두리 부장은 취미의 성지 도토리 문화센터에서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파견. 띠용띠용 허지탈출 넘버 원.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쏜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군말이 굳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기 년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재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에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연학계냐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0: 나는 왜 제가 좋을까?
1: 야, 뭐 보냐? 혹시 쟤? 박지음이 예쁘긴 하지. 인기 진짜 많더라. 중학교 형아들도 쟤 보러 온대.
0: 어? 그게 누군데?
1: 어? 너 쟤 보고 있었던 거 아니야?
0: 난 쟤 보고 있었는데. 저기서 제일 귀엽...
1: 아, 누군데?
0: 저기 안경 쓰네.
1: 안경? 아? 누구야? 처음 보는데? 저기요? 제 말 듣고 계세요?
0: 그러게, 나는 왜 쟤가 좋을까?
2: 이거는 생각하기 어려워요. 그거는 알 수 있는 방법이었는데.
3: 맞아, 사춘기 때 되면은 이성한테 끌리는 그런 호르몬 같은 게 나오는데.
4: 사랑 호르몬 같은 게 늘어나는 그때 시기인 것 같아. 청춘의 시기랄까?
5: 나는 오히려 그 좋아하는 게 아니고 살짝 호감? 있는
6: 그게 그거 아니야?
5: 아, 그렇긴 한데 살짝 다르지.
3: 근데 호감의 기준이 뭐야?
5: 내 마음에 끌리고 내가 봤을 때 너무나 좋은 그런 사람? 예전에 살짝 다쳤을 때 막 보건실로

0: 가게 해준 그런 애면은 좋아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1: 밀통 까먹은 거 챙겨주던가.
2: 나는 아직 어려서 그런 일이 없었어.
3: 충격적이겠지만 여친이 있습니다.
0: 또 어떻게 해서 만나게 됐어?
3: 제가 2학년 때 같이 놀다가 좀 끌리게 돼서 고백을 했어. 그래서 지금 3년째 만나고 있어, 3년 반.
1: 처음에 어떻게, 어떤 느낌으로 끌렸어?
4: 제일 친한 친구?
5: 초등학생은 그 사귈 때 1년을 넘기는 경우가 드물다고 하는데.
6: 근데 얘는 3년?
1: 나도.
3: 엄청 막 매일 약속 잡고 매일 놀다 보면 좀 질릴 수도 있잖아. 근데 약속을 이제 그렇게 많이는 못해. 아직 초등학생이라서.
6: 아니, 친한 남자는 있는데 그거 고백했을 때 받아줬어.
3: 막 입꼬리가 막 여기까지 올라갔는데.
6: 아니, 나 지금 너무 연타워.
1: 나는 그냥 유치원 때부터 만난 여자애가 있는데 뭐 사귀는 건 아니고 친해. 같이 친했다가 서로 다른 학교에 갔는데 그 내가 전학을 갔거든? 근데 그 여자애가 있었어.
3: 와, 아, 그 정도면은
2: 우연이네.
5: 운명인 거지, 운명.
3: 운명인 거지, 운명.
5: 다들 유치원 때부터가 뭔가 다 핑크퐁이네.
2: 형은 없어? 형은 없어?
5: 아, 저는 관심 없습니다.
3: 아니, 얼굴도 잘생기시고 좀 있으실 것 같은데.
6: 이거 고백을 받아봤다던가 이런.
2: 아니야, 아니야. 형은.
5: 최근에 있긴 한데.
2: 형은.
1: 스토리.
5: 갑자기 걔가 좋아하는 애가 생겼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살짝 상담 같은 것도 해줬지. 근데 갑자기. 나 너 좋아해 하는 거야. 근데 나는 연애에 관심 없어가지고 찼어.
0: 나는 사람마다 다 취향이 다르니까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6: 나는 얘가 예뻐 보일 수도 있고 나는 얘가 내 스타일이 아닐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서로 보는 것이 다르다고 생각해.
3: 감정이 다 색깔별로 나뉘는 것처럼 되게 다양할 거라고 생각해서 나는 정할 수는 없을 것 같아.
1: 나는 뭔가 서로 사연이 있어. 뭔가 엄청 친하고 서로 도와주고 그러면 또 좋아할 수도 있고.
2: 그것도 친해지려면 공통점이라는 게 있어야 친해질 수 있는 거 아니야?
1: 서로 비슷한 성격이나 이런 게 있어야지 딱 맞지.
2: 친해지기가 1단계, 2단계가 사귀는 거, 3단계가 사랑하는 거 이거일 것 같아. 난 그냥 너무 간단해.
5: 사귀는 중에서도 사랑할 수도 있는 거 같아.
1: 맞죠.
2: 근데 형은 친해져서 사귀고 싶어? 아니면 사랑해서 사귀고 싶어? 아니면 좋아해서 사귀고 싶어?
3: 솔직히 우리 학교는 거의 다 친해져서 사귀는 그런 느낌으로.
6: 근데 나는 사귀는 거란 그 서로의 마음을 진짜 잘 이해하고 바라보기만 해도 좋은 사람일 때 사귀는 게 정말 완성이 되는 것 같아서 나는 왠지 사귀면은 사랑을 해야 될 것 같아.
2: 없어.
5: 있지.
6: 그럼 어디부터 놀래?
5: 밤에 못 자기도 하고 생각나기도 하고 또 들이대기도 하고 너무 막 엄청 좋아하면은 얘를 위해서 살기도 하고 약간 그런 식으로 인생에 뭐라 해야 돼?
6: 바뀌어?
5: 어쨌든 인생에 그게 바뀌니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
1: 나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번 고백을 하고 차여 보는 게 또 내 인생에 엄청난 경험을 줄 것 같고 그래서 나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 말을 안 하면
3: 그냥 자신이 좋아하는 마음을 표출하지 못하고 자신의 마음을 그 속에만 남겨두고 진실로는 꺼내지 않는 게 짝사랑이잖아. 그래서 이건 진짜 사랑이라는 거는 아닌 것 같아. 둘 다 사랑하고 둘 다 모든 걸 줄게 이런 식으로 해야지 진짜 사랑인 것 같아.
5: 근데 나의 감정은 사랑이 아니라는 거야?
6: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속 안에 있는 거잖아. 근데 그거를 사랑이 아니라고 표현해버린 그 감정은 뭐야?
3: 그건 설렘인 거지?
2: 근데 일단 한번 맘먹고 하면은 뭔가 좋을 수 있는 게 아까 현준이 형이 말한 것처럼 차이면은 그것도 경험이고 일단 해봐야 그 사람이 내가 좋은지 안 좋은지 알 수 있잖아.
5: 그 연애를 하잖아. 이득이 뭐야?
2: 이득?
5: 나에게 그 현실적 그런 가치가 있나?
2: 있지?
1: 인생의 경험.
5: 뭔데 말해봐.
1: 인생의 경험.
6: 그 사람과 내가 나눌 수 있는 감정과 그 사람과 함께하는 추억이 내게 남는 거지.
0: 그리고 막 내가 따돌림을 받고 있을 때 막

0: 시켜줄 수도 있고 편먹어줄 수도 있고.
1: 아니, 나는 이미 친구들이 그래 줘가지고 상관없는 거.
2: 늦어.
3: 그럼 형은 언제부터 사귀고 싶은 마음이 생길 것 같아?
1: 그래도 빨라도 중학교는 가야지.
2: 형 사춘기 빨리 왔으면 좋겠다. 많이 긴장했네. 당황했어, 이번엔.
3: 착하고.
2: 다음은 망설이기. 그 뒤엔 손가락 흔들기.
3: 그냥 좀 착하면 될것 같은.
2: 많이 불안하지, 형.
3: 그래, 너부터 얘기해라. 생성이다.
2: 우와, 우와, 누구야?
4: 하트.
3: 누구세요? 우와.
4: 우와,
3: 오, 세개 달려있다. 왔어.
2: 나도 세개
3: 감사합니다.
4: 엄마, 저희 엄마한테 딱 촬영 끝나고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딱 프로포즈.
3: 나는 엄마 아빠한테 동시에 줄 거야. 엄마 아빠 선물이야. 나도 예서희처럼 그냥 그 엄마 아빠한테 그냥 동시에 이렇게 줄 거야.
1: 난 내가 가질 거야.
3: 냄새가 좋은데?
2: 아니, 근데 이거 키우는 법 있어요? 키우는 법 좋은데?
3: 물에 이렇게 꽂아놓으면 돼.

0: 어?
1: 꽃도 사랑도 아름답게 피어나길 바라. 이어서 수상한 방송국이 방송됩니다.

0: 안녕, 지구인 여러분. 화성 TV의 제이입니다. 우린 화성에 정착해 테라포밍을 하고 있어요. 매일매일이 사건 사고의 연속이죠. 그런 우리를 도와줄 최고의 건설팀 소개합니다. 기가빌더! 기가빌더 출동!
1: 저 중장비들 좀 봐.
2: 정말 멋져.
0: 그럼 건설 현장을 구경해볼까요? 기가빌더 팀의 멋진 중장비도

0: 그러면 기가 밀던 팀들이 어떤 것들을 만들까요?
1: 기가 밀던 임무 완수!
0: 멋지다! 너네 정말 최고야!
1: 기가 밀던 준비 완료!
2: 기다릴게!

0: 우리 집이 즐거운 놀이터로 변신. 오늘은 색종이가 보이네요. 어떤 색을 가져갈 건가요?
1: 초록색이요.
0: 서진이는?
2: 파란색.
0: 혜섬이는?
3: 노란색.
0: 시작해볼까요?
3: 네.
4: 시작해요.
0: 준비, 시작. 납작한 종이를 빨아들이기가 쉽지 않아요. 다들 열심히.

0: 몇 개 성공했는지 세어볼까요?
1: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0: 다들 정말 잘했어요. 이번엔 색을 바꿔서 다시 한번 해볼까요?
2: 초록색이요.
3: 빨간색이요.
4: 노란색이요.
0: 준비, 시작! 콕 집어서 집중해서 빨아들여요. 음료수 마실 때처럼 잘 되면 좋을 텐데. 끝났습니다.
2: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4: 하나, 둘.
0: 재미있는 놀이가 가득한 우리 집 놀이터. 다음에도 같이 놀아요.
5: "행운의 편지". 이 편지는 EBS에서 최초로 시작되어 1년에 지구 반바퀴를 돌면서 편지를 받는 사람에게 특별한 경험을 주었고 무작위로 옮겨졌습니다. 이 편지를 받는 사람에게는 행운이 깃들 것이며

0: 여러분은 이제 만 킬로미터 떨어진 사람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과연 당신과 그 사람은 친구가 될 수 있을까요? 만약 둘이 친구가 되지 못한다면 거절은 거절한다. 안녕? 다들 잘 지냈어?
1: 응, 잘 지냈어.
2: 안녕, 나도 잘 지냈어.
0: 세 번째 미션, 나의 삼시세끼 소개하기. 내가 하루 동안 먹은 음식을 모두 소개해주세요. 단, 한 끼 식사는 반드시 가족과 함께하기. 별 세 개.
1: 알았어, 내가 먼저 보여줄게.
3: 안녕. 오늘 조금 뜨거운 걸 먹고 싶어서 샥슈카를 한번 만들어 볼 거야.
1: 잠깐. 샥슈카는 토마토, 채소, 계란을 넣고 만든 요리야. 빨간 토마토 속에 달걀이 둥둥 들어가서 백인해 지옥 속 달걀이라고도 불러.
3: 미국에 토마토가 토마토를 많이 좋아해서 샥슈카를 많이 먹는 것 같아. 들어와봐. 어저께 밤에 내가 준비 다 해서 이제 다 준비돼 있어. 아보카도요.
1: 프라이팬에 우유를 두르고 양파를 볶아, 마늘,
3: 아 냄새,
1: 고추, 파프리카 가루, 버섯을 넣어. 그 다음 옥수수, 치킨 스톡, 토마토 소스를 가득 넣고 빵도 구워. 마지막으로 계란, 치즈 넣고 기다리는 거야.
3: 엄청 배고프지만 계속 보게. 준비됐다. 엄청 맛있게 생겼다. 이거 아침에 먹으면 진짜 좋아. 왜냐면 속이 다 따뜻해지고 맛있는데 또 건강해. 누나 빨리 일어나.
4: 날 부른 거야? 주천이 덕분에 나도 일어났지롱.
5: 나루야. 굿모닝.
3: 오늘 나의 아침을 소개해줄게. 묵은지 참치김밥인데 엄청 맛있어.
4: 묵은지 김밥 만드는 법 알려줄게. 먼저 참치, 고추냉이, 마요네즈를 넣고 섞어. 참기름 듬뿍 넣은 밥에 깨를 솔솔 뿌리는 것도 잊으면 안 돼.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묵은지를 준비해줘. 묵은지를 물로 씻은 다음 설탕, 들기름, 다진 마늘 넣고 달달 볶아줘야 해. 재료를 넣고 김밥을 말면 우리 엄마표 묵은지 김밥 완성!
3: 묵은지가 진짜 고소해. 이렇게 씻고 볶는 거거든? 근데 그래도 불구하고 엄청 매콤하고 참치의 그 고소함이 조화가 진짜 예술이야.
1: 와! 묵은지 김밥? 신기해. 너무 먹고 싶다.
3: 근데 글씨는 눈이 짜장면 나오는데 수요일이잖아. 아침 많이 먹으면 많이 못 먹는. 그래도 너무 맛있다.
1: 정말 맛있겠다. 나는 친구들이랑 점심시간에 도시락 먹었어. 나랑 친구들의 점심이야. 나는 치킨 너겟, 라비올리, 라스베리, 딸기 가져왔어.
6: What do you like to eat?
7: For lunch at school, yeah, smoked salmon sandwich.
8: Or burger.
6: Oh, burger? Okay. What about you, Adrian?
9: A sandwich.
6: Okay. What's your favorite thing to eat?
9: Pasta.
6: Pasta? Well, me too.
1: 친구들이랑 같이 먹어서 더 맛있었어.
4: 신기하다. 우리는 학교에서 급식을 먹었는데 오늘은 맛있는 눈이 짜장면이 나왔지 뭐야? 사진은 못 찍었지만 정말 정말 맛있었어. 그리고 집에 와서 간식을 먹었지.
10: 제 간식을 소개할 건데요. 제가 자연식을 많이 먹다 보니까 이런 과일을 먹을 거예요. 이거는 방울토마토보다 좀 단 토마토인데 왜 설탕을 잣대로 박은 느낌이에요. 딱 제가 좋아하는 맛이에요. 맛있어요. 참외를 먹어볼게요. 이 껍질이 개구리 모양처럼 생겨서 개구리 참외라고 하고 진짜 달아요. 참외보다 더 달아요. 이거는 때려 부은 거지. 그럼 진짜 달거든요. 이거는 솔솔솔솔 나는 느낌이에요. 이거는 오디라고 조금 징그러운 악마의 열매처럼 생겼지만 맛은 있어요. 달콤하고
3: 뭉클하고.
10: 오, 색 나는 것 같아요. My favorite is wood Odi. I love you, Odi.
4: 조금 있으니까 저녁 시간이 됐어.
3: 와, 진짜 진수성찬.
2: 잘 먹겠습니다.
3: 소라 먼저. 진짜 땡글땡글해.
4: 소라는 푸딩 같고 제육볶음은 환상적이야.
3: 나 제육볶음으로 하루 살 수 있어.
4: 아, 오늘도 못 참고 제육 한 숟갈 추가. 아빠 밥 한 숟갈도 추가. 아빠 죄송해요.
11: 처음에도 누구래요? 역시야. 보여줘, 접시.
3: 잘 먹었습니다. 설거지 끝! 조금 실망이었던 거는 된장찌개에 소라가 좀 많이 들어갔어요. 소라소라는 조금 그렇잖아요? 근데 그 제육볶음으로 밸런스를 맞춰준 게 진짜 완전 진짜. 그래서 오늘은 한식 위주, 해산물 위주로 먹었으니까 스파게티나 소고기 같은 느끼한 음식도 한 번씩은 먹어줘야 되거든요. 내일은 조금 더 기대하면서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 그럼
1: 나도 가족이랑 특별한 저녁을 먹었어.
12: 오늘 내 엄마 아빠 결혼 기념일이어서 여기 왔는데 여기서 동물들도 있고 신기한 가보자.

0: 것처럼 해산물을 많이 먹었어. 진짜 맛있었어.
1: 그렇다면 주찬이랑 나루가 내일 먹고 싶은 음식은?
2: 나는 파스타.
0: 나도 파스타.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야.
1: 오호, 둘이 비슷한 점이 있네. 그렇다면 다음 미션까지 6일 23시간 59분 59초 58초 57초. 서로의 공통점 찾기 성공! 공통점을 찾았다라. 아주 재미있어지는군.
3: 이어서 왔다 내 손주가 방송됩니다.
4: 그 한 명의 후원금이 없어서 한 명이 생명을 잃을 때도 있어요. 구호 활동가들이 현장에서 매 순간 느끼고 있어요.
5: 남수단의 분쟁 지역 아곡에서는 김명웅 활동가가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4: 여러분의 후원금이 바늘을 사고 항생제를 사서 외과의사의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5: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번호 080-860-9095.
4: 자기가 생전 모르는 사람을 위해 낸다는 것은 큰 결심이 필요하고 큰 결심이 필요한 돈은 큰 돈이에요. 후원금이 없었다면 저 같은 사람이 그곳에 존재한다 할지라도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매달 내주시는 후원금은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5: 080-860-9095.
6: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7: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짜잔! 나는 아이바니야. 8살이야.
1: 기어서 loves water and getting wet.
2: 어릴 때부터 항상 물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비 오는 날에는 맨날 그 장화 신고 나가가지고 물웅덩이에서 물장구 치고.
3: 빼빼 있어, 그치? 아이반 곰돌이 어딨어?
4: 안 나서.
5: 아, 기타! 고고!
0: 기타?
6: 아, ¿no haces el salto?
0: ¿Qué?
6: ¿No haces el salto?
0: ¡He hecho el salto!
7: ¿No tienes una fiesta del colegio?
0: Sí, también tengo una fiesta del colegio.
8: 저희가 만날 때는 같이 석사 프로그램을 미국에서 했거든요.

0: 거의 한 30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1: 아이고! 아이고!

0: 알바 빨리 먹어. 알바. 나 안 먹는다. 빨리 먹어. 안 뜨거워. 먹어. 이렇게 먹어. 이만 먹어.
1: 우리야 살아.
0: 굿모닝. 아이고 참. 누구하고 잤다고 얘기 좀 해. 알바.
2: 알바 잘게. 알바. 안녕. 안녕하세요. 할머니하고 자는 거 좋아 안 좋아? 좋아. 잘자.
3: 잘자. 할머니랑 가요.
0: 뭐 할아버지는 저쪽 방 가셨잖아.
3: 할머니랑 잤어.
1: 아, 할머니랑
3: 잤어. 애미야, 고모 된 거가 들리다. 아.
0: 얼른 먹고 가게. 학교 늦어.
4: 다니야, 얼른 선크림 바르고 신발 신어야지.
5: 어, 야. 빨리 가.
4: 아이반. 아이반, 얼른 선크림 발라.
3: 너.
0: 가자.
1: 들어가서 뭐 이해나, 아이반?
5: 잘 갔다 와. 아.
4: 안녕.
5: 잘 갔다
0: 오겠습니다.
4: 다녀올게요.
5: 아, 잘 갔다
4: 안녕. 좋은 하루 보내.
0: 엄마 빠이빠이 해야지.
4: 빠이빠이. 안녕.
3: 오, 진짜. 그리고 되게 열심히 해, 알았지?
4: 안녕. 갈게. 얼른 가. 안녕.
0: 어, 아가 잘 간다, 그치?
4: 회사 출근은 자주는 하진 않는데 여기 근처에 이제 마드리드랑 연결되는 그런 작은 기차가 있고 지하철로 한 세네 정거장 가면은 이제 회사에 도착해요.
0: 수업은?
5: 어, 커피 한잔 먹자.
1: Let's see, translate. Vamos a ver. Hoy vamos a dar un paseo por Pozuelo. Un paseo por Pozuelo.
4: Sí.
1: Y también vamos a ir a un mercado antiguo.
0: 아, 시장도 간대.

0: 우리 차로 가는 건가?
1: 걸어서
0: 걸어서. 시장 가면 시장도 봐가지고 오려면 무겁지 않을까?

0: Deixa eu pegar.
1: 날씨가 뜨거운데 걸어가면 되겠다. 아, 카드가 돼야 되죠.
0: I think Hemi's mom doesn't like walking. I was initially a little bit nervous because I was not sure what to show them nearby. Ahora vamos a ir a la casa de campo y vamos a dar un paseo y vamos a tomar un snack.
2: Alas.
1: Yes.
0: Okay.
1: Yes, sir. Let's go.
0: Let's go.
2: Apta.
1: 렛츠고.
2: 아이고 날씨 좋다.
0: 아, 네.
2: 아이반하고 옛날 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시험해 봐야지.
3: Antes no lo sé, tengo que probarlo antes.
2: 아이반을 자꾸 알바라고 하네.
3: 아, sigo viendo al Kidsan.
0: 몰라요.
1: 아, 이반 이렇게.
2: 알바. 아, 이반.
3: Haz la mitad.
2: 안토니오 잘 있었어?
3: 안토니오 estaba bien.
2: 급할 때 이게 좋더라고. 정신 나간 소리 하고 있네.
4: 저봐 내가.
0: 렛츠 고.
2: 어디로 가요?
1: 렛츠 고. 달리.
0: 예. 예.

0: 너무 좋네, 여기 산책하기. 안토니오. 어? 촬영해줄게, 아빠랑 사업.
1: 아, 사진?
0: 오케이. 어? 오.
1: 그렇지.
0: 좋아, 좋아, 굿. 아. 오케이, 잘 찍었나봐.
1: 오, 너무 좋아. 아, 나이스.
0: 나이스.
1: 어, 셀피? 그렇지. 에.
2: 오, 사진. 오.
1: 어, maybe.
0: 오케이. Okay.
1: Okay.
0: 아, 좋아요.
1: 아, 나이스, 나이스. ¿Os apetece tomar un snack o bebida?
0: Okay.
1: Okay.
0: 이런 데 앉지 뭐. 시원한데. 여기, 여기 시원한 데 앉아.
1: Okay.
0: 안토니오랑 우리 셋이 오니까 또 재밌네. 내가 영어를 배우면 되는데. 요즘은 잘 안 될 것 같아.
1: 어려워요.
0: 어려워요. 네,
1: 영어.
0: 그러니까. 네.
3: 앞으로 AI가 해줄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
1: 예, 예.
0: AI가 다 해줄 거라고.
1: 네, 네. It's frustrating sometimes that I feel that we could just say so many things to each other about our life and we can't. But you know, at least we got something using our phone translator. So at least, you know, we get to understand each other and gave some ideas to each other. So,
0: 이제 표현은 이제 우리가 말이 안 통하니까 잘 안 돼도 마음속으로 우리한테 되게 많이 생각하고 배려해 준다는 거 우리도 알아요.
1: Maybe we can get some tapas here.
3: So. 우리한테 특별히 오늘 잘해준 거 아니에요?
4: 안토니오가 이메일에서 다 한 거야. You arrange everything. So thank you.
0: 고마워.
1: 천만에요.
0: 다음에 아이반이랑 햄이랑 같이 와서 놀면 너무 좋을 것 같아.
1: 다음에 또 다 같이 와요.
0: 그래, 좋아, 좋아.
5: 귀염둥이 집에 왔어요?
6: 빨리 빨리 가리.
7: Vamos a preparar la nutria.
1: Sí, vamos a preparar esto por aquí.
5: Ivan, 옷 갈아입게. 얼른 와.

0: 아이고 기운이 안 돼. 아이고 쓰러지겠어.
1: 알반 할머니 수영복 어때요? 이번에 이제 수영복은 한국에서 안 가지고 와가지고 수영복을 샀는데 너무 이상한 데 사가지고 못 입고 수영복이 좋은가 뜯어봐야지.
2: 이 옷이 무거운 것 같다. 검정 같다. 뜨겁게 검정이야. 뭔 일이야. 잘못 샀다. 잘못 샀어. 어이, 그래도.
1: 이렇게 입는 거네, 이렇게. 이렇게.
2: 혜미가
1: 아이, 골랐어, 그냥.
2: 자기가 골랐어?
1: 혜미하고 둘이. 둘이 골랐어.
2: 다른 때는 나한테 물어보고 사더니 이번에는 나는 산 줄도 몰랐어요. 근데 수영복 왔다고 봤더니 이게 새까만 걸로 된 옷이요. 보니까 머리 쓰고 이렇게 했는데 보니까 그 뭐 상가집 수영장 가냐고 무슨 그런 옷을 사갖고 그러냐고.
3: 아니 사실 제가 노차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엄마가 전체 몸을 가리는 스타일의 수영복을 원하신다고 그래서 제가 그러면 그럼 아랍 무슬림 쪽의 수영복, 왜냐면 여기 나머지 수영복들은 다 파리랑 다 노출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로 하겠다고. 그래서 그걸로 결정을 하고, 일단 왔는데, 왔는데 결과가 그렇게 되게 저희의 생각보다는 조금 더 안 좋았다.
1: 그냥 편한 거. 아니, 그거보다 이게 낫다.
3: 엄마 아빠도 갖다줘? 수경?
2: 아이 필요 없어. 수경은 문 달렸는데 그걸 왜 갖고 와.
4: 땡겨줘. 아구아.
5: 물도 안 커. 물을 씹고 다녀 원래.
4: 연아 아빠 나중에 가.
5: 이쁘다, 야.
6: 왜이리?
5: 왜이리?
4: 왜 그래? 이제 가져와야지.
5: 야, 알반, 잠을 좀 끌고 가.
7: I cannot cook many things in general. So then making hamburgers has been one of the things that has been more successful. So I said, okay, let's play safe and let's just make a hamburger for her family.
3: How's it going?
7: It's going.
3: Okay.
7: Boy.

0: 아니야. 저녁 다 됐어. 저녁밥 먹자.
1: 금방 했네. 빨리 했어.
2: 아, 네, 네.
1: 정이어봐. 어서 오세요.
2: 아이고,
1: 뻔해 보이시네. 금방 뚝딱 했어. 어, 손이 엄청 빠르다 그랬어, 내가.
3: 야채가 안 들어가서.
0: 야채를 자기가 넣는 거예요.
3: 자기가 넣는 거예요?
0: 양파랑?
1: 양파
0: 그리고 케첩이랑 마요네즈.
1: 여기 넣고. 덮어가지고 여기다 넣고.
3: 아니,
2: 고기 뿌리고.
1: 맛이 어때?
3: 응? 별로네. 저기 가리꽃 좀 먹는 게 낫겠네. 이 정도는 엄마도 한다.
4: 엄마의 마음에. 엄마 도전. 마이맘 챌린지.
3: 맛은 있네.
2: 계속 말로 되겠지.
1: 전혀 맛있어.
2: 맛있어요?
3: 맛있어, 예.
2: happy, happy. And I've never made that many burgers, but I think the result was okay. I liked it. I think it was pretty good.
3: 햄버거.
1: 잘 먹었습니다.
2: 네, 잘 먹었습니다.
1: 아이고.
3: 샌드위치가 낫지.
1: 하지 마.
5: 잘 먹고 왜 그래?
1: 왜 그래?
0: 맛있었어.
3: 잘 먹었습니다.
0: 주무세요.
1: 이것도 다 가져갈 거냐?
3: 빠뜨리지 말고 가만히 있어봐.
1: 무거운 걸 내야지.
0: 아, 이걸 먼저 밑에 깔고 얼음을?
3: 쉽게 이렇게 가면 돼요.
0: 어, 도토리 묵 두 통 다 가져.
3: 두 통, 두 통 다 가져.
0: 오, 진짜? 남자전?
3: 응, 남자전. 탱탱하네. 여기다 넣으면 되잖아. 아이고, 이거 무겁겠다.
2: 도마? 이제 와, 나와, 호프피.
3: 짐이 많네. 짐이 많아. 안토니오 무거워서 가겠어? 이걸 누르면
2: 이거 봐.
1: 아이고, 안전벨트 하셔. 안전벨트. 출발.
2: 출발.
0: 이거 한글 학교 가는 길이잖아.
1: 안돼.
3: 아이바는 한글 학교에다 내려놓고 가자, 우리.
0: 그럼요. 응. 아이바는 공부를 더 해야 돼. 한국말 잘 못하니까.
3: 잘못해서.
0: 아빠는 운전해야 되니까 같이 가고.

0: 도착했다.
1: 네, 네, 내리자.
2: 오케이. 오케이, 내리자.
0: 올라.
3: 너무
4: 올라.
1: 올라.
4: 올라. 올라.
5: 안녕하세요. Yo soy Antonio, el abuelo de Aiván, y encantado de serlo.
6: Annyeonghaseyo.

0: 조용한 동네네. 아, 하늘 봐. 구름 한 점. 해파라네.
1: 아이고, 금방 할머니보다 더 크겠다. 그지? 다음에 볼 때는, 다음 다음에 내년에는 할머니보다 훨씬 크겠네.
2: 그니까, 나보다 크겠어.
0: 시골 동네 지옥 깨끗하네. 저기 성이요?
2: 여기에요, 여기가 성이에요. Let's go one more walk.
0: 이게 궁전이요?
2: 네.
3: 멋지다.
4: 멋지다.
0: 큰 소리로 이리 오느라 그래요. 와. 이리 오느라 그래요.
1: 확실히 시원하긴 하다.
0: 올라가도 돼?
1: 올라가요?
2: 네, 올라가 주세요.
5: Es del siglo XVII, ¿verdad? El palacio del siglo XVII, me parece.
2: 아, 이게 17세기에 만들어진 건물이래요. 아,
0: 17세기?
2: 네, 17세기. 오, 오. 여기서 이제 밥 먹는 곳인가 봐요. 여기는 되게 특별하게 되게 따로 프라이빗하게.
0: 완전히 옛날 고전 방이네. 이런데 자면은 좀 특이하겠다요.
2: 이제 꼭대기.
0: 응, 꼭대기까지 가야 돼.
1: 응. 알반 천천히 올라가자.
0: 가자. 우와. 좋다.
2: 아, 너무 좋다. 예쁘다, 천장이.
0: 너무 좋다요.
2: 전경이 좋은 방을 하나 더 보여주실래요?
5: 아, esta es una de las.
2: 아니야, 엄청 예쁜 방이 한 번 더.
6: 저기 las torres del palacio.
5: De las habitaciones de la torre.
0: 오, 여기 경치 너무 좋다.
2: 오우,
0: 굿.
2: 아, 여기가.
0: 야, 이거 베리굿이다.
1: 우와.
0: 베리굿이요. 오. 오, 너무 좋다. 아. 우와. 오, 경치 봐.
2: 경치가 좋다.
0: 뷰가 끝내준다, 야.
1: 야, 멋있다.
0: 아, 여기서 보니까 동네가 진짜 아름답네.
2: 여기서 보니까.
1: 야, 이렇게 사진 찍어야 되는 거 아니야?
2: 아, 사진 찍고 싶어.
3: Me gustaría vivir en el palacio. Me gustaría vivir en el palacio.
5: Y a mí también.
2: 자, 치즈 일단은 찍어볼게.
1: 치즈.
0: 한번 가자.
5: Bueno, pero eso después, mira, después de la iglesia, vamos a coger renacuajo.
0: 아이고, 이거 성당이네.
2: 네, 저게 성당이에요.
0: 아유, 오래된 성당 같아.
2: 네, 오래됐어요.
1: 성당 신부님 계시나?
7: There's a priest for eight different.
2: 아, 두택턴? 아, 그러니까 여기가 신부님이 8개의 마을이 공유하고 있어. 아, 신부님이
1: 왔다 갔다
2: 8주에 걸쳐가지고 한 주는 이 마을, 그 다음 주는 저 마을 이렇게 해서.
1: 신부님이 딸려.
2: 신부님이
1: 한국에 신부님들 많은데.
8: Sí, ¿qué tal?
9: Somos primos, ya sabes.
8: Bueno, sí.
9: ¿Qué le puedes decir a ella?
8: Sí, señora. Pues
9: está mal. Porque he visto otra chiquita con una cámara.
2: Ahí va, ahí va. ¿Qué era lo que se ha hecho
9: en español?
5: Para cómo es y la iglesia.
9: ¿Qué significa con todos ellos? ¿Os importa que es grave?
10: No, mira. Por mi parte no hay problema.
11: Mucha
9: ocupación,
11: hay mucho movimiento.
9: Sí,
5: sí,
10: estamos aquí.
5: Sí. ¿Pasamos?
1: Suben, aquí, 사람들 다 아르니까 놀러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야.
0: 그렇지. 여기 동네 사람들 아르니까 여기 와서 살다 가고.
2: 아, 그리고 그 형제분들도 자주 오셔. 그래서 여기 오면은 형제들도 있고.
0: 뭐 그렇게 얘기하고.
2: 그러니까 자주 오셔.
0: 그렇지.
2: 교회가 꽤 크다, 그치?
0: 우와.
2: Es muy grande.
1: 성당 가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다 우리 가족 모두 건강하면 최고예요.
4: se empezó a construir en 1553, o sea, en el
11: siglo XVI. Ah, 1556년부터 짓기 시작했대요.
4: 그 단계는 1801.
11: 1800년도에 끝났대. 한 200년 정도, 23만년 정도.
7: I mean, I think that their first impression when we were walking around the streets and going to visit the palace and the church, they keep saying that it was very, very cute and like a very cute and nice town. They liked the general vibe of the town.
5: Vamos a casa.
10: 가자.
12: 가자.
1: 아이방 가자.
10: 가자.
3: 엄마, 나는 이제 에그 박사야.
11: 너가 에그 박사야? 아, 올챙이 잡을 거라서 에그 박사라고 하는구나. 에그 박사가 이거 이런 거 잡으러 다니거든. 에그 박사, 에그 박사님.
3: 할아버지! 할아버지!
7: 네, 라우스
11: 키스 타임. 봐.
3: 누가? 거 하나.
7: 그지, 그지, 엄마, 얘고.
13: 어디 있어?
3: 저기, 저기, 저기.
13: 요거 아니에요?
9: 아, 예. 예, 예, 예.
13: 여기 있었어. 봐, 옳지. 큰 거 잡았잖아. 큰 거 잡았어. 큰 거 잡았어. 아, 뱅갈 거야. 두 마리.
3: 두 마리.
13: 두 마리 큰 거. 큰 거 잡았지.
11: 아우, muy grande.
13: 시, 시. 할아버지가 잡으셨어.
5: 아, 왜 이래? Hola. Ese pronto va a ser una rana. Dos.
7: O sea, para verla es lo mejor va a ser ponerse en ese camino ahí.
3: 나는 아이반 박사야.
11: 아이반 박사야?
13: 아이반 빨리 와. 에, 안녕. 올라. 웬 사람이 이렇게 많냐고. 웬 사람이냐, 어디서 왔냐고 그러네.
3: 동네 오베니까 구워.
11: 응, 그런 것 같아.
13: 어디서 왔냐? 우와, 양떼가 온다, 양떼가 와. 아, 우와.
11: 우와.
13: 우와. 어, 어, 이 새끼들 봐.
11: 귀엽다, 귀여워, 새끼들.
3: 애기야, 애기.
13: 다 동물이고, 사람이고, 새끼는 귀여워. 새끼는 귀여워. 개들이 양을 몰고 다니네.
11: 걸어.
1: 이쪽으로 가라고.
11: 이제 개들. 빨리 걸으라고. 개지, 개가.
13: 우와. 우와. 막 들어가는 거야. 막 들어가. 막 들어간다.
9: 어, 코르리토.
13: 어, 이쁜 놈. 어, 이쁜 놈. 어, 이쁜 놈.
9: ¿Qué te ha parecido lo de las ovejas?
3: Bien.
9: Está guay, ¿eh?
3: Me gustaría ser un corderito.
9: ¿Te gustaría ser un corderito y eso? Pero las mamás hacen... ¡Bah! ¡Bah!

0: 할머니를 엄청 잘 쳐다보네. 얼마나 잘 그리려나.
1: 따따따따따따따따따.
0: 오, 너무 잘 그렸어. 오, 아, 할머니가 그림 사겠어. 어, 잘 그렸어.
2: 할아버지 모델 왔어. 그려봐.
3: 그래.
2: 잘 그려.
3: 네.
2: 천천히 잘 그려. 야, 할아버지 이렇게 천장본 같이 그려놨네. 어? 야.

0: 할머니 짜글해지고 있어.
1: 할머니 너무 통통하게 그게 아니냐?
0: 사람이 이렇게 다쳤어?
2: 아빠
3: 일리오세요 할아버지.
2: El puesto de limonada 50 pilpo.
3: 돈 있나 보자.
4: 뭐, no creo que nos haga falta dinero de verdad.
5: Sí, sí, yo a él, espero que no. Yo a él siempre le pago.
2: Ah, un momento. Esa opción.
5: Es opción.
2: Opción, opción. Siéntate.
3: Ay, Antonio, tú. Ok, ok. Tú lo gasto ahí, sí.
2: You need the money, dinero. Ego. And then. Este, este abuelo coreano. Este. Don 많이 잘 팔고 싶은 말을 잘해야 돼. Explain your art. Speak out your art.
6: La arte de movilidad es cuando te quieres tirar por la central nuclear.
0: 또 한글로도
2: 한국말로도 해줘야 돼, 한국말로도.
6: Wobbly life game. 누가 살고 싶은 사람.
2: 스페인 말로도?
6: ¿Quién quiere comprarlo?
7: 말,
2: 5 euros. 5 euros? No, no, no, no, no. No, no, no, es
8: eso. 5 euro, 5 euro.
2: 어, 진짜? 너무 비싸. 5 euro? 5 euro? 스페인 말로
6: 먼저. 누가 워블리 라이프 에픽학스.
0: 한글로 돼 있죠.
2: 그게 뭐야?
6: 엔게군 벨로.
0: 띵코.
2: 로마스
6: 엔 띵코. 에피아스.
9: 에스테, 에스테.
6: 에스테.
2: 에스테.
6: 에스테 se representa la skin.
9: Eso. Mi amor. Ah, gracias.
6: ¿Qué es? Es la mejor arte.
2: Venga. No, muy bizarro. One plus one. One plus one. One plus one. ¿Hay un tono para dar? No, no, cóselo, cóselo.
3: Ah, 20, 20. Hay un poco, ¿sí?
2: Hay un poco.
6: 감사합니다.
3: 아이바니, 아 우리 한국 할머니 할아버지는 좋았다 이런 거 할 수 있으면 좋죠.
10: 나중에 커서 뭐 좋은 그 기억에 할 수 있는 그런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고 싶지 뭐.
6: 말해봐. Yes, maybe. 60
10: 이거다. 오이 많이 벌었네. 많이 벌었어요.
6: 하나 더 줄 수 있어?
3: 지금 어디 들어가는 거야?
2: 이제 그 삼촌네 먹으러. 좀 근처야.
6: 여기 가야 돼.
10: 어디요?
6: 여기.
3: 어 벌써 와 계시네.
5: Buenas vistas del pueblo.
3: 오.
10: 이, 이런 거 해먹는 대로 만들어놨고. 이 저장고.
3: 와.
10: 아하. 좋아요.
5: No hay cueva, pero esto es más.
3: 와.
10: 없었대.

0: 감자전. When will be good time to heat up 감자전?
1: Dos. Una como la que tiene ahí detrás y otra más.
2: 한 몇 분 하면 되려나? 한 5분은 해야 될 것 같는데.
3: 할머니 안에서 이렇게 이렇게 잘라.
2: 그러면 집에서 잘라오라 그래야지.
3: 안 돼, 그게 된 거를.
2: 여기서 잘라.
3: 나오나 그게? 안 나올 것 같은데, 잘라야 될 것 같은데. 안 나온다니까.
2: 아이 설마. 물 안 나온다 그래. 일회용 양갑 같은 거 있으면 좋은데. 그냥 이렇게 잘라.
0: 살살 완벽하게 하지 않아도 돼.
2: 이렇게 잘라서 해야 되겠어.
0: 그냥 좀 맛만 본다는 그런 생각만.
2: 계란 지단 부추는 거.
3: 김치는 매워서 안 되지 않아?
2: 조금만 넣어. 많이 넣지 말고. 그리고 계란 지단해 놓은 거 있잖아. 김가루. 이걸 넣으면 되잖아.
0: 좋습니다. 예쁘네. 잘 나왔네. 네.
2: 이걸 너무 오래 했어. 세게 했어. 네. 하긴 잘 됐어. 되긴 잘 됐어.
4: ¿Dónde está la empanada?
5: Aquí.
4: Ah.
3: Ahí va, Nico.
2: Juan, camja, John.
3: Camja, no, ahí va, Irva.
2: Ahora que me muevo, me da este pedazo.
6: Oh, qué pongo.
2: ¿Cómo vos?
3: ¡Y me convencieron! Maestra.
2: ¿Qué es lo
3: que va a
2: hacer? ¿Qué es lo que va a hacer? ¿Qué
3: es lo que va a hacer? ¿Qué es lo
4: que va a
3: hacer? ¿Qué es
2: 응? 맛있지 그래도.
4: 그래요. 뭐라
0: 그래. 나 맛있어.
2: 할아버지 드셨나?
0: 아, 응, 드셨어. 불어, 또 불어.
4: 다 보이노? 다 보이노?
3: 이제 감자전 그만 먹을 거야?
7: 아니, 먹을
3: 거야?
2: 먹을 거야.
7: 네, 로나.
2: 감자전 맛있다고 나한테 고맙다고 그러던데.
7: 감사합니다.
3: 아유, 그렇게 하지 말고.
2: 먹을 수 있는 장소가 조금 미흡하게 그렇게 드렸는데 그래도 맛있게 드시는 것 같았어요. 보니까 난 그런 거 안 좋아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잘 드시더라고.
0: 아, 이번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다 계시니까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2: 자기 편이 많으니까 얼마나 좋겠지.
3: 올 때마다 잘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4: Mucho trabajo para ellos venir también y estar con vosotros esta semana.
3: 아니요.
2: 너무 맛있어요.
0: 저도 muy, muy rico. 이제 부모님들이 서로 다음에도 건강하게 다시 만나자고 할 때 되게 뭉클하고 좋았고요. 또 다시 만날 때까지 되게 많이 그리울 것 같아요.
3: 우리가 이제 올 수 있는 시간이 뭐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 생각돼요. 이제 우리 있는 한 자주 보고 서로 만날 때 즐거웠으면 좋겠어요.

0: 가세요.
1: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노, 노스, 드레스. 드레스.
0: 할머니, 할아버지, 사랑해요.
2: 여기 우리 가족 같이 살아요. 저는 레아입니다. 내가 춤을 추는 거 아주 좋아해서요. 노래하는 것도요. 지안이는 내 동생입니다. 귀여우고 착한데요. 저 엄청 좋아한대요.
3: 이번에 억수로 덥디. 지금 폭염주의보 뜨고 난리 났어.
4: 애들이 12시부터 4시까지 밖에 나가서 노는 게 금지된 거야.
2: 아주 더웠어요. 땀이 났어요.
5: 연이 잘 날려야 될 텐데.
6: 잘 나를 것 같아.
7: 그렇지, 그렇게, 그렇게. 그렇게, 그렇게.
8: 아이, 아이, 아이, 아이.
5: 오, 난다, 난다, 난다, 난다.
7: 아이만, 한국까지 날아가.
2: 안녕히 계세요.
7: 나는 끝까지.
2: 예!
7: 할아버지도 날아간다.
3: 할아버지도 날린다.
7: 알면 잡으러 간다. 알면 잡으러 간다. 야, 야, 야, 야.
3: 잘한다, 안토니오.
9: 상담 완료 시 작은 양의 빨래를 바로바로 세탁해서 탈수, 배수까지 오케이. 홀딩형이라 언제 어디서나 사용 오케이. 보관도 깔끔하게. 접이식 미니 세탁기 증정.
10: 표적항암 치료요? 건강보험으로 안 된다고요?
11: 걱정 마세요.

0: 항암화제가 해드릴게요. 건강보험으로 안 돼서 돈 많이 드는 비급여 항암치료 삼성화재가 치료비 보장해드립니다.
1: 한 번은 해줘도 여러 번은 안 되겠죠?
0: 비급여 항암치료는 돈 많이 드니까 계속 보장해드려야죠. 80세도 아니고 90세도 아니고 매년 100세까지 보장해드릴게요.
2: 암 재발해서 다시 걸리면 그건 안 되겠죠?
0: 암 또 걸려도 또 해드릴게요. 재발암, 전이암 상관없이 비급여 항암치료비 100세까지.
3: 암치료비를 이만큼이나 주면 뇌질환이나 심장질환 치료비는 안 되겠죠?
0: 뇌질환, 심장질환 치료비도 당연히 해드려야죠. 나이 들수록 걱정되는 뇌혈관 질환, 허혈성 심장질환도 100세까지 치료비 보장해드려요. 수술비도 횟수 제한 없이 100세까지 수술할 때마다 보장.
4: 설마 치매까지는 안 되겠지?
0: 당연히 치매도 해드려야죠. 최신 비급여 표적치매 치료비도 최대 19회까지 보장해드려요.
1: 암에, 뇌질환에, 심장질환에, 치매까지? 이렇게 다 해주면 가입이 엄청 까다로운 거 아니에요?
0: 천만에요. 당뇨, 고혈압이 있어도, 입원, 수술을 했어도 세 가지 질문만 통과하면 가입 가능. 암, 뇌혈관, 심혈관 질환, 치매까지. 삼성화재 새로 고침 100세, 큰병 안심, 플랜! 치료비 얼마까지 주는지, 또 내 보험료는 얼마인지 궁금하시죠? 지금 전화해서 궁금한 거 다 물어보세요. 20년마다 갱신되어 최대 100세까지 보장되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5: 상담 완료 시 세탁, 탈수, 배수까지 보관도 깔끔한 접이식 미니 세탁기 증정!
1: 표적항암 치료요? 건강보험으로 안 된다고요?
0: 걱정 마세요. 삼성화재가 해드릴게요. 건강보험으로 안 돼서 돈 많이 드는 비급여 항암치료 삼성화재가 치료비 보장해드립니다.
1: 한 번은 해줘도 여러 번은 안 되겠죠?
0: 비급여 항암치료는 돈 많이 드니까 계속 보장해드려야죠. 80세도 아니고 90세도 아니고 매년 100세까지 보장해드릴게요.
5: 상담 완료 시 세탁, 탈수, 배수까지 보관도 깔끔한 접이식 미니 세탁기 증정!
2: 암 재발해서 다시 걸리면 그건 안 되겠죠?
0: 암 또 걸려도 또 해드릴게요. 재발암, 전이암 상관없이 비급여 항암치료비 100세까지!
3: 암치료비를 이만큼이나 주면 뇌질환이나 심장질환 치료비는 안 되겠죠?
0: 뇌질환, 심장질환 치료비도 당연히 해드려야죠. 나이 들수록 걱정되는 뇌혈관 질환, 허혈성 심장질환도 100세까지 치료비 보장해드려요. 수술비도 횟수 제한 없이 100세까지 수술할 때마다 보장.
4: 설마 치매까지는 안 되겠지?
0: 당연히 치매도 해드려야죠. 최신 비급여 표적치매 치료비도 최대 19회까지 보장해드려요.
1: 암에, 뇌질환에, 심장질환에, 치매까지? 이렇게 다 해주면 가입이 엄청 까다로운 거 아니에요?
0: 천만에요. 당뇨, 고혈압이 있어도, 입원, 수술을 했어도 세 가지 질문만 통과하면 가입 가능. 암, 뇌혈관, 심혈관 질환, 치매까지. 삼성화재 새로 고침 100세, 큰병 안심, 플랜! 치료비 얼마까지 주는지, 또 내 보험료는 얼마인지 궁금하시죠? 지금 전화해서 궁금한 거 다 물어보세요. 20년마다 갱신되어 최대 100세까지 보장되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6: 이어서 나눔 0700이 방송됩니다. 채널 관리가 지친 당신, 이제 EBS로 오세요. 토요일 저녁 6시 35분 한국기행, 토요일 저녁 8시 10분 서장훈의 이웃집 백만장자, 토요일 밤 11시 5분 다이하드, 일요일 오후 1시 30분 컨트롤러, 일요일 밤 9시 10분 시대 목격, 일요일 밤 11시 10분 신과 함께 인과연,
7: 그 한 명의 후원금이 없어서 한 명이 생명을

0: 이럴 때도 있어요. 구호 활동가들이 현장에서 매 순간 느끼고 있어요.
1: 남수단의 분쟁 지역 아곡에서는 김명웅 활동가가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0: 여러분의 후원금이 바늘을 사고 항생제를 사서 외과의사의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1: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번호 080-860-9095.
0: 자기가 생전 모르는 사람을 위해 낸다는 것은 큰 결심이 필요하고 큰 결심이 필요한 돈은 큰 돈이에요. 후원금이 없었다면 저 같은 사람이 그곳에 존재한다 할지라도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매달 내주시는 후원금은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1: 080-860-9095.
2: 계곡에서 물놀이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3: 안전한 물놀이를 위한 계곡과 하천 안전지대 확인법을 알아보겠습니다.
4: 물놀이 전 안내 표지판과 물놀이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사고 장소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혹시 모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인근 응급구조함 위치도 미리 알아둬야 합니다. 계곡물은 바닥이 보일 정도로 깨끗하더라도 수심이 깊을 수 있으니 수심과 유속을 먼저 확인하세요. 폭포처럼 물거품이 보이는 곳은 유속이 빠른 곳이니 안전을 위해 절대 들어가면 안 됩니다. 계곡은 바닥에 날카로운 돌과 바위가 불규칙하게 산재해 있어 다이빙 시 크게 다칠 수 있습니다. 물의 흐름이 바뀌는 장소나 폭포 아래 형성되는 물속 소용돌이는 반드시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3: 계곡과 하천 안전지대 확인법 꼭 기억하세요.

0: 제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아들이 있습니다. 남들과는 조금 다른 세상을 살지만 승훈인 제 삶의 전부인데요.
1: 저희 아들은 그 지적장애 2급에다가 조현병까지 있고 29세 된 남자애를 데리고 있는 엄마 김현옥입니다.
0: 그런데 갑자기 저에게 큰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1: 암이 하나도 아니고 유방, 대장, 간까지 많이 두려워요.
0: 저는 사실 말기암과 싸우고 있는데요.
2: 3개월 터울로 이렇게 CT를 봤더니 많이 자라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차단을 못한다 그러면 4개월 또는 6개월 정도 지내실 것 같아요.
0: 제가 만약 떠나면 우리 아들이 살아갈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하면 가슴이 찢어집니다.
3: 눈도 못 감을 것 같은데 다들 그러더라고. 장애 엄마들은 자기보다 하루 먼저 자식이 갔으면 좋겠다는 그게 뭔 말인가 했는데 진짜 가슴 저리게 그거 제가 느끼죠.
0: 아들을 위해 하루라도 더 살고 싶은 저의 간절한 이야기입니다.
4: 안녕하세요. 나눔 0700 전재양입니다. 오늘 만나볼 가족은 아픈 몸으로 하루하루를 버티며 사랑하는 아들을 지키고 있는 한 엄마의 이야기입니다. 말기암과 싸우면서도 지적장애와 조현병을 앓고 있는 28살 아들 승훈 씨를 돌보는 엄마 현옥 씨.

0: 언제까지 아들 곁을 지켜줄 수 있을지 모른다는 불안감 속에서도 매일 아들에게 혼자 살아가는 법을 가르치고 있다는데요. 매 순간이 너무나 간절하다는 엄마 현옥 씨의 이야기 지금 만나보겠습니다.
1: 저는 아들과 단둘이 살고 있습니다.
2: 소원아, 이것도 봐봐. 네가 오줌 싸고 엄마가 맨날 이렇게 쪽팔려 해야 되겠냐고. 이거 냄새나. 이거 엄마 이게 냄새나고 작은 내가 이렇게 쪽팔려 해야 되겠냐고. 맡아봐 너.
3: 알았어. 더러워.
2: 그게 발 닦는 거야? 물로 마시 닦는 거지?
1: 제 아들 승훈이는 올해 28살이지만 지적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승훈이 곁에서 하나부터 열까지 다 챙겨줘야 하는데요.
2: 승훈이 이거 바지 오줌 잘 가리고 센터 가서 마르면 무조건 화장실부터 가야 돼. 남한테 민폐끼치면 안 돼. 어?
3: 네.
2: 똥 좀 잘 가리고 너 등치가 있는데 창피한 냄새 나면 싫어. 사람들이요. 어?
3: 네.
2: 이거랑 그 저기 가지가 저기 담아가야 돼.
1: 대소변을 가리는 것도 쉽지 않다 보니 여벌 바지를 챙기는 일은 제 일상입니다.
2: 아, 승훈이가 그 똥을 좀을 초등학교 때부터 못 가려고 학교를 8살에 가야 되는데 9살에 간 게 변을 처리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정확한 장애 진단이 2급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1: 아들이 집을 나설 때마다 제 마음은 쉽게 놓이질 않는데요.
2: 아, 차 왔어 안 왔어? 엄마가 없다 생각하고 차 왔나 안 왔나 보고 차.
1: 얼마 전부터 자립센터에 다니기 시작한 승훈이. 처음에는 안 가겠다고 떼를 써 걱정이 많았지만 아들의 자립을 위해 저도 불안한 마음을 누르고 용기를 냈습니다.
2: 저밖에 몰라요. 표현도 잘 못하는데 엄마, 엄마 안아달라고 애기지. 등치는 산만한데 애기야.
1: 이렇게 한 걸음을 내딛기까지 그동안 승훈이가 걸어온 길은 결코 쉽지 않았는데요. 바라보기만 해도 웃음이 났던 아들 승훈이. 그런데 초등학생 때 갑자기 지적장애에 이어 조현병을 진단받고 정신병원 치료도 받아야 했습니다.
2: 내 애가 장애라는 거 티나는 게 싫어서 더 집에 있었던 것 같아요. 난 그때는 인정을 못했거든요. 그게 내 일이 되다 보니까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내 자식이 장애고 내가 눈이 왜 이렇게 됐고 그게 인정이 안 돼서 그게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1: 저는 승훈이의 치료비를 위해 보험이며 식당이며 안 해본 일이 없는데요. 그런데 6년 전 갑자기 유방암 판정을 받으면서 생사의 갈림길에 서게 되었습니다.
2: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있나 두렵죠. 아이도 장애 힘든데 나부터도 이렇게 힘든데 어떡하냐. 그러니까 더 우울증도 심해지고 밖에 더 못 나가고 아이는 아이대로 더 망가지고. 항암주사를 104번 맞으면서 남들은 한두 번, 세 번 맞으면 죽는다는데 그 104번을 맞으면서 살을 잃고 승훈이를 제가 봐야 되니까 주인 식구들도 봐줄 사람이 없고 그래서 악사같이 버텨가고 승훈이 때문에 살았던 것 같아요.
1: 살기 위해선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는데요.
2: 결과 들으러 왔는데 좀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럽니다. 매일 울기도 했는데 너무 많이 힘드니까 이제 울지 않고 승훈이 보면서 이겨내려고 그래요. 근데 걱정은 많이 돼요.
4: 안녕하세요.
1: 오늘은 지난번 검사 결과가 나오는 날입니다. 부디 더 나빠지지 않아야 할 텐데 불안함을 감추기가 힘든데요.
4: 이게 좀 크기가 지난번 거랑 비교했으면 커졌어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조그맣게 이렇게 결절이 또 하나 생겼고 암이 다

0: 아들을 위해 버텨야 하는데 현실은 막막하기만 한데요.
1: 살고 싶어요. 선생님이 살고 싶은데 그것마저 나의 욕심인가도 생각이 들고 진짜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하고 싶은데 진짜 어떻게 하냐고 살려주세요. 진짜 어떻게

0: 다음에 오늘은 승훈이가 있는 자립센터를 찾았습니다. 한창 요리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1: 자, 이제 야채를 공부를 한번 넣어보세요. 잘했어. 좋았어. 그렇지.
2: 승훈 씨가 만든 거 맛있을 것 같아, 안 맛있을 것 같아? 어때요?
3: 맛있을 것 같아.
2: 맛있을 것 같아?
3: 네.
0: 단무지를 하나만 넣어도 보기만 해도 가슴이 네. 뭉클한 아들.
4: 기특해, 기특해. 엄마 입에 넣어줘.
0: 혼자 해내는 아들의 모습을 볼 때면 그저 대견하기만 합니다.
3: 엄마 거, 내 거.
4: 그래도 지 입에 안 들어가고 엄마 입에 준다는 거.
1: 승훈이가 엄마 먹으라고 맛있게 해줬네. 맛있겠다. 승훈아, 부추 왜 많이 넣었어?
3: 네. 엄마 네.
1: 엄마 왜 많이 먹어야 돼, 부추?
3: 네. 암 걸렸어.
1: 암 걸려서? 엄마 입에 넣어줘야 되는데. 짠. 먹어봐.
0: 승훈이가 처음으로 만들어준 음식. 서툴지만 그 마음만으로도 제겐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김밥입니다.
1: 무슨 말이지?
2: 정말 건강해졌어. 와.
4: 요리 하나를 네. 하는 게 신기해요. 아기 같았고 엄마 엄마 찾다가 나날이 발전돼서 너무 보기 좋아요.
0: 승훈이의 환한 웃음을 오래도록 보고 싶은 마음뿐인데요.
5: 엄마 토할 것 같아. 토할 것 같아, 엄마 어지러워.
0: 요즘은 잠깐 외출만 다녀와도 몸이 크게 지칩니다.
3: 이게 토해.
5: 토할 것 같아.
3: 어떡해.
5: 시원한 물샌저, 시원한 물.
0: 자립센터를 다닌 후론 승훈이가 저를 챙겨주는 순간도 생겼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들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새삼 느끼는데요.
5: 허리 아파, 잠깐.
4: 아, 고마워.
5: 속이 안 좋아. 그 항암주사 약이 힘들어, 힘들어. 힘들어도 토해야 돼. 음식 잘 못 먹고 물만 먹어도 이게 토가 나오더라고. 항암주사 맞을 때.
4: 유방은 절개를 해서 이쪽은 없고 대장은 이제 수술해서 복강경으로 해서 잘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간만 잘 치료하면 낫겠다 싶었는데 104번을 맞아서 항암주사도 구역질 나는 거 참으면서 내 자식이 둥둥거리게 두고 나도 나만 쳐다보는데 내가 어떻게 죽어. 그래서 약 먹고 항암주사 맞았어.

0: 응. 설거지 손을 할 수 있다 그랬지? 엄마 아파서 어, 약 먹고 누우고 나면 싫어 싫어 했는데 할 수 있고 해야 되고 상황이 응? 봐봐 깨끗해? 어, 꼼꼼히 천천히 해봐.
1: 요즘은 승훈이에게 집안일을 하나씩 알려주고 있습니다.
2: 이거 우리 승훈 씨, 저 남은 거 그냥 놔두면.

0: 어떻게 해야지?
1: 나중에 할게요.
0: 뭐라고?
1: 나중에.
0: 나중에 할 거예요?
1: 네. 나중에.
2: 하지만 아직 익숙하지 않은지 금방 포기하고 마는데요.
3: 엄마 손이 필요하네, 손이. 그게 승훈이 모습이에요. 응, 그냥 그 승훈이가 그래요. 처음에 막 혼내고 스트레스 받고 소리 질러서 이 목도 갔는데 한번 말해서 안 되니까 10번, 100번 계속 똑같은 얘기를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되더라고, 나중에. 결국은 제가 다 했습니다. 그 밑에 허리 아파. 살살살살 너무 아파. 승훈아, 세게 한번. 그만. 아파. 그냥 좀 살살해야지. 힘조절이 안 되나 보다. 근데 엄마가 설거지 해라. 그럼 다음부터 이렇게 하기. 얼마나 좋아. 냄새도 안 나지.
1: 엄마 나 봐봐요.
3: 왜?
1: 수고했어.
3: 진짜, 아유, 고마워. 엄마 어깨 좀 주물러줘. 어깨가 너무 아파. 고마워. 허리도 아파. 허리는 아팠는데 요건 또 잘하네. 고마워. 아우, 시원해. 그리고 좀더 세게 봐. 엄마, 거긴 세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여기 막. 아이고, 아파.
2: 그날 오후, 승훈이가 혼자 집을 나섰습니다. 요즘 의류수거와 맞불 어슬렁거리는 날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0: 혹시 뭐 찾고 있어?
1: 아니, 이 형.
0: 인형?
1: 네.
0: 인형을 왜 찾아? 혹시 인형을 왜 찾아?
1: 아니, 이거 갖고 싶어서.
2: 갖고 싶은 건 많은데, 차마 저에게 말은 못하고, 남이 버린 물건들을 찾고 다니는가 봅니다.
1: 소복이 있는데, 고장이 나서 가져온 거예요.
0: 고장났어?
1: 예.
0: 집에 있는 게 고장났어요?
1: 네. 예. 네.
2: 승훈이가 스스로 해결하려 했던 마음은 고맙지만, 버려진 물건을 가져오는 모습은 볼 때마다 안쓰럽기만 한데요.
3: 누구세요?
1: 나
3: 뭐야?
1: 이거 주워 왔어.
3: 왜? 아우, 더운데 땀 찔찔하면서 어디 갔다 싸? 왜?
1: 자, 청소해 줄게.
3: 선풍기는 또 뭐야?
1: 주워.
3: 나비 버린 건데? 이거 주워가 안 되는데 버리는 건데?
1: 주워 안
3: 쓰는 거
1: 돼.
3: 아니야? 또 냄새 나.
0: 주워 갖고 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3: 예.
0: 또 다른 물건들도 있어요?
3: 그럼요.
0: 어디 있는데?
3: 이런 거 자전거 지가 아기 때탄 거라고 갖고 오고 신발도 버린 거. 이거 지가 신겠다 갖고 온 거야. 신발 신겠다고.
2: 오늘도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1: 이거 주소 되면은 다 돈이 되는 거예요.
0: 다 돈이 되는 거야?
1: 네.
0: 그래서 다 주소 갖고 온 거야?
1: 고무사.
0: 고물사?
1: 네, 고무사. 팔면 돼요. 이거 다 갖다 팔아서 쓰게
0: 엄마
1: 돈.
0: 병원비?
2: 아픈 저를 보며 승훈이도 무언가 해주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그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지는데요.
3: 이제 아파. 저 달러. 꽉꽉 주물러줘요. 진짜 세게 주물러줘.
1: 엄마 아프면은 어떻게 살까?
3: 너? 잘 살아야지, 아픔은. 엄마 없으면 잘 살아야지, 뭐 어떻게 살아. 아까 주문에 잘
1: 내가
3: 했어.
1: 더 기도할까?
3: 소은이가 말잘 들었으면 좋겠어. 엄마 아픈데. 말안 들으면 더, 안 좋아. 엄마한테 안 좋아.
1: 속해.
3: 힘내. 쓰러져 죽을 것
1: 나 속해,
3: 같아.
1: 엄마.
3: 알았어? 아, 고마워.

0: 맨날 이제 주물러줄 거지? 10분씩 다리. 밖은 더운데.
1: 늘 어린아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승훈이도 제가 떠날까봐 많이 두렵고 불안한가 봅니다.
0: 날씨 더우니까 좋아? 어디가 좋을까? 가보자. 거기가 좋겠어?
1: 몸은 따라주지 않지만 힘을 내서 더 해주고 싶은 게 많습니다. 건강이 더 나빠지기 전에 승훈이와 많은 추억을 남기고 싶은데요.
0: 더 해주고 싶은데 형편하고 여건이 안 되니까 그 선에서 최선을 다해서 해줄라 해요. 그 승훈이도 글도 잘 몰랐는데 그렇게 조금씩 배워가면서 지금 덩치만 컸지 아기거든요. 초등학교 2학년 수준밖에 안 되는데 본인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내 몸은 아저씨인데 내 속엔 어린아이 같고 맨날 엄마 절대 사람들 이해 못하죠. 엄마 그 장애 엄마들은 진짜 박수 쳐줘야 돼. 그러니까 여러 생각이 그 망감이 교차하더라고요. 승훈이가 이제 우산도 펴주고 옛날 자기밖에 몰랐어요. 먹는 것도 무조건 엄마 날 자기 입에 먼저 들어가기 바쁘고 근데 너무 많이 좋아져 달라졌어 우리 아이가. 어? 야 근데 80%는 우산이 너한테 가 있고 간당간당하다잉?
2: 제주도 가서 엄마랑 집 사고 같이 하고 싶었어요.
3: 살고 싶었어요?
2: 네.
3: 그것이 엄마한테 해주고 싶은 말 있어요? 해주고 싶은 말.
2: 엄마,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제주도 가자.
0: 승훈아, 엄마가 승훈이 많이 사랑하는데 많이 예쁘게 못 키워줘서 미안해. 근데 승훈이 엄마 많이 사랑하는 거 알지? 승훈이도 말은 못하고 표현 못해도 알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그냥 꼭 안고 승훈아 엄마 사랑해.
1: 암과 싸우는 지금 이 순간 승훈이와 함께할 수 있는 하루하루가 제겐 너무나 소중한데요. 사랑하는 아들 곁을 끝까지 지켜주고 싶습니다.

장애가 있는 아들을 두고 떠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계속 눈물 쏟는 엄마의 모습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유방암이 대장과 간까지 전이 돼서 104번의 항암 주사를 견뎌온 엄마는 지금도 암이 자라고 있어 당장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요. 하지만 한 달에 700만 원이 넘는 병원비에 계속 치료를 이어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승훈 씨는 지적장애와 조현병으로 여전히 일상생활에 많은 도움이 필요한데요. 엄마는 언젠가 홀로 남겨질 아들을 위해 자립훈련을 받게 하고 있지만 생계를 이어가는 것조차 빠듯합니다.

빳빳한 형편에 고액의 항암치료비와 자립훈련 비용까지 감당하기에 현실이 너무 벅찹니다. 지금 이 가족에게 도움 전하고 싶으신 분들은 060-700-0700을 누르시거나 카카오 가치가치로 응원 메시지 남겨주셔도 되고요. 은행 계좌 060-700-0700으로 후원금 보내주셔도 됩니다. 보내주신 후원금은 전액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되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번에는 시청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후원금이 어떻게 쓰였는지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지난 3월 14일 방송에서는 갑자기 찾아온 뇌출혈로 몸져눕게 된 아빠와 아픈 남편과 삼형제를 책임지는 라오스 출신 엄마 마이팽 씨의 이야기 전해드렸죠. 힘겨운 상황 속에서도 오직 가족의 힘으로 버티고 있는 다섯 식구의 안타까운 모습에 많은 분들이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소중한 후원금은 이 가정의 의료비와 생계비로 전달되었습니다. 도움 주신 시청자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만난 현옥 씨에게 가장 큰 두려움은 암이 아니었습니다. 언젠가 홀로 남겨질 아들, 승훈 씨 걱정 뿐이었는데요. 엄마 현옥 씨가 병원비 걱정 없이 암 치료를 잘 받아 조금 더 오래 아들의 곁을 지킬 수 있도록, 그리고 승훈 씨가 혼자서도 살아갈 힘을 키워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나눔 0700과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근데 지금 어머니 상태는 눈도 지금 한쪽이 거의 안 보이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다른 암으로 이제 전이가 될까봐 불안한 상황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의료비 지원이 가장 시급하고요. 우리 승원이가 자립할 수 있는 그 프로그램만 잘 따라준다면 어머니의 치료에 전념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바로 서면 그 승원이가 바로 서는 것도 시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1: 이어서 최고의 요리 비결이 방송됩니다.
2: 민원 처리부터 발권 업무까지 잠시도 실통 없는 영무원.
3: Just second place here. Okay. Seoul Station to Terminal 2.
4: 열리마빈, 승하차빈.
2: 한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는 기관사와 정비사까지.
5: 차들어옵니다.
2: 승객들의 안전을 위해 구슬땀을 흘리는 사람들.
6: 완전 분해 후 재조리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 내열성과 편의성이 뛰어난 실리콘 소재의 주방용품을 제조하는 이곳. 용기부터 조리 도구까지 다양한데요. 종일 이어지는 고된 반복 작업.
7: 소리도 아파요. 나이도 아파요.
2: 쏟아지는 주문량을 맞추기 위해 잠시도 쉴 틈이 없는데요. 사람들의 편리함과 안전을 위해 구슬땀을 흘리는 이들을 만나봅니다.
8: You're that guy running for Senate, aren't you?
9: I am that guy, yeah. What was that?

0: 해도 육룡이 나라시오. 짐이 용비어 찬가를 쓴 연유를 그대는 설명할 수 있는가? 사과는 왜 항상 아래로 떨어지는지 설명할 수 있나요? 사과를 연결하니 직각 삼각형이군요. 분명 떠오르는 게 있을 텐데 설명해 보시오.
1: 네, 피타고라스 정리는요.
2: EBS에서 교과서의 지식을 설명해 줄 선생님을 찾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EBS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지금 도전하세요.
3: 그 한 명의 후원금이 없어서 한 명이 생명을 잃을 때도 있어요. 구호활동가들이 현장에서 매 순간 느끼고 있어요.
4: 남수단의 분쟁지역 아곡에서는 김명웅 활동가가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3: 여러분의 후원금이 바늘을 사고 항생제를 사서 외과의사의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4: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번호 080-860-9095.
3: 자기가 생전 모르는 사람을 위해 낸다는 것은 큰 결심이 필요하고 큰 결심이 필요한 돈은 큰 돈이에요. 후원금이 없었다면 저 같은 사람이 그곳에 존재한다 할지라도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매달 내주시는 후원금은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4: 080-860-9095.
5: 와, 이거 진짜야?
6: 에이, 설마. AI겠지?
5: 오, AI로 만든 거네.
7: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유엔 세계식량계획이 전하는 속보입니다. 어린 자녀와 그 가족들이 기아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1: 저는 지금 극심한 배고픔의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분쟁, 경제위기, 기후재난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식량위기에 처했습니다. 저는 매일 현장에서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해 허약해진 사람들을 너무 많이 마주칩니다. 아이들도 많습니다. 팔에 두른 테이프가 노란색을 가리키면 그 아이의 목숨이 위태롭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보면 가슴이 더 아픕니다.
0: 지금 당장 한 아이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면 도와주실 수 있나요? 당신의 후원은 아이들이 바로 먹을 수 있는 긴급 영양식이 되어 전달됩니다. 1522-5168로 전화 또는 문자 식량을 보내셔서 월 7,000원을 후원해 주세요.
1: 부모에게 아이의 생명이 위험에 처했다고 말하기란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도와주신다면 저도 도움의 손길이 올 거라고 전해줄 수 있습니다.
2: 아빠, 고개 조금만 숙여보세요.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3: 그래, 아들. 어버이날, 카네이션 대신 하늘을 선물했습니다.
4: 눈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요 했어요.
5: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이를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0: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1: 아이고 잘하네.
0: 세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2: 한식의 대가 이종임 요리연구가의 더운 여름의 찰떡인 한식 한상. 여름이면 찾게 되는 시원한 물김치. 오이로 만들어 시원함이 두 배. 고춧가루 액젓 없어도 깊은 맛 가득한 오이 물김치부터 흔한 두부구이가 아니다. 아삭한 채소볶음을 올려먹는 건강만점 두부구이까지. 한식의 참맛을 알려줄 이종임 요리연구가의 건강한 집밥 레시피 지금 공개합니다.
3: 안녕하세요. 체육의 아들 광희입니다.
4: 안녕하세요. 이재김입니다.
3: 야, 선생님. 너무 오랜만에 봬요.
4: 네, 반갑습니다.
3: 오늘도 잘 부탁드릴게요.
4: 네.
3: 오이를 새콤하게 익혀 먹으면 더운 여름도 시원하게 느껴지는데요. 이 신선한 맛도 좋은 오이 물김치. 재료를 한번 볼까요?
4: 네. 우선 오이는 백오이로 준비하시고요.
3: 네.
4: 또 오이를 절임하는 소금과
3: 네.
4: 또 물김치의 맛을 돋궈줄
3: 네.
4: 향채소를 준비했습니다.
3: 그리고 선생님,
4: 네.
3: 이 김치하면 고춧가루가 당연히 있을 줄 알았는데 오늘은 다른 양념으로 해주시네요.
4: 네. 고춧가루는 특유의 그 매콤함과 또 텁텁함도 있잖아요.
3: 예.
4: 근데 이제 배를 갈아서 넣은 시원한 국물로
3: 네.
4: 아주 깨끗하고 맑은 물김치를 만들 예정입니다.
3: 오.
4: 그래서 배를 갈아 만든 즙과
3: 네.
4: 그리고 매실청, 소금, 생수만 있으면 되니까 너무 간단하죠.
3: 아, 그렇죠.
4: 네.
3: 이 재료만 보면 물김치 만드는 게 어렵지 않아 보이는데요. 여름 제철 오이로 깔끔하게 개운하게 만드는 물김치 한번 만들어 볼까요?
4: 네.
3: 그럼 오늘의 요리 시작해 볼게요. 자, 선생님 먼저 오이
4: 네.
3: 물김치 오이를 손질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4: 네.
3: 오이는 보기만 해도 뭔가 시원해지는
4: 맞아요.
3: 기분이에요.
4: 맞아요. 제철 또 그 식재료잖아요.
3: 네.
4: 그래서 이 오이는 우선 이제 그 소금에
3: 네.
4: 깨끗하게 이렇게 비벼서 씻어 주셔야 하는 게 좋고요.
3: 네.
4: 진짜 오늘 오이 물김치는요. 깨끗하고 맑고 시원하고 여기에 참외도 넣을 거거든요. 그래서 아주 맛있게 이제 담을 수 있는 그리고
3: 네.
4: 김치 하면은 부담스럽잖아요.
3: 맞아요.
4: 여러 가지 양념 뭐 갈아야 되고 막 이러는데
3: 네.
4: 그런 거 없이 오늘은 재료만 있으면은 쉽게 할 수 있어요. 오이가 저는 이렇게 지금 가는 걸로 준비를 했는데
3: 네.
4: 요새 오이들이 좀 굵더라고요.
3: 맞아요,
4: 그래서
3: 맞아요.
4: 지금 이렇게 가는 거는 4등분을 하시면 되는데
3: 네.
4: 만약에 이렇게 굵다 그러면
3: 네.
4: 반 갈라서 육등분을 하시면 더 좋아요.
3: 육등분을
4: 굵으니까.
3: 하면, 예, 네. 너무 두꺼우면.
4: 네, 그래서 요거는 지금 이렇게 해서 지금 반을 갈랐어요. 굵지 않아서.
3: 예.
4: 네.
3: 오이 향 너무 좋네요, 선생님.
4: 그러니까요, 오이는 비타민C도 많고
3: 예.
4: 또 무엇보다도 아삭아삭한 맛도 있고 시원한 맛이 있잖아요.
3: 맞아요.
4: 네. 지금 이렇게 오이를 썰었는데
3: 네.
4: 이 오이를 저는 그냥 안 하고요.
3: 네.
4: 여기 씨를 이렇게 도려낼 거예요. 이렇게.
3: 아무래도 뭐 함께 먹으면 좋지만 이게 식감이.
4: 그렇죠.
3: 예.
4: 빨리 물르잖아요.
3: 맞아요.
4: 물김치라서. 그래서 이렇게 해서 준비하시면
3: 네.
4: 한 이렇게 2cm 정도. 왜냐하면
3: 네.
4: 물김치잖아요.
3: 네.
4: 한 입에 딱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크기로 써시는 게 좋으니까.
3: 맞아요.
4: 이렇게 써시면 돼요. 네.
3: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저희가 네. 종들이 썰어놨는데요.
4: 네.
3: 한 몇 개 분량을 저희가.
4: 다섯 개 분량이에요.
3: 5개 분량.
4: 네. 오이 5개 분량의 소금은 2큰술이에요.
3: 2큰술.
4: 그래서 2큰술을 네. 제가 이렇게 해서
3: 계량을 해놓으셨죠?
4: 네, 계량 다 해놔서 근데 이제 이렇게 버무리려고 그러면
3: 네.
4: 빨리 잘 안 녹아서
3: 네.
4: 물을 이렇게 한 이렇게 두 번 정도만 이렇게 해주시면
3: 아~
4: 이 소금이 빨리 녹아서 빨리 절여지니까 네, 골고루
3: 이것도,
4: 이렇게
3: 예, 이것도 노하우죠?
4: 네.
3: 또 비결이고요.
4: 이렇게 해서 한 10분 정도만 절이시면 되는데 한 5분 정도 지난 다음에 한번 또 이렇게 뒤섞여 주시면 고루 잘 절여지니까
3: 네.
4: 그러니까 뭐 소금을 풀지 않고 그냥 소금에 이렇게 해서 바로 절이시면 됩니다.
3: 자, 이렇게 선생님께서 네. 10분 정도 이렇게 절여놨던 오이가 있는데요.
4: 네.
3: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4: 네. 이거는 바로 한 거라 쌩쌩하고요.
3: 예.
4: 그리고 이거는 그래도 약간 그렇다고 해서 이게 배추 절인 것처럼 폭 절여지면 예. 맛이 없지요.
3: 맞아요.
4: 국물을 드셔야 되는 거라서.

0: 수분이 어느 정도 네. 포함이 돼 있고 네. 그렇지만 네. 조금 식감도 더 좋아진 네.
1: 예. 이거를 이렇게 해서 물기를 네. 안 씻어요. 씻지 않고 예. 그냥 이렇게 물기만 빼주시면 됩니다.
0: 굉장히 간단하네요.
1: 네네. 이렇게 해서 씻지 않고 그대로.
0: 네.
1: 요거 이제 물기를 좀
0: 완벽하게 빼기
1: 빼질
0: 위해서?
1: 동안에 다른 부재료 썰 동안에만 네. 놔두시면 물기가 빠져요.
0: 받쳐놓을까요
1: 네.
0: 그러면?
1: 네. 네. 우선 여기에 무가 있습니다.
0: 네.
1: 무는 그냥 이렇게 납작납작하게 좀 짧게 무채를 길게 안 썰으셔도 돼요.
0: 네.
1: 그래서 무는 이렇게 해서 채를 썰어주시고요.
0: 이 무에 또 식감도 굉장히
1: 그렇죠.
0: 좋고.
1: 그렇죠. 무가 네. 시원한 맛이
0: 여름 무는 어떤 맛이 나죠, 선생님?
1: 그러니까 여름 무는 물론 가을 무처럼 그렇게 이렇게 시원한 맛은 좀 덜하지만 네. 그래도 이제 무가 들어가야 맛있으니까
0: 맞아요, 맞아요.
1: 네, 이렇게 해서 무채를 이렇게 썰겠습니다.
0: 물김치에 네. 꼭 무가 들어가야 돼요.
1: 네, 그래야 좀 시원한 맛이 있어요.
0: 네. 네,
1: 이렇게 해서 이거는 저는 여름에는 국 같은 거 끓여도 잘 안 먹게 돼서 국 대신에 이렇게 물김치 네. 이렇게 한 그릇 딱 떠서 먹으면 좋더라고요.
0: 국찌개 네. 필요 없을 정도예요.
1: 그리고요, 요거 딱 익은 다음에 예? 국수 말이로 해서 드시면 예? 정말 깔끔하고 담백한
0: 네,
1: 재료가 이제. 이거 무채 썰었고요.
0: 네.
1: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양파.
0: 네.
1: 양파도 채 썰을 텐데 우선 이렇게 뿌리 쪽은 좀 제거를 해주셔야
0: 네.
1: 이제 가다가다가 이제 떨어지니까.
0: 네. 네.
1: 이거는 반 잘라서 썰으셔도 되는데요. 이제 길잖아요. 네. 반 자를 거예요.
0: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길이랑 크기를 맞춰주는 것
1: 네네.
0: 같아요.
1: 네. 이렇게 해서.
0: 물론 오이만 들어가도 맛있지만
1: 그렇죠. 이게
0: 들어가면 향채도가.
1: 맞아요. 네. 아 이제 뭐 광희 씨 이제 음식을 네. 너무 잘하셔서 뭐가 더 들어가면 맛도 좋아지는 것도 다 아시고
0: 아무래도 네. 또 옆에서 많이 보다 보니까
1: 네.
0: 선생님.
1: 그럼요.
0: 네.
1: 네. 이렇게 해서 지금 양파도 조금 짧게 오이가 길지 않으니까.
0: 네. 네.
1: 그다음에요. 여기에
0: 네.
1: 요거는 참외예요.
0: 아, 그러게요.
1: 네.
0: 사실 물김치에 참외 들어간 거 처음 봤어요.
1: 제철이잖아요.
0: 네.
1: 근데 이 참외가
0: 네.
1: 달잖아요.
0: 맞아요.
1: 달콤하고 이거 반 잘랐는데
0: 네.
1: 예, 씨는 이렇게 해서 좀 제거를 해주시고요.
0: 아무래도 깔끔해야 하니까.
1: 네. 이제 껍질을 벗겨서 하셔도 되는데 사실은 이 참외도 저는 이제 베이킹소다에다가
0: 예.
1: 담가서 깨끗하게 씻어서 그래도 껍질째 들어가야 빛깔이 참 예뻐요.
0: 또르소름한
1: 색깔이 나서
0: 예.
1: 그래서 저희 깨끗하게 씻었으니까
0: 예.
1: 네, 껍질째 하겠습니다.
0: 이런 팁도 감사합니다.
1: 네, 여기에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요. 이제 이것도 이렇게 한 번 더 자르시는 게 좋지요. 왜냐하면
0: 예.
1: 오이가 그렇게
0: 두껍지 않습니까?
1: 네, 이 정도로 해서 이렇게 해서
0: 아니, 중간중간 이렇게 참외가 네. 들어가면
1: 네.
0: 화끈한 맛도 나고 좋겠어요.
1: 네, 이렇게 해서 참외도 예. 넣어주시면 됩니다.
0: 또 제철이니까요, 그렇죠?
1: 그러니까 제철이니까 집에 요즘에 참외들 다 있으시잖아요.
0: 네,
1: 남으시면 뭐 반 개든 한 개든 이렇게 넣어주시면 좋습니다.
0: 벌써 향이 향긋하네요, 그렇죠?
1: 네, 오늘은 네. 참외가 큰 거라서 반만 넣어도 될 것 같아요.
0: 네. 네. 자, 이렇게
1: 참외가 좀 작으면 네. 하나 넣으셔도 되고 네.
0: 이번에는 뭘 썰어볼까요?
1: 네, 여기에 이제 부추하고
0: 네.
1: 왜냐하면 우리 오이 소박이 담을 때도 부추 들어가잖아요.
0: 맞아요.
1: 이 부추가 들어가야 또 이 궁합이 잘 맞더라고요.
0: 네.
1: 지금 요즘에 지금 실파 나오는 거가 조금 굵어서
0: 네.
1: 굵은 거는 지금 제가 이렇게 지금 갈릅니다. 가느다란 거는 그냥 하셔도 되는데
0: 네, 반으로 네. 한번 갈라볼게요.
1: 네, 이렇게 해서 지금 요거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오이 정도의 길이로 맞춰서 써시면 되죠.
0: 네.
1: 이것도 한 2cm로 이렇게 네. 짧게 써시면 돼요.
0: 짧게 짧게.
1: 네.
0: 자, 이제 제일 중요한 또 우리 김치 국물을 만들어 봐야
1: 네네.
0: 되는데 사실 김치 국물만 이제 믹서기도 필요하고 뭐 여러 가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액젓도 들어가고.
1: 그렇죠. 보통 김치 담으실 때는
0: 네.
1: 거기에 여러 가지 풀도 써야 되고 막 그 재료 갈고 다 하잖아요.
0: 네.
1: 근데 저는 오늘 이 밴을 반 개 정도를 이렇게 갈아서
0: 집을 예.
1: 짜니까 한 4분의 3컵 되더라고요.
0: 네.
1: 그래서 여기에 지금 물은 1리터
0: 네.
1: 지금 5컵입니다.
0: 네.
1: 여기에 배즙 4분의 3컵이 들어갔어요.
0: 네.
1: 네.
0: 네. 달큰하고 달큰한 뭐 너무 달진 않겠지만 달큰한 맛을 좀 내주겠어요.
1: 네네.
0: 살짝에.
1: 그리고 여기에 지금 매실청이 들어가는데
0: 네.

0: 저는 쓰는데 배수청이 싫어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1: 가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네, 뭐 설탕을 조금 넣으시든지 네. 배즙을 조금 더 넣으시든지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네. 그다음에 여기에 소금으로 간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1: 오, 간을 하는 게 소금이 끝이네요.
0: 예, 끝이에요. 와. 그래서 깔끔하게 여기 물김치라서 적극 네. 들어가고 이렇지 않고 예, 고춧가루 이런 거 안 들어가고요. 깔끔하게 예. 들어갑니다.
1: 물론 뭐 고춧가루 넣어서 먹을 때 맛있을 때가 있지만 네. 오늘 요리는 간단하게 해서 먹는 거라
0: 그렇죠. 네.
1: 그 집집마다 이제 김치의 또 염도를 좀 다르게 하시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가감해서 드시면 될 것 같아요.
0: 그렇죠. 이제 기본적으로는 저희 네. 이제 레시피대로 하시면은 거의 맞으니까 그렇게 네. 하시고요. 네. 이제 통에다가 재료 다 넣으시면 끝이에요.
1: 이제요?
0: 네.
1: 와.
0: 네. 이렇게 통에다가. 네. 자. 네. 오이를 예. 지금 아까 물기 이렇게 빼시고 네. 안 헹군다 그랬어요.
1: 맞아요.
0: 이렇게 해서.
1: 여기 간이 또 돼 있네요.
0: 그럼요. 네. 예. 그리고 여기에 지금 양파, 무채, 예. 양파채, 네. 그다음에 참외, 부추 예. 이렇게 다 들어갑니다. 네.
1: 아주 그냥 형형색색 그냥 예쁘네요.
0: 네. 네, 이렇게 자. 해서 그다음에 마늘 홍고추까지 넣으시면 돼요.
1: 네. 이렇게 해서 살짝 기적해 주는
0: 네.
1: 거죠?
0: 네, 이렇게 해서
1: 섞이게끔.
0: 섞인 다음에 지금 금방 만든 이 김치 국물만 부으면 끝이에요. 네, 이렇게.
1: 이렇게 물김치 끝나는 네. 거예요?
0: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되죠? 네.
1: 네. 이 상태로 네. 어느 정도 어떻게 숙성을 해야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요?
0: 지금 이제 아침에 담으면 오후쯤에 넣으셔야 돼요. 요즘 날씨가 너무 덥잖아요.
1: 맞아요.
0: 근데 김치는, 모든 김치는 담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언제 숙성을 시켜서 언제 냉장고에다 넣고 이런 것도 참 중요해요. 그래서 네. 예, 한 몇 시간 정도 예? 이제 두셨다가 이제
1: 시원하게
0: 네, 넣으시면 됩니다.
1: 자, 선생님 옮겨 네. 담아볼까요?
0: 네.
1: 아, 정말 금세 만들었는데. 네. 이야.
0: 이제 지금 드시면은 네. 그냥 싱싱한 오이와 네. 그 맛인데 이게 이제 숙성이 되면 진짜
1: 진한 맛이 나겠죠? 깊은
0: 아, 네.
1: 맛이.
0: 네. 맛이 나죠, 여기에.
1: 아, 정말 국물도 깨끗하고
0: 참외까지 네. 네, 들어갔어요. 네.
1: 너무 맛있겠어요. 예. 네. 자, 이렇게 너무나 먹음직스럽고 시원한 오이 물김치가 완성됐습니다.
2: 오늘의 요리, 오이 물김치를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오이는 4등분한 뒤 씨를 제거한 후 한입 크기로 썰어줍니다. 오이에 소금, 물을 넣고 10분 정도 절인 뒤 물기를 제거해주세요. 무는 나박 썬 뒤 채 썰고 양파는 채 썬 뒤 반으로 썰어줍니다. 참외는 씨를 제거하고 4등분한 뒤 얇게 슬라이스해주세요. 쪽파, 부추는 짤막하게 썰어줍니다. 그런 다음 물에 배즙, 매실청, 소금을 섞어 김치 국물을 만들어주세요. 밀폐용기에 오이를 담은 뒤 손질한 채소, 편썬 마늘, 송송 썬 홍고추를 담고 김치 국물을 부어줍니다. 여기서 잠깐! 오이 물김치는 실온에 반나절 숙성한 뒤 냉장 보관하면 맛있게 즐길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그릇에 푸짐하게 담으면 오이 물김치가 완성됩니다.
1: 선생님, 네. 이 반찬이 없는 날 효자노릇 하는 게 이 두부구이인데요. 가성비 넘치는 두부를 폼나게 만들어주신다고요?
0: 네. 보통 이제 두부는 그냥 구워서도 그냥 양념장에서만 찍어 드시는데 네. 오늘 이게 반찬 고민할 때 가장 만만한 게 바로 이 두부잖아요.
1: 맞아요.
0: 이 두부를 부침용으로 준비를 하시는 게 좋고요. 그래야 네. 이제 부치실 때 좀 부셔지지 않으니까.
1: 네.
0: 그리고 이제 두부만 하시는 것보다는 네. 이렇게 애호박이라든지 버섯 네. 또는 파프리카 이런 것들도 같이 볶아서 좀 얹어주면 네. 훨씬 더 두부 요리가 영양도 좋고 풍성해집니다. 양념장 같은 경우는 이제 양조 간장에다가 네. 저는 국간장도 조금 더 넣어서 칼칼한 맛을 주고요.
1: 네.
0: 뭐 고춧가루, 깨소금, 마늘, 참기름 뭐 이 정도의 양념만 있으면 되니까
1: 오.
0: 주재료는 두부만 준비하시면 되지요.
1: 네. 맞습니다. 일단 두부 정말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데
0: 네.
1: 오늘 두부는 어떻게 좀 썰면 될까요?
0: 네, 두부는 지금 300g 이게 한 모인데요.
1: 네.
0: 항상 두부를 보시면 부침용이 있고 찌개용이 있어요.
1: 맞아요.
0: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오늘 두부를 이제 구울 거니까
1: 네.
0: 아무래도 단단한 두부가 좋으니까
1: 네.
0: 네 그래서 부침용으로 준비.

0: 준비를 했습니다.
1: 네.
0: 네. 두부를 이제 작게 썰으면 한입 크기로는 좋은데 지지시려면은 좀 너무 작으면 부담스러우니까 이렇게 해서 4등분을 했어요. 300g을.
1: 큼직큼직하게
0: 네.
1: 지금은.
0: 이렇게 해서 네. 식구가 더 많으면은
1: 네.
0: 더 두부를 넣으시면 더 사용하시면 되는데
1: 네.
0: 보통 2인분은 두부 한 모면 돼요.
1: 맞아요, 맞아요.
0: 여기에 소금을 좀 이렇게 뿌리겠습니다.
1: 소금을
0: 그러니까 약간.
1: 뿌려주는 이유는 뭔가요?
0: 왜냐하면 밑간도 하면서
1: 네.
0: 그래도 조금 다른 두부보다는 좀 단단하지만
1: 네.
0: 그래도
1: 더
0: 좀 수분을
1: 단단하게.
0: 더좀 빼기 위해서 이렇게
1: 오.
0: 해서 이제 잠시 놔두고 다른 거다 준비할 동안에
1: 예?
0: 이 두부에 이제 수분을 더 빼겠습니다. 네.
1: 알겠습니다. 잠시 두부를 두고
0: 네.
1: 다른 재료도 한번 썰어볼까요?
0: 네. 이거는 집에 요즘에 애호박들 다 있으시잖아요.
1: 맞아요. 자투리
0: 그래서
1: 채소들. 예.
0: 네네. 그래서 자투리 채소들 중에 꼭요 재료 아니어도 괜찮으니까
1: 네.
0: 어느 거든지 네. 이렇게 쓰면 채를 썰겠습니다. 그래서 채 썰어서 볶아주면 두부만 드시면은 뭐 단백질은 충분하지만
1: 예.
0: 다른 부재료들의 이제 부족한 영양소가 있으니까
1: 네.
0: 여기에 이런 버섯과 채소가 들어가면
1: 예.
0: 비타민 무기질이 충분히 또 많이 있잖아요. 두부의
1: 맞아요.
0: 단백질에 그래서 영양도 훨씬 더 좋고
1: 네.
0: 또 맛도
1: 맛도 좋고.
0: 있고 맞아요. 지금 요 재료는 같이 볶아서 두부 위에 얹을
1: 오,
0: 거예요.
1: 예.
0: 그래서 이
1: 먹음직스러운 크기인데요.
0: 붉은 색깔은 지금 파프리카인데
1: 네.
0: 파프리카 없으시면은 당근을 써셔도 되고요.
1: 네.
0: 홍고추 써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집에 있는 여름에는 채소들이 풍성하니까
1: 네.
0: 어느 걸 쓰셔도 되니까 지금 호박, 그다음에 파프리카
1: 네.
0: 없으면 당근 쓰셔도 됩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1: 굴린
0: 불린
1: 표고.
0: 표고버섯이에요.
1: 예.
0: 그래서 이 불린 표고버섯도 가는 거는 그냥 하셔도 되는데 조금 너무 큰 거여서 두꺼워서 제가 한번 포를 떴고요.
1: 네.
0: 그다음에 요것도 반을 잘라서.
1: 불린 표고는,
0: 네.
1: 이 마른 표고는 참, 여러 가지 유용하게 쓰는 것 같아요.
0: 그렇죠.
1: 그쵸?
0: 네.
1: 그게 두면.
0: 그렇죠. 이거 이제 불려서 깨끗하게 씻어서 불리면
1: 예.
0: 육수로도 활용하실 수 있고 이
1: 맞아요.
0: 버섯이 쫀득쫀득하니
1: 식감도
0: 맛있잖아요.
1: 좋고, 향도
0: 맞아요.
1: 좋고.
0: 네. 그다음에 이제 양념장만 만들면 끝이에요.
1: 우와.
0: 네.
1: 자.
0: 양념장에 들어가는 재료는요.
1: 네.
0: 이건 이제 부재료 먼저 쓸게요.
1: 될까요?
0: 대파.
1: 네.
0: 이제 다지는 것도 요새 여름에 일이시니까
1: 네.
0: 그냥 파가 굵으면 한번 정도만 갈르셔서
1: 네.
0: 그냥 이렇게 송송 썰으세요. 이렇게 곱지 않고 조금 이렇게 큼직큼직해도
1: 네.
0: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네, 지금 대파,
1: 네.
0: 그다음에 홍고추, 그다음에
1: 잠깐.
0: 풋고추인데
1: 네.
0: 또 요즘에는 또 매콤한 걸또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1: 맞아요, 맞아요.
0: 청양고추 특히. 저는 청양고추는 익히는 건 괜찮은데 생으로는 굉장히 맵던데
1: 맞아요.
0: 매콤한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풋고추 대신에 청양고추 써셔도 괜찮습니다.
1: 네, 기호에 따라
0: 네,
1: 넣으시고요.
0: 그럼요. 네, 여기에 우리 양조간장,
1: 네.
0: 뭐 진간장도 괜찮습니다.
1: 네.
0: 네, 여기에 2스푼 정도 넣고요.
1: 네.
0: 국간장 있지요.
1: 네.
0: 직간장이 들어가면 좀 약간 칼칼한 맛이 있어서
1: 오.
0: 요거 한 스푼 정도 넣습니다.
1: 이걸 좀 섞어서.
0: 네. 근데 이제 뭐 그래도 조금 덜 짜고 달달한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양조간장으로만 쓰셔도 돼요.
1: 네.
0: 그다음에 여기에 다진 마늘
1: 네.
0: 좀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깨소금 들어가고요.
1: 깨소금 들어가고
0: 네.
1: 고소하게.
0: 네. 그리고 요거는 참기름이고요.
1: 네.
0: 그다음에 요거는 고춧가루고요.
1: 네.
0: 네. 그다음에 요거는 매실청입니다. 네.
1: 매실청도 정말 여러 가지 요리에 다양하게
0: 네,
1: 쓰이는 것
0: 그렇죠.
1: 같아요.
0: 네. 저는 이제 설탕 대신에
1: 네.
0: 이제 단맛을 이제 매실청을 주로 많이 쓰거든요.
1: 네. 자연의 단맛으로.
0: 네네. 이렇게 해서
1: 네.
0: 양념장이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1: 네.
0: 이제 두부 아까 소금에다 절여놓은 거.
1: 네.
0: 네.
1: 이렇게
0: 지금?
1: 준비가 끝났어요, 재료
0: 네,
1: 준비가.
0: 맞아요. 예.
1: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구워볼까요?
0: 네.
1: 예.
0: 여기에 지금 식용유 좀 넣고요.
1: 네.
0: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들기름을 조금 넣어주면
1: 네.
0: 이제 들기름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들기름으로만 지지셔도 괜찮아요. 그럼
1: 오.
0: 훨씬 더 구수합니다.
1: 그렇죠.
0: 여기에
1: 자, 물기를 저희가 또 빼놨고요.
0: 네.
1: 오늘은 굉장히 큼직큼직하게 썰어서 저희가
0: 네.
1: 구워요.
0: 그래서 이제 드실 때는 물론 이게 잘라주시면 되지만
1: 예.
0: 이거를 한번더 이렇게
1: 예.
0: 자르셔서 조금 이제 지지셔도 되는데
1: 손이 많이 가요.
0: 손이 많이
1: 그쵸?
0: 가요. 그리고
1: 부서지기도 쉽고.
0: 맞아요. 그리고 오늘 두부는 제가
1: 예.
0: 겉바속촉의 두부로
1: 네.
0: 만들 거거든요.

0: 샘플에도 하셔도 괜찮아요. 예. 왜냐하면 두부는 날재료가 아니잖아요.
1: 맞아요.
0: 그러니까 겉에만 파삭파삭거리게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 번씩 돌려주시면 돼요.
1: 두부의 네. 그 고소한 향이라고
0: 그러니까요. 그러잖아요. 네, 근데 기름에 들기름에 지졌으니까 예. 더 고소하지요.
1: 네. 야.
0: 네, 지금 다 됐어요.
1: 예.
0: 지금 파삭파삭거려 보이지요?
1: 맞아요.
0: 네, 이렇게.
1: 이게 얼핏 보면 치즈 같기도 하고.
0: 네, 그렇죠. 겉에는 이제 파삭하지만 속은 또 예, 아주 부드럽고.

0: 더 노릇노릇하게 지져도 더 좋아요.
1: 예.
0: 가슴살이게. 이 기름 아깝지 않아요?
1: 예.
0: 제가 조금 아까 넉넉히 넣었잖아요.
1: 예.
0: 여기에 이거를 넣어서 이제 볶을 거예요.
1: 아.
0: 네. 그래서 버섯.
2: 사람, 사람, 사람.

0: 때 냉장고를 비우셔야 돼요.
1: 맞아요. 네.
2: 가끔 향이 너무 좋네요, 선생님.
1: 네. 이렇게 해서
0: 초고의 향이 좋네.
1: 네, 맞아요. 여기는 굳이 고기를 안 넣으셔도 예. 단백질이 풍부한 두부기 때문에 예. 예, 그냥 채소, 버섯만 넣으셔도 되고
0: 담백하게, 그렇죠?
1: 네, 버섯도 뭐 다양한 버섯 어느 거든지 괜찮습니다. 네.
0: 자, 이렇게 저희가 이제 재료를 다 조리해봤고요.
1: 네. 이제 담기만 하면 되잖아요, 이제.
0: 이거 담아볼까요?
1: 네. 여기다 양념장 끼얹어주시고 그다음에 위에 베이비채소 얹으셔도 예? 그래도 볼품 있거든요.
0: 그렇죠. 예.
1: 근데 저는 특별히? 여기에 들어가면 훨씬 맛있잖아요. 그래서 요 위에
0: 밖에서 먹는
1: 네,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채소를 예. 이렇게 넣어주세요.
0: 사실 별거 아닌데, 그렇죠?
1: 그러니까요. 네.
0: 분위기 이렇게 달라요, 뭐.
1: 이 야채 남는 거 가운데다 넣으셔도 됩니다.
0: 네.
1: 같이 또 드시면 되니까.
0: 네.
1: 네. 여기에 양념장을 이렇게 얹어주세요. 네. 이 양념장은 좀 넉넉히 만드는 거니까 네. 박으면서 넣으시면 돼요. 너무 짜지 않게.
0: 네.
1: 네. 이렇게 해서 해주시고요. 여기에 뭐 김은 집에 다 있으시잖아요.
0: 네.
1: 김도 좀 이렇게 뿌려주시고. 네. 그다음에 여기에. 주시면
0: 비채소까지
1: 네
0: 이야
1: 이거 딱 사진 찍어서
0: SNS 네. 올려도 좋고 자 이렇게 해서 너무나 근사한 두부구이가 완성됐습니다.
3: 두부구이를 요약해 보겠습니다. 우선 두부는 4등분한 뒤 소금을 뿌려주세요. 이렇게 두부에 소금을 뿌리면 수분이 빠지면서 단단해져요. 애호박 빨간 파프리카, 불린 표고버섯은 채 썰어줍니다. 대파, 홍고추, 풋고추는 송송 썰어주세요. 양조간장, 국간장, 다진마늘, 깨소금, 참기름, 고춧가루, 매실청을 넣고 섞어 양념장을 만들어줍니다. 팬에 식용유, 들기름을 두른 뒤 물기 제거한 두부를 넣어 돌려가며 노릇하게 구워주세요. 팬에 손질한 채소, 소금을 넣어 볶아줍니다. 마지막으로 그릇에 두부를 담은 뒤 볶은 채소, 양념장을 얹고 김가루, 어린잎 채소를 올리면 두부구이가 완성됩니다. 오늘 뭐 먹지? 밥상 고민이 싹 사라질 입맛 저격 레시피. 더위에 지친 날이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매콤새콤 면 요리. 복숭아가 들어간 특제 비빔장에 쓱쓱 비벼먹는 비빔국수부터 당면이 안 들어가는 잡채가 있다. 당면 대신 감자를 채 썰어 식감도 잡고 맛도 잡는 감자 잡채까지. 한식의 참맛을 알려

0: 알려줄 이종임 요리연구가의 건강한 집밥 레시피 지금 시작합니다.
1: 안녕하세요. 최우비 아들 광입니다.
2: 안녕하세요. 이종임입니다.
1: 네. 선생님, 네. 덥지근한 날씨엔 이 깔끔한 국수가 제격이잖아요. 간단하게 먹기 좋은 비빔국수 재료를 한번 살펴볼까요?
2: 네, 채소가 많이 들어가서 아삭함도 많고 몸이 아주 가벼워지는 건강한 그런 느낌이 드는 네. 그런 비빔국수인데요. 네. 우선 소면국수 준비하시고요. 네. 그리고 이제 단백질도 필요해서 여기에 지금 네. 고기, 간 고기, 소고기 준비를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양념장에 저는 여기에 천도복숭아를 넣습니다.
1: 네, 맞아요.
2: 네, 여기서 천도복숭아 단단한 거.
1: 네.
2: 이 천도복숭아 없을 때는 왜 딱딱이 복숭아 예. 딱봉이라고 하는
1: 맞아요.
2: 단단한 복숭아를 넣으시면 상큼해서 좋고요.
1: 그러게요.
2: 그리고 이제 국수 위에 얹어줄 재료 중에 네. 콩나물이 들어가야 진짜 맛있어요.
1: 그러게요.
2: 콩나물, 그다음에 열무김치 있으시죠?
1: 네.
2: 그다음에 이제 적양배추, 삶은 달걀, 그다음에 오이 네. 이렇게 준비하시면 됩니다.
1: 자, 여기다가 비빔장 듬뿍 넣고 쓱쓱 비비면 네. 진짜 개눈 감추도 먹게 되잖아요.
2: 그렇죠.
1: 자, 시원한 비빔국수 지금 바로 만들어 볼게요.
2: 네.
1: 자, 그럼 오늘의 요리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선생님.
2: 네.
1: 비빔국수 정말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데.
2: 네.
1: 일단 재료들이 정말 친근하면서도 지금 푸짐하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2: 네.
1: 자, 어떤 것부터 한번 해볼까요?
2: 그냥 고기는 간장 양념 하잖아요.
1: 네.
2: 그래서 이게 고기 양이 얼마 안 되니까 뭐 작은 스푼으로
1: 네.
2: 한 반 정도만 넣으셔도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다진 마늘 조금 넣으시고.
1: 네.
2: 설탕 조금 넣으시고
1: 네.
2: 그리고 후추는 이렇게 한 2꼬집 정도 이렇게 넣으셔서 네, 이렇게 양념을 하시면 됩니다.
1: 물론 그냥 비빔국수 그냥 채소들하고 먹어도 맛있지만
2: 맞아요. 네.
1: 고기가 조금 들어가잖아요.
2: 그렇죠. 네.
1: 많은 양이 아니어도
2: 맞아요.
1: 맛있어요.
2: 그래서 고기는 지금 한 2인분으로
1: 네.
2: 뭐 80g 정도니까 있으시면 요거 볶아서 넣으시면 좋습니다.
1: 네.
2: 네, 양념이 지금 됐고요. 기름 조금 넣고 볶으면 됩니다.
1: 볼까요?
2: 네. 그래서 올리브 기름 쓰셔도 되고 뭐 포도씨 기름 쓰셔도 되고 다른 식용유 다 쓰시면 됩니다.
1: 네. 네.
2: 근데 이제 양념한 고기를 볶을 때는요.
1: 네.
2: 고기가 왜 뭉치잖아요.
1: 맞아요.
2: 그래서 볶을 때 이렇게 풀으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1: 나달라.

0: 남아있는 고기들이 있어요.
1: 그렇죠. 네. 맞아요.
0: 다 못 네. 먹고. 네. 이럴 때 또 활용하면 네. 좋을 것 같아요. 왜 네. 네. 요즘에 냉면 먹을 때 네. 네. 고기랑 같이 드시는 분들 있잖아요.
1: 그렇죠. 고기 싸서 것처럼. 말아서. 네. 네.
0: 오늘도 저희는 비빔국수에 네. 고기를 얹어서 고명으로.
1: 네.
0: 어우,
1: 됐지요?
0: 고기 먹는 향이 너무 좋네요. 선생님, 네, 양념도 계속 해서 그런지.
1: 그렇죠? 네.
0: 이야.
1: 예, 그렇게 해서. 아유, 훌륭한데요.
0: 고맙습니다.
1: 네. 그 다음에 이제 오이는 네. 이제 채를 썰을 거예요. 네. 오이채. 그래서, 네. 오이 이렇게
0: 이 비빔국수에 또 오이 빠질 수 없죠.
1: 그렇죠. 네, 오이는 사각사각해서 네. 그 질감과 향이 참 좋아요.
0: 이 여름 음식과 너무 잘 어울리죠. 뭐.
1: 그렇죠. 그리고 여름이 또 제철 식재료니까 네. 네, 이렇게 해서 네.
0: 근데 수분이 많아서 사실 여름철에는 수분이 그렇죠. 빠져나갈 일이
1: 맞아요.
0: 많잖아요.
1: 맞아요. 갈증도 많이 나기도 하라서 시원해서도 네. 좋고요. 수분 보충하기도 좋고. 네. 그래서 오이를 이렇게 채 썰어서 같이 네. 곁들여 주시면 됩니다.
0: 아니 저도 사실 이제 국수 중에서도 물론 이제 국물 있는 국수도 좋아하지만 이 비빔국수 정말 좋아하거든요.
1: 맞아요. 왜냐하면 또 우리 한국 사람은 예. 그래도 칼칼하고 매콤한 예. 그런 또 맛을 또 이렇게 잘 드시잖아요.
0: 좋아하고요.
1: 네, 여름엔 또 이렇게 열무김치 있으면 또 그 열무김치 예. 저기 얼음물에다가 아, 잠깐만 네.
0: 이거
1: 그냥
0: 넣는...
1: 쓰셔도 되는데요. 예. 이게 냉장고에다 넣었어도 예? 쓰르면 이렇게 착 차져 있어요.
0: 어, 맞아요.
1: 차가워도. 근데 아... 이거를 얼음물에다가 바로 쓰실 경우에

0: 예.
1: 지금 여기 얼음 보이시죠? 얼음물에다가
0: 예.
1: 잠깐 담그면 훨씬 싱싱해져요. 이게 잠깐만 담글게요.
2: 아삭아삭한
1: 네.
2: 식감이
1: 아삭한 식감이
0: 배가 됩니다.
1: 그다음에 이제 적채 있으시면 적채도 이렇게 채 썰어서 곁들이면
0: 색감도 그렇죠.
1: 네. 적채가 없을 때는 그냥 양배추 넣으셔도 괜찮습니다.
0: 네. 네.
1: 이렇게 해서 여기에
0: 선생님이 해주시는 요리 이렇게 좀 보면요. 이렇게 재료들이 흔하게 구할 수 있는 재료지만 또 함께 먹으면 영양성도 풍부하고
1: 그렇죠. 네.
0: 예, 맛도 좋은 재료들이 네. 많은 것 같아요.
1: 맞아요. 여기에 지금 채소도 네. 썰어서 준비가 됐고요.
0: 이렇게 잠깐 네. 담아주면 되는 거죠?
1: 네네. 그다음에 이제 제가 예. 양념장을 만들면 되죠.
0: 양념장 네. 만들어볼까요?
1: 네.
0: 사실은 이 비빔국수의 제일 중요한
1: 그렇죠.
0: 양념장.
1: 네. 왜냐하면 이제 여름이 돌아오면
0: 예.
1: 이 비빔장 만들어서 모든 비빔국수 같은 거 다들 비벼서 드시잖아요.
0: 맞아요.
1: 그래서 이 비빔장의 역할을 여름철에는 정말 충분히 하는 양념장인데.
0: 근데 오늘은 이 천도복숭아가?
1: 이 천도복숭아가 이렇게 새콤하고 달콤하고 그리고 네. 이게 좀 단단하잖아요.
0: 네.
1: 그래서 이 천도복숭아가 요 정도 크기면은 네. 한 반개 정도만 제가 다져서 양념장에다 넣을 거예요.
0: 반개 정도만?
1: 네, 반개 정도만.
0: 네.
1: 네, 이렇게 해서. 네.
0: 사실 이렇게 보면은 네. 과일이 음식하고 네.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1: 그렇죠. 여름에는 특히 네. 여름 과일이. 근데 이제 복숭아가 아무래도 이렇게 좀 무른 거는
0: 예.
1: 이런 소스에 들어가는 거는 덜 좋거든요. 좀 짭짤한 게 좋으니까.
0: 맞아요. 맞아요. 식감도 좋고.
1: 네. 그래서 요거는 이따가 재료에다가 이제 예. 얹어주고요.
0: 조명으로 올릴게요.
1: 네. 이거는 이제 네. 그 비빔장에 네. 들어갈 거를 다지겠습니다.
0: 이 비빔장에 천도복숭아 들어가면 확실히 좀 단맛이 좀 진하게 나겠어요.
1: 그렇죠.
0: 은근하면서.
1: 예. 단맛도 있고 씹을 때에 또 상큼하면서도
0: 어.
1: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이런 데 들어가는 과일들은
0: 예.
1: 사과도 좋아요.
0: 어, 맞아요.
1: 사과나 그다음에 딱복 단단한 복숭아,
0: 예.
1: 천도복숭아 이런 것들이 더 잘 어울려요. 무른 것보다는.
0: 네.
1: 그러면
0: 네.
1: 예. 이렇게 들어갑니다.
0: 천도복숭아 들어가서 네. 양념장이 기대가 되는데요.
1: 그렇죠.
0: 네.
1: 여기에 이제 고추장 들어갑니다.
0: 네. 네. 고추장 꼭 들어가야죠.
1: 그렇죠.
0: 네. 네.
1: 여기 고추장에
0: 네.
1: 저는 고춧가루가 들어가는데 이런 데 들어가는 고춧가루는 좀 고운 게 좋아요.
0: 네.
1: 그래서 이제 고춧가루 들어가고요.
0: 네.
1: 그다음에 여기에 그래도 요거는 좀 새콤달콤 해야 돼서
0: 맞아요,
1: 제가
0: 맞아요.
1: 설탕을 씁니다. 왜냐하면 맛이 청만으로는 안 되니까.
0: 네.
1: 그다음에 여기에 다진 마늘.
0: 다진 마늘 들어가고요.
1: 다진 마늘 들어가고요.
0: 네.
1: 그다음에 깨소금 들어가고요.
0: 고소하게.
1: 네. 간장은 너무 많이 안 들어가요. 빛깔이 너무 또 이제 검붉으면 덜 좋으니까.
0: 네.
1: 양조간장, 진간장 넣으시면 되고요.
0: 간장 넣는 게 네. 또 비결입니다.
1: 그다음에
0: 예.
1: 여기에 물엿이 들어가야
0: 네.
1: 윤기도 나고 그러잖아요. 달달한
0: 네.
1: 단맛이니까.
0: 그쵸?
1: 네. 조청이나 물엿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0: 오.
1: 네. 그다음에 이제 뭐가 들어가야 되지요?
0: 이거 레몬즙인가요?
1: 레몬즙 드시면 더 좋지요. 네. 레몬. 레몬즙 없을 때는 이제 식초.
0: 아, 식초. 네. 맞아요.
1: 식초는
0: 네.
1: 지금 이게 세 스푼 정도 들어가는데요.
0: 네.
1: 두배 식초 같은 경우는 한 두 큰술 정도 넣으시면 돼요.
0: 맞아요. 두배 식초 갖고 계신 분들도 있으니까.
1: 네. 더 상큼한 맛이 강하니까.
0: 이 비빔국수에
1: 네.
0: 정말 식초 들어가야 돼요.
1: 네. 이렇게 해서.
0: 네. 네.
1: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바로 여기에 들어갑니다.
0: 자, 천도복숭아
1: 천도복숭아.
0: 들어갈게요.
1: 네.
0: 네.
1: 이렇게 해서
0: 네.
1: 지금 네.
0: 네. 나머지 재료들은 고명으로 네. 올릴 거죠.
1: 그렇죠. 네.
0: 네. 이거는요. 이 열무김치는요?
1: 네. 그것도 고명으로 얹을 거예요.
0: 예.
1: 네. 이렇게 지금 여기 보면 약간 이렇게 보이죠?
0: 예.
1: 여기 씹는 맛이 있게
0: 네.
1: 사과든 딱봉이든 천도복숭아든
0: 네.
1: 이렇게 썰어서 넣어 주시면 요거 씹는 맛이 있어서 좋아요.
0: 그러게요.
1: 네. 이건 이제 2인분 양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0: 자, 선생님.
1: 네.
0: 이제 재료들이 다 준비가 됐어요.
1: 네.
0: 자, 근데 이제 이것도 이제 또 맛있게 한번 비벼 봐야 되는데.
1: 네. 지금 이제 삶아서 물기 쭉 뺀
0: 네.
1: 지금 아주 또 차가운데 얼음물에 담가서
0: 탱글탱글하게.
1: 네. 여기에 그냥 담아서 비비려면 비비는 데도 시간이 한참 걸리니까
0: 네.
1: 이렇게 미리 조금 넣어서 비빈 다음에
0: 예.
1: 하시는 게 좋거든요.
0: 아, 이렇게 미리 비벼 넣으면
1: 네.
0: 간이 살짝
1: 어느 정도는
0: 되겠어요.
1: 네.
0: 예.
1: 이렇게 해서 네, 이제 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 네.
0: 네. 이렇게 비빔국수는 손으로 비벼야 또 제맛이.

0: 고기 볶은 거를 양념장에다가 넣으셔도 되는데 네? 그래도 고기가 이렇게 보여줘야 사람들이
1: 손에 있다 이런 거 알려줘야
0: 맞아요.
1: 돼요.
0: 네. 네. 그다음에 여기에 네. 삶은 달걀 안 얹으셔도 괜찮은데요. 네. 그래도 여기도 또 이제 하나 딱 얹으면은 더
1: 이거 비빔국수나 비빔냉면 빠지면 아쉬워요.
0: 그러니까요. 네, 이렇게 해서 여기 보이시나요? 네. 여기에 이제 통깨를 네. 계속 싹 뿌려줘야 아까 양념장에는 깨가 들어갔지만 네. 이렇게 통깨 뿌려줘야 훨씬 더 맛있어 보여요.
1: 그렇죠. 네.
0: 그리고 이제 비비실 때에 이 양념장을 넣고 예. 그걸 더 끼얹어서 더 드시면 돼요.
1: 이렇게 해서 식탁 위에 네. 올려놓으면 조금 더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0: 그렇죠.
1: 그렇죠? 네. 자, 이렇게 해서 너무나 먹음직스러운 비빔국수가 완성됐습니다.
2: 오늘의 요리, 비빔국수를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다진 소고기에 진간장, 다진 마늘, 설탕, 후춧가루를 섞어 밑간을 해주세요. 식용유 두른 팬에 양념한 소고기를 넣어 볶아줍니다. 오이, 적양배추는 채썬 뒤 얼음물에 담가주세요. 이렇게 채소를 썬 후 얼음물에 담그면 신선해지고 식감이 더 아삭해요. 천도복숭아 절반은 채 썰고 나머지는 다져줍니다. 고추장, 고춧가루, 설탕, 다진 마늘, 깨소금, 양조간장, 참기름, 조청, 식초, 다진 천도복숭아를 섞어 비빔장을 만들어주세요. 삶은 소면에 비빔장을 넣어 버무린 뒤 그릇에 담아줍니다. 마지막으로 면 위에 삶은 콩나물, 열무김치, 채썬 오이, 적양배추, 천도복숭아, 볶은 소고기, 삶은 달걀을 얹고 통깨를 뿌리면 비빔국수가 완성됩니다.
1: 선생님, 네. 요즘은 간단한 밑반찬을 먹어도 건강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네. 영양 만점? 감자 잡채 재료 한번 볼까요?
0: 네, 감자를 이용해서 우리가 좋아하는 잡채를 만들어 볼 예정인데요. 네. 우선 주인공 감자, 네. 그리고 당근, 양파, 그다음에 풋고추, 네. 그리고 버섯도 준비를 했고요. 네. 이제 버섯은 이제 간장 양념하는 게 좋으니까 간장 양념도 준비를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채소는 깔끔하게 이제 소금으로 간을 하고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1: 너무나 맛있을 것 같은데요. 당면 대신 감자로 만드는 잡채. 맛만 나는 오늘의 요리 시작해볼게요. 자, 선생님. 네. 저희 집에도 네. 이 감자를 엄마가 박스로 사두셔가지고 네. 정말 쪄드시고 또 뭐 음식에 넣어서 드시고
0: 그렇죠.
1: 여러 가지 드신단 말이에요.
0: 여름철에는 예. 감자를 진짜 뭐 수제비에도 예? 또 칼국수에도 맞아요. 볶음에도 조림 예. 뭐 또 된장찌개 예? 뭐 여러 가지에 진짜 이게 감초 역할을 하지요.
1: 맞아요, 네. 맞아요.
0: 근데 오늘은 그 이제 감자가 주인공으로 네. 잡채를 만들어 볼 텐데 네. 이 감자도 이제 전분이 많잖아요. 네. 근데 이제 당면 같은 경우는 고구마 전분으로 만들잖아요. 그래서 네. 보통 잡채는 당면이 들어가지만 오늘은 당면 안 쓰고 감자로만 잡채를 합니다. 네. 네. 우선 이제 그냥 채를 썰으셔도 되는데 네. 이렇게 요즘에는 강판이 있으면 이렇게 편해서 네. 끝부분 하실 때는 조심하셔서 네. 손 다치지 않도록 잘 하셔야 돼요. 네. 그리고 감자는 이렇게 모서리 지도록 돌려가면서 깎으시는 이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1: 맞아요. 네, 이렇게. 정말 이 여름 감자 정말 맛있잖아요.
0: 네, 맛있지요. 네. 햇감자로.
1: 그냥
0: 네.
1: 그리고 감자를 또 씹으면 씹을수록 이 고소한 맛도 나고 그렇죠.
0: 그렇죠. 네. 이렇게 해서 감자가 이제 볶으면 네. 쫄깃거리는 그 맛이 참 좋아요.
1: 맞아요, 여기, 맞아요.
0: 여기 보시면 네. 네, 이렇게 됐으면
1: 좀 짧은 면 느낌도 나고요, 그렇죠?
0: 그렇죠? 네, 이 감자가 네. 이렇게 됐으면 지금 보면은 벌써 뿌옇지요. 전분이 나오니까
1: 전분이 대단하게
0: 이거를
1: 나오네요.
0: 좀 담그셔서 네. 전분을 좀 빼시는 게 좋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해놨습니다.
1: 자, 이렇게 저희가 네. 또 미리 담가놨던 게 있어요.
0: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무릎기만 예. 빼서 이거를 감자를 이제 두 개 정도 준비를 했어요. 중간 걸로. 예. 네. 그래서 이제 전분이 완전히 뺀.
1: 네, 전분을 깨끗하게 네. 저희가 씻어냈습니다.
0: 했습니다.
1: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해놓을게요.
0: 네, 잡채 하면 이제 고기가 네. 들어가지만 저는 네. 오늘 고기를 안 쓰고 표고버섯을 써요.
1: 불린 표고를.
0: 네. 또 고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고기 채 썬 거 넣으셔도 괜찮아요.
1: 네.
0: 근데 이제 저는 오늘 표고버섯 네. 건 표고를 불려서 이렇게 해서 이거 이제 양념할 거니까. 네. 네. 근데 이제

0: 건표고를 그냥 쓸어도 되는데 예. 이제 저는 한번 이렇게 포를 뜰게요. 왜냐하면 감자가 별로 안 굵으니까. 예. 이제 부담스러우시면 그냥 곱게 채 썰으셔도 괜찮아요.
1: 맞아요.
0: 네. 이렇게 해서
1: 꼬버서. 사실은 뭐 잡채할 때도 이제 고기가 들어가긴 하는데 네. 오늘은 이 버섯이 표고버섯이 네, 고기의 대용을. 네.
0: 이제 표고버섯을 오늘은 썼는데 예. 오늘 표고버섯 외에 다른 버섯 쓰셔도 괜찮아요. 팽이버섯을 쓰실 수도 있고 근데 오늘은 이제 색감 때문에 예. 이제 그 감자 자체가 흰 빛깔이니까 네. 그래서 이거를 썼고요.
1: 뭐 집에 있으신 버섯 네,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쓰시면 됩니다. 네.
1: 이 표고버섯의 양념을 따로 하신다고요?
0: 왜냐하면 고기와 버섯은 항상 이렇게 간장 양념 베이스가
1: 아, 잘 어울려요.
0: 예, 불고기 양념이 예. 더 맛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근데 이제 두 개밖에 안 되니까 간장은 뭐 작은 술로 반 스푼 정도만 예. 예. 그리고 파 다진 거 그다음에 마늘 다진 거 예. 네. 그다음에 설탕 약간, 오. 네. 그다음에 여기에 깨소금, 참기름. 이게 보통 불고기 양념장이잖아요.
1: 맞아요.
0: 네. 이렇게 해서.
1: 네. 네. 조물조물하게.
0: 네.
1: 근데 확실히 이 표고버섯이 어떤 이런 양념들을 이렇게 본인으로 본인 몸으로 싹.
0: 그러니까 흡수를 짝.
1: 흡수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음식이 더 맛있어지는 예. 것 같아요.
0: 이게 잡채에는 표고가 꼭 들어가야 예. 잘 어울리고 맛도 있고 좋더라고요.
2: 맞아요.
0: 그러면 이제 준비 다 됐으니까 이제 볶기만 하면은 야. 끝입니다.
1: 네. 아니, 잡채 재료를 벌써 준비가 끝난 거예요?
0: 네. 야. 감자, 채. 예. 아까 강판으로 채칼로 하니까 예. 금방 썰었잖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감자 볶고, 예. 채소 볶고, 예. 그 다음에 거기에 소금간 약간 한 다음에 버섯은 나중에. 예. 살짝만 볶으면 되니까. 네.
1: 정말 간단합니다. 네.
0: 이제.
1: 불이 어느 정도 올랐을 예. 때. 네. 자. 전분 깨끗이 네.

0: 이제 양파를 먼저 넣을게요.
1: 그 다음으로 단단한.
0: 네. 해수고도 또 이렇게 볶으시면 되고.
1: 팬 하나에 함께 볶으니까 너무 편하네요.
0: 그러니까 따로따로 볶을 필요가 없으니까. 네.
1: 선생님도 잡채 좋아하세요?
0: 네, 그럼요. 잡채 누구나 좋아하지 않나요?
1: 아니, 저도 외국에서 친구들이 오면 네. 잡채 그렇게 먹고 싶다고.
0: 왜냐면 예. 외국인이 좋아하는 대표적인 음식.
1: 아, 맞아요.
0: 예, 속 굽는 것 중에 잡채예요.
1: 맞아요. 불고기.
0: 불고기, 잡채, 예. 전. 이런
1: 맞아요, 맞아요. 네.

0: 저는 오늘 풋고추를 썼지만
1: 네.
0: 광희 씨가 좋아하는 경우는 청양고추 네. 넣으셔서 칼칼하게 하셔도 됩니다.
1: 네.
0: 여기에 저는 기름을 그닥 안 좋아하지만 그래도 기름이 조금은 더 넣어야 되지요.
1: 그렇죠.
0: 아까 기름 많이 안 넣었으니까 예. 요거 기름 조금 더 넣을게요.
1: 넣을까요?
0: 네.

0: 하잖아요, 볶을
1: 아,
0: 때도.
1: 맞아요.
2: 근데 이렇게 양념을 해서 볶으면 기름도 덜 먹게 되고.
1: 예? 네. 이렇게 볶는 과정에서 이 표고버섯에 들어갔던 흡수됐던 맛있는 양념들이?
2: 양념들이 같이 어우러져요. 오. 감자하고 다른 채소들하고.
1: 예.
2: 그래서 그냥 이 버섯 안 들어가고 양념만 한 거,
1: 예?
2: 채소만 넣어서 소금만

0: 끝이에요.
1: 아, 고소하고 담백하게 먹을 수 있겠는데요.
0: 네. 진짜 고소하고 쫄깃거리고 예. 중간중간에 또 풋고추, 양파 이런 식감이 있고 네, 고소하고. 예.
1: 좀 그칠까요?
0: 네, 담으시면 됩니다.
1: 네.
0: 그 하나 주시면 예. 네.
1: 아니, 이렇게 해서 식탁에 네. 내놓으면, 올려놓으면.
0: 그러니까요.
1: 정말 젓가락이 끊임없이 네. 가겠어요.
0: 그러니까 여기에 양념간장 넣어서 비벼서 드시면 그러게요. 더 맛있을 것 같아요. 한 끼 맛있게요. 여기 기름 더 많이 넣으시면 여기 네? 윤기가 훨씬 더 잘 흐릅니다.
1: 그러게요.
0: 네. 됐어요.
1: 너무나 향이 좋고 그냥 씻는 시간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금세 만들어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감자 잡채가 완성됐습니다.
2: 감자 잡채를 요약해보겠습니다. 우선 감자는 강판으로 얇게 채 썰어 찬물에 담근 뒤 물기를 제거해줍니다. 감자는 찬물에 담가 전분을 빼야 텁텁하고 미끈거리지 않아요. 불린 표고버섯은 채 썬 뒤 진간장, 다진 대파, 다진 마늘, 설탕, 깨소금, 참기름을 넣어 버무려주세요. 팬에 식용유를 둘러 달군 뒤 감자를 넣어 2분 정도 볶다가 양파를 넣어 볶아줍니다. 당근, 풋고추를 넣어 볶다가 식용유, 양념한 표고버섯을 넣어 볶아주세요. 여기에 소금, 참기름, 통깨를 넣어 섞어줍니다. 마지막으로 그릇에 먹음직스럽게 담으면 감자 잡채가 완성됩니다. 집밥 전문가 이종임의 입맛도 챙기고 더위도 날리는 일석이조 밥상. 콩물 맛집 찾아다니지 않아도 되는 수제 콩국수. 검은 콩을 직접 갈아서 더 고소하고 더 걸쭉한 서리태 콩국수부터 여름의 필수 재료, 고소한 옥수수를 이용한 이색 전 레시피. 옥수수 하나로 여러 명이 푸짐하게 먹을 수 있는 옥수수 전까지. 한식의 참맛을 알려줄 이종임 요리연구가의 건강한 집밥 레시피. 지금 시작합니다.
1: 안녕하세요. 최우비 찰떡 광희입니다.
0: 안녕하세요. 이종임입니다.
1: 네. 네. 선생님, 네. 요즘 밖에서 이 콩국수 사 먹으려면 만 원이 훌쩍 넘는데요. 네. 여름철 건강식의 대표 서리태 콩국수 재료를 한번 볼까요?
0: 네. 콩 중에서도 고소하고 맛있는 서리태 콩, 네. 검은 콩이지요. 네. 그래서 준비를 했고요. 요새 미숫가루들 집에 많으시잖아요.
1: 맞아요.
0: 미숫가루를 넣으면 훨씬 더 고소한 맛이 나서 네. 더 진한 맛을 살려줄 예정이고요. 네. 간하는 거는 소금 간만 하는데 기호에 따라서 또 설탕 넣으시는 분 계시니까 맞아요. 그렇게 준비하시고요. 그리고 생소면 준비를 했어요.
1: 네. 그리고 콩국수 위에 채소나 달걀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더욱더 그렇죠. 맛있잖아요. 네.
0: 그래서 양배추, 오이, 방울토마토, 삶은 달걀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1: 네. 네. 선생님, 여름하면 이 진하고 고소한 콩국수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이 집에서 만드는 홈메이드 콩국수 지금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서리태 콩국수 시작해볼 텐데요. 네. 정말 이 여름철에는 콩국수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0: 맞아요. 콩국수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름철만 되면은 예. 콩 불리셔서 많이 들지 하실 텐데.
1: 맞아요.
0: 근데 보통은 콩국수 하면
1: 노란콩.
0: 그냥 노란 콩. 예. 그래도 백태라고 하는 걸 많이 쓰시잖아요. 네. 근데 저는 오늘 이렇게 서리태 검은 콩으로 준비를 했어요. 네. 혹시 더 작은 약콩 있으신 분은 약콩으로 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이 콩은 깨끗하게 씻은

0: 머리띠 콩을.
1: 머리띠 콩을. 물은 한 뭐 네 컵 반이나 요 정도 넣고
2: 충분히 담기게끔.
1: 네, 불리시는데 날씨가 너무 덥다 그럴 경우에는 예. 이걸 바깥에다가 아침에 담가서 저녁 때까지 두면 시큼하게 또 쉬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간혹. 예. 너무 요새 여름철인 경우에는. 예. 그러니까 이게 조금 불린 다음에 예. 냉장고에다 넣어놓으시면 돼요.
0: 네. 네. 마음 편하게.
1: 네. 이렇게 해서 한 6, 7시간 정도
2: 저희 불려놓은 게 있는데 네. 한번 비교해볼까요?
1: 네. 보시면 예. 콩이 이렇게 굵어졌잖아요. 그런데 이 국물을 버리는 게 저는 너무 아까워서 예. 그래서 깨끗하게 씻어서 저는 이 국물 쓸 거거든요. 네. 이렇게 해서 준비가 됐습니다.
0: 자 이렇게 네. 저희가 그러면 콩을 불려봤는데요.
1: 이제 냄비에다가 이거를 네. 삶아야 되는데 여기에 콩 아까 한 컵을 불렸는데요. 네. 이게 두 컵 반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예, 두 컵 반이에요. 불리면 네.
2: 오, 굉장히 또 크기가.
1: 네, 그래서 오래 안 삶아요. 네, 이렇게 했지요.
0: 예.
1: 그러면 이제 이 국물 아까워서 저는
0: 콩국물,
1: 네.
0: 예,
1: 콩국물, 네, 불린 거. 네.
0: 근데 저희는 항상 이제 콩국수를 이제 뭐 흰색이나 노란색 느낌으로
1: 네,
0: 먹었는데 오늘은
1: 네,
0: 이렇게 좀 진하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1: 네, 네 지금 세 컵 반 정도만 넣어서 네. 이거를 끓일 거예요.
0: 네.
1: 그리고 이 국물도 안 버릴 거거든요.
0: 예.
1: 그래서 이거 삶아서 버리시는 분들 많아요.
0: 네.
1: 근데 그럴 경우에는 물량 없이 그냥 예. 넣어서 삶으면 되는데 저는 이 국물 그대로 쓰려고.
0: 예.
1: 그래서 지금 한 세 컵 반 정도를 넣어서
0: 네.
1: 뚜껑 닫으시면 안 돼요. 뚜껑 여시고
0: 예.
1: 센 불에서 10분만 끓이시면 돼요.
0: 10분이요? 네. 기억하기가 쉬운데요.
1: 그렇죠.
0: 10분 네. 동안 한번 네. 콩 끓여볼까요?
1: 네. 지금요.
0: 네.
1: 한 8분 이상 지났는데
0: 네.
1: 이렇게 끓이다 보면 거품이 또 이렇게 막 올라오기도 해요.
0: 네.
1: 그럼 이제 거품 걷어내 주시고 이렇게 끓기 시작을 하면 골고루 좀 이렇게 젖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고루 이렇게 좀 다.
0: 네. 네. 아 근데 콩국물이 아주 진하게 우러나왔네요, 선생님.
1: 네. 그러니까 이 국물 버리기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이 국물 쓸 거예요, 제가.
0: 예.
1: 네. 이렇게 됐으면은
0: 네.
1: 네. 딱 10분을 끓였습니다.
0: 예.
1: 그러면 이거를 그냥 두어서 식히면 뜨거운 물에서 계속 있으니까 메주 냄새 날 수도 있어요.
0: 너무 있죠, 그래요.
1: 네,
0: 예.
1: 그래서 콩만 건져서
0: 예.
1: 네, 찬물에다가 한번 헹구겠습니다.
0: 네.
1: 콩만. 네.
0: 자, 콩이 잘 삶아졌고요.
1: 네.
0: 콩 국물 사용하신다 그랬죠?
1: 네.
0: 근데 뜨거운 채로 사용하나요?
1: 아니요. 이거 이제 믹서에다가 갈을 거니까
0: 예.
1: 식힐 거예요.
0: 자, 그럼 한번 본격적으로 네. 갈아볼까요?
1: 네. 지금 삶은 콩
0: 예.
1: 식힌 거. 왜냐면 네. 믹서에다 갈아야 되니까
0: 네.
1: 뜨거운 걸 가시면 안 되잖아요.
0: 네.
1: 그래서 차갑게 식힌 콩
0: 네.
1: 넣습니다. 네.
0: 어우, 이 콩 향 네. 너무 좋아요.
1: 네. 지금 삶은 콩,
0: 예.
1: 이 껍질을 다 벗겨서
0: 네.
1: 이 콩을 만들면 이런 빛 색깔의 콩국이 나와요.
0: 예.
1: 근데 껍질째에 갈면 약간 회색빛이 나죠.
0: 오.
1: 네. 그러면은 여기에
0: 네.
1: 지금 삶은 콩에
0: 네.
1: 지금 이 국물은 식혀서
0: 네.
1: 지금 두 컵 반 들어갈 거거든요.
0: 두 컵 반 정도.
1: 네. 네. 지금 좀 모자라니까 나머지는 생수로 채우시면 됩니다.
0: 될까요?
1: 네. 두 컵.
0: 맛있는 콩국물까지 다 넣습니다. 아낌없이. 네.
1: 이렇게 해서 믹서에다가
0: 네.
1: 그 대신에 껍질채 넣었잖아요.
0: 네.
1: 아주 곱게 갈으셔야 돼요.
0: 아주 곱게.
1: 시간으로는 한 2분 이상인데
0: 예.
1: 이거를 한 번에 다 돌리시면 안 돼요. 무리가 가니까
0: 예.
1: 처음에 한 1분만 돌리세요. 그리고
0: 네.
1: 조금 쉬셨다가 다시 또 1분
0: 갈아볼게요.
1: 또 넣으시면 돼요. 네.

0: 여기에 제가 뭘 넣냐 하면
1: 예?
0: 이건 미숫가루예요. 오. 미숫가루 속에는 또 막 9곡, 11곡 다 넣어서 미숫가루 만들기 때문에
1: 예.
0: 여기 또 영양이 아주 좋고요. 좀 이렇게 여유 있게 한 숟가락 넣으시면 돼요.
1: 아주 이렇게. 고소하면 배가 되겠는데요.
0: 그렇죠. 여기 들어가면 진짜 꿍꿍이 고소한 맛이 나는데
1: 예.
0: 이게 또 너무 많이 들어가면은 이 미숫가루 향이 너무 강해서
1: 맞아요,
0: 꿍꿍이
1: 맞아요.
0: 맛이 죽어요.
1: 맞아요.
0: 그래서 한 숟가락 정도만 딱 넣으시면 됩니다.
1: 네. 네. 1분 더 가면 되는 거죠?
0: 네.

0: 잘 됐나요, 쌤?
1: 네,
0: 곱게?
1: 잘 됐어요. 네.
0: 자.
1: 조금 더 이제 곱게 가르신다 그러면 더 돌리시면 되니까 한
0: 네.
1: 2분 30초 정도 이렇게 돌리시는 게 되더라고요. 네.
0: 자, 한번 부어볼게요.
1: 그러면, 네.
0: 와, 정말 고소한 향이 대단합니다.
1: 네.
0: 우와.
1: 와, 네. 근데 보시면
0: 예.
1: 국물이 진하지요.
0: 예.
1: 네.
0: 아까워요.
1: 왜냐하면
0: 저기.
1: 묽은 거는 저는 이렇게 이왕 건강 음식으로
0: 예.
1: 보양식으로 드시려면 이렇게 좀 껄쭉해야지 너무 묽은 거는
0: 겉도는 것 같아요.
1: 맞아요.
0: 그렇죠?
1: 예. 옛날에는 묽었지만 이제는 껄쭉하게 먹는 게 요즘 트렌드거든요.
0: 예.
1: 그래서 이렇게
0: 이야.
1: 여기에 이제
0: 가능한
1: 소금으로
0: 건가요?
1: 이게요 작은 걸로 두 스푼 정도
0: 네.
1: 넣으시면 돼요. 간을.
0: 20분 정도.
1: 네. 이거는 볶은 소금이라서
0: 네.
1: 훨씬 좋습니다. 맛이.
0: 티스푼으로.
1: 네. 티스푼으로 두 스푼 정도 들어갔어요.
0: 네.
1: 근데요, 소금만 넣어서 드시는 게 좋나요? 설탕도 넣으시나요?
0: 물론 소금만 넣는데 저는
1: 네.
0: 살짝 그래도 설탕이 조금
1: 네.
0: 들어가면 맛있을 것 같아요.
1: 저는 소금만 넣는 게 좋은데
0: 네.
1: 우리 스태프들은 다 설탕을 넣는 걸 좋아해서.
0: 맞아요.
1: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안 넣을 테니까요.
0: 네.
1: 기호에 따라서 단 것도 좋아하시면
0: 맞아요.
1: 이것도 동량으로 작은 스푼으로 두 숟가락 넣으시면 돼요.
0: 네.
1: 기호에 따라서.
0: 국물 정말 진하네요.
1: 깔끔하게. 이것만 봐도 건강한 느낌이 막 들지요.
0: 그죠.
1: 네. 이것도 이제 차갑게
0: 네.
1: 얼음 조금 넣어서 약하게.
0: 네.
1: 네.
0: 줄게요.
1: 그 다음에 채소 이제 썰기만 하면 돼요.
0: 자, 채소 한번 썰어 보겠습니다.
1: 여기에 오이 채 썰겠습니다.
0: 네. 자, 또 오이는 또 빠질 수 없죠.
1: 그렇죠.
0: 국수에
1: 네.
0: 빠질 수 없어요.
1: 맞아요.
0: 예.
1: 비빔이든 또 냉면이든
0: 예,
1: 콩국수든 이
0: 오이는
1: 꼭 들어가야 돼요.
0: 맞아요.
1: 그죠? 네. 아 여름에는 이 오이 없으면 어떻게?
0: 그러게요. 너무 얼굴이 더울 때는 얼굴이 너무
1: 네.
0: 이제 울긋불긋 될 때는 또 오이국도 많이 하거든요. 저는.
1: 맞아요. 네. 그렇죠. 강 씨 같은 경우는 또 피부 관리도 하셔야 되니까 맞아요.
0: 아니 근데 먹다가 남은 잡들이 끄트머리 이런 부분은.
1: 네네. 근데 이제 저는 아까
0: 예.
1: 미숫가루만 넣었잖아요.
0: 네.
1: 근데 이제 뭐 땅콩이라든지 잣들도 같이 갈기도 해요.
0: 근데
1: 콩에도 지방이 많고
0: 예.
1: 그래서 굳이 그렇게 견과류보다는
0: 예.
1: 미숫가루 들어가는 게 더 고소하고 깔끔하고
0: 예.
1: 좋은 것 같아요. 네. 요거
0: 네. 찬물에 넣어볼게요.
1: 네. 잠깐 담갔다 싱싱하게.
0: 네.
1: 그다음에 양배추 요거 씻어놓은 거예요.
0: 네.
1: 그래서 양배추도 채 썰어서.
0: 네,
1: 이렇게 해서 네, 이것도
0: 확실히 이렇게 얼음에 넣어놓으면
1: 네, 싱싱해져요.
0: 예.
1: 아, 맞아요.
0: 달라요. 자, 이렇게 양배추까지 썰어봤고요.
1: 네.
0: 자, 이제
1: 담기만 하면 돼요,
0: 예.
1: 이제.
0: 이렇게 시원하게 네. 먹으면
1: 그러니까요.
0: 더위가
1: 네.
0: 달아나요.
1: 여기에 이렇게 오이하고
0: 네.
1: 네. 이거 저는 많이 넣어야 맛있던데요.
0: 저도
1: 채소도.
0: 심심식하면 좀
1: 네.
0: 먹어요.
1: 너무 그냥 콩국에
0: 예.
1: 조금만 있으면
0: 예.
1: 좀
0: 심심해요.
1: 심심해요. 네. 이렇게
0: 네. 색감까지 예쁘게.
1: 네.
0: 별거 아닌데 이렇게 또 느낌이 달라요.
1: 그러니까요. 이렇게 넣어주시고.
0: 네. 네. 자 마지막으로 저희가 또
1: 네.
0: 서리태 콩을 맛있게 또 갈아봤죠.
1: 네.
0: 미숫가루랑.
1: 네. 네.
0: 정말 진하네요, 선생님.
1: 네.
0: 말씀하신 대로 정말 콩 좋아하시는 분들은 텀블러에 넣어서
1: 그러니까요.
0: 음료처럼 드셔도
1: 네.
0: 좋을 그럼요. 것 같아요.
1: 네. 여기 이제 좀 띄워서.
0: 네. 이야.
1: 아이고. 얼음 때문에 망가졌네요. 제가
0: 네.
1: 다시 하나 얹을게요. 네, 이렇게. 이렇게 해서.
0: 요즘 15월까지도 덥잖아요, 선생님. 네.
1: 요것도 하나 넣고
0: 예.
1: 이렇게 넣을게요. 있으니까. 네, 이렇게.
0: 이야, 마지막 깨로 마무리할까요?
1: 네, 요게 또 뿌려줘야
0: 예.
1: 맛있어 보이잖아요.
0: 그쵸?
1: 이렇게, 네, 이렇게.
0: 자, 이렇게 보기만 해도 시원한 서리태 콩국수가 완성됐습니다.
2: 오늘의 요리 서리태 콩국수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서리태 콩은 물에 담가 6시간 정도 불려주세요. 여기서 잠깐, 콩 삶은 물도 사용하기 때문에 버리면 안 돼요. 냄비에 불린 서리태 콩, 콩 불린 물, 물을 넣어 센 불에 10분 정도 끓여줍니다. 서리태 콩을 건져 찬물에 담가 식힌 뒤 물기를 제거해 주세요. 믹서에 서리태콩, 식힌 콩 삶은 물, 물을 넣어 1분 정도 간 뒤 미숫가루를 넣어 1분 정도 더 갈아줍니다. 콩국물에 소금, 얼음을 넣어주세요. 오이, 양배추는 채 썬 뒤 얼음물에 담가줍니다. 마지막으로 그릇에 삶은 면을 담은 뒤 양배추, 오이, 삶은 달걀, 방울토마토를 얹고 콩국물을 붓고 통깨를 올리면 서리태 콩국수가 완성됩니다.
0: 옥수수로 만드는 부침개, 이 옥수수의 톡톡 터지는 식감이 제대로 살아날 것 같은데요. 네. 선생님, 재료를 한번 살펴볼까요?
1: 네, 옥수수인데요. 네. 오늘은 제가 초당 옥수수가 있어서 네. 초당 옥수수로 준비를 했고요. 네. 그리고 양파와 노란 파프리카가 필요하고요. 네. 반죽으로는 부침가루, 달걀, 그리고 소금만 있으면 돼요.
0: 오. 네. 이 옥수수전 네. 너무 기대가 되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옥수수 좋아하시잖아요.
1: 그렇죠. 예. 아니 그리고 여름에는 이 옥수수가 예. 네, 뭐 간식으로도 먹고 최고예요. 쪄서도 예. 드시잖아요.
0: 맞아요, 맞아요.
1: 그래서 오늘은 이게 이제 초당 옥수수 여러분들 이거 찌지 않은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0: 과일처럼 또
1: 바짝 예. 붙여서 이거를 보통 하나 하면 예. 보통 한 컵 정도 되더라고요. 오늘 옥수수를 한 컵만 있으면 되니까 네. 이렇게 해서 이거는 아라리 뭐 이렇게 조금 부셔져도 상관없으니까.
0: 맞아요.
1: 네, 전으로 부칠 거니까.
0: 네. 옥수수는 정말 뭐 콘샐러드로 또 먹고.
1: 네, 그렇죠. 샐러드로.
0: 많이 먹잖아요.
1: 네.
0: 예.
1: 자, 오늘 근데 이 또... 초당 옥수수는 참 예. 이렇게 매력 있어요.
0: 맞아요.
1: 그냥도 드셔도 되고 예. 씹히는 맛이 굉장히 부드러우면서도 사각사각거리고 예. 달콤함까지 해요.
0: 맞아요.
1: 네. 이렇게 해서 이 옥수수를 네. 옥수수가 이제 크면은 조금 양이 크겠지만 보통은 한 컵 정도 되더라고요. 보통 네. 사이즈면. 네. 그래서 이게 옥수수를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초당 옥수수가 아니고 네. 일반 옥수수 같은 경우는 찐 걸로 하셔야 전 부치실 때 좋아요.
0: 맞아요.
1: 특히 찰옥수수 같은 경우는 생으로 하시면은 네. 그게 좀 부드럽게 잘 안 익을 수도 있어요.
0: 네. 네. 자, 옥수수 한 개 분량이죠.
1: 네.
0: 자, 선생님 이렇게 옥수수 준비됐고요. 네. 다른 재료 한번 또 네. 손질해 볼게요.
1: 옥수수 저는 이렇게 노란 빛깔을 좀 내야 돼서 네. 제가 여기에 파프리카를 노란 걸로 준비를 했어요.
0: 색깔을 또 맞추셨네.
1: 네, 근데 꼭 그런 거 굳이 뭐 안 하시고 예. 집에 다른 파프리카 뭐 주황색, 예. 붉은색, 파란색 있는 거 네. 그거 다 쓰셔도 되고요. 예. 버섯도 넣으셔도 되고 예. 집에 있는 버섯채소 어느 거든지 같이 넣으시면 돼요.
0: 예, 부침개 어울릴 만한.
1: 네. 네, 맞아요. 그래서 요 파프리카나 모든 재료들은 네. 그냥 옥수수 알 정도의 크기로 썰으시면 돼요.
0: 아. 예. 이따 급식은 네. 또 이제 부침개 이 전이 그렇게 땡겨요, 선생님.
1: 그럼요. 그쵸? 특히 이제 뭐 여름에 비 오는 날이면 더 땡기고요. 네. 뭐 비 오는 날 아니더라도 이렇게 기름에다가 이렇게 지진 거라서 맞아요. 사실은 굉장히 고소하잖아요. 그리고 뜨거울 때 드시면 예. 진짜 맛있는 전. 오늘 제철 옥수수를 가지고 예.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0: 아니 체육위에 나오는 음식은 왜 이렇게 다 땡길까요? 아,
1: 네. 그렇죠. 여러 선생님들이 예. 가장 또 즐기시고 예. 또 하면 좋을 그런 메뉴들만
0: 맞아요.
1: 선택하시니까 그렇지 않을까 싶네요.
0: 제철에 또 어울리는
1: 네, 제철 음식으로. 예. 네. 그다음에 여기에 양파도 마찬가지로 네. 이렇게 같은 크기로 썰으시면 됩니다.
0: 아니, 저도 정말 네. 전 좋아했는데 어떻게 또 옥수수를 또 네. 넣으셔서 하실 생각을.
1: 맛있어요. 그리고 아이들도 너무 좋아하고요.
0: 그럼요.
1: 옥수수 자체가 맛있잖아요.
0: 식감도 좋고.
1: 네, 식감도 좋고.
0: 맛도 좋고요.
1: 네. 재료 흔히 여름철에 있는 재료.
0: 네, 예. 네. 쉽게 구할 수 있고.
1: 그렇죠. 네. 이렇게 해서.
0: 오늘은 네. 반찬으로 먹어도 좋고 간식으로 먹어도 좋을 것
1: 그렇죠.
0: 같아요.
1: 그렇죠. 네. 요거는 달달해가지고요. 전이래도 예. 굉장히 좀 달달한 그런 맞아요. 전이에요. 초당 옥수수인 경우는.
0: 네.
1: 네. 이렇게 해서.
0: 크기를 좀 맞춰서 한번 썰어봤습니다. 네.
1: 네. 그러면 이제 반죽만 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0: 예.
1: 네. 여기에 옥수수 네. 한 컵 정도 되니까 혹시 통조림이나 이런 걸로 쓰실 분들 그리고 쪄서 이렇게 발라놓은 게 있으면 한 컵 정도 넣으시면 돼요.
0: 네.
1: 그럼 이제 2인 충분히 드실 수 있으니까.
0: 네.
1: 여기에 그다음에
0: 이렇게 네. 자 저희가 집에 있는 재료들 한번 넣어봤어요. 네. 각자 있으신 거 넣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자 이렇게 됐지요.
0: 재료 넣고
1: 네. 그다음에 여기에 소금 약간 넣어주시고요.
0: 네. 네.

0: 여기에 달걀 하나 정도 깨뜨려서 넣으세요.
1: 자, 하나 넣었고요. 근데 선생님 지금 재료에 반죽 재료에 물이 빠진 것 같아서
0: 물 안 들어가고요. 이 재료 자체에서도 이제 수분이 좀 나오기도 하지만
1: 채소에서도
0: 달걀이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1: 아, 물 없이도 반죽이 되네요.
0: 그렇죠. 달걀을 잘 이렇게 풀으신 다음에
1: 아, 더 고소하겠어요.
0: 달걀 양이 혹시 적어서 달걀도 왜 크고 작고가 있잖아요.
1: 맞아요.
0: 조금
1: 달라요.
0: 연결이 안 된다 그러면 물 조금 넣으셔도 되니까 이렇게 해서
1: 이렇게 반죽을 보면요, 선생님. 이 부침가루보다 다른 재료들이 더 많아서 오히려 더 푸짐해 보여요.
0: 그렇죠. 이렇게 해서 오늘은 그냥 옥수수 전이라서 노란 빛깔로 이렇게 했습니다.
1: 전으로 이렇게 부쳤을 때도 씹는 식감도 좋겠어요. 그렇죠?
0: 그러면 이제 부쳐보도록 할게요.
1: 이 전 부치는 시간 너무 행복합니다.
0: 맞아요.
1: 이 소리도 너무 좋고요.
0: 그리고 무엇보다도 고소한 맛이 또 식욕을 또 막 땡겨주잖아요.
1: 그렇죠. 자, 이 전 부칠 때는요, 선생님. 불을 좀 세게 하는 게 좋은가요?
0: 아니요. 그러니까 세게 해야 되는 이제 전들이 있죠. 거의 왜 감자도 채 썰어서 부칠 때 바삭하게 하려면 기름을 넉넉히 넣고 하는 거는 불을 조금 넉넉히 넣고 튀기듯이 하시는 게 좋은데 일반적인 전은 너무 센 불에다 하시면은 안 되고 기름을 또 너무 많이 넣어도 안 돼요.
1: 맞아요.
0: 그래서 이제 보시면 오늘 거는
1: 적당한 정도.
0: 그리고 이제 하시면서 기름은 적으면은 좀 넣어주시면 되니까. 오늘 거는 이렇게 해서요.
1: 자, 여기 숟가락 하나 더 드릴까요?
0: 하나 더 주시면 이렇게 해서 전을 부칠 거예요. 자. 아, 제가 불을 지금 달구느라고 그랬고요. 이제 중불로 왜냐면 센 불에다 하시잖아요. 이렇게 집어넣는 동안 시간이 많이 가잖아요.
1: 맞아요.
0: 그러면 미리 또 넣은 거 안 뒤집으면 타잖아요.
1: 아, 그럼 정신 없어져요.
0: 그래서 너무 세지 않은 불에서 하시는 게 안전해요. 요거는 이렇게 한 스푼씩만 뜨시면 됩니다.
1: 한 입 크기로 먹기 좋게.
0: 이렇게.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1: 정말 맛있는 소리 들리는 것 같아요, 선생님.
0: 이제 기름이 좀 지글지글 소리도 좀 나지요? 이렇게 해서.
1: 근데 선생님, 무엇보다 색감이 참 예쁘네요, 이 옥수수는.
0: 그래서 다른 색깔 나는 거를 제가 안 썼어요. 그래서 파프리카도 노란 파프리카.
1: 반찬도 됐다가 간식도 됐다가, 그렇죠?
0: 맞아요. 간식으로도 드셔도 됩니다.
1: 진짜 옥수수를 또 이렇게, 옥수수를 많이 먹고 싶었거든요. 원래 피자도 이 옥수수가 들어가고 부침개에도 옥수수 넣으시는 거 조금씩 있거든요.
0: 근데 옥수수들을 다 많이들 좋아하니까.
1: 오늘 옥수수가 주인공으로.
0: 맞습니다. 이렇게 미리 넣은 거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집어주시면 돼요.
1: 아, 노릇노릇하게.
0: 노릇노릇하게 이렇게.
1: 그리고 한 번씩
0: 이렇게 눌러주고요.
1: 일단 재료가 간단해서 집에 있는 재료로 이렇게 금세 만들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0: 근데요, 찰옥수수를 하시면 또 굉장히 또 쫄깃한 맛이 또 좋아요.
1: 그건 그것대로. 옥수수마다 다르겠네요.
0: 초당옥수수는 아주 사각사각하면서 부드럽고 달콤하고 또 이렇게 찰옥수수는 그 쫀득쫀득한 그 맛이
1: 있어요.
0: 여기 이제 기름이 적을 때는 조금 더 넣어서 이렇게 조절을 해주시면 돼요.
1: 이렇게 전을 부실 때 중간중간 이렇게 조금씩 눌러주시네요.
0: 왜냐하면 이제 그 판판치 않으니까 그걸 좀 눌러줘야지만 좀 이렇게 판판하게 되니까. 가스불이라 가운데가 좀 약하고요.
1: 확실히 조금 불을 약하게 해서 여유롭게 하니까 마음이 편해요.

0: 너무 맛있겠어요, 선생님.
1: 그렇죠?
0: 아니,
1: 아, 이건 좀 부실해졌다.
0: 식사로도 좋고 간식으로도 좋고 솔직히 술안주로도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예, 선생님. 그냥
1: 아, 이건 버리지 말고 또 드셔야 돼요.
0: 그럼요. 네,
1: 맛있는 거.
0: 네.

0: 옮겨서 담아볼까요?
1: 네. 아, 진짜 옥수수가 너무 깨끗하지요?
0: 네.
1: 네, 이게 또 초당 옥수수가 주는 또 그 느낌이 있어서 좋고요.
0: 이 옥수수 씹는 식감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1: 그러니까요. 네.
0: 집에서 이렇게 간식이 땡길 때 그리고 또 특별한 반찬이 먹고 싶을 때 네. 만들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1: 이거는
0: 같습니다.
1: 이거는 굳이 초간장 없어도 예. 그냥 드셔도 잘 될, 맛있게 드실 수 있는 예. 그런 전이에요.
0: 크, 네. 이야, 무슨 꽃 같지 않나요, 선생님? 네. 자, 이렇게 너무나 먹음직스러운 옥수수전이 완성됐습니다.
2: 옥수수전을 요약해보겠습니다. 우선 초당 옥수수는 칼로 알갱이를 발라줍니다. 여기서 잠깐! 초당 옥수수는 생으로 사용해야 식감이 좋고 맛있어요. 노랑 파프리카, 양파는 잘게 썰어주세요. 옥수수 알갱이, 노랑 파프리카, 양파를 섞은 뒤 소금, 달걀물, 부침가루를 섞어 반죽을 만들어줍니다. 팬에 식용유를 둘러 달군 뒤 반죽을 한입 크기로 올려 앞뒤로 붙여주세요. 마지막으로 그릇에 먹음직스럽게 담으면 옥수수전이 완성됩니다. 참외철이 돌아왔다! 제철 재료를 활용한 상큼 짭조름한 장아찌 레시피. 후식으로만 즐겼던 달콤한 여름과일 참외의 재발견. 아삭아삭해서 오독오독으로 변신하는 참외 장아찌 무침부터 참외 장아찌를 활용해 더욱 인기 있는 냉국, 빠르게 만들어 맛있게 즐기는 여름 별미 참외 냉국까지, 한식의 참맛을 알려줄 이종임 요리연구가의 건강한 집밥 레시피 지금 시작합니다.
0: 안녕하세요, 체육부의 단짝 광입니다.
3: 안녕하세요, 이정님입니다.
0: 네. 네. 선생님, 네. 이 여름철에 달콤한 참외를 정말 많이 먹게 되는데요. 그래도 이 후식 정도이지 이 짭조름한 장아찌로 먹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잘 어울릴까 싶은데 이 참외 장아찌 무침 네. 한번 재료 살펴볼까요?
3: 네, 아마 참외 장아찌는 예. 이렇게 담아보신 분들이 별로 많지 않으실 것 같은데
0: 예.
3: 이 참외가 이렇게 단맛도 있잖아요.
0: 예.
3: 근데 이걸로 장아찌 담아놓으면 아삭해서 그 이제 여름이면은 정말 밥도둑이라고 할 정도로 맛있는 장아찌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참외 장아찌는 참외하고
0: 네.
3: 그다음에 식초,
0: 네.
3: 소금, 그다음에 올리고당만
0: 예.
3: 있으면 되고요.
0: 예.
3: 그리고 이제 무침 양념으로는 보통 뭐 고춧가루, 고추장, 파마늘, 깨소금, 식초
0: 예.
3: 이렇게 해서 무치면 되고
0: 예.
3: 또 냉국 같은 경우는 거기에 식초 더만 더 넣어서
0: 예.
3: 이제 물에 해서 시원하게 냉국까지 할 수 있습니다.
0: 원래 장아찌는 밥에 물 말아 먹는다고 하잖아요.
3: 네.
0: 참외 장아찌는 어떤 맛일지 궁금한데요. 입맛 돋우는 참외 장아찌 무침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네. 아주 제철 참외가
3: 네.
0: 아주 그냥 한 바구니 있어요.
3: 그러니까 참외가 이거는 굉장히 귀엽게 생겼죠?
0: 네, 맞아요.
3: 작지 않아요?
0: 예.
3: 근데 요즘에는 또 이렇게 작은 것만 또 이렇게 봉다리에다가 담아서 팔더라고요.
0: 맞아요.
3: 그래서 한 7개인가 이렇게 들어져 있는데
0: 네.
3: 제가 이걸 두 봉을 샀어요.
0: 네.
3: 이제 구람을 달아보니까 한 2.3kg가 되더라고요.
0: 네.
3: 근데 이제 큰 거보다는 작은 걸로 하는 게 더 아작아작거리고 맛있더라고요.
0: 네.
3: 그래서 있으시면 네. 작은 걸로 해서.
0: 자, 근데 확실히 네. 참외가 제철이니까
3: 네.
0: 이렇게 구매하셔서 장아찌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3: 네.
0: 근데 선생님, 껍질째 쓰시나요, 오늘?
3: 네, 오늘 껍질째 쓸 거예요.
0: 네.
3: 왜냐면 껍질째 사용을 해야.
0: 네.
3: 이렇게 그 냉국을 만들어도 노란 빛깔이 있고
0: 예.
3: 그리고 껍질 속에 영양이 많다라고 했죠.
0: 맞아요.
3: 근데 이 껍질을 깨끗하게 세척을 해야 되잖아요.
0: 네.
3: 그래서 항상 왜 과일 같은 거 이제 그 씻을 때
0: 네.
3: 여기에 저는 베이킹 소다 넣으시고요.
0: 예.
3: 그다음에 또 소금도 좀 넣으시고요.
0: 예.
3: 그래서 이거를 한 뭐 5분, 10분 정도
0: 예.
3: 이렇게 담가 두셨다가 이제 그럼 깨끗하게 씻겨지잖아요.
0: 네.
3: 그래서 껍질까지 쓰는 거는 항상 이렇게 깨끗하게 세척을 해서 쓰시는 게 좋아요.
0: 오늘 요리뿐만 아니라.
3: 네네.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해서 네.
0: 자.
3: 이거 잠깐 담그고 그거 예. 미리 쓸어놓은 걸로 할게요.
0: 자, 저희가 이렇게 미리 베이킹소다 해서 깨끗이 세척을 해둔
3: 네.
0: 참외를

0: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1: 네. 그러면은 요거 썰으실 때는
0: 네.
1: 끝부분 요렇게 자르시고요.
0: 네.
1: 요렇게. 그리고 요거를 반을 요렇게 잘라요.
0: 어,
1: 네.
0: 이
1: 그런
0: 정도 크기일
1: 다음에,
0: 때는 반.
1: 예. 그래서 여기 씨를
0: 네.
1: 제거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0: 뭐 씨가 아깝긴
1: 요렇게 해서.
0: 하지만
1: 근데요, 이거 버리시지 않으셔야 돼요.
0: 바로 먹죠. 제 입속으로 쏙
1: 맞아요.
0: 들어가죠,
1: 네.
0: 선생님.
1: 씨만 요렇게 털으셔서
0: 예.
1: 이거 버리면 너무 아까워요.
0: 그리고
1: 오늘
0: 꿀이에요,
1: 참외가
0: 꿀.
1: 15개 되는데
0: 예.
1: 요거를 계속 하셨다가 씨 빼셔서 드시면은 맛있습니다. 요새 참외가 정말 달거든요.
0: 그쵸. 이 씨는
1: 네.
0: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1: 네.
0: 다 누구의 입으로 다 들어갑니다.
1: 이렇게 해서 지금 참외를
0: 예.
1: 네, 이렇게 준비를
0: 뭐
1: 했습니다.
0: 장아찌에는 이 씨가 어울리지 않으니까요.
1: 그렇죠.
0: 그쵸.
1: 네. 이렇게 해서 지금
0: 예.
1: 준비가 됐습니다. 네.
0: 깨끗하게 준비됐고요. 이게 한몇개 분량이죠, 선생님?
1: 이게 한 15개,
0: 15개
1: 이제
0: 정도.
1: 구람으로는 한 2.3kg
0: 예.
1: 두 봉을 준비를 했습니다.
0: 제가 그렇게
1: 네.
0: 손질을 했는데요.
1: 네.
0: 이제 한번 좀 절여야 될
1: 이제
0: 텐데.
1: 담을 통을 주시면,
0: 예.
1: 네. 이제 장아찌를 만들려면 들어가는 재료가,
0: 예.
1: 아까 설명드렸듯이,
0: 네.
1: 네. 올리고당 하고요.
0: 네.
1: 그 다음에 소주 하고요.
0: 예.
1: 그 다음에 식초 하고, 그리고 소금이에요. 천일염.
0: 네.
1: 그러면 우선 여기에 이렇게 깔으세요.
0: 선생님께서 왜이 정도 크기의 참외를 좀 구입하라고 하시는지 이해가 될것
1: 네.
0: 같아요.
1: 작은 게더좀
0: 네,
1: 좋더라고요.
0: 손질하기도 편하고.
1: 네. 이렇게 됐으면
0: 자,
1: 이제 스푼으로
0: 예.
1: 네. 여기에 소금 이렇게 뿌리세요.
0: 네, 이게 뭐 절이는 과정이니까,
1: 네.
0: 그렇죠?
1: 그렇죠? 네. 이렇게. 그다음에 여기에
0: 이것도 다
1: 이거는
0: 절임 재료예요?
1: 네, 절임 재료예요. 올리고당이에요.
0: 예.
1: 네. 우리 장아찌 같은 거할때
0: 예.
1: 이제 올리고당 넣으면
0: 네.
1: 이제 더 빨리 잘
0: 아,
1: 절어지잖아요. 그
0: 맞아요,
1: 수분이
0: 맞아요.
1: 빠지잖아요.
0: 예.
1: 그래서 지금 소금하고
0: 예.
1: 그다음에 이렇게
0: 올리고당.
1: 올리고당하고 넣었어요.
0: 네.
1: 그다음에 여기에
0: 소주.
1: 소주도 약간
0: 예.
1: 뿌려주시고,
0: 소주랑
1: 네.
0: 식초도 들어가요.
1: 식초도
0: 예.
1: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네.
0: 오.
1: 그다음에 다시 또 이렇게 켜켜로
0: 예.
1: 해주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근데요, 이 참외 장아찌 한 번도 담아보지 않았지요?
0: 예.
1: 당연히. 근데 이제 참외로는 장아찌를 잘안 담지요. 그것도
0: 그죠.
1: 과일로만 드시는데,
0: 아주
1: 네,
0: 어색하죠.
1: 요 장아찌로, 왜냐면 다른 것들도 다 장아찌를 담는데,
0: 네.
1: 이 장아찌도 이렇게 담으면 맛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담아보는데요.
0: 예.
1: 예전에는 그 물회라 그래서
0: 예.
1: 전라도 지역에서 나오는 이게 조금 넓적하고 푸른 빛깔 나는 참외과에 속하는 물회 또는 울회라고 하는 게 있어요.
0: 예.
1: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 술지검이 있죠. 그거에 넣어서 그 만든 장아찌가 그 일본말로 나라스케라고 하는 거.
0: 예.
1: 그 장아찌는 우리가 예전부터 담아서 먹어왔지요. 근데 이
0: 오.
1: 참외로는 장아찌를 안 담으셨었거든요. 근데
0: 예.
1: 요즘에는 이제 참외 있으니까 이걸로
0: 예.
1: 장아찌를 담아보니까 깨끗하고 그리고 아삭거리고 좋아요.
0: 맞아요.
1: 그래서 오늘 추천해드리니까 한번 해보세요.
0: 예.
1: 다시 또 이제
0: 아까
1: 첫째로
0: 가정대로.
1: 반복합니다. 네, 소금
0: 예.
1: 넣어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여기에 올리고당
0: 네.
1: 넣어주시고요.
0: 물론 선생님
1: 네.
0: 이 장아찌는 짭조름한 맛으로도 먹지만 이
1: 네.
0: 참외는 달콤한 맛이 있잖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잘
1: 네.
0: 어울릴 것
1: 그러니까
0: 같아요.
1: 달콤, 새콤,
0: 예,
1: 짭짤해요, 이게요.
0: 맞아요.
1: 네. 그리고 여기에 소주도,
0: 네.
1: 식초도 이렇게 좀 넣어서,
0: 이렇게
1: 네.
0: 해서
1: 그다음에 참외 또 넣어주시고요. 네.
0: 이렇게 해서 선생님
1: 네.
0: 얼마 정도 두면은 잘 절여질까요?
1: 이거를요, 지금 보면은
0: 예.
1: 이게 안 절어져서 볼륨이
0: 예.
1: 많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 30분 정도 이렇게 두면
0: 예.
1: 이게 조금 이제 절어져요.
0: 예.
1: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머지 지금 소금도
0: 네.
1: 좀덜 뿌려졌으니까 더좀 넣어서 뿌리시고요.
0: 네.
1: 그다음에 올리고당도 이렇게 다 넣습니다. 분량대로.
0: 분량대로 켜켜이
1: 네.
0: 이렇게 다 넣은 상태에서
1: 네. 들어갔어요.
0: 예. 이렇게 장아찌 만들어 두면 왜 든든하잖아요.
1: 네.
0: 든든한 마음이
1: 이렇게 해서
0: 드는데.
1: 여기에 소주,
0: 네.
1: 식초도
0: 깨끗이
1: 네.
0: 씻어서.
1: 네. 이렇게 해서 부어주시면 돼요. 이거를 이제 한 이렇게 누름
0: 네.
1: 쪽으로 좀 이렇게 눌러서
0: 예.
1: 예. 한 이제 이렇게 무거운 걸로 눌러 놓으시면 좋아요. 그쵸. 이렇게 해서 한 30분 정도 두면은 예. 걔도 조금 이제 절어지어서

0: 예.
1: 조금 이제
0: 그
1: 수분이 좀 나오면서 예. 조금 볼륨이 줄어들지요.
0: 예.
1: 그러면 이제 이거보다 작은 통으로 옮기시면 된대요.
0: 자, 그래서 한번 네. 보여드릴게요. 이게 시간이 얼마 지난 거죠?
1: 아, 이거는 이제 한 30분 정도 지난 다음에 예. 이거를 조금 숨이 죽으면 예. 조그만 작은 통에다가 넣어서 이렇게 이틀 정도 상온에서 둔 거예요.
0: 오.
1: 상온에서 두셔야 돼요. 그래야 이게 폭 절어지고 이렇게 물이 생겨져요.
0: 예.
1: 이렇게 이틀 지난 다음에 랩 씌우고 네. 이거 해서 여기다가 날짜 쓰시고 해서 네. 이거를 냉장고나 김치냉장고나 냉장고에다가 보관해 두시면
0: 네.
1: 저는 저기 준비해서 갖고 온 게 한 달 된 거예요. 한번 보여주실래요?
0: 한 달이요?
1: 네.
0: 그래서 저희가 냉장 보관해서 한 달 동안 보관해줬던 네. 저희가 이제 먹고 싶었던 네. 참외 장아찌예요.
1: 네. 이거보다 이게 조금 더 됐죠?
0: 그러게요.
1: 이거는 이틀 된 거고요.
0: 예.
1: 지금
0: 확실히
1: 보이시죠?
0: 달라요.
1: 확실히 다르죠?
0: 네.
1: 네. 자, 요거는
0: 비교해 볼까요?
1: 네. 이틀 된 거.
0: 예.
1: 네. 그리고 요거는 요렇게 훨씬 더 색깔도 진해졌어요.
0: 그러게요.
1: 네. 이건 한 달 됐어요.
0: 그리고 더 향긋해요. 다른 장아찌랑 달리 네. 향긋한 향이 강한데.
1: 네. 빛깔도 예쁘잖아요. 장아찌 치고는.
0: 예.
1: 이렇게 해서 좀 무거운 걸로 이렇게 좀 눌러 놓으셔서
0: 네.
1: 보관하셔서 이걸 꺼내서
0: 네.
1: 무침으로도 드시고 냉국으로도 드시면 여름에 아주 귀한 네. 밥반찬으로 드실 수 있습니다.
0: 자, 이렇게 네. 너무나 먹음직스러우면 참외 장아찌가 완성이 됐고요.
1: 네.
0: 그럼 우리 참외 장아찌를 가지고 맛있는 네. 무침을 또 만들어 봐야겠죠.
1: 네. 요거는 지금 한 5개 분량인데요.
0: 예.
1: 미리 4개는 썰어 놨습니다.
0: 예.
1: 네. 그러면
0: 먹을 때마다 이렇게 썰면 되는
1: 그렇죠.
0: 거죠.
1: 그렇죠. 네. 이거를 네. 꺼내셔서 예. 한번 씻으신 다음에
0: 네.
1: 왜냐면 끈적끈적거리니까.
0: 맞아요.
1: 그래서 요거를 반 자르셔서 이렇게 해서 네, 한 3mm 정도 두께로
0: 예.
1: 이렇게 써시면 돼요. 근데 이게 좀 짭짤하겠지요.
0: 그렇죠.
1: 또 달콤도 하겠지요.
0: 네.
1: 장아찌니까 그래야 또 우리가 보존할 수 있으니까.
0: 근데 또 네. 무침하고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그래서
1: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썰어서
0: 예.
1: 이제 이거는 보셔서 좀 짭짤하면 조금 더 물에 좀 이렇게 빠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준비가 됐으면
0: 네.
1: 이거를 먹어보면 좀 짭짤하거든요.
0: 저도 한번 먹을까요?
1: 짜요. 조금만 네. 드셔보세요. 짭짤하지요.
0: 근데 선생님 네. 확실히 달큰한 맛 나고
1: 네.
0: 식감이 너무 식감도 좋아요.
1: 있고, 예. 새콤 달콤
0: 맞아요.
1: 짠맛 이 세 가지의 맛이 있어요. 그래서
0: 야.
1: 이거를 이렇게 네. 이렇게 해서
0: 예.
1: 헹구세요.
0: 선생님
1: 네.
0: 이렇게 더울 때 입맛 없을 때
1: 그러니까요.
0: 먹으면 너무 좋을
1: 네.
0: 것 같아요.
1: 그리고 장아찌 같지 않잖아요.
0: 맞아요, 맞아요.
1: 빛깔도 그렇고 또러스름한 게
0: 뭔가 네. 향긋한 피클 네. 같기도 하고
1: 맞아요. 예. 피클 같은 맛
0: 예.
1: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제가 물기를 네. 근데 이게 꼭 짜야 더 아작아작한 맛이
0: 있죠. 그렇죠. 아작아작 오독오독한
1: 네.
0: 맛.
1: 네. 제 힘보다는
0: 예.
1: 광희 씨가 짜주면 훨씬 더 맛있게 아닥아닥 짜질 것 같으니까 예. 오늘 침 좀 써보세요.
0: 네. 네. 확실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요즘 운동하거든요.
1: 아 그래요? 네. 네.
0: 자.
1: 이렇게 꼭 짜주세요.
0: 이 참외가 으스러질까 봐 걱정이 되네요. 네. 선생님.
1: 아, 그 정도로 또
0: 정말
1: 힘 네, 하시면 안 되고요. 물기만 꼭 짜주세요.
0: 야!
1: 네, 꼭 짜주세요. 네. 우리 또 어머님들은 저도 그렇고요. 너무 이렇게 막 짜니까
0: 네.
1: 팔에 무리도 가서 조심하셔야 돼요.
0: 그렇죠.
1: 그러니까 아드님이나 누구 있으면 좀 짜달라고 하세요.
0: 든든하죠?
1: 됐어요. 네.
0: 자,
1: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0: 자, 한번
1: 네.
0: 펼쳐볼게요.
1: 네. 볼에 넣겠습니다. 네.
0: 이야.
1: 아, 맛있겠네요.
0: 그러게요.
1: 네.
0: 확실히 껍질까지 있으니까 더 예뻐요.
1: 그렇죠. 그래서 아까 깨끗하게 씻어서
0: 네.
1: 하시라 그랬고요. 이제
0: 네, 함께 곁들이.
1: 여기에 이제 실파
0: 네.
1: 송송 썰어서 나중에 이제 넣을 거고요.
0: 네.
1: 그리고 이제 양념만 만들어서 이제 무치기만 하면 되니까
0: 네.
1: 이 장아찌만 만들어 놓으면 무치는 거는 금방이지요.
0: 아, 맞아요, 맞아요.
1: 네. 이렇게 해서
0: 큰 숙제는 이미 끝난 거예요.
1: 맞아요.
0: 그렇죠?
1: 네. 그 별로 어렵지 않잖아요.
0: 맞아요.
1: 그 올리고당, 소금,
0: 예.
1: 그다음에 식초, 소주만 넣어서
0: 예.
1: 이렇게. 절여놓은 거니까.
0: 저희 엄마가 이 장아찌는 김치만큼 든든하다고.
1: 그럼요, 장아찌 있으면.
0: 예.
1: 네. 그래서 네, 준비가 됐고요.
0: 네.
1: 네. 그러면 이제
0: 이렇게 준비가 됐습니다.
1: 네.
0: 자, 양념 한번 네. 만들어 볼게요.
1: 네. 일단 고추장이 들어가고요.
0: 네.
1: 네.
0: 이미 기본 간이 돼 있기 때문에.
1: 네. 고추장에.
0: 네.
1: 그다음에 고춧가루조도 좀 들어가고요.
0: 들어가고.
1: 네. 다진 마늘,
0: 네.
1: 네. 그다음에 다진 파,
0: 네.
1: 네. 그다음에 깨소금,

0: 그리고 식초.
1: 식초. 네. 무침에 또 식초 들어가야죠.
0: 그렇죠. 네. 이렇게 해서 예. 요거 넣어서 이제 무침은 되니까 네. 장갑 하나만 주시겠어요? 네. 그냥 깨끗하게 네. 묻히셔도 괜찮아요. 여기에 깨소금, 참기름, 파마늘 이런 것만 넣어서. 그러면 이 빛깔 그대로지요.
1: 맞아요, 네. 맞아요. 취향에 따라 하셔도
0: 맞아요. 됩니다. 깨끗하게 묻히셔도 되고 네. 여기서 고춧가루, 고추장만 빼고 예. 하시면 되죠. 여기에 이제 넣어서 네. 넣어드릴게요.
1: 아, 이제 장아찌 그래도 나름 많이 먹어봤는데 네. 이 참외 장아찌 조금 색다른 것 같아요.
0: 네, 아마 예. 이 참외 장아찌 자체가 네. 늘 우리가 담가서 드시던 그런 음식이 아니어서 예. 이제 새로울 거예요.
1: 맞아요. 자, 한번 또 맛있게 무쳐보겠습니다. 네. 이 무침은 손으로 이렇게 바락바락 할 때가 되게 먹음직스러운 네. 거예요.
0: 그래야 또 이게 맛있잖아요, 음식의 예. 고루.
1: 네. 금세 또 물이 이렇게 드네요.
0: 네.
1: 이야, 또 빨간 옷을 이렇게 입었습니다.
0: 네.
1: 향이 너무 좋아요, 선생님.
0: 네.
1: 그냥 이게 흰 밥이랑 그냥 먹어도 맛있을 것 같은데. 네.
0: 이게 이제 통깨 좀 넣으시고.
1: 네. 네.
0: 여기에 실파도 좀 넣으시고.
1: 네. 이렇게 더울 때는 정말 새콤달콤, 짭짤한 게 땡기거든요. 네. 매콤하고. 저 오늘 옷도 약간 네. 이 장아찌 무침과 좀 어울리지 않나요? 색깔이?
0: 네.
1: 예. 본의 아니게 또 이렇게. 네. 금세 또 이렇게 물이 들었네요, 선생님. 네.
0: 이제 무침하면 그래도 대표적으로 좀 이렇게 빨갛게 무치는 거라서 이렇게 했는데
1: 예.
0: 그냥 깨끗하게 무치셔도 예. 좋을 것 같아요.
1: 기호에 따라.
0: 네, 기호에 따라서.
1: 금세 만들어 바로 무쳤습니다.
0: 네. 이렇게 그치고
1: 예.
0: 했습니다.
1: 자, 금세 무쳐 바로 먹을 수 있는 참외 장아찌 무침이 완성됐습니다.
2: 오늘의 요리, 참외 장아찌 무침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우선 베이킹소다, 소금을 섞은 물에 참외를 세척해주세요. 참외는 반 갈라 씨를 제거해줍니다. 이때 참외는 껍질째 사용하면 색감도 예쁘고 영양도 챙길 수 있어요. 밀폐용기에 참외를 넣은 뒤 소금, 올리고당, 소주, 식초를 부어주세요. 그런 다음 누름도를 얹어 30분 절인 뒤 이틀 동안 실온에 숙성하고 김치냉장고에 일주일 숙성해줍니다. 숙성한 참외 장아찌는 한입 크기로 썰고 찬물에 헹군 뒤 물기를 제거해주세요. 실파는 송송 썰어줍니다. 그런 다음 고추장, 고춧가루, 다진 마늘, 다진 대파, 깨소금, 식초를 섞어 양념을 만들어주세요. 참외 장아찌에 양념을 넣어 버무리다가 통깨, 실파를 넣어 버무려줍니다. 마지막으로 그릇에 먹기 좋게 담고 통깨, 실파를 올리면 참외 장아찌 무침이 완성됩니다.
1: 선생님,
0: 네.
1: 이 참외를 청량한 향기라고도 하는데요.
0: 네.
1: 여름철 내내 즐길 수 있는 참외 냉국 재료 한번 볼까요?
0: 네, 우선 이제 참외 장아찌를 담가놨잖아요.
1: 네.
0: 여기에 홍고추, 청양고추만 있으면 되고요.
1: 네.
0: 또 냉국의 재료로는 생수에 저는 새콤한 맛을 더하기 위해서 입에 식초를 네. 준비를 했습니다.
1: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면 입맛도 저절로 줄어들게 되는데요. 이 짭조름한 참외 장아찌로 냉국이 진가를 발휘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요리도 시작해볼게요. 이 참외 장아찌 만들어두니까
0: 네.
1: 너무 든든해요.
0: 그렇죠.
1: 여러 네. 가지 만들 수 있으니까요.
0: 네, 맞아요. 우리 무침은 이제 했으니까
1: 네.
0: 이제 그 냉국, 여름엔 또 시원하게 냉국 드시면 좋잖아요.
1: 그렇죠.
0: 썰는 거는 똑같이 썰어서
1: 네.
0: 네, 지금 이것도 지금 이제 물기 꼭 짜서 준비를 해주셨어요.
1: 맞습니다.
0: 강희 씨가. 네. 그다음에 이제 얼음 준비해 주시고요.
1: 네.
0: 여기 이제 참외만 해도 되는 이제 빛깔로
1: 네.
0: 이거를 좀 곁들이려고 하니까
1: 네.
0: 네. 우선 씨는 좀 냉국에 씨가 안 들어가는 게 좀 깔끔하잖아요.
1: 깔끔하죠.
0: 그래서 이제 씨를 좀 제거를 하고
1: 저희가 월요일에도 냉국을 했지만
0: 네.
1: 이 냉국은 여름

0: 먹어도 먹어도 질리지가 않아요.
1: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 냉국이 있으면 특별히 더운 그런 뜨거운 국이 필요 없더라고요.
0: 불 앞에 안
1: 그래서
0: 가도 돼요,
1: 네네.
0: 그러면.
1: 그래서 그냥 국물 조금씩 이렇게 드시는 거고 뭐 이렇게 아주 무거운 탕같이 밥말아 잡수시는 게 아닌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시원한 냉국으로
0: 맞아요.
1: 예, 국 대신 하셔도 돼요. 특히 여름철 더울 때는.
0: 네. 그래서 이 냉국이 정말 또 먹고 싶었는데,
1: 네.
0: 이 참외로, 참외
1: 네.
0: 장아찌도,
1: 참외 장아찌로
0: 또
1: 네.
0: 만들 수
1: 씹히는
0: 있어서.
1: 맛이 있으니까. 네. 그러면은 여기에 요거는 그냥 이렇게 해서 곱게 이렇게 채 썰으시면 돼요. 네, 이렇게.
0: 청원고추는 늘 들어가면 색감도 잡아주고
1: 네,
0: 맛도
1: 맞아요. 있으시면
0: 잡아주고요.
1: 돼요. 뭐 없으면 할수 없지만 있으시면. 네. 그래서 고추는 이렇게 뭐 조금만 들어가면 요만큼만 넣으셔도 되고요. 홍고추가 크니까. 네. 그다음에 여기에 청양고추
0: 청고추도.
1: 쓰셔도 되고 광희 씨가 매콤한 거 좋다 그래서 청양고추인데요. 청양고추 아니고 그냥 풋고추로 쓰셔도 됩니다.
0: 네, 취향에 따라.
1: 네.
0: 근데 우선 어떻게 또 참여를 이렇게 하실
1: 네.
0: 생각을.
1: 요새 많이 좀 하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0: 여러
1: 참외
0: 가지.
1: 장아찌를. 네. 요거는 너무 빨리 해서 커서.
0: 이렇게 두 개만 사용할게요.
1: 네. 이렇게 해서.
0: 자, 이제 청양고추,
1: 네.
0: 청양고추랑 홍고추 손질하니까 끝났습니다. 재료
1: 네.
0: 준비는.
1: 그다음에 이제 냉국에 국물 만들면 되잖아요. 냉국 국물.
0: 냉국 국물 중요한데요.
1: 네.
0: 어떤 재료가
1: 냉국
0: 들어갈지?
1: 국물은 네. 예, 물은 지금 2컵 분량의 물입니다. 네, 2컵 분량의 물에 생수입니다. 여기에 다진 마늘 좀 들어가고요. 네, 다진 마늘.
0: 이 냉국 국물 만들기가 쉽지
1: 네,
0: 않거든요.
1: 그리고
0: 이거는
1: 여기에 국간장.
0: 아,
1: 네.
0: 국간장.
1: 이제 국간장 안 쓰시는 분은 진간장, 양조간장으로 색깔 약간 내고 소금간을 하시면 되고요. 네.
0: 국간장 들어서 좀더 구수할 것 같아요.
1: 네. 그리고 여기에 식초 들어갑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깨가 들어가는데 깨는 나중에 넣을게요. 예.
0: 마늘에
1: 그다음에 이거 다
0: 넣을게요.
1: 넣으시면 돼요. 이제.
0: 진짜 간단하네요,
1: 간단하죠.
0: 선생님.
1: 냉국은 진짜 간단하죠. 국물에 새콤달콤 간만 맞추면 되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0: 만들었던
1: 네, 물기
0: 참외
1: 꼭장 참외
0: 장아찌.
1: 들어갔지요. 그다음에 여기에 청양고추, 홍고추 들어갔지요. 네.
0: 세상에, 이런 요리가
1: 그다음에 여기에
0: 3분 요리 아닌가요?
1: 네. 깨, 통깨 들어갑니다. 네. 이렇게 해서 드시면
0: 자, 얼음
1: 여기에
0: 동동 띄워서.
1: 시원하게 얼음 동동 띄우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드시면 네. 이거 딱 이제 2인분 양이니까. 네. 이렇게
0: 자, 완성
1: 해서.
0: 그릇 한번 담아볼까요?
1: 네.
0: 완성 그릇에. 아니,
1: 참 예뻐요, 그죠?
0: 그쵸? 얼마나
1: 색깔이.
0: 시원할까요? 국물 시원하고,
1: 네.
0: 참외 장아찌 씹었을 때, 짭조름하고
1: 네. 네,
0: 달콤하면서,
1: 맞아요.
0: 입맛
1: 네.
0: 돋구고요.
1: 이렇게 해서.
0: 이야, 보기만 해도
1: 그런데요,
0: 시원합니다.
1: 네.
0: 자, 이렇게 보기만 해도 시원한 참외 냉국이 완성됐습니다.
2: 참외 냉국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먼저, 홍고추, 청양고추는 반 갈라 씨를 제거한 뒤 송송 썰어줍니다. 여기서 청양고추 대신 풋고추를 사용해도 좋아요. 생수에 다진 마늘, 국간장, 두배 식초를 넣어 섞어주세요. 여기에 참외 장아찌, 청양고추, 홍고추, 통깨, 얼음을 넣어줍니다. 마지막으로 그릇에 먹음직스럽게 담으면 참외 냉국이 완성됩니다. 더운 날씨에 지쳐가는 가족의 기력을 되찾아줄 보양식 한상. 닭다리로만 만들어 먹기도 편하고 만들기도 좋다. 후식주까지 완벽한 코스 요리를 자랑하는 닭다리 녹두 삼계탕부터 다른 반찬 필요 없게 만드는 최고의 곁들이. 삼계탕과 찰떡궁합인 새콤매콤 상추 겉절이까지. 한식의 참맛을 알려줄 이종임 요리연구가의 건강한 집밥 레시피. 지금 시작합니다.
0: 안녕하세요. 채우비의 귀염둥이 광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정님입니다.
0: 네.
1: 네.
0: 선생님, 이 복날이 아니더라도 여름에 자주 찾게 되는 게이 삼계탕인데요.
1: 네.
0: 이름부터 확 끌리는 이 닭다리 녹두 삼계탕. 재료부터 한번 볼까요?
1: 네. 그 닭과 녹두의 고소한 궁합을 자랑하는
0: 네.
1: 여름

0: 본격적인 더위로 몸을 보호해야 하는 날이 많은데요. 네. 자, 올여름을 책임질 닭다리 녹두 삼계탕 지금 바로 시작해볼까요? 자, 그럼 오늘의 요리 바로 만들어보겠습니다. 자, 선생님. 네. 닭다리 녹두 삼계탕.
1: 네.
0: 자, 일단 닭다리 정말 좋아하는 네. 분들 많잖아요.
1: 닭다리가 한 팩에 예. 큰 거는 5개 아니면은 이렇게 6개 들어있어요. 예. 그래서 2인일 경우에는 한 팩만 준비를 하시면 되고요.
0: 네.
1: 그 다음에 이제 그래도 찹쌀과 보통 찹쌀만 많이 하시는데 네. 저는 여기다 녹두가 들어가면 이게 궁합이 잘 맞아요. 왜냐하면 예. 닭은 따뜻한 성질인데 녹두는 찬 성질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궁합이 잘 맞고 예. 또 녹두가 들어간 또 죽까지 같이 끓일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0: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1: 그래서 찹쌀과 녹두는 이제 전날 불려놓으시면 좋고 예? 또 한 6, 7시간 정도 불리시면 됩니다.
0: 자, 이렇게 네. 미리 불려놓은.
1: 그래서 네, 찹쌀과 녹두도 네. 불렸는데요.
0: 네.
1: 이 녹두는 불린 다음에 이렇게 비벼서 뜨는 껍질을 조금 버리고 또 비벼서 물 부어서 뜨는 거 몇 번 이렇게 예? 좀 버려줘야 거피가 되지요. 껍질을 벗기니까.
0: 한 두세 번 정도 하면 네. 되나요?
1: 한 세네 번을 하셔야 돼요.
0: 세네 번.
1: 네. 이렇게 해서 지금 예, 녹두까지 준비가 됐습니다.
0: 네, 이렇게 몸에 좋은 재료들 저희가 다 손질해서 준비를 했는데요.
1: 네.
0: 자, 사실 삼계탕에는 이 재료 외에도 정말 몸에 좋은 한약재들이 그렇죠. 많이 들어가잖아요. 네.
1: 근데 이제 뭐 한약재라고 그래서 여러 가지 또 한약재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0: 예.
1: 한약재 중에서 빠지면 안 된 대표적인 삼계탕의 재료가 황기예요.
0: 맞아요.
1: 이 황기는 한약 같은 냄새 전혀 안 나고요.
0: 네?
1: 굉장히 끓이면 시원하면서도 구수한 맛이 있어서
0: 네.
1: 삼계탕에 이거 빠지면 절대로 안 됩니다.
0: 그렇죠.
1: 네. 그래서 이것도 깨끗하게 씻어서
0: 네?
1: 이게 좀 이제 길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자르셔도 되지만
0: 접어서
1: 네, 접어서 이거를 국물을 나중에 건져내려면 일이에요.
0: 맞아요. 그래서, 일일이.
1: 네. 저기 면보 주머니 이런 거 다 팔아요.
0: 맞아요.
1: 이건 제가 모시로 만든 건데 그거 해서 여기에 지금 이제 황기 들어갔고요.
0: 예.
1: 그다음에 여기에 통후추 네. 들어갑니다. 네. 그다음에
0: 예. 선생님 이 두 가지 재료는 네. 잡내들에도 좀
1: 그렇죠.
0: 효능 있는 것 같아요.
1: 네. 그래서 효과가. 누린 맛이 안 나게
0: 아.
1: 마늘은요 그냥 넣지 마시고요. 이렇게
0: 맞습니다.
1: 그래야 훨씬 더 잘 우러납니다. 맛이.
0: 예.
1: 이렇게 마늘은 이렇게 으깨서 넣어주세요.
0: 네.
1: 네. 네. 이렇게.
0: 확실히
1: 마늘이 예. 많이 들어가 있다가 국물이요 맛있어요.
0: 그렇죠, 그렇죠. 네. 몸도 튼튼해지고. 예.
1: 네, 그래서 여기에 마늘 들어갔고요. 네, 생강은
0: 예.
1: 작은 걸로 한 톨 정도 얇게 점여서. 네.
0: 정말 누린내 걱정은 없겠네요,
1: 네.
0: 선생님.
1: 네, 이렇게 해서 퍽 끓이시면
0: 예.
1: 또 국물이 약간 또 이 녹두와 찹쌀을 같이 넣어서 끓이니까 국물도 약간 거르게 해서 진국 같아요.
0: 아.
1: 네. 그다음에 여기에 대파는
0: 예.
1: 네,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대파도 넣어주시면 됩니다.
0: 이때 되면 삼계탕 같은 거를 꼭 먹어줘야 되는 생각이 들어요.
1: 그럼요.
0: 예. 뭐 네. 기분 탈 수도 있겠지만 네. 확실히 먹어주면 힘이 나는 것 같고.
1: 그렇죠.
0: 예.
1: 그리고 이제 그 옛부터
0: 예.
1: 가장 덥다라고 하는 복날에는
0: 예.
1: 지금 이제 말복 남았잖아요.
0: 맞아요.
1: 그래서 이렇게 또 그 단백질 식품이 많이 들어간
0: 예.
1: 이걸 한번 드시면은 든든하지요.
0: 네, 자,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
1: 네.
0: 아주 맛있는 국물이 우러나올 것 같습니다.
1: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오늘 그 녹두죽인데
0: 예.
1: 여기에 채소 버섯이 들어갑니다.
0: 네.
1: 그래서 우선 여기에 호박.
0: 네.
1: 네, 호박은요 이렇게 죽이니까 너무 크지 않게
0: 네.
1: 써시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0: 부들부들한 애호박
1: 네.
0: 주로가 너무 잘 어울리죠.
1: 네. 그래서 버섯은 오늘 표고버섯 준비했는데
0: 예.
1: 표고 아니더라도
0: 네.
1: 다른 버섯 쓰셔도 돼요. 그래서 버섯과 채소는 집에 있는 거 쓰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죽이니까 오늘 이렇게 지금 썰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0: 예.
1: 네.
0: 원래는 선생님 삼계탕 하면 이 찹쌀을
1: 네.
0: 그 닭의
1: 예.
0: 뱃속에 이제 집어넣는데
1: 예. 그 연계로다가 할 때는
0: 예.
1: 그 속에다 넣잖아요.
0: 닭 속에 넣는데
1: 근데 닭 속에다 넣을 때 그 찹쌀이 익으려면은 한 시간은 끓여야 돼요.
0: 맞아요, 맞아요.
1: 그래야 국물도 진하고 이제 근데 이제 닭이 덜 맛있죠.
0: 맞아요.
1: 근데 덜 끓이면은 또 국물이 약하고
0: 맞아요,
1: 찹쌀이 잘 안 익어요.
0: 예.
1: 근데 오늘은 그럴 염려 없잖아요. 닭 다리로만 끓이고
0: 예.
1: 이 찹쌀과 녹두를 함께 끓여주기 때문에 시간 절약이 가능해요.
0: 그리고 네. 정말 마지막에 죽까지 먹어서 아쉽지
1: 그러니까,
0: 않게.
1: 그러니까 네 맞아요. 그래서 여기에
0: 네.
1: 당근도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네.
0: 자. 근데 항상 이렇게 또 삼계탕 먹고 나면 이렇게 죽이 또 먹고 싶은지 그렇죠. 네. 국물에 해가지고. 네.

0: 그러니까 가볍게 죽으로, 왜냐면 고기랑 국물을 드시니까 밥이 그렇게 안 땡기잖아요. 근데 또
1: 예. 예.
0: 안 하면 서운하시니까
1: 슬슬
0: 이렇게
1: 들어가게, 예.
0: 가볍게 죽으로 드시거나 또는 아니면 이제 삼계탕 통으로 해서 이제 찹쌀을 드시거나 이제 그렇게 하지요, 보통은.
1: 맞아요. 삼계죽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0: 네, 맛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1: 자,
0: 준비됐고요.
1: 네.
0: 여기에 이제 표고버섯.
1: 또 우리 또
0: 네. 이 표고버섯도
1: 건표고,
0: 네, 불리는 거.
1: 예.
0: 네, 이렇게 해서 네, 표고버섯도 넣어 주시고.
1: 예.
0: 네. 식구가 많으면 더 늘리시면 되고요.
1: 네.
0: 저희는 오늘 1인분에 닭다리 3개랑
1: 예.
0: 죽하는 요 양이 요거예요. 네.
1: 뭐 많은 재료도 아닌데
0: 네.
1: 진짜 또 요리에 들어가면 또 푸짐해요.
0: 맞아요. 네. 여기에 양파도
1: 예.
0: 이렇게 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1: 또 선생님이 또 일주일 동안 요리 해봤는데
0: 네.
1: 그동안에도 또 여름에 어울리는 요리들 많이 먹었어요, 저희가.
0: 네.
1: 그쵸?
0: 예.
1: 근데 오늘 또 마지막엔 또 든든하게 저희를 또 몸까지 챙겨주셔가지고. 예.
0: 기를 거니까 섞여도 됩니다.
1: 네.
0: 그러면 이제
1: 재료 손질 다 됐죠?
0: 네, 그러면
1: 예.
0: 이제 여기에
1: 지금
0: 이거를
1: 찬물인가요, 저게?
0: 찬물에 찬물에서부터 넣어서
1: 예.
0: 네 이렇게 닭이나 이런 걸 넣을 때는 끓을 때 넣을 거예요.
1: 예.
0: 그러니까 이 면주머니에 여러 가지 향신 양념들이 들어가져 있잖아요.
1: 맞아요.
0: 그러니까 이거를 불 켜셔서 넣으시고 팔팔 끓으면
1: 네.
0: 닭다리 넣으시고
1: 네.
0: 찹쌀 넣고 불린 녹두 넣고
1: 네.
0: 딱 30분 끓이시면 됩니다.
1: 오, 정말 간단하네요, 선생님.
0: 네.
1: 준비만 딱 해놓으면 아주 간단하게 순서대로 넣으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일단 한번 불을 끓여볼까요?
0: 네.
1: 선생님,
0: 네.
1: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어요.
0: 네. 지금 예, 끓고 있지요?
1: 예.
0: 네. 그러면 아직 요 향신 양념들이
1: 예.
0: 이거 끓었다 그래서 다안 우러났잖아요.
1: 근데 왜 향이
0: 이거는
1: 좋아요,
0: 네, 그냥
1: 선생님?
0: 넣으시면 돼요.
1: 자,
0: 그리고 이제 여기에
1: 닭다리부터.
0: 네, 닭다리를 넣겠습니다. 깨끗하게 씻은
1: 예.
0: 닭다리 한 팩, 6토막.
1: 아무래도 닭다리다 보니까 익는데 시간도
0: 네.
1: 더
0: 30분이면
1: 절약되고.
0: 충분히 익어요.
1: 예.
0: 그다음에 여기에 불린 찹쌀.
1: 네.
0: 네.
1: 자, 저희가 미리 불려 뒀죠.
0: 네. 그다음에 불린 녹두.
1: 예.
0: 네.
1: 녹두도 몸에 참 좋다고 하는데,
0: 그럼요.
1: 예.
0: 네.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1: 가진 재료들.
0: 네. 수삼,
1: 수삼 넣고.
0: 네, 두뿌리,
1: 네.
0: 배추, 네, 그리고 여기에
1: 네.
0: 이제 채소까지 같이 넣습니다. 네.
1: 죽으로 먹을 때 더욱더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이렇게 재료를 다 넣고 30분 정도만 끓여주면
0: 네, 30분
1: 된다고요?
0: 끓이면 됩니다.
1: 이야.
0: 네.
1: 뚜껑 덮고
0: 네,
1: 하나요?
0: 처음에는 뚜껑 덮어서 끓기 시작하면
1: 예.
0: 다시 또 이제 불 열어놓고 끓이시면 돼요.
1: 네. 자, 그럼 30분 동안 맛있게 한번 끓여보겠습니다.
0: 네.
1: 선생님,
0: 네.
1: 지금 닭다리 녹두 삼계탕이
0: 네.
1: 맛있게 지금 끓고 있어요.
0: 그렇죠?
1: 예.
0: 네. 여기 보시면
1: 네.
0: 제가 네, 요거를
1: 예.
0: 네.
1: 이야, 진짜 걸쭉해졌어요,
0: 네,
1: 선생님.
0: 걸쭉해졌지요? 네. 이렇게 해서
1: 예.
0: 요거는 빼시고
1: 네.
0: 역할을 다 했으니까.
1: 네.
0: 네. 그다음에 수삼도 이렇게 2인분으로 끓였잖아요.
1: 네.
0: 그리고 여기 이제 닭을 네, 닭다리를
1: 우와.
0: 준비했습니다.
1: 부들부들하게 예.
0: 네.
1: 30분 만에 다 완성이 됐어요.
0: 그럼요. 네. 충분히 닭다리도 있고요.
1: 예.
0: 그다음에 죽도 다 완성이 됐고요.
1: 네.
0: 2인분에.
1: 이걸 한 번에 하셨네요,
0: 네, 한
1: 선생님.
0: 번에. 굳이 더운 여름날 굳이 많이 뭐또 끓일 필요 없잖아요, 죽은요.
1: 그렇죠.
0: 이렇게 해서
1: 불 앞에서 최대한 오래 있지 않는 게
0: 네.
1: 여름엔요,
0: 네,
1: 그렇죠?
0: 맞아요. 네, 이렇게 해서 담고 여기도 이렇게 담습니다.
1: 네.
0: 그러면 이제 죽까지 다 완성됐지요?
1: 자, 이제
0: 그러면
1: 잠깐 둘게요.
0: 네, 여기에
1: 예.
0: 제가 이제 닭다리를 이렇게 제가 2인분이라고 했으니까
1: 네.
0: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담고요.
1: 원래 삼계탕 할때 닭다리 때문에
0: 네,
1: 싸움 많이
0: 맞아요.
1: 일어나거든요. 예.
0: 그래서 오늘은 간단히 끓일 수도 있고 대추도 하나,
1: 예.
0: 네, 그리고 여기에 수삼도 하나,
1: 네.
0: 네, 이렇게 네. 그럼 여기에
1: 예.
0: 국물을 붓겠습니다.
1: 아우, 선생님, 국물이 정말
0: 너무
1: 진해요.
0: 진하죠? 네.
1: 아니, 30분 만에 이렇게 진한 국물이 나올 수
0: 그러니까요.
1: 있는지.
0: 이렇게 해서 네, 여기 이제
1: 예?
0: 삼계탕입니다.
1: 우와!
0: 네, 여기에도 국물을.
1: 예.
0: 이렇게 해서 드시면은 이게 닭다리 녹두 삼계탕이잖아요. 그렇죠?
1: 예.
0: 네.
1: 2인이 거뜬히 나와요,
0: 그렇죠.
1: 2인분이.
0: 근데 이제 이것만

0: 드시면 그래도 서운하잖아요.
1: 아쉬워요, 선생님.
0: 맞죠? 예. 그래서 여기에 요거는 살짝만 한번 이렇게 끓여주시면 끝이에요. 네. 이 죽도 제대로 끓인 국물에서 끓였으니까 이 국물이 또 맛있잖아요.
1: 아, 그리고 정말 뜨끈하게 네. 바로 먹을 수 있어서.
0: 네, 한 그릇 더 나옵니다. 예. 네, 그러면 제가 여기에 네. 이제 풋꽃 요것만 네. 쓸면 됩니다. 자. 칼 주시고. 네. 이게 또 파가 듬뿍 들어가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에 파 썰은 거. 네. 여기에 팥 썰은 거를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칼칼한 거 좋아하신다 그랬잖아요.
2: 그렇죠, 그렇죠.
0: 여기에 청양고추를 네. 조금 썰어서 넣으면 국물에 칼칼해서 너무 좋아요.
1: 그러게요.
0: 네. 청양고추. 얇게 썰으세요, 그 대신에.
1: 네.
0: 네. 이렇게 해서 반만. 싫으신 분은 안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1: 아니.
0: 요게 들어가면요. 예. 국물이요. 아주 깨운하고 좋습니다.
1: 그러게요. 네.
0: 여기에 소금 후추는 간 하셔도 되고 기호에 따라서 하시면 네. 돼요. 그다음에 여기에
1: 예.
0: 김 드신 거.
1: 올리고.
0: 그다음에 여기에 깨소금 뿌리시고
1: 네.
0: 그다음에 여기에 실파 송송 썰은 거 이렇게 해서 네, 드시면 아. 네. 네, 여기에 소금 후추만 드시고
2: 예. 정말 30분 만에 닭다리 녹두 삼계탕과 삼계죽까지 완성했습니다.
0: 네. 네.
2: 보기만 해도 든든한데요. 너무나 먹음직스러운 닭다리 녹두 삼계탕이 완성됐습니다.
3: 오늘의 요리, 닭다리 녹두 삼계탕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우선 면 주머니에 황기, 통후추, 마늘, 생강, 대파를 넣어줍니다. 애호박, 당근, 표고버섯, 양파는 굳게 다져주세요. 냄비에 찬물, 향채소 주머니를 넣어 한 소끔 끓여줍니다. 이때 향채소 주머니는 찬물부터 넣어 끓여줘야 맛이 더 잘 우러나요. 끓는 국물에 닭다리, 불린 찹쌀, 불린 녹두, 수삼, 대추, 다진 채소를 넣어 30분 정도 끓여주세요. 그런 다음 향채소 주머니, 수삼, 닭다리, 대추를 건져내줍니다. 그릇에 닭다리, 대추, 수삼을 담고 국물을 담아주세요. 죽을 살짝 끓인 뒤 그릇에 담아줍니다. 닭다리 녹두 삼계탕에 송송 썬 대파, 청양고추를 올려주세요. 마지막으로 죽 위에 김가루, 깨소금, 송송 썬 실파를 올리면 닭다리 녹두 삼계탕이 완성됩니다.
2: 선생님,
0: 네.
2: 이 상추는 고기 먹을 때 없어서 안 될 필수 재료지만
0: 네.
2: 겉절이로 만들어보면 밥반찬으로도 좋던데요.
0: 그렇죠.
2: 네. 재료부터 한번 볼까요?
0: 네, 상추 겉절이에 양푼 넣고 밥을 비벼도 맛있잖아요.
2: 맞아요.
0: 재료는 주인공이 상추입니다.
2: 예.
0: 상추, 그리고 상추만 하셔도 되지만
2: 네.
0: 상추에 오이와 그다음에 양파가 좀 들어가면 예. 훨씬 더 맛있어서
2: 예.
0: 이제 준비를 했고요.
2: 네.
0: 양념에는 뭐 간장, 고춧가루, 설탕, 파마늘, 또 식초
2: 예.
0: 뭐 이런 거 들어가면 됩니다.
2: 간단하네요.
0: 네.
2: 자, 이런 채소 반찬이면 입맛이 굉장히 당기는데요.
0: 네.
2: 바로 시작해볼까요?
0: 네. 자. 보통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2: 네.
0: 이제 고기 드실 때는 바로 이 쌈에다가 가장 많이 즐겨 드시잖아요.
2: 맞아요.
0: 근데 오늘처럼 이렇게 반찬 없을 때
2: 네.
0: 또는 뭐 고기 같은 거 드실 때 무쳐서 드시면
2: 네.
0: 이게 훨씬 더 이렇게 맛있잖아요.
2: 맞아요.
0: 그래서 예, 지금 상추 물에 담가서 좀 물기가 있어서
2: 예.
0: 물기를 좀 제거를 했습니다.
2: 근데 선생님,
0: 네.
2: 요즘 이제 마트에 가면
0: 네.
2: 상추 사러 상추 섹션에 가잖아요.
0: 네.
2: 그러면 상추가 종류가 굉장히 여러 가지예요.
0: 맞아요. 상추가요.
2: 예.
0: 이제 이렇게 푸른 빛깔이 많은 게 있고
2: 예.
0: 적상추라고 그래서 왜 이런 짙은 색깔이 또 많은 상추도 있고
2: 맞아요.
0: 그리고 로메인도 있고
2: 아, 맞다, 맞다.
0: 다양한 또 외국산 그 이름으로 들어온 또 새로운 종도 많아서
2: 예.
0: 상추는 그냥 있는 대로
2: 예.
0: 어떤 거든지 괜찮습니다.
2: 네. 네. 자, 본인이 원하는 상추
0: 네.
2: 선택해 주면 되고요.
0: 근데 상추는 통으로 하면 너무 크잖아요.
2: 맞아요.
0: 그래서 반 정도 이렇게 좀 자르시면 좋아요.
2: 아, 손으로 네. 툭툭.
0: 작은 거는 그냥 예. 쓰시고요. 끝에

0: 지저분한 거는 가위로 처음에 예. 이제 그 씻기 전에 자르시면 되고요. 요렇게.
1: 워낙 연해서 그렇죠.
0: 연해요. 그리고 이 상추는 버무릴 때도 애기 다루듯이 살살 하셔야 돼. 왜냐면 연하니까.
1: 예.
0: 이렇게 해서 상추는 네. 이렇게 작은 것만 그냥 쓰시고요.
1: 네. 근데 상추도 항상 이제 구입을 했다가 항상 이 정도 남아요.
0: 그럼요.
1: 다 못 사먹게 되더라고요. 네.
0: 그러니까 그럴 때는 또 이제 이렇게 무쳐서도 드시면 되니까.
1: 예. 네. 밥 반찬이 되는 거죠.
0: 그럼요. 예. 왜냐면 이제 매콤하면서도 예. 새콤달콤하게 맞아요. 되니까 반찬으로 좋죠.
1: 네. 식감도 됐습니다. 굉장히 좋고요.
0: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네. 곁들여지는. 네. 네. 씹히는 맛이 적잖아요.
1: 아, 맞아요.
0: 그래서
1: 상추는.
0: 네. 그래서 여기에 오이는 네. 반을 좀 이렇게 갈르셔서 네. 이렇게 써시면 돼요. 약간 어슷하게.
1: 자.
0: 근데 생으로 버무리는 거기 때문에 오이 안 절이고요. 네. 그냥 같이 버무립니다.
1: 말씀하셨듯이 이 상추는 씹는 시간이 조금 덜해가지고 네. 아쉬웠거든요.
0: 그렇죠. 네,
1: 이렇게 선생님 오늘 이렇게 뭐 네. 오이랑 네. 양파 있는데 다른 재료들 뭐 함께 들어가면 좋을 게 뭐가 있을까요?
0: 여기에 파프리카를 넣으셔도 되고요. 뭐
1: 당근 어떨까요?
0: 당근도 넣으셔도 되고.
1: 네.
0: 네. 뭐
1: 여러 가지
0: 방울토마토 같은 거 있으면 그것도 썰으셔도 되고요.
1: 예. 네.
0: 이렇게 해서 양파도 요새 양파는 두꺼워서 네. 좀 곱게 썰으셔야 돼요.
1: 맞습니다. 여름 네. 양파는
0: 네.
1: 그렇죠.
0: 맞아요. 햇거라서 예. 굉장히 두꺼워요. 그, 그 면면이 다 네. 이렇게 해서
1: 자, 담아 볼까요?
0: 너무 많나?
1: 괜찮습니다. 네. 근데 또 푸짐해요. 근데 네. 또 묻혀놓으면 조금 줄기 때문에
0: 그렇죠. 예. 네. 여기 이제 양념장만 만들면 되네요.
1: 야.
0: 이거는 뭐 예. 양념은 다 집에 있는 거고 상추만 딱 있으면
1: 네. 네. 이 무침은 네. 또 양념이 또 중요하잖아요.
0: 그렇죠. 네. 여기에 이제 고춧가루 들어가고요.
1: 네.
0: 고춧가루는 고운 거 안 쓰셔도 됩니다. 이런 무침은 좀 이제 너무 고운 거보다는 입자가 좀 있는 게 이렇게 더덕더덕 묻어져서 좋아요.
1: 맞아요. 네. 느낌도 나고요.
0: 네. 제가 참기름은 양념장에다가 안 넣을 겁니다.
1: 마지막에
0: 네. 여기에 간장 들어가고요.
1: 네.
0: 파 다진 거 들어가고요. 다진 마늘 조금만 들어갑니다.
1: 네. 네,
0: 설탕 들어가고요.
1: 네.
0: 그다음에 여기에 식초 들어가고요.
1: 네. 네.
0: 그러면 자, 참기름하고 통깨만 남았어요.
1: 예.
0: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양념을 설탕이 잘 녹도록 예. 젓어주시고요. 이제 이 상추가 많으면 이 양념은 이 비율대로 해서 조금 더 늘리시면 돼요.
1: 네.
0: 그리고 맵게 버무리셔도 되고 약하게 버무리셔도 돼요.
1: 약간
0: 기우니까. 네네네. 예.
1: 간간하게. 근데 선생님 참기름을 네. 왜 놔두셨는지 네. 이유가 궁금해요.
0: 네, 참기름을요. 네. 이렇게 참기름을 묻히면 기름 코팅이 되는 거잖아요.
1: 아.
0: 그래서 이제 속에 있는 수분 같은 것들이 덜 나오면서
1: 네.
0: 수분이 덜 생기고 그리고 양념이 이제 더 잘 이렇게 묻어요.
1: 오.
0: 그래서 항상 저는 부추 무침, 예. 또는 실부추 무침, 참나물 무침 같은 거 할 때 항상 참기름을 먼저 이렇게 코팅을 한 다음에 양념을 넣어서 버무려요.
1: 채소에 미리.
0: 네.
1: 그리고 이렇게. 선생님께서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 상추는 애기 다르듯이.
0: 네, 예. 살살.
1: 살살.
0: 네. 그리고 이제
1: 예. 제가
0: 여기에
1: 넣어드릴까요?
0: 네, 양념을 예. 네, 넣어주시면.
1: 조금씩 넣어드릴까요?
0: 네. 아니, 다 넣으셔도 안 많아요.
1: 예.
0: 이렇게 해서 묻히시면 돼요.
1: 네. 어우, 보기만 해도 군침 돌아요, 선생님.
0: 네, 이렇게 해서.
1: 예.
0: 이거는 미리 버무려 놓으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1: 아, 식탁이 내기 직전에?
0: 네네. 그러니까 상추 이렇게 딱 씻고, 채소 썰어서 냉장고에다 적게 넣어 놓으시고요.
1: 네.
0: 양념도 딱 만들어서 이렇게 넣어 놓으셨다가, 이제 바로 드시기 전에
1: 네.
0: 이렇게 버무리시면 됩니다. 네.
1: 오, 이 참기름을 또 채소에 따로 이렇게 묻혀서 그런지 네. 고소한 향이 배가 된 것 같아요.
0: 네. 그렇게 해서 오늘 거는 그렇게 맵지 않겠는데
1: 예?
0: 기호에 따라서 또 이제 매콤한 거 좋아하는 사람은 네. 이 양념을 더 많이 넣으셔서 하시면 돼요.
1: 네. 네.
0: 여기에 네. 깨를 넣으시면
1: 네.
0: 훨씬 고소하지요.
1: 네. 네.
0: 저는 오늘 맵지 않게 자극적이지 않게 묻힌 거예요.
1: 자, 이렇게 좀 잘 묻혀봤는데요. 야, 선생님 고기 먹을 때도 좋을 것 같고
0: 네.
1: 우리 아까 만들었던 죽이랑 먹어도 맛있을 것
0: 그럼요.
1: 같고
0: 그럼요, 네, 맞아요.
1: 밥이랑 먹어도 맛있을 것
0: 네.
1: 같고
0: 반찬으로
1: 예.
0: 그러니까 상추는 꼭 뭐 쌈으로만 드시지 마시고
1: 네.
0: 이렇게 묻혀서
1: 네.
0: 반찬으로 드셔도 되니까
1: 저는 요즘 닭가슴살 이렇게 많이 먹고 있어요. 닭가슴살이랑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
0: 아, 그럼요, 네. 왜냐면 이게 상큼하잖아요.
1: 맞아요.
0: 네. 네, 더 빨갛게 묻히셔도 됩니다.
1: 네.
0: 네.
1: 자, 이렇게 너무나 먹음직스러운 상추 겉절이가 완성됐습니다.
2: 상추 겉절이를 요약해 보겠습니다. 먼저 상추는 한입 크기로 뜯어주세요. 오이는 반 갈라 어슷 썰고 양파는 채 썰어줍니다. 고춧가루, 진간장, 다진 대파, 다진 마늘, 설탕, 식초를 섞어 양념을 만들어주세요. 손질한 채소에 참기름을 넣어 버무리다가 양념, 통깨를 넣어 버무려줍니다. 이렇게 참기름을 먼저 버무려 코팅을 하면 수분이 덜 나와 양념이 잘 묻어요. 마지막으로 그릇에 먹기 좋게 담으면 상추 겉절이가 완성됩니다. 다음 주에는 밥상 고민 해결사 박영란 요리연구가의 기력 되찾을 잣죽 삼계탕부터 쫀득한 들깨 감자 옹심이까지 고품격 레시피를 공개합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3: 상당 완료시 다양한 구성 실손냄비 4종 세트 모두 증정 양수냄비, 펼수냄비, 프라이팬까지 4가지 구성으로 4가지 요리를 한 번에 실손냄비 4종 세트 모두 증정
4: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 뒤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5: 내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4: 딥이라면 됩니다.
6: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4: 됩니다.
7: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4: 됩니다.
8: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4: 되고요.
9: 지병이 있어도?
4: 딥이라면 됩니다. 딥이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10: 수술비도 된다고요?
4: 됩니다.
11: 암 치료비도?
4: 됩니다.
12: 진단비도요?
4: 되고요.
13: 병원 통원비도?
4: 네, 됩니다.
14: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4: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15: 입원 첫날부터?
4: 됩니다.
14: 1인실에 입원해도?
4: 됩니다.
16: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4: 되고 말고요.
17: 감기로 입원해도요?
4: 돼요.
18: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4: 되죠.
19: 디스크로 수술해도?
4: 물론 됩니다.
14: 이게 왜 된다고요?
4: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3: 상담 완료 시 양수, 편수, 프라이팬까지 다양한 구성. 실손냄비 4종 모두 증정.
4: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5: 내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4: 딥이라면 됩니다.
6: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4: 됩니다.
7: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4: 됩니다.
8: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4: 되고요.
9: 지병이 있어도?
4: 딥이라면 됩니다. DB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10: 수술비도 된다고요?
4: 됩니다.
11: 암 치료비도?
4: 됩니다.
12: 진단비도요?
4: 되고요.
13: 병원 통원비도?
4: 네, 됩니다.
14: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4: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15: 입원 첫날부터?
4: 됩니다.
14: 1인실에 입원해도?
4: 됩니다.
16: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4: 되고 말고요.
17: 감기로 입원해도요?
4: 돼요.
18: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4: 되죠.
19: 디스크로 수술해도?
4: 물론 됩니다.
14: 이게 왜 된다고요?
4: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3: 상담 완료 시 양수, 편수, 프라이팬까지 다양한 구성. 실손냄비 4종

0: 자랑스러웠죠.
1: 나팔바지 나팔바지 스며들며
2: 모든 게 처음이었죠. 시작이었죠.
3: 그 누구도 따라갈 수 없을 것 같아요.
4: 저는 노라노 패션 디자이너입니다. 뭐 그 이상 뭐 말씀드릴 게 없네요.
5: 나이가 들다 보니까 약간 저렇게 멋있게 오래되는 게 훨씬 더 마음에 와닿는 것 같아요.
6: 와, 우와, 우와, 우와.
5: 왜 안 되지? 나는?
6: 아, 이거 미신이야, 이거 미신이야.
5: 어느 방향에서 놓고 찍든지 그냥 영화 속 한 장면이 되는. 이 맛은 계속해서 이어져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6: 와. 제가 많이 연합 못 갈 것 같아요.
5: 감동적이라면 좀 미치겠네.
6: 와, 장관이다 진짜.
5: 여기는 진짜 와봐야 된다.

0: 그건 정말 특별한 부분이에요.
1: 소정이 굉장히 영양가가 좋고 맛있어요.
2: 분말하고 있어가지고. 이보자. 소리 지를 때 최고 좋아요.
3: 우리만 먹고 땡 치면 안 되잖아요. 씨를 잘 보존했다가 후손들한테도 물려주고 이렇게 해야지.
4: 소정이라는 것은 전 뿌리라고 생각해요. 뿌리 없이는 모든 것을 행사를 할 수가 없어요.

0: 저는 이건 살인이에요.
1: 아, この 中に 183人の皆様が
2: 人道上というかもう人権問題ですね。

0: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폭염. 아아, 나는 폭염과 맞서 싸우는 비밀요원 생수. 자, 폭염에 대해 알려주지. 폭염은 열사병, 열경련 등을 유발하며 심하면 사망할 수도 있는 자연재난이다. 체감온도 33도 이상의 기온이 이틀 이상 지속되면 폭염주의보, 35도 이상이면 폭염경보. 폭염과의 사투, 나의 작전은 이렇다. 생존 전략 하나, TV나 라디오를 통해 수시로 기상상황을 파악할 것. 폭염이 발생한 날에는 가급적 야외활동을 차지한다. 생존 전략 둘, 외출할 때는 가벼운 옷차림으로 체온을 낮추고 물을 자주 마실 것.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충분한 수분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생존 전략 셋, 야외활동 중에는 그늘에서 자주 휴식하며 건강상태를 체크할 것. 열사병 증상이 있다면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고 심하면 병원에서 진료를 받자.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천지차이. 폭염, 행동만이 살 길이다. 미션 컴플리트.
1: 소리를 눈으로 볼 수 있을까? 어떠한 환경에서도 자막을 통해 누구나 함께 즐기는 방송을 만들죠. 누군가에겐 꼭 필요한, 누군가에겐 아주 편리한 서비스. 우리는 자막 하나에 진심입니다. 모두가 즐기는 장애인 방송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모두를 위한 미디어 서비스.

0: 잠깐! 콘드로이친 드신다면 주목하세요. 고려원단이 직접 콘드로이친을 식약처로부터 개별인정 받았습니다. 이름만 콘드로이친이 아니라 최고순도 90%로 속까지 꽉 채웠습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복잡한 관절 건강 빈틈없이 챙기시라고 관절에 꼭 필요한 두 가지 기능 성분을 더 고려원단 관절 올케어. 첫째, 콘드로이친 연골의 구성 성분 콘드로이친으로 속부터 꽉 채우고, 둘째, MSM 관절을 탄탄하게 잡아주는 MSM으로 무릎을 편안하게, 셋째, NAG 관절 움직임에 좋은 NAG가 발걸음을 가볍게, 기능성 원료 인체 적용 시험 결과 염증 관련 인자 개선, 관절 통증 감소, 보행 능력 개선을 확인했습니다. 관절에 필요한 세 가지 성분을 한 포로 간편하게 고려원단 관절 올케어. 콘드로이친 MSM NAG.
1: 아이보다 부모가 더 놀라는 시간, 부모의
2: 첫 성교육.
1: 자, 오늘은 좀 시작부터 강하게 한번 가볼까 합니다. 이 앞에 폭탄이 놓여져 있어요. 나를 당황시킨 아이의 성교육 질문을 1분에 이 폭탄을 들고 계신 분이 지는 겁니다.
3: 걸린 사람 벌칙 있습니까?
1: 당연히 있죠. 네, 벌칙은 녹화가 다 끝나고 혼자 이곳에서 30분 동안 있다가는 거예요. 스태프들이 다 철수를 해도 깜깜한 이곳에서 본인 스스로 반성의 시간을 갖는 걸로 하겠습니다. 유력 후보 보입니다. 유력 후보 보여요. 그럼 쌤 씨부터 한번 시작해볼까요? 네.

0: 있습니다. 화장실 들어갈 때 가끔 들어와서 보는데 네. 아빠가 고추가 왜 이렇게 커요?
1: 잠깐만.
2: 아 이거는 그냥
1: 아니 이거 뭐야?
2: 검증 안 된다고 막
1: 아니 이거
0: 검증 있어야 돼요?
2: 아, 알았어, 알았어. 너무 갑자기 죄송합니다.
1: 아니 자기 자랑하는 시간이에요?
2: 아 제 시간 열려. 엄마 아빠는 왜 문을 잠궈? 엄마 첫사랑이 언제야?
1: 아빠 성관계가 뭐야?
2: 오, 와, 세다. 세다.
0: 세다.
2: 오케이. 여기는 어떻게 생기는 거야?
1: 그렇지, 당황할 수 있지.
2: 엄마는, 엄마 좋아했던 사람 얘기해줘.
0: 아빠 여자친구 누구야?
2: 엄마, 아빠! 어떡해! 나!
1: 30분간 보낸 시간.
2: 예. 전 더 좋아요. 집에 안 가고 네. 혼자 있는 시간. 전 좋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정자와 난자는 어떻게 만났지? 입니다.
3: 아기는 어떻게 생겨?
4: 어른이 그것도 몰라요?
5: 어른도 모르는 거 많아. 학교에서 다 배웠잖아. 학교에서 안 배웠어.
2: 씨앗이 만났어. 근데 그 씨앗이 어떻게 만나는 건데?
1: 은순의 이 은경이 어?
6: 저기 은경아, 나 너 좋아.
7: 나도야.
6: 나도.
7: 내가 더 많이.
6: 나도.
7: 아니, 내가 더 많이야.
1: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제 친구들이 정말 좋은 성교육 선생님들이 꽤 많았습니다.
8: 아이들에게 중요한 교육을 이상한 사람들에게 넘기는 것과 마찬가지.
9: 근데 질문하지 않았어도 알려줄 때가 되면 알려줘야 된다.
1: 뭐야?
0: 아니.
1: 인도요?
9: 카마스트라.
0: 네, 카마스트라에서 봤던.
1: 오!
2: 완전 너무 야해.
10: 나 남자친구랑 이번 주말에 여행 갔다 오면 안 돼? 1박 2일로.
0: 일단 집으로 와. 집으로 와서 다른 것도 챙겨줄게.
1: 막 머리가 너무 아파. 생각도 하기 싫어.
2: 아, 오늘 강력하네요.
0: 이거 솔직히 음경 세 번 외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른이는 것 같아요. 음경.
2: 그래.
1: 아니, 근데 사실 이제 저희도 저인데 선혜 씨가 이렇게 오시자마자 너무 센 걸 맞이하셔가지고 충격이 너무 큰 것 같아요, 지금.
11: 네. 근데 중요해요. 네. 실제로 제가 아이들한테 이런 질문을 요즘 받고 있기 때문에.
1: 그래요?
2: 그래요?
11: 너무 궁금했어요.
2: 의외로 또 담담하시네. 엄마 아이가 어떻게 생겨? 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답할 것 같으세요?
11: 그냥 엄마의 씨앗 난자와 아빠의 씨앗 정자가 만나면 아기가 생기는 거야? 정도까지만 얘기해주면.
0: 그럼 어떻게 만나요?
11: 거기까지는 제가 못 갔죠.
2: 그래서 이렇게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씨앗이 만난다 정도는 되는데 아, 참 조금 더 이제 크면 사실은 질문들이 더 이어지잖아요. 아니 그래서 엄마 씨앗이 만났어. 근데 그 씨앗이 어떻게 만나는 건데 정자와 난자가 어떻게 만나냐고 막 이러면서 막나게 물잖아요.
0: 근데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2: 아니 엄청 좁아지는 게 나도 당황했거든. 아, 진짜 요즘에 난이도 있게 저희 딸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뉘앙스로 얘기를 하기로 제가 싹 피했어요. 근데 자신 있으세요? 만약에 이렇게 질문이 들어온다면?
1: 아니 사실 저는 네. 정말 소름 돋는 게 이게 최근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아빠 그래가지고 진짜 성관계가 뭐야? 이게 물어보는 거야. 아빠 은경이랑
11: 얘기했어?
1: 은순의 이 은경이
0: 거기까지?
1: 아니 근데 중요한 게
2: 내가 미치겠다.
0: 저는 솔직히 이럴 때 조금 이해 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한국에서는 섹시란 단어만 해도 다들 너무 막 경계하는 거잖아요.
2: 맞아, 몸을 움찔한.
0: 아니 뭐 솔직히 우리는 다 얘기 다 끝났어요. 윌리엄하고 벤틀리.
2: 얘기 다 나눴어.
0: 아니, 그거 얼마나 전에 매체에 보다가 이 약간 관계 관련된 내용 나왔어요. 뭔지 알아? 잘 모르겠는데. 아, 오케이. 이제 가르쳐줘야 될 것 같아요. 이 자세한 은경하고 웅순 이렇게 발기 뭐 이렇게 다 얘기했어요.
2: 알려주셨구나. 네. 야 역시 우리 쌤씨는. 자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잠깐 OX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딥한 스킨십까지 부모가 직접 알려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O,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X. 그래서 이제
1: 어렵다.
2: 자 솔직하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 둘, 셋.
1: 아 진짜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저는 이렇게 하고 싶어요.

0: 반반이죠. 사실 저도 반반이에요. 네.
1: 지금은 또 너무 어리고 이러니까 굳이 이런 거를 알려줘야 하나? 근데 언젠가 때가 되면은
0: 네,
1: 부모가 알려주는 게 맞지 않나?
0: 저는 잠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이들한테 굳이 성관계에 대해서 부모가 먼저 알려줄 필요가 있을까? 그래서 빨리 오히려 눈을 뜨면 어떡하지? 엄마가 뭔가 가르쳐줬으니까 허락하는 느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뭐 좀 그런 것들이 조심스럽거든요.
2: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 정도에서는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엄마 아빠의 아기 씨앗이 만났어. 이 정도 설명이면 충분해요. 근데 이제 아이들이 인지가 자라게 되면 거기서 이제 질문이 더 깊어지는 거죠. 그럼 어떻게 만나?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제 그 얘기 자체가 아이가 생각이 많이 컸다는 거죠. 부모가 안 알려준다고 해서 밖에서 그런 소스가 없느냐? 그렇지 않다는 게 문제예요. 실제로 아이들이 더 많이 정보를 얻는 게 부모가 아니라 친구나 혹은 뭐 SNS 음란물 이제 안 좋은 사람들로부터 얻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 정보는 너무너무나 부정확한 정보죠. 아이들에게 중요한 교육을 이상한 사람들에게 넘기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충분히 이건 부모가 해야 되는 것이 맞고 부모가 직접 하는 거일수록 더 좋다고 봐야 되죠.
0: 그렇군요. 자, 우리가 마주할 수 있는 정말 흔한 상황입니다. 만약 아이랑 TV를 보는데 동물의 왕국에서 짝짓기 장면이 나왔다. 아하. 자, 여러분 채널을 돌리실 건가요? 코끼리가 물속에서
1: 시청률 올라가는 소리 들리네요.
0: 짝짓기를. 세 마리예요? 두 마리예요?
3: 맞다.
0: 세 마리인 줄
3: 알았어. 세 마리가...
1: 엄마는 일단 당황 먼저 하시고.
4: 짝짓기.
5: 저거 짝짓기야?
0: 짝짓기인 걸 바로 알죠, 아이들이. 아버지 좋아하시는데? 아버지는 좋아하세요.
6: 아니, 무슨 짝짓기 중인 것 같아.
4: 드라마 같은 거에서 사귀면은 다 막 저러지 않아요?
0: 애정 표현.
7: 도대체 뭘 본 거야?
0: 그게 드라마에서 뭘 본 거야?
4: 엄마 보는 거 따라 봤어요.
2: 결국 엄마가 먼저 본 거예요. 다.
4: 근데 밑에 있는 애들은 너무 힘들 것 같아.
8: 그럼 애기는 어떻게 생겨?
5: 아기는?
7: 뭐 하는 건지 자신 잘 모르겠어.
9: 어른이 그것도 몰라요?
7: 어른도 모르는 거 많아.
9: 학교에서 다 배웠잖아.
7: 학교에서 안 배웠어.
1: 그렇지. 우리 학교에서 안 배웠어요.
2: 요즘 아이들이 오히려 더 배워서 잘할지도 몰라요.
10: 월경을 했을 때 엄마가 화를 냈었어요. 창피하니까 말 조심하라고. 더더 성에 관련돼서는 조금 숨기고 자세한 걸 잘 모르고 학창시절을 보냈었거든요.
11: 저도 좀 고민이긴 해요. 미리 이렇게 알려줘야 할까.
12: 어떻게 짝짓기를 하는 건데?
8: 암컷이 밑에, 암컷이 여기에. 이렇게 짝짓기.
12: 와, 그래? 그럼 근처만 있으면 그냥 짝짓기가 되는 거야?
8: 근처만 있는 건 아니고 제대로 붙어 있어야죠.
1: 제대로 붙어 있어야지.
0: 아이들이 더 잘하는 거야.
8: 근데 아빠, 아기 낳는 거 어떻게 하는지 알고 있어?
12: 일단 사랑해야 돼.
2: 아, 정말 중요한.
1: 아버지 로맨티스트죠?
12: 뽀뽀도 하고 안아줘야 돼.
1: 단계별로 들어가네요.
12: 아빠도 엄마도 그런 성기라는 게 있어요. 동물들 표현하면 교미라고 하잖아요. 교미. 그렇게 해서 짝짓기가 끝나고 나면 여담이가 생기는 거예요.
13: 저도 좀 자연스러웠어가지고 저희 항상 일상이 강아지 고양이 붕가붕가 하는 것만 맨날 보고 살아가지고 오히려 뭐 더 물어봐, 더 자세히 물어봐 뭐 이랬었던 것 같아요.
8: 남자 기 생식기랑 여자 생식기랑 만나서
0: 영상 보니까 아이들이 굉장히 담담해요. 오히려 어른들이 굉장히 민망해합니다.
3: 네. 아니 도대체 무슨 생각들 하는 거예요? 이게 어른들만이 아예.
0: 맞아요. 빨리 이렇게 뭔가 딱
6: 2차 성징이 올 때쯤에는 좀 자세한 설명을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더 미뤄지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드네요.
0: 사실 뭐 이런 얘기가 좀 조심스러운 게 사고를 칠까봐 조금 얘기를 했을 때 좀 빠르게 뭔가 시작이 될까봐 그게 조금 두렵습니다. 정규 씨 솔직히 안 그래요?

0: 그건 이제 누나 이야기인 거잖아.
1: 경험상 DNA가 혹시 있을까 봐. 네,
0: 그러니까 네, 이게 그러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 안 할 수가 없고 그래서 그냥 순수하게 컸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어요.
1: 그러니까 그냥. 최대한 늦게. 네. 네.
2: 성관계 같은 거는 특히 사춘기, 2차 성징이 시작되면 남자아이들은 사정을 하고 네. 여자아이들은 월경을 하잖아요. 이 얘기는 임신하고 이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자기 몸을 잘 관리하게 한다는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게 맞습니다. 성교육을 잘 받으면 오히려 첫 성경험 뒤로 미뤄진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성교육을 제대로 잘 못 받았잖아요. 그래서 사실 안전하고 정말 행복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오히려 몰라갖고 너무 실수하거나 당황하거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힘들었던 적이 더 많은 것 같고 오히려 좋은 성교육을 받는 게 인생의 좋은 지도를 손에 쥐어주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3: 맞습니다. 이 성관계가 결국 이제 임신이 가능한 몸의 접촉이라고 알려줘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굉장히 좀 당부하고 싶은 것은 이게 임신만 엄청 강조하면 사고 치지 마. 너 큰일 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가게 되니까 성 자체를 굉장히 무겁거나 책임감으로서만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럼 나중에 성인이 됐을 때도 그 어떤 죄책감, 뭐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 이런 것들을 너무 거기에 공포스럽게 얘기하지 않는 부분들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4: 야, 근데 정규 씨는 네. 부모님 말고 네. 내가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태어났다라는 걸 처음에 어떻게 알게 됐어요?
0: 와. 질문 훅 들어왔네요.
4: 네,
0: 깜짝아. 궁금해서. 실제로 이제 제 친구들이 저한테 정말 좋은 성교육 선생님들이 꽤 많았습니다.
4: 아, 그래요?
0: 예, 예, 예.
4: 좀 앞서 나간 친구들.
0: 아, 네. 많이 앞서 나간 친구들도 있었고, 또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 영상물들이 또 그런 그 교육 자료로서 그런 네. 안 좋은 영상물들을 보면 사실은 그때 당시 우리가 그렇게 생긴 거야? 하면서 뭔가 그 엄마 아빠를 바라보는 제 눈빛이 뭔가 좀 불편했어요.
4: 그럴
0: 너무 충격이었어요. 네.
2: 이제는 알고 있지만 네. 결혼할 때까지 몰랐어요. 정말. 그래서 굉장히 당황했죠.
4: 실제로 모르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저희 언니도 저희 네. 실제 저희 언니도 고등학교 때 알았다고 그랬나?
0: 사실 이제 쌤 형은 왠지 알게 된 것도 좀 우리랑은 조금 다를 것 같은 느낌은 있어요.
5: 성관계 조금 알게 된 게 우리 집에 이렇게 책자 다 있었거든요. 근데 늘 눈이 들어왔던 제목 하나 있더라고요. 섹스의 출구.
4: 오, 제목이 안 볼 수가 없겠다.
5: 아, 그거 정말 많이 봤던 기억이 있어요.
4: 아, 정말,
5: 여러 번 봤어요.
4: 아니, 듣자마자 나도 한번 읽어보겠다라는 네. 생각이 들 정도로 책 제목이 너무 임팩트가 있네요.
5: 많이 봤죠.
2: 외국 책은 네. 그런 그 성에 대한 책들이 굿섹스 뭐 이런 네. 게 많은데 아마 우리나라에서 나온다면 신성한 성 뭐 이렇게 나오겠죠.
0: 아, 그렇죠, 그렇죠.
2: 아름다운 성 뭐 이렇게 나오겠죠.
4: 네. 엄마가 약간 자연스럽게 거기다 두신 건가 보라고?
5: 어머니 책인지 모르겠지만
4: 어머니 책일 수도 있고
5: 약간 네. 백과사전 같은 느낌이었어요. 엄마 저를 보라고 그렇게 냅두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많은 거 배웠어요.
0: 형 땀 흘리는 것 같아요 지금.
5: 아니요 지금 생각하니까 너무 좋았어요.
6: 안녕 내 이름은 음부. 이 음부야.
0: 어머 어머
6: 지금 은경이 만나러 가는 길이야.
0: 은경이
6: 신난다.
2: 생김새도 비슷해.
3: 그러네요. 비슷하게 만들어놨네.
7: 내 이름은 은경. 김은경이야. 편하게 은경이라고 불러.
0: 아, 자신감이 있는데요.
6: 날씨도 너무 좋다. This stop is Gwanghwamun. 아 벌써 다 왔네. 은경아 기다려. 룰라라라. 은경이잖아.
7: 은부야, 여기야 여기. 오늘따라 더 예뻐 보이는데? 저기 은부야, 손 잡아도 될까?
0: 야, 긴장감이 있네.
6: 오늘 영화 진짜 재밌었다.
7: 맞아, 너랑 같이 봐도 더 재밌었어.
6: 저기 은경아, 나 너 좋아.
7: 나도야.
6: 정말? 나도, 나도.
7: 내가 더 많이.
6: 나도.
7: 아니, 나. 내가 더 많이야.
0: 아유, 왜 이렇게
7: 뭐야? 오늘 은경이 지금 최고인데? 곧 문이 열리겠어.
0: 문이 열린다.

0: 어머, 문이 열려버렸어.
1: 공자가 나와버렸다.
2: 우와, 새로운 세상이다. 끝에 뭐가 있는지 가보자.
0: 와, 되게 집중하게 되네요. 아,
3: 대서사시네요, 이거 완전.
1: 이야, 우주를 만나는 거예요.
3: 우주를 헤엄쳐.
1: 환상적이네. 너무 신비롭다는데. 그러니까 더 신비로워요.
4: 난 여기까지야.
5: 너무 힘들어.
4: 운동 좀 할 걸.
0: 힘 없는 정자들은 또
4: 도대체 어디까지 가야 하는 거지?
1: 제일 강력한 아이가 살아나니까.
4: 나도 너무 힘든데. 올라가자.
1: 도착했어.
0: 그러네.
4: 한 시간을 쉬지 않고 헤엄쳤는데 여기서 포기할 수 없어.
1: 참나네.
0: 굳은 의지가.
3: 어? 드디어?
5: 저기에 있어.
4: 아름답다. 널 만나고 싶어. 제발 나 좀 데려 보내줘.
0: 다 안 받아줘요.
1: 그래, 너로 정했어. 어서 들어와.
4: 나도.

0: 오, 감동이다.
1: 예술이네요, 예술. 와.
0: 진짜 너무 감동이고. 그렇죠. 이렇게 또 영상으로 보니까. 네. 그냥 관계라는 말이 자극적이라서 조심스럽긴 했지만, 이렇게 보니까 정말 아름답고 신비롭고.
2: 맞아요.
0: 너무 놀라운 일인 것 같아요.
3: 그, 제가 재밌는 거 가져왔는데, 한번 네. 보실래요?
2: 어, 그게 뭐예요?
4: 옷?
0: 옛날 역전 뭐.
4: 자! 오!
2: 뭐야?
4: 어. 아니.
3: 카마수트라. 네,
4: 카마수트라에서 봤던 약간 느낌인데.
0: 이게 말이 돼요?
2: 오! 오! 오!
0: 완전 너무 야해.
1: 감탄사 말고 말씀드릴게요. 아니,
0: 다들 감탄해가지고.
2: 야, 이거 계속 보게 되네?
0: 이게 뭐예요?
3: 저게 춘화전이라는 조선시대 동전이에요. 네. 동전에 보면 네 가지 그 성관계 체위가 나오잖아요.
2: 맞아요, 네 가지가 있어요.
3: 체위가 나오는데. 이 동전 가지고 뭐를 했을까? 이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그 정조 이후에 이 춘화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저것들을 만들어서 왕족이나 양반과 결혼하기 직전에 아마 그때쯤 보여준 것 같고, 그 왕가나 양반가에서는 이 종족 보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예전에는 좀 일찍 결혼하고. 네. 근데 그 결혼 나이가 지금 한 13살, 4살, 5살 이랬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 거의 2차 성징 거치면서 적당한 나이에 보여준 거죠. 저걸 모르면 그때도 힘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그때도 이미 성교육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0: 우리도 연습을 많이 해야겠네요.
3: 그렇죠.
0: 사실 다들 생각은 하지만 막상 네,
3: 입 밖으로 나오기가 네, 쉽지가 않으니까. 근데 일단 시작을 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이제 내용적으로 어떻게 설명을 할까를 제가 좀 말씀드리면, 성관계는 남자의 음경이 여자의 질환으로 들어가서 움직이고 사정을 하는 것. 이렇게 그냥 과학적인 얘기를 해주면 되죠. 그리고 이제 물론 성관계라는 게 그것만은 아니에요. 행동에 대한 얘기를 하지만 그 바깥에 소프트한 얘기도 해주면서 이게 정말 사랑이 들어가고 사랑을 표현하고 하는 거라는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죠.
1: 눈 마주치고 얘기하는 게 굉장히 어색하다면, 예를 들면 차를 타고 가거나 TV를 보거나 할 때 다른 이제 서로 같은 곳을 보고 있을 때 마주치지 않아도 그럴 때라도 얘기를 좀 던져볼 수도 있다. 그리고 그것도 너무 부끄럽거나 민망하다면, 아빠가 이 책을 좀 읽어봤는데 굉장히 내용이 좋은 것 같아. 너도 한번 읽어봐. 라고 책을 건네주면서 추천을 해줄 것 같고, 궁금한 게 있으면 꼭 물어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0: 선생님 많이 지금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아,
1: 어렵습니다. 많이 네, 저희 딸이 저도 네. 어렵습니다. 네, 맞습니다.
0: 이게 참 그렇습니다.
2: 맞아요. 네,
0: 쉽지가 않아요. 맞아요. 저희 부모님들이.
2: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뭐 호들갑을 떨고 어머 뭐 그런 거 물어봐 어쩜 좋아 막 이러고 그러면 안 된다는
0: 안 되지.
2: 거
0: 안 되죠. 네. 동공지진 하지 말고 그냥 네. 쿨하게 담백하게 내 아이의 성향에 맞춰서 좀 그런 화법으로 풀어가면 네. 오히려 선혜 씨가 제일 잘할 것 같아요.
2: 진짜
0: 그런 톤이 약간 교장 선생님처럼 톤이 쿠나 말씀처럼 높낮이가 없이 계속 한 톤으로 쭉 가기 그러니까. 때문에 오히려 아이들이 네. 어떤 상황에서도 뭐 담담하게
2: 확실히 딱 셋이라서 그런지 클래스가 달라요.
0: 근데 사실 뭐 처음에 이 주

0: 주제를 들었을 때, 아, 말도 안 돼. 이거 어떻게, 이걸 어떻게 얘기하지
1: 와,
0: 마. 이런
1: 네.
0: 생각을 했었는데, 듣다 보니까 저도 점점 이렇게 설득을 좀 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 중에 쌤 씨가 유일하게 어머니랑 좀 대화를 나눴을 것 같아요. 어디까지 얘기를
2: 예전에
0: 하셨는지.
2: 뭐 여러 가지 얘기했죠. 뭐 솔직히 여자친구 언제나 집 데리고 와서 같이 관계해도 된다고 얘기한 적도 있어요.
0: 아, 진짜. 해도 된다고.
2: 차라리 자기 지붕 밑에 하는 게 자기도
0: 안전하지.
2: 안전하니까
0: 네.
2: 다른 데 나가서 하지 말고 뭐 그런 얘기 할 정도로 뭐 이렇게 빈맥도 얘기 또 같이 하고 지금은 그런 얘기 안 하지만
0: 지금.
2: 어렸을 때좀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0: 오히려.
1: 근데 저는 이제 이야기 들으면서도 사실 조금 충격이긴 했는데 그렇게 하고 좀 어떤 도움이 됐는지도 좀 궁금해요.
2: 일단 책임감 좀 생겼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뭐 성관계 아주 가벼운 거 아니라 이런 느낌 들었어요. 왜 이렇게 안전하게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도 약간 그 어머니 입장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얘기하는 건지 알게 되고.
3: 한국 부모들이 아이들한테 잘안 하는 교육이 두 가지가 있는데 성이랑 돈에 관한 교육이에요. 경제에 대한. 이두 가지를 정말 입 밖에 잘 올리지 않아요.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생기는 사실 피해가 더 크다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부모 자녀 간의 이런 성에 대한 대화 자체가 덜 위험한 방식으로 성경험을 하게 되고 피임도 더 높아지게 되고 이게 결국에는 이제 원치 않는 임신이나 성병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거든요. 이 머릿속에서 미리 생각도 좀 해보고 혹은 동의나 거절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하는 것들은 그 상황이 왔을 때 아이가 자기가 미리 준비해본 대본대로 행동할 수 있게 만들어주죠. 그래서 성에 대한 대화 교육은 성적으로 빨리 깨치는 그런 교육이 아니라 안전을 지켜주는 안전교육이라는 얘기입니다.
0: 선혜 씨 아이들은 남자친구가 있어요?
4: 남자친구는 없고, 뭐, 이제 좋아하는 사람 뭐 생기는 정도?
5: 좋아하는 마음,
4: 네.
5: 좋아하는 뭐.
6: 근데 뭐, 이 모르는 사이에 있을 수도 있어요.
0: 그치.
4: 그럴까?
0: 원래 부모만 몰라요. 원래 부모만 모를 수 있어요.
4: 부모만 모르나?
0: 그 우리 때도 아름아름 좀 이렇게 다 사귀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다 비밀이었지.
1: 그렇죠.
0: 우리끼리만 아는. 근데 옛날에 사실 결혼 전에는 동거도 대놓고 못했습니다. 요새는 진짜 많이 달라졌어요. 정규 씨딸 동거 허용합니까?
1: 와.
0: 진짜.
1: 아니.
0: 허용해요. 요즘에 대부분 다 살아보고 결혼하는 추세예요.
1: 와, 근데. 아니, 저희 딸이 안 나지 않을까요?
0: 아니,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어.
4: 아빠의 희망이다.
1: 아니, 그래도 안 하지 않을까.
0: 아유, 그건 희망이지.
4: 또 이제 아이가 사춘기 정도 되니까 주변에서 이제 엄마들끼리 같이 얘기하면 남자친구랑 뭐 여행을 간다고 하면은 어떡하지? 막 이런 얘기를 이제 서로 막 주고받고 하면 이제 또막 생각만으로도 막 난리가 나죠. 예.
0: 자,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실험 카메라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막 성이 된 자녀가 이성 친구랑 1박 2일 여행을 간다. 자, 요즘 부모님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0: 여보세요?
1: 아, 아빠.
2: 어, 왜?
1: 그, 있잖아. 나 남자친구랑 이번 주말에 여행 갔다 오면 안 돼? 1박 2일로.
2: 어?
1: 우리 첫 기념일인데.
2: 첫 기념일? 형. 아니, 근데 너 남자친구 있다는 얘기도 안 했는데, 뭐, 첫 기념일이랑 여행을 간다 그러면은. 야, 좀 당황스러운데?
1: 아, 그래도 나 이제 성인이잖아. 남자친구도
3: 아,
1: 나랑 많이 사랑하고 이런.
4: 충격.
1: 나랑 많이 사랑하고 이런.
4: 아, 충격.
2: 야, 아직은 애.
4: 야, 나.
2: 아직은 애. 너 생일 안 지났잖아.
1: 그럼 당일치기면 허락해줄 거야?
2: 아, 당일치기?
1: 어머, 어머.
2: 그러면은 당일치기, 일단. 당일치기는 할 수는 있어. 할 수 있는데 아빠한테 스케줄표 가져와야 돼. 아니 근데 1박 2일은 야 좋아. 새벽에 오는 것까지 돼.
3: 당일치기는 뭐 다른가? 다른가?
4: 당일치기 괜찮은데 자고 오는 건 안 된다.
2: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뭐 어떻게 설명을 막 이렇게 해서 안 돼 라고 어떤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감정이 먼저 이렇게

0: 일단 그래도 엄마는 좀 차분하신데요?
1: 이런 얘기는 안 했었잖아. 외박 했었던 거야? 그동안도? 혹시?
2: 지금까지 그런 적 없었잖아.
1: 어쨌든 엄마만 알지? 너무 술 같은 거 많이 먹고 기분 낸다고 이렇게 하지 마. 그렇게 하지 말고 조신하게 있다 와라. 알았지?
2: 응, 알겠어. 그럼 나 가도 돼?
1: 뭐 갈 거라고 마음 먹었잖아, 너 지금. 아빠한테 전화해봐, 그래도. 근데 어떻게 가지 말라고 하면 입이 탁 발라가지고 있을 텐데.
3: 어차피 안 간다고, 아, 가지 말란다고 갈 걸 아니까.
1: 그래, 이제 애들도 성인이니까 자유로운 의사에 좀 맡겨야 되지 않을까. 잘 다녀오고,
3: 엄마 그래도
1: 진짜 잘 챙기고, 가서 즐거운 거, 좋은 거 많이 보고, 재밌게 놀다 와. 갔다 빨리 와라.
3: 그러니까 지금 자아가 지금 두 가지가 그러니까. 움직이시는 것 같아요. 보내고 싶은 마음과 너무 싫은 마음.
4: 사실 엄마한테는 말 안 했었는데 아, 이번에 여자친구랑 300일 돼서
5: 300일? 그럼 1년이 다 됐다고?
4: 여행 가려고 해.
5: 300일이나 됐는데 내가 몰랐다는 거야? 와, 이게 더 충격이다. 네가 여행 간다는 것보다 300일이나 됐다는 게. 너무 멀리 가지 말고 가까운 데로 가. 막아도 안 된다. 솔직하게 말해서. 아니 솔직히 제가 또 냉정한 데가 있어가지고 남의 자식이면 안 이러죠. 아 그래 뭐 이러고 뭐 요즘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이러고 뭐 아 그래 뭐 어쨌든 또 잘 알아서 해 똑똑하게 해 막 이런 정도 마치겠지. 근데 내 새끼니까 죽을장차. 너무 멀리 가지 말고 얘기해 준 것만으로도 고맙다. 그 얘기라기보다 통보해 준 것만으로도 고맙다라고 그래야 되겠나? 뭐 젊었을 때 연애해보고 이랬던 것들이 다 잊어질 줄 알았는데 안 잊어져요. 나이가 들어도 다 생각나더라고. 나중에 후회될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정말 들어요.
6: 엄마한테 허락은 받았니?
7: 아니요. 아버지한테 지금 먼저 얘기하는 거죠.
6: 나한테? 야, 엄마한테 얘기하지 말고 그냥 가. 괜찮아. 아빠는 적극 권장이다.
7: 근데 엄마한테 들키면 어쩌죠?
6: 엄마한테 왜 들키니? 알아서 할게, 아빠가. 걱정하지 마라, 그런 건. Don't worry, be happy다.
8: 이야!
3: 아빠 방송 약간 멋있다. 의식하신 거 아니죠?
9: 그치, 카메라 의식하시는 것 같다.
6: 그럼요, 좋죠. 경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른이 되기 위한 과정. 네 마음을 줄 수 있고 그 여자의 마음을 받을 수 있는 여자가 있기 때문에 여러 사람을 만나기 권장합니다. 성인식만 지나면 사귀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중학교 한 12살쯤 됐을 때 제가 해줬던 것 같아요. 만약 여자친구가 생겨서 잠자리를 하게 될 경우에는 콘돔은 필수다. 아마 일단은 남자를 만나봐야 되겠고.
3: 아, 남자를 만나봐.
6: 남자의 집안도 봐야 되겠고.
3: 집안도 보시라고. 달라지셨어요. 아버님, 아까랑 달라요.
10: 달라.
6: 딸 키운 입장에서는 반대하지 않았을까. 좀 이기적입니다, 그런 쪽에서. 네.
3: 솔직하시다. 네.
0: 확실히 온도차가 좀 있어요.
3: 많이 있어요. 네. 아, 근데 진짜 남녀 같지가 않아요. 지금 몰입하게 되는데 네. 많은 생각이 들죠?
11: 네. 다들 좀 이렇게 쿨한 척 하시지만 막상 이제 예, 들여다보시면은 너무 밤새도록 걱정하고 좀 잠 못 주무시지 않을까.
3: 그러니까
11: 걱정돼서.
0: 예. 저는 영상을 보는데 질문이 나오자마자 머리가 아픈 거야. 아우, 막 머리가 너무 아파. 아, 생각도 하기 싫어.
12: 아, 다들 왜 그러세요?
3: 네. 자, 그럼 여기서 상황극을 한번 몰입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찬혜 씨가 딸을 하고 정규 씨가 아빠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0: 네.
3: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 오, 사랑하는 우리 딸 진리야, 무슨 일이야?
13: 아빠, 아, 할 말 있는데. 나 남자친구 생긴 거 알지?
3: 말 안 한다.
0: 여보세요? 여보세요?
3: 끊은 거야?
12: 웃겼어?
0: 여보세요?
13: 아니.
0: 잠깐만, 아빠 잠깐만. 그래, 뭐.
13: 배낭여행 간다고 돈 모아놓은 거 있잖아.
0: 그래도 열심히 모았지.
13: 사실 그, 나 남자친구랑 가거든?
0: 여보세요?
3: 듣기 싫어, 지금. 아빠는 듣기 싫어요.
0: 여보세요?
13: 걔랑 가는 게 제일 편해.
3: 어머! 아빠 충격이다, 아빠 충격이다.
0: 아빠랑 엄마가 너 혼자 가기 외로울까봐 같이 끊었어. 그 똑같은 변명으로 해가지고. 아, 그러면 뭐 이참에 그냥 같이 나 우리 한번 즐겁게 지내보고 오자.
13: 날짜 바꿨어.
0: 여보세요?
3: 아빠가 엄청 집요해요. 이 집은 아빠가 어우 큰일입니다. 여행을 따라온대. 어머, 어떡하면 좋아요. 네. 큰일 났네요.
0: 아, 머리 아파. 네.
8: 그 여행 갔다 오면 고혈압 돼 갖고 그럴까?

0: 있어.
1: 임금실 있어.
2: 쓰러질 수도 있어. 네.
0: 자, 이번엔 그러면 샘 씨가 아빠를 해주시고, 제가 이제 샘 씨한테 윌리엄이 돼볼게요.
3: 네. 네.
0: 아빠! 아빠 지금 돈 좀 붙일 수 있어요?
3: 어?
0: 아빠 돈 좀.
3: 잠깐만. 야, 윌리엄. 먼저 네. 인사해야 될 거 아니야.
0: 아빠. 하이. 헬로.
3: 하이.
0: I need the money. Right now.
3: Money?
0: Yeah, right now.
3: 아니, 너는 뭘 필요해?
0: 아이, 아빠 나 실은 다음 주에 제주도 가거든. 나 여자친구랑 같이 가려고 그러는데 우리 아빠 진짜 쿨하잖아. 방송에서 아빠 다 얘기하는 거 내가 들었는데 우리 다 이해해 준다고 하니까.
3: 알았어, 알았어. 네. 일단 집으로 와. 집으로 와서
0: 네.
3: 내가 현금 줄 테니까 다른 것도 챙겨줄게.
0: 그럼 돈이랑 뭐 카드도 주려고요?
3: 아, 카드는 아니고 컨돔.
0: 아, 아빠 지금 갈게요. 네, 바로 가게 되지.
1: 아, 콘돔에
0: 돈도 주고 콘돔도 주고.
1: 사실 그 뭐 여행은 사실 누나 이제 소시적에는 지금 이제 형님이랑만 다니셨잖아요.
0: 저는 유일하게 여행 간 남자 우리 남편.
1: 역시.
3: 예. 네.
0: 결혼 이후로. 정기 씨는 어때요? 여행 좀 많이 다니셨어요?
1: 저는 뭐 네. 여행을 안 다녀봤죠. 네, 제
0: 유일하게 아내분하고만.
1: 네? 그럼요. 아내가 제 삶의 전부죠.
0: 그러니까 결혼 이후로 합시다.
1: 사랑해.
0: 우리 두 선생님 답변도 되게 궁금합니다.
4: 그럼요. 양가 감정 많이 들죠. 그리고 근데 뭐 저도 제 아이의 성격을 알지만 뭐 말린다고 뭐 말릴 수 있는가?
0: 맞아요.
4: 그거 참 불가능한 얘기고 뭐. 외박 못하게 한다고 해서 그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도 아니며 그렇기 때문에 그냥 아이랑 오픈해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아이의 용기가 있다면 차라리 다행 아닌가 싶어요. 아예
0: 맞아요.
4: 모르고 있다가 어느 날 이렇게 벼락처럼 맞는 것보단 아이가 이런 얘기를 해주는 것 자체를 그래도 잘 귀담아 들어줄 것 같긴 하고.
0: 아니 그게 고마울 것 같아요. 저도 그냥 오늘의 포인트는 아이가 나한테 얘기해 준다는 게 너무 고마울 것 같아요. 얘기를 안 하고 그냥 가버리면 아무것도 예방할 수가 없으니까.
5: 이렇게 얘기를 듣다 보니까 실제 이제 학생들의 첫 경험이 뭐 이런 게 평균적으로 우리나라는 몇 살부터가 될까?
0: 몇 살인지
5: 이런 통계가 좀 있나요?
6: 보통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의 평균 첫 성경험 나이는 한 19세에서 20세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부모님들이 요즘 아이들이 다 너무 빠른 것 아니냐고 걱정하시는데 실제로는 일반 청년들의 첫 경험은 좀 늦게 나타나고요. 요즘 오히려 더 문제는 아이들이 성관계를 실제로 하는 나이보다 성에 대한 어떤 왜곡된 정보나 포르노를 받아들이는 나이가 너무 빨라졌다는 거죠. 성교육을 미리 해주면 이제 성에 대한 그런 노출이나 왜곡된 생각을 막을 수 있죠.
0: 예. 부모님과는 이런 말을 안 하지만 실제 요즘 아이들은 얼마나 알고 있고 뭐가 궁금한지 물어봤습니다.
7: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시립성북청소년성문화센터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부모의 첫 성교육 자문을 맡고 있는 김보람이라고 합니다.
0: 아, 우리 프로그램 자문위원이시군요.
8: 오늘 주제가 성관계에 관련된 거예요.
9: 아.
8: 괜찮을까요?
9: 예.
8: 네. 대답하기 좀 불편한 게 있으면 저는 그 대답 안 할래요 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혹시 실제로 연애를 해본 적이 있어요?
10: 네. 이번 달까지 하나가요.
9: 마지막 연애가 한 달 전?
8: 한 달 전쯤?
9: 네.
8: 네.
9: 원래 초등학교 때도 연애를 하긴 했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는 안 치기 때문에.
0: 아, 네. 이제 애기들이다.
1: 선 긋네, 선 그어.
11: 중학교 1학년 때 딱 한 번 있어요. 중학교 가면은 애들이 막 손도 잡고 막 뽀뽀도 하고 막 그런 친구들도 많아서
9: 중학교 때부터
4: 네 맞죠.
0: 결혼식도
4: 하고
8: 사실은 어른들은요 학생들이 성관계를 굉장히 모를 거라고 많이 생각해요.
10: 너무 틀린 것 같아요.
8: 너무 틀린 것 같아요?
9: 네. 10명 중에 한 명? 한 명 정도가 그냥 모를 거예요. 나머지는 9명은 다 알아요.
11: 성교육을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받았었는데 그 전에도 애들은 이미 거의 다 어느 정도는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8: 그러면 혹시 성관계가 무엇인지 설명을 할 수 있나요?
9: 그 남자의 전자가 그 여자의 몸속에 좀 들어가는
11: 서로 막

0: 가지고서 서로의 신체를 공유하고 사랑?
1: 데스티니
2: 네. 운명처럼
3: 일단은 아무래도 옷을 일단은 벗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네, 정말 좀 부끄럽긴 해요.
4: 남자와 여자가 사랑을 해가지고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그런 행위라고 생각을 하기는 해요.
2: 실제로 질문들이 굉장히 네. 구체적이에요.
1: 그러네요, 진짜. 네. 아, 피임과 인신 가능성.
5: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아이들이 많이 알고 있고 또 많이 알고 싶어하고 결국에는 가정에서 얼마만큼 자녀와 소통하느냐인 것 같아요. 두려워하고 부모님들이 불안해하면 아이들도 그 감정을 그대로 읽거든요. 형과 관련돼서도 일상을 이야기하듯이 얘기를 해주시면 참 좋겠어요.
2: 아이들이 정말 생각보다 더 많이, 더 자세하게 알고 있는 네, 것 같아요. 맞아요. 좀 놀랐어요.
1: 네. 진짜.
6: 생각보다 되게 많이 알고 있구나, 이제는. 네. 부모가 성교육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지 않는 한 다른 외부적인 것들로 노출이 되는 경우가 많구나라는 거를.
2: 저렇게 하지. 그러니까.
7: 부모님들은 성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이제 그게 자극이 될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네. 실제로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뭐 중학생으로 치면 성관계하는 비율이 한 5% 정도? 그다음에 고등학생은 10%가 넘어가요. 내 아이는 설마, 내 아이는 아니겠지.
1: 그렇죠.
7: 그 생각 때문에 아이의 몸의 변화나 혹은 아이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 전혀 그게 선택지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부모님들이 무조건 얘기를 안 하는 게 능사가 아니다.
2: 네, 애들끼리 공유하는 정보가 잘못된 정보가 너무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임신하면 뭐 배를 차면 된다든지 물구나무를 서면 된다든지 까만 물을 먹으면 된다든지 이런 속설들이 여전히 돌아다니고 있죠. 그리고 아이들이 보면 유튜브나 멀쩡한 뉴스를 검색해도 옆에는 이상한 짤들이 붙고 이러면서 이제 타고 들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사실은 부모가 성교육을 받아야만 내가 그 책도 읽고 이렇게 좀 정보를 알아야만 가르쳐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준비해 주시고 좀 같이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8: 그래서 여기서 잠깐 제가 질문을 드려보려고 하는데 방금 영상에서 중고등학생들의 연애에 대해서 보셨잖아요. 학생 때의 스킨십 나는 어디까지 허용할 수 있다. 자, 솔직하게 써주시죠.
9: 아, 진짜 솔직하게요?
8: 네. 아, 진짜 오늘 너무 몰입하는데 지금.
2: 아, 생각할수록.
8: 자, 공개해 주시죠. 하나, 둘, 셋.
9: 왜요? 무슨 일 있나요?
8: 정희 씨. 네. 뭐예요? 30cm 네. 거리 두기 뭐예요?
9: 아, 어느 정도 거리가 있어야 됩니다.
8: 계속.
9: 예. 네.
8: 계속 아무리 이성 친구라도 30cm 정도는 떨어져 있어요.
9: 그럼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 제가 선혜 씨랑 네. 있는 거리가 한 50cm 정도 되니까 한 이 정도? 이 정도는 괜찮다.
8: 큰일 났네, 큰일 났네.
9: 이 정도는 괜찮은데, 아, 이게 다 해봤기 때문에.
8: 근데 네. 물리상 30cm면 네. 손은 잡아야 되는 지금 거리감 아니에요?
9: 안 돼요, 안 돼요.
8: 손 안 돼요?
9: 손을 안 돼요. 잡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다음 진도가 있어요.
8: 멈출 수가 없어요.
9: 그 다음 진도가 나면 또 그 다음 진도가 있어요.
8: 그게 사실이에요. 쌤 씨는 지금 알아서 하게. 안전하게.
10: 그 솔직히 내 몸 아니다 보니까 그거는 뭐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야, 뽀뽀만 해. 근데 자기 키스하고 싶으면 키스하는 건데 그 다음에 나한테 와서 아빠는 여자친구랑 키스했어. 이런 얘기 절대 안 할 거예요. 차라리 그냥 네가 알아서 하고 이게 소통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와서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는 환경 만들어주면 훨씬 더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요.
8: 아, 근데 또 아들 엄마, 아들 아빠와 좀 그런 포지션이 네. 조금 다른 네. 것 같다라는 네. 생각도 들어요.
2: 네, 저는 아들도 딸도 다 있지만 쌤 씨하고 같은 의견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부모가 손까지, 뭐 뽀뽀까지 이렇게 얘기를 해두면 혹시 넘어갔을 때 죄책감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 자꾸 이제 점점 거리가 더 멀어지겠죠.
7: 이제 부모님들이 이렇게 비현실적인 지시나 혹은 이제 딸하고 아들에게 약간은 이제 비대칭적인 어떤 맞아요. 사고들이 네. 있잖아요. 뭐 아들한테는 그냥 아주 짧게만 야 너 사고치지 마 이러고 별 말 안 하고 딸한테는 너 뭔가 좀 잘해 이러면서 막 엄청 쫓아다니면서 하고 근데 이게 저는 이제 그런 비대칭적인 게 굉장히 좀 걱정스럽고 아들한테도 동의를 구하는 거 거절 받아들이는 교육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딸한테도 딸이 착하고 말 잘 듣는 딸이어서 그게 좋은 게 아니라 거절할 줄도 알고
6: 맞아.
7: 분명하게 자기 의사를 표현할 줄 아는 그런 사람으로 자랐으면 좋겠거든요.
2: 스킨십이라는 게 어디까지만 이렇게 규칙을 세운다고 그게 상황에 휩쓸리면 금방 쉽게 무너지잖아요.
8: 맞아. 어른도 근데, 힘든데.
2: 그렇죠. 네. 어른도 힘들죠. 그래서 우리의 몸이 이제 성적 자극 받으면 막 도파민, 옥시토신 같은 호르몬이 막 폭발하면서 자연스럽게 다음 단계로 가게 설계가 되어 있어요. 특히 이제 청소년기는 그 왜 브레이크가 잘 안 된다고 했잖아요. 네. 가속도가 붙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침대가 있는 방, 밀폐된 공간, 이렇게 좀 안 보이는 곳,
1: 위험해.
2: 그리고 왜 나가기 어려운 곳, 그리고 아무도 없는 집, 어두운 야외, 이런 데는 가능하면 둘이 가지 않는 게 좋아. 이렇게 얘기를 좀 하는 것이 좀 스킨십의 스킬을 알려주는 거죠, 아이들한테. 네. 그래서 좀 다른 사람들 시선이 있는 곳에서 친밀감을 나누는 게 네가 브레이크 잡기가 쉬울 거야,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좋죠.
9: 일단은 아무도 없는 집.
2: 네.
9: 절대 가면 안 됩니다.
8: 그러니까.
9: 절대 안 됩니다.
8: 그러니까. 네.
10: 원래 라면 먹고 갈래? 네. 이 멘트도 제일 위험하잖아요. 맞아요.
8: 아니, 근데 네. 진짜 배가 고파서 한 끼 네. 그냥 라면만 먹으려는 걸 수도 있잖아요.
2: 네. 그러니까 실제로 아이들이 네. 부모가 안 계신 집에 그냥 놀러 갔다가 숙제하러 갔다가 과제하러 갔다가 TV 보다가 뭐 노래 듣다가 이렇게 갑자기 스킨십이 진행돼 갖고 생각지 않았던 성행동으로 이어지는 경우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렇게 둘만 있는 공간은 좀 안 가는 게 좋다. 같이 만나라.
9: 맞습니다.
2: 이렇게 해주는 게 좋죠. 우리 아까 뭐 라면 먹고 갈래 이런 얘기도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면 어떤 말의 해석이 굉장히 많이 달라요.
9: 네.
2: 그래서 사회 심리학에서 말하는 이제 성적 각본 이론에 따르면 남자하고 여자가 성장 과정에서 이제 다른 교육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일태면 이런 거죠. 남자들의 각본이 키스가 시작일 때가 많아요. 초록불.
9: 아,
2: 이제부터 시작이야. 이럴 때가 많은데 여자들은 그에 반해서 경계 관리 쪽으로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9: 네.
2: 그래서 키스를 하면 여기까지는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9: 그렇구나.
2: 그러니까 남자들은 초록불인데 여자는 노랑이나 빨강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심각한 소통의 오류나 오해 같은 게 이제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마음이 가지 않으면 멈춰라는 것과 그리고 네 마음, 감정을 믿으라고 얘기해야 돼요. 왜 내가 꺼림칙한 부분이 있어? 여기 더 해도 될까? 요게 되면 그만둬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 해야 돼요.
7: 부모님 입장에선 굉장히 이런 얘기를 내가 해도 되나? 어색하기도 하고 할 텐데 이 대화 하나가 어느 시기에는 결정적인 순간에는 아이를 정말 안전하게 보호해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8: 자, 오늘 정말 가장 어렵지만 꼭 필요한 얘기를 나눈 것 같습니다. 지금 다들 숙제 하나 안고 돌아가는 느낌인데 오늘은 특별히 아이한테 한마디 해주시면 어떨까요?
10: 윌벤, 제가 나나 집에 아빠 어렸을 때 봤던 책 있는지 한번 확인하고 있다면 나나한테 여기로 보내달라고 할게.
8: 다 읽고 저도 한번.
10: 아, 알겠어요. 이게 다 읽고 넘겨줄게요.
9: 죄송한데 전 PDF 파일로 좀.
10: 아, 알겠어요.
8: 나 궁금해하거든요. 자, 오늘 주옥 같은 얘기들이 많이 나와서 저희 방송을 아이랑 같이 보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우리 모두
11: 성교육해요!
12: ~~ 마음에 맞는 친구가 있어서 그런 건가? 둘만 또 게임을 하려고 그런 건가?
13: 이제 채팅창 보니까 누군지 모르는데 마음에 든다 연락이 더 와가지고
8: 너무 위험한 거죠.
13: 좀 무서웠어요.
2: 그루밍 같은 것들이 아이들한테 이렇게 친절하게 다가오면서 금방 성적인 대화로 넘어가는 경우 너무 많아요.
8: 너무 귀엽다. 사진 한 장만 보내줘.
10: 안돼.
8: 명백한 범죄다라고.
12: 지금 너무 소름 돋아서 무서워요. 어떻게 해야 돼요?
14: 이어서 인간과 바다가 방송됩니다.
15: You're that guy running for Senate, aren't you?
16: I am that guy, yeah. How was that? I don't know.

0: 그한 명의 후원금이 없어서 한 명이 생명을 잃을 때도 있어요. 구호 활동가들이 현장에서 매 순간 느끼고 있어요.
1: 남수단의 분쟁 지역 아곡에서는 김명웅 활동가가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0: 여러분의 후원금이 바늘을 사고 항생제를 사서 외과 의사의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1: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번호 080-860-9095.
0: 자기가 생전 모르는 사람을 위해 낸다는 것은 큰 결심이 필요하고 큰 결심이 필요한 돈은 큰 돈이에요. 후원금이 없었다면 저 같은 사람이 그곳에 존재한다 할지라도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매달 내주시는 후원금은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1: 080-860-9095.
2: 8월 20일 오후 2시, 공습 대비 인방위 훈련을 실시합니다. 공습 경보가 울리면 가까운 대피소로 대피하고, 소방차, 앰뷸런스가 오면 꼭 양보 운전해주세요. 적극적인 참여가 우리 모두의 안전을 지킵니다.

0: 유엔 세계 식량 계획이 전하는 속보입니다. 어린 자녀와 그 가족들이 기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1: 저는 지금 극심한 배고픔의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분쟁, 경제 위기, 기후 재난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식량 위기에 처했습니다. 저는 매일 현장에서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해 허약해진 사람들을 너무 많이 마주칩니다. 아이들도 많습니다. 팔에 두른 테이프가 노란색을 가리키면 그 아이의 목숨이 위태롭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보면 가슴이 더 아픕니다.
0: 지금 당장 한 아이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면 도와주실 수 있나요? 당신의 후원은 아이들이 바로 먹을 수 있는 긴급 영양식이 되어 전달됩니다. 1522-5168로 전화 또는 문자 식량을 보내셔서 월 7,000원을 후원해 주세요.
1: 부모에게 아이의 생명이 위험에 처했다고 말하기란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도와주신다면 저도 도움의 손길이 올 거라고 전해줄 수 있습니다.
2: 인도양의 진주라 불리는 섬나라 스리랑카. 이곳에는 맨몸으로 거센 파도를 맞으며 물고기를 낚는 어부들이 있습니다. 거칠고 험한 바다와 맞서 그 속에서 보물을 건져냅니다.
3: 어우, 뭔가 댓글 바로 받으니 하여튼 앞에 자만이 마르기에다 내가 간 리딩.
2: 바다의 희망을 걸고 전통을 지키며 살아가는 스리랑카 마델 어부들의 이야기입니다. 남아시아 인도양에 위치한

0: 섬 나라 스리랑카 최대 도시라 불리는 콜롬보에서 하루 3시간여를 달려가면 닿는 곳 해양 관광 명소 칼피티아로 찾아가 봅니다. 우리나라 3분의 1 크기의 국토를 가진 스리랑카는 유럽과 아시아를 이어주는 해상 요지로 인도양의 진주라고도 불리는데요. 행정 경제 수도 콜롬보에서 북쪽으로 약 32km 거리에 위치한 항구 도시 네곰보. 스리랑카 수산물의 약 10%가 거래되는 수산업의 중심지이기도 합니다.
1: ගොඩක් කට්ටිය කන්නේ මාළු මාළු මස් වලට වැඩිය ගණන් අඩුයි ඒක නිසා ගොඩක් කට්ටිය මාළු කනවා රුපියල් 3400කට වඩා මාළු ගණන් අඩුයි ඒක නිසා තමයි මාළු ගොඩක් කට්ටිය කන්නේ
0: 스리랑카 최대 어시장인 네곰보 피시 마켓 인도양에서 잡아올린 싱싱한 생선들이 가득한데요 다양한 수산물 중에서도 네곰보를 대표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뜨거운 햇볕과 바닷바람에 말린 생선인데요. 해변에는 다양한 생선들을 널어놓고 말리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사시사철 고온 다습한 날씨다 보니 보관을 위해 생선을 말리기 시작했다는데요.
2: 네, 아울락네, 기스마 아울락네, 이게 기스마 비세비자, 이각 메각네해. 이거는 말리기니사타 메각안네, 앞이기가 가야바이, 야라 가야바이, 이게 외로운데 빠세, 이게 보디비사티브로 이게 와우보테 안 와이키안데.
0: 바다로 둘러싸인 섬나라 스리랑카. 비린내음 가득한 생선은 삶이자 희망입니다. 네곰보에서 해안선을 따라 서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만나게 되는 곳. 스리랑카 북서부에 위치한 해안도시 칼피티아입니다. 파도를 타며 서핑을 즐기는 관광지로 유명한 곳이죠. 해양 스포츠를 즐기는 해변 반대쪽. 바다와 힘겨루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20명 남짓한 사람들이 기다란 줄을 끌어당깁니다. 바다에 쳐놓은 그물을 육지에서 끌어당겨 물고기를 잡는 스리랑카의 전통 어법 마델입니다. 어부들이 함께 합을 맞춰야 하는 공동 조업이죠.
3: 내가 아딘데 아팅 아딘데 배 아팅 아딘디 아따파에 리디노. 맨날 해 말하거나 맨날 해 말다. 맨날 해 말다. 아따 아따 맨날 해 파스라 간도. 아따 맨날 파스라 알아가나 맨날 아딘도.
0: 허리에 묶어놓은 띠와 그물을 연결해 당기는 작업.
3: 야나와 맥에 해 먹거란네. 올라 올라 올라 올라 올라.
0: 온몸에 힘을 실어 그물을 당깁니다. 구호에 맞춰 마치 한 몸인 듯 움직이는데요. 아하, 뭔가 문제가 생긴 걸까요? 어부 한 사람이 물속으로 들어갑니다. 온몸으로 파도를 맞으며 그물을 잡고 버티는 모습인데요. 꼭 필요한 일이랍니다.
3: 야, 가래다마, 알아. 거인네, 야티만드, 야팅겐네, 갈만드. 에이까, 야, 가꾸렌 파간도라. 에이까, 파고 포함아, 알아, 에나 마을 고리야, 야팅 링간다 발았네. 이거 봐야 되나? 마을구리 아야나 될 것 같아.

0: 20명의 어부 중 가장 젊고 힘이 좋은 사람이 물속에서 그물을 잡아주는 역할을 한답니다. 중심 잡기로 힘든 거센 파도를 견뎌야 하는 힘든 일이죠. 배를 이어온 전통 어법이지만 마대를 하려는 사람들이 줄고 있답니다.
1: 아마 삼만둘이 가만히 아우르도 돌아다니는 가리지만 삼만둘이. 그런데 이 가로를 해티에 레키다스네 앞에 아무래도 아들 기르듯 매가다마. 가로를 삼만이 다른 와이사이 카티엇 매가다마 일라. 저 내티인데 일라 매가 사바기 일라 매긴 라사가라 파디아 카르가 기알 기들가다 안.
0: 배가 없어 먼 바다로 나가지 못했던 어부들이 가까운 바다에 그물을 내리고 육지에서 끌어당겨 물고기를 낚아왔던 마대. 마침내 묵직한 그물이 뭍으로 올라왔습니다. 길 잃은 거북이 한 마리도 걸려들었네요. 보호종인 거북이는 다시 바다로 보내줍니다. 마들은 스리랑카에서도 흔히 볼 수 없는 풍경이 되었습니다. 그물을 살펴보는 어부들. 그런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묵직해 보이는 부피에 비해 잡힌 물고기는 얼마 되지 않는데요. 최근 출몰하기 시작한 해파리 때문에 조업 성과가 좋지 않습니다. 기껏 힘들여 그물을 끌어올렸는데 해파리만 가득하다니 실망스러울 수밖에는 없습니다. 다양한 어종이 서식하는 칼피티아의 바다지만 해파리 때문인지 작은 멸치 몇 마리가 전부입니다. 그저 바다가 내어주는 만큼 받는 것이 어부의 숙명이겠죠.
1: 매와 와디 කියන්නේ ඔව් කට්ටියට රස්සාව කරලා ඇවිල්ලා ඉන්න හදාගත්තු වාඩි තමයි ඒවා
0: මාදල් ඔබදුරන් ජොබ් කිගන් තුන් හැගන් මක්සායේස කොංගඩොง සැන්වරල් හම්නිදා මොරේසජාන් වියේ නාමරෝ කිතුංගල් සෙව්ගෝ යාජන් නාමුනි ප්‍රෝ ජිබුංගල් ඔන්ජන් ජිබින්දේයෝ
1: එතන දැන් වැලි තිබුණාට මේක දාලා තමයි නිදාගන්නේ අපි වැලිගොඩේ නිදියන්නේ වැලිගොඩේ නිදිනන වඩාත්ම සනීපයි ඒ වුණාට මේ කරාර සිරිතක් වශයෙන් පැදුරක් දාගෙන තමයි නිදිය ගන්න නෑ සීතත් දැනෙන්නේ නෑ සීතත් දැනෙන්නේ නෑ මේකේ
0: මක්සා කවුන්ඩේ නුනේ තීලින්것이 있는데 기도를 위한 단상입니다
1: ක්‍රිස්තියානි කට්ටිය තමයි ඉන්නේ මේ බෞද්ධ කට්ටිය පොඩ්ඩක් මූද ඒ කියන්නේ මේ පෙරලා සීමාව ඇතුළත ඉන්නේ දීව ඉන්න දීවරෝ කතෝලික අය තමයි ඉන්නේ.
0: 불교를 국교로 세우고 있는 스리랑카. 하지만 유럽 강국의 식민지 시절을 겪으며 해안가 마을을 중심으로 카톨릭 신자가 많아졌다고 합니다. 12월에서 다음해 5월까지 6개월간 공동

0: 생활을 하는 마델 러브들.
1: මේක තමයි අපේ දැල් හදන වාඩිය. වැඩ කියන ඒවා ඉතින් සාමාන්‍යයෙන් තියෙනවා මේක වැඩ සෑහන කොටසක් තියෙනවා කරා යන්න.
0: 마델에서 가장 중요한 도구인 그물은 경험이 많은 어부가 직접 만들고 손질을 합니다.
2: 고런 화자님 맞다 달라. මේ වැඩ ගන්න මට තලලා ගෑනු අඹරනවා
3: පොල් ගස්වලින්
2: පොල් එහෙම ගෙට ගහන මේ වාගේ ගොඩක් ගෙට ගහනවා ඕක වතුරේදී රුන් රුන් රුන් ගාලා සද්ද හෙනවා වතුරේදී මේක ඇතුලේ මේ මේ මේවා
3: කෙඳි නිසා
2: කෙඳි රුන් රුන් ගානවා ඒකට මේකට බාලුව බය නැහැ මේකේ නැහැ මෙච්චර මීට වඩා අඩුයි මේ තාක්ෂණයේ හින්දා මේක කාලයක් පාවිච්චි කරුවේ කි මේක අවුරුදු 5 නම් මේක 20ක් පාවිච්චි කරුවේ කි
0: 점심 시간. 막사 한쪽에서 식사를 준비합니다. 오전에 잡은 물고기를 세척해 주는데요.
4: 마루게 알아. 민 호더라. 내가 나나 이거. 호더라 알아. 베이탕 걸다.
0: 그날 그날 잡은 물고기가 반찬이 되어 식탁에 오르는데 오늘 메뉴는 작은 생선에 10여 가지 향신료를 넣어 끓여낸 국입니다.
5: 간다베리아 있나나 메컨티가 비나 메아카르포 캐베기. 얘라 간다 된노라 냈땅 삭티약 나네 델라딘데오벨.
0: 매콤한 맛을 즐긴다는 스리랑카 사람들. 빨간 국물에 생선을 넣어 한 소금 끓여내면은 매운탕과 닮은 생선국이 완성됩니다. 준비가 끝나면 식사 시간을 알리는데요. 휴식을 취하던 어부들이 저마다 접시 하나씩을 들고 식당으로 모여듭니다. 힘든 노동을 한 후 먹는 한 끼. 접시 위에 갓 지은 쌀밥을 푸짐하게 담은 후 생선 반찬들을 올려 먹는데요. 조촐하지만 이마저도 생선을 잡을 수 있기에 먹을 수 있는 것이죠. 마델 어부들의 작업반장 규두 씨를 곁에서 챙기는 사람. 바로 조카 사지십니다.
1: 망겐 빠세 이딘 게니한테 가우르 내 메가 데 메카라이안나. 단나 게니 케페메덴타. 에니사 타마 메아와 타카하니약 키라 겐나 갔테 망 와르 푸르두 카란나 메카라이안나.
0: 운달 아르바세 하타 메카. 큰아버지의 권유로 마델 일을 시작한 지가 이제 6개월이 됐다는데요.
2: 안테 앞에 다타 메가 다 게르니. 에야 나티 우라. 댄 인네 මේ પરම්පරාවයි මෙයා විතරයි මේ රස්සාව. එතකොට මෙයාගෙන් පස්සේ රස්සාව කරන්න කවුරුත් නැහැ අපේ પરම්පරාවේ. ඒ හින්දා තමයි මෙයාගෙන් රස්සාව ඉගෙනගෙන ආය પરම්පරාව අලුත් කරගෙන දිගටම රස්සාව කරගෙන යන්න බලන් තමයි මම
0: ආවේ. 그날 오후 날씨가 심상치 않습니다.
6: 떠들썩난
0: 흐려진 날씨에 파도까지 높은 상황. 마델 조업을 앞두고 작업반장 주드 씨의 고민이 깊어지는데.
1: 아버지나 마한시약 간에 히탄다 대미 아웃대리. 앞으로 된 캠라 티라 먹을 내내 된 안티마 아사나 다트를 할라 티네.
7: 야야 굿. 야야야.
0: 마대를 할 수 있는 기간은 1년에 단 6개월. 정해진 기간 안에 최대한 많은 물고기를 잡아야 합니다.
1: 야, 메스레 데밀라 시틀레 게헤노나. 에마 티노. 나타 이팅 아 라타마 데네 이카 타마. 마루 하우노 팅 하약. 마루 하우노 하약 엘레나.
0: 그물을 실은 배를 바다에 띄우기 위해 옮기는 작업부터 시작합니다.

0: 200m 지점까지 그물을 싣고 가야 하는 상황. 하지만 파도 때문에 이동조차 쉽지 않습니다. 파도가 높고 조류가 빠른 칼피티아의 바다. 그래서 늘 위험을 안고 조업에 나섭니다. 약 200m 지점까지 배로 이동 후 투망을 하는데요. 그물의 길이는 약 1km. 배를 중심으로 U자 모양으로 투망을 한 후 그물의 양 끝을 밑으로 가져갑니다. 모래사장이 나타난 트랙터로 그물을 끌고 가는데요. 보통 마대를 할 때 20, 30명의 인원이 필요하지만 최근 일손이 줄어들어 트랙터를 사용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단길 준비가 끝나면 그물이 잘 펴질 수 있도록 위치를 잡아주는데요. 양쪽이 동시에 당길 수 있도록 손짓으로 신호를 보냅니다. 호흡을 맞춰 천천히 그물을 당기기 시작합니다. 1km가 넘는 그물에 거센 파도까지 더해지니 여러 사람의 힘을 합쳐도 벅차기만 합니다. 마침내 묵직한 그물이 밑으로 올라왔습니다. 이번엔 제법 성과가 좋습니다. 속을 썩이던 해파리 대신 물고기들이 그물 가득입니다. 덩치 큰 물고기까지 걸려들었네요. 종류도 다양하고 양도 많으니 힘들었던 만큼 보람이 느껴집니다. 원래 마델은 어촌마을 사람들이 함께하던 공동어업이었는데요. 점차 일손이 줄어들면서 날씨와 계절에 따라 이동하며 조업을 하는 전문 어부들의 일이 되었습니다. 조업이 끝나고 나면 즉석에서 물고기를 나눠줍니다. 마델 작업이 있을 때 일손을 거둔 마을 사람들에게 품삯 대신 주는 건데요. 즉석에서 판매도 이루어집니다. 갓 잡은 싱싱한 생선을 싸게 사려는 이들이 찾아온다는군요.
1: 아테 바르타 타마 됐네요. 아테 바르타 되노와. 미안하다. 야마다마라 기르는 힌다 에카 포르두. 킬로 데카.
0: 저렴한 가격에

0: 넉넉한 인심까지 더해 판매를 한답니다. 조업이 끝나고 나면 생선 손질에 들어갑니다. 내장을 제거한 후 세척까지 끝낸 생선에 소금을 뿌려 염장을 해주는데요. 이렇게 손질을 한 후 말리면 오래 보관하고 먹을 수 있는 건조 생선이 된답니다. 스리랑카에서 건조 생선은 사랑받는 식재료 중에 하나로 꼽히죠. 파도와 맞서고 그물과 씨름하던 고단했던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 함께 일하고 먹고 자며 공동생활을 하는 어부들. 하루 온종일 붙어 지내다 보니 가족과 다름없는 사이가 됐다는데요. 시원한 물로 하루의 피로를 씻어내립니다. 공동 세면장에서 샤워를 끝낸 후 옷을 갈아입기 전에 꼭 착용하는 것이 있다는데요.
1: 히라이 갈아온데. 나나노나 갈아왔대 소빈이가 나노. 어우 메가 홀데가 메 로코 걸어 보하마.
0: 좀 더 편하게 바지를 입고 벗을 수 있도록 고안해낸 방법이랍니다.
1: 부두엘리아노네. 좀 아피 달라디노네 고이레. 이렇게 벨리카르 기하마 메 카쿨 캐베노. 칼리스마싱 기함 카쿨 캐베노. 캐부나하마 තුවාල වුණාම අපි දැන් උදේ බැස්සාම හැන්දෑනේ ගොඩෙන් එතකම්ම ඒ තුවාල දැවිලා.
0: ජම්චරිය දෙල්ගි ජන් ඔබ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2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한 나이대가 모여 생활하는 공동 막사. 오늘은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지급받는 날입니다.
1: 네, 와리 වැඩ කරන කට්ටියට මෙහෙන් තමයි දෙන්නේ. එහෙනම් ඉතින් අපි එළියට ගිහිල්ලා අරගන්න.
0: 차를 마실 때 필요한 설탕과 비누, 치약 등 일상에서 필요한 물품들을 일주일에 한 번씩 지급을 하고 있답니다. 돈 대신 물건으로 나눠 주는 이유가 있다는데요.
2: 이거 මේක හේතුව දැන් මෙයාලට සල්ලි එමෙ දුන්නොත් මෙයාලා ගෙනිලා බොණ්ඩ බලනවා උදේට මට රැකියාවට සෙනඟ නැතු වෙනවා ඒ නිසා සතිපතා බඩු ගෙනල්ලා දෙනවා එතකොට එයාලා පිට කොහෙවත් යවෙන්නේ නැහැ ඒ නිසා තමයි මේක
0: කරන්නේ ඔදුමි නැරියන්ජන් බඩත්කා ඉල්බෝවා කන්නන් හුවේනන් කක්ජා සුක්සුවේසෝ සුෂිකල් චුහනන්දේයෝ පමි දෙමෙන් ත්‍රොජෝ ජිනේනන් කජොක් සෙන්ගකි තෝ නන්දම්නිදා
1: 폰 එකක් තමයි තියෙන්නේ ෆෝන් එකෙන් ගෙදර කෝල් එකක් අරගෙන කරන ඔහොම නිදා ගන්නවා
3: හලෝ කො ළමයි දින්න
0: චොන්වරු 가족을 향한 그리움을 달래는데요
3: ඈ පරිස්සමෙන් ඉන්න ජස් විතරයි
1: ගොඩක් මතක් වෙනවා ඉතින් දැන් ඇවිල්ලා ගොඩක් කාලෙ මෙතනට
0: නල් පෙගි මිතේ නෝතුකෝ කොනේ බොනන් සජින් හන් ජන් 가족이 그리울 때마다 들여다보곤 한다는 군요
1: 아한 누나 මං කියනනේ මේ ඉන්නේ මගේ ලොකු පුතා මේ ෆොටෝ එක ගහලා තියෙන යාට අවුරුදු 3 දී අනිතෙක් දැන් මෙයාට අවුරුදු 9ක්.
0: 가족의 생계를 위해 선택한 마델 어부 생활. 한두 달에 한 번 휴가 때만 가족을 만날 수 있는데요. 만날 때마다 훌쩍 자라있는 아이들을 볼 때면 안타깝기만 합니다.
1: 보리미끼 나와도 아이들 맞았겠네. 우리부터. 야, 티야 포르탈리 보리 힌다. 힌다 야, 정말 오래 맞았겠네.

0: 더 나은 미래와 가족의 행복을 위해 선택한 일. 맨몸으로 파도를 맞으며 어부로 한 평생을 살아간 아버지처럼 자신 역시 그렇게 살아가리라 생각합니다.
1: 자문이 다가또 마르히니 가르미 알아페니 타오디아 콜라기라니 다가또 티니 고쳐 디게이잔네.
0: 가족을 향한 그리움은 잠시 접어두고 다가올 내일을 위해 잠을 청해봅니다. 아직 해도 뜨지 않은 이른 새벽. 마데러브의 하루는 조금 일찍 시작됩니다. 잠에서 깨고 난 후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바로 차를 마시는 건데요. 따뜻한 홍차로 시작하는 하루. 그런데 차를 마실 때 함께 곁들여 먹는 것이 있습니다. 손바닥에 두고 핥아먹는 하얀 가루인데요. 바로 설탕입니다.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 꼭 거쳐야 하는 의식이 있는데요. 스리랑카에서 코코넛은 생명의 나무라 불리는데요. 풍요와 행운을 기원하며 코코넛 껍질을 태운 연기를 쐰다고 합니다.
2: 삼브란디 둥갈란 갈란 야 라피 사마네 카비스와세긴 카비스와세긴 아라 길라 페 라사가 나암판네타 아피 알라간나 페 데이비앙 시히카르라 알라간나 아이팅 아피 레키아와 라바 덴다 기야 라마 카란
0: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 날 안전하게 더 많은 물고기를 낚을 수 있도록 기원하는 마델의 어부들입니다.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바다. 풍어의 행운을 얻을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의식이 끝난 후 첫 조업을 위해 모터의 시동을 거는데요. 뭔가 문제가 있는 걸까요? 좀처럼 시동이 걸리질 않습니다.
3: 걔네 메가 엔진 내가
0: 몇 번의 시도 끝에 가까스로 시동이 걸린 모터. 투망을 위해 바다로 배를 옮깁니다. 며칠 동안 흐렸던 날씨가 맑게 개였습니다. 그 어떤 것도 장담할 수 없는 바다. 그렇기에 20명이 넘는 어부들을 통솔하는 작업반장의 책임이 무거울 수밖에 없는데요. 그물의 양쪽 끝을 육지로 가져간 사이 작업반장 주드 씨가 배 위에서 상황을 통솔하기로 했습니다. 중심이 될 위치까지 배로 이동을 하는데요. 고기를 몰아 넣을 수 있도록 그물을 펴주는 작업을 해줍니다. 그 사이 그물망 안으로 고깃대가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0: මේ මන්ද ඇදිලා වැඩි. දැන් මේක ඇදිලා වැඩි මේ. මෙහෙම කරපුවම මේ මේ මහා පැත්ත කට්ටිය දැනගන්නවා මං කියන්නේ හිමීට අදින්න කියලා. මේක ඇදිලා මදි මේ. දැන් මේ මෙතන තමයි ප්‍රධාන තැන. දැන් මේ මන්ද වැඩියෙන් ඇදලා මේක මෙහෙන් ගියා කිව්වොත් අර පොඩි හාල්ම පොඩි එක මේ මේ දැලින් සිංගල යන්න බලන්න.
1: 신호가 떨어지면 힘껏 그물을 당길 시간. 무게 중심을 뒤로 향하게 하고 그물을 끌어올리기 시작합니다. 무엇이 숨겨져 있을지 모를 거대한 바다를 끌어당기는 어부들. 힘들수록 구호를 외치고 노래를 부르며 그물을 끌어올리는데요. 조업 전 의식 덕분이었을까요? 그물이 가득 찼습니다.
0: 골닥이든 히터라 보리 사하네 아티나 보리 니칸 내면에 걸어오네. 나 가우에디 아우에나 아프게 다카란드 베르다르마타 아우에나. 킬로 퉁하르다 판다 헤마 아우에나 아타르다.
1: 한 시간의 작업 끝에 풍성한 물고기를 얻었습니다. 한 주를 기분 좋게 시작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날 오후 작업을 마무리한 사지 씨가 짐을 싸고 있는데요.
2: 아드야나만 아드기 힐라에 나와서 데리러 왔어요.
1: 기다리고 기다리던 한 달 만에 휴가 날이 찾아왔습니다. 오랜만에 가족을 만나러 가는 조카에게 그간 일해온 급여를 챙겨주는데요. 고생한 만큼 두둑하게 봉투를 채웠습니다. 휴가를 가는 어부에게 급여 말고도 꼭 챙겨주는 것이 있는데요. 가족들에게 가져다 줄 말린 생선입니다.
3: හැම කියන්නේ මාදලේ ඉඳලා ගණන් බලන් යන අයට සේරමල්ලට මේ වගේ දෙනවා කරෝල. දැන් මෙයාට එච්චර කරෝල දෙන්න තිබුණේ නැහැ. නැතිනම් තමයි අර කරෝල ಜಾති දෙකක් දුන්නේ. දැන් ගොඩක් තිබුණා නම් හැම වර්ගෙම ටික ටික දෙනවා.
2: අය යන්න මහත්ය.
1: මල්ලින් සංසන්까지 챙겨 들고 길을 나섭니다. 집으로 가기 위해선 칼피티아 도심으로 나가야 합니다. 마델 조업을 하는 해변에서 도보로 한 시간 거리에 있는 상가 거리. 오랜만에 만날 가족들을 위해서 쇼핑을 나섰는데요.
2: 보디아이드 셀럼버티어 구하라는 거 말. 아들 기다리 안 되냐 니 와두래. 이 안에게 뭐하러 가려는데.
1: 두 아들을 위한 선물은 장난감. 늘 아빠와 떨어져 지내는 아이들에게 조금이나마 미안한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길을 걷다 이번엔 꽃을 파는 노점 앞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고운 꽃을 피운 화분을 고르는데요. 아내와 아이들의 선물까지 고르고 나서야 길을 재촉합니다. 가족들이 살고 있는 마을까지는 버스로 1시간 반 거리. 장난감 선물을 받고 좋아할 아이들 생각에 즐거워집니다. 가족과 떨어져 마델 일을 한 지 이제 6개월. 그동안 고향에서 농부로 일을 해왔다는데요. 하지만 일거리가 없어 쉬는 날이 더 많았답니다.

고심해서 고른 선물을 전해줍니다. 집안으로 들어서자 말린 생선부터 꺼내 보입니다. 그런데 안에는 뭔가 서운한 것이 있는 모양인데요. 인사가 끝나자마자 아내는 남편에게 할 말이 많습니다. 수리가 필요한 집안 곳곳을 보여주는데요. 어머니와 어린 아이들을 돌보다 보니 집안 수리가 필요한 곳은 방치할 수밖에는 없었다는 아내. 그 마음을 알기에 가족을 위해 집안 곳곳을 살피고 수리를 합니다. 떨어져 지내는 가족에게 더 미안한 마음이 드는데요. 아이들은 모처럼 만난 아빠와 보내는 시간이 그저 즐겁기만 합니다. 가족을 위해서 떨어져 지내야 한다는 것은 알지만 아내는 걱정이 많습니다. 집밥이 그리웠을 남편을 위해 서둘러 저녁 준비를 하는데요. 조금이라도 더 맛있는 것을 먹이고 싶은 어머니의 마음도 바빠집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의지하던 아들도 자주 볼 수 없다 보니 짧은 휴가가 더 반갑고 아쉬운데요. 오랜만에 맛보는 평범한 일상이 행복하기만 합니다. 모처럼 둘러앉아 함께하는 저녁 식사. 가족과 함께하는 이 순간이 소중하기만 합니다. 다음 날. 짧은 휴가를 끝내고 다시 일터로 돌아가야 할 시간. 가족들만 두고 떠나는 발걸음이 무겁기만 합니다. 아빠의 아쉬운 마음을 아는 듯 막내는 울음을 터뜨리는데요.

0: 100배가 자랑해.
1: 100배 부위? 응. 길이 백할 때가 야랑이 더 없어.
2: 응. 안 되는.
1: 안 됩니까?
3: 또 한 달을 기다려야 가족을 만날 수 있습니다.
4: ගොඩාක්ම වාඩියෙන් ඉතනම රැඳිලා ඉන්නකොට තමයි මට වැඩ ටික ඉගෙන ගන්න කරන්න පහසු වෙන්නේ. يعني හැමදේම මාගේ තොර ඇහැට වැටෙනවානේ හැමදේම මම දකිනවානේ. ගෙදර යන්න ඉන්න තියාගත්තොත් ඒකත් කරදරයි. කරදරයි වගේම ඉතන රස්සාව මට ඉගෙන ගන්න ගොඩක් දේවල් අතපසු වෙනවා.
3: කල්පිටියාවේ සත්‍යක් පාද. කුගොසෙනෙන්온몸으로 거센 파도와 맞서 고기를 낚는 어부들이 있습니다.
4: 바람바라 이스라엘 게니안데 이제는 망 내가 මේ හිමීට මේ වැඩ කරන්න ගත්තොත් මට ඉක්මනට මේක පුරුදු වෙන්න බෑ. ඉතින් මං ඉක්මනට පුරුදු කරොත් මට ඉක්මනට මණ්ඩාඩි වගේ මේ හැමදේම ඉගෙන ගන්න පුළුවන්.
3: 바다에 희망을 걸고 전통을 이어가는 마델 어부들.
5: 아무래도 본딱 레몬을 깨라 해봐. 아무리 히트 아다인 왔더라 간데네. 이게 아무래도 레베이길 아무래도 발아부르트 왔디나. 매 무대 양 아다 마을로네 투기야트. 히트 아무래도 마을 외길 아다 샀디나 무거다. 고웰라이 또 고웰라이 데이데길 아무리 안네.
3: 언제나 예측 불허인 바다. 그 속에 숨겨진 보물을 찾아 스리랑카 마델 어부들은 오늘도 거센 파도에 맞서며 바다로 나아갑니다.

0: 상담할 요시 유니안 에어침대 증정 가입 결제 아닙니다. 상담만 받아도 성인 남성도 거뜬히 들어올리는 에어침대 증정. 실내 실외 어디서든 편안하게 에어침대 증정.
1: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 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2: 내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1: 딥이라면 됩니다.
3: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1: 됩니다.
4: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1: 됩니다.
5: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1: 되고요.
6: 지병이 있어도?
1: 딥이라면 됩니다. 딥이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6: 수술비도 된다고요?
1: 됩니다.
7: 암 치료비도?
1: 됩니다.
8: 진단비도요?
1: 되고요.
6: 병원 통원비도?
1: 네, 됩니다.
9: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1: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8: 입원 첫날부터?
1: 됩니다.
9: 1인실에 입원해도?
1: 됩니다.
10: 미끄러진 사고로 입원해도?
1: 되고 말고요.
8: 감기로 입원해도요?
1: 돼요.
11: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1: 되죠.
4: 디스크로 수술해도?
1: 물론 됩니다.
9: 이게 모두 된다고요?
1: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0: 상담할 요시 강력한 공기압으로 성인 남성도 거뜬히 들어올리는 에어침대 증정.
1: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2: 내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1: 딥이라면 됩니다.
3: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1: 됩니다.
4: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1: 됩니다.
5: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1: 되고요.
6: 지병이 있어도?
1: 딥이라면 됩니다. DB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6: 수술비도 된다고요?
1: 됩니다.
7: 암 치료비도?
1: 됩니다.
8: 진단비도요?
1: 되고요.
6: 병원 통원비도?
1: 네, 됩니다.
9: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1: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8: 입원 첫날부터?
1: 됩니다.
9: 1인실에 입원해도?
1: 됩니다.
10: 미끄러진 사고로 입원해도?
1: 되고 말고요.
8: 감기로 입원해도요?
1: 돼요.
11: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1: 되죠.
4: 디스크로 수술해도?
1: 물론 됩니다.
9: 이게 모두 된다고요?
1: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0: 상담할 요시 강력한 공기압으로 성인 남성도 거뜬히 들어올리는 에어침대 증정.
12: 이어서 시대 목격이 방송됩니다.
13: 그 한 명의 후원금이 없어서 한 명이 생명을 잃을 때도 있어요. 구호 활동가들이 현장에서 매 순간 느끼고 있어요.
14: 남수단의 분쟁 지역 아곡에서는 김명웅 활동가가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13: 여러분의 후원금이 바늘을 사고 항생제를 사서 외과의사의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14: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번호 080-860-9095.
13: 자기가 생전 모르는 사람을 위해 낸다는 것은 큰 결심이 필요하고 큰 결심이 필요한 돈은 큰 돈이에요. 후원금이 없었다면 저 같은 사람이 그곳에 존재한다 할지라도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매달 내주시는 후원금은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14: 080-860-9095.
15: 어?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1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유엔 세계식량계획이 전하는 속보입니다. 어린 자녀와 그 가족들이 기아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1: 저는 지금 극심한 배고픔의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분쟁, 경제위기, 기후재난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식량위기에 처했습니다. 저는 매일 현장에서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해 허약해진 사람들을 너무 많이 마주칩니다. 아이들도 많습니다. 팔에 두른 테이프가 노란색을 가리키면 그 아이의 목숨이 위태롭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보면 가슴이 더 아픕니다.
0: 지금 당장 한 아이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면 도와주실 수 있나요? 당신의 후원은 아이들이 바로 먹을 수 있는 긴급 영양식이 되어 전달됩니다. 1522-5168로 전화 또는 문자 식량을 보내셔서 월 7,000원을 후원해주세요.
1: 부모에게 아이의 생명이 위험에 처했다고 말하기란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도와주신다면 저도 도움의 손길이 올 거라고 전해줄 수 있습니다.
2: 북벽 장춘이라고 했다. 깎아내린 듯 가파른 돌절벽 가장 높은

궁봉우리가 북벽이었고 그 위에 오른 자가 상좌를 틀어 모든 것을 가져왔다. 북벽에 오르면 아래 세상이 멀리 보였고 구름도 발 아래 있으니 두려울 게 없었지. 북벽!

0: 누구나 아까부터 어르신한테 자꾸 영감이라고 부르시는데 그건 좀 경우가 아니죠. 서로의 정보를 나누지 않는 건 규칙입니다.
1: 영감님, 사전에 정보 받을 때 이 부분이 없었다고요?
2: 없어서 사람을 가지고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이러는 거 아니오. 늙은이 데리고 개고생 시키는 것도 정도가 있는 것이지. 백도 뜯어서 짐 싸가지고 나가요.
3: 되게 힘 빼고 하시는데 긴장도 있고 위트도 있고 다 있어요. 그 호흡, 침묵, 가만히 계실 때도 그냥 그 씬의 공기를 확 전환시켜주시는. 저는 지금 현재 불란서 금고에서 신구 선생님과 함께 공연 중인 릴스 역의 장영남입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이제 감독님한테 전화를 받고 이제 대뜸 신구 선생님이 하실 것 같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저 할래요. 저 해야죠. 저 그냥 하고 싶어요. 라고.
4: 그 이유가 뭘까요?
3: 이유가 있나요? 선생님인데? 이유가 없죠. 언제 선생님과 이렇게 무대에서 작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라는 건 뭐 영광 그 이상이죠.
5: 높이가 6자에 폭이 8자라고 하셨어.
6: 예, 내가
7: 완벽주의자세요. 그리고 그 무대에 선다라는 거를 그냥 허투루 대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보니 연극을 연습하면서 가장 많이 선생님한테 들어요. 장 감독. 나한테도 얘기를 해줘. 제가 그냥 후배들한테만 계속 디렉션 주고 뭐 선생님 그냥 뭐 하시는 거 제가 잘 뭔가 얘기를 안 한다고 생각하시나 봐요. 얘기해줘. 자꾸 얘기해줘. 그 얘기를 가장 많이 들었어요. 선생님한테.
8: 장사는 못겠다.
0: 예?
8: 금과 뺏 장사 말이요. 이게 양쪽에서 같은 힘으로 당겨야 하거든. 쉽지가 않겠는데.
9: 아이, 여기 지금 남자가 세 명인데 이걸 보낸다고.
8: 나도 하나 뽑?
0: 나. 이분 좀 줘봐요.
10: 힘줄 거 맞아. 할아버지, 주러 가보세요.
8: 줘봐요, 조금만 더.
7: 지금 91살에 대한민국의 가장 노후 배우, 전 국민이 다 알고 전 국민이 사랑하는 그 배우가 주인공의 역할로 1시간 40분 동안 등퇴장도 거의 없는 무대를 저렇게 지켜내주시는 거잖아요. 그거는 우리의 프라이드를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0: 그래, 혼자 데려가 보자. 어디로 가야 되냐? 여기 무슨 스튜디오가? 예. 아이고, 이렇게 준비를 하셨네. 여기 앉아요. 여기. 아이고, 이렇게 걷는 게 부실해. 네. 오래 기다렸겠네.
1: 많이 있으시죠?
0: 옛날 어릴 때, 젊을 때네. 벌써부터 쭉 있네, 사진들이. 나는 없어. 사진이 하나도 없어, 집에. 잊어버리고 있던 사진 모습들이 많아. 젊을 때.
2: 정부에서는 이 나라 경제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서 2월 11일 기해 환화를 10대 1의 원화로 바꾸는 화폐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3: 서울 남산기슭에 자리 잡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다양식 모델을 갖춘 소극장 드라마 센터가 지난 12일 개관되었습니다. 이날 공연된 것은 셰익스피어의 햄렛이었습니다.
4: 그렇게 네가
5: 햄렛을 보니까 참 근사해.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로구나. 이런 거 하는데 그런 것들이 막 와서 전율로 아 이걸 배워야 되는데 어떡하지? 그 프로그램 뒤에 보니까 학생 모집을 해. 그래서 그거 이제 시작을 한 거지. 그러니까 연극의 연자도 모르고 시작을 한 거야.
0: 그게 말이요. 동남 유치진 선생님이 드라마 센터를 개관하고 부설로 극작가 연출 배우를 육성하는 학원이지. 그런 역극 아카데미를 만들어 주셨는데 2년 과정으로 교육을 시켰어. 착실했어요, 그 내용이. 근데 내가 좀 적극적인 성격이 어때요? 소극적이고 간이 요만해가지고 큰 일을 벌리지 못하는 중인데. 아, 내가 나를 적극적으로 좀 표현해 볼 수 있는 게 연기겠다. 그래서 선택했지.
5: 같이 아카데미에서 이제 수업 받으면서 졸업 공연도 같이 하고 소라는 작품도 하는데 그때 그분은 이제 주인공 국서 역할을 하시고 국서는 그 형밖에 없었어. 아, 잘했어. 하여튼 그런 역할은 그 형님이 잘하셨어.
0: 아, 잘하게 뭘 이제 2년 공부하고 그 말하는 좀 발표회 형식이니까 지금 기존 극단에 비하면 부족한 점이 많았지. 그럼.
5: 이게 우리 동기가 처음에 입학할 때 60명인가 이렇게 입학을 했어요. 근데 졸업할 때 한 20명 되더라고. 유치진 선생님께서 우리 몇 사람을 부르더라고. 예명을 주시겠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더니 무송이 너는 네 이름 그대로 써.
0: 그래. 내가 원래가 순할순자의 턱이야. 순기야 이름이. 그게 왠지 연극을 하면서 하는 이름으로는 좀 미흡한 것 같고 너무 촌스러운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여쭤봤던 거거든. 한참을 생각하시더니 납신하고 오래꾸짜스 이걸로 해봐. 그래서 왜 이게 무슨 뜻입니까? 묻지도 못하고 고맙습니다 그러고 바로 나왔지. 근데 그렇게 주셔서 외자는 좀 그때도 흔하지 않았거든. 외자에다 오래 읽고 연극을 오래 하라는 말씀인가 보다 하는 뜻으로 그냥 받고 그때 이후로 쭉 쓴 거예요. 그게 이제 내 예명이 된 거지.

0: 무대와 음악을 연결하는 연극 영화인의 잔치 제1회 한국 연극 영화 예술상에 대한 최종 결선과 시상식이 1월 18일 저녁 서울 시민회관에서 있었습니다.
1: 최초로 생긴 연극 상입니다. 조연상을 먼저 받으셨고 그 다음에 남자 연기상을 받으셨고 남자 연기상이 두 번인 거죠. 70년대가 되면요 극단들이 굉장히 많아져요. 그래서 배우들도 좀 많아지고 그런 가운데서 뭐 상을 받으셨으니까 연기과에 들어가서 수련한 지 또 얼마 안 돼서 또 조연상을 받고 곧바로 또 연기상을 받고 이랬다는 거는 주목을 요하죠.
2: 요거 뭔지 기억나시는지 받으세요.
3: 이거 생일 파티야. 그래 맞아 이거. 이거 어디서 났어? 이거 신구영이야. 해롤 핀터의 생일 파티라는 작품을 내가 맡은 그 스탠리 역할을 뺏겼어. 그 형님한테 그 역할을 뺏기고 굉장히 내가 낙심을 하고 그래가지고 술 먹고 투정도 부리고 막.
4: 나 기억 기억이 안 나. 그랬었나? 왜 그랬을까? 아니 아끼셨는지 몰라도 미워하시진 않으셨어. 아, 또 난 선생님 말씀이면 그냥 고지고대로 실행하고 따랐고 그랬고.
3: 하여튼 그 형님은 대형 맡을 때마다 뭔가 특이한 게 하나씩 만들어내. 주어진 어떤 천성이라고 그럴까 그런 걸 갖고 계시는 거지. 근데 그거를 노력을 어떤 노력을 통해서 끄집어내서 배역하고 맞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게 배우지 말하자면.

0: 그때 거의 우리가 아마 처음일걸? 연극을 가지고 극단 초청을 받아서.
1: 그때는 다 같이 갔어요. 이호재 씨, 전무정 씨, 나, 뭐. 거기 뉴욕에 한 달도 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랬다가 또 저 유럽을 갔죠. 그 프랑스, 저기 네덜란드 투어를 했어.
0: 햄릿을 하멜테자로 타이틀을 바뀌어서 번안을 해갖고 이런 걸 적어서 가서 공연하는 데 신구용 왕 역할을 잘했어. 왕 역할을.

0: 쪽에서 뭐라 그러냐. 한국 연극이 이 정도냐, 이런. 상상도 못한 일이거든. 그냥 대서특필하게 났다.
1: 근데 걔네들한테는 신기했을 거야. 우리가 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 유럽 애들이 춘향전 가져와서 한다. 뭐 이런 걸 상상해 볼 수도 있겠지.

전통 연인이나 이런 게 해외로 나간 적은 있지만 연극이 그것도 햄릿을 가지고 한국적으로 변환한 작품을 가지고 투어했다는 거는 굉장히 의미 있는 작업이고 굉장히 중요한 업적으로도 얘기할 수 있겠죠.

0: 자, 알겠습니다. 초창신 거 용지 한장 주십시오.
1: 이 초다이신가 보구만.
0: 아이, 그걸 어떻게 아세요?
2: 친구 선생님하고는 KBS에서 뵌 적이 있어요. 친구 선생님은 KBS 안에서 이제 크게 활동을 하셔서 아주 그냥 좋은 작품들을 너무 많이 남기셨고, 그때는 이제 워낙에 이제 그때 열악하던 때라 연극계가 너무 이제 생활고가 심하죠.
3: 그러니까 돈 달라는 말을 못하고 너 해봐 그러면 예, 아이 고맙습니다 하고 하면 끝나고 나면 주면 다행이고 안 주면 그럴 정도예요. 그랬다가 어떻게 텔레비 생기니까 텔레비로 다 가는 거예요.
4: 이제 그동안은 나 혼자 지내면서 집에서 뭐 버스비로 이웃집에 가서 그것도 빌려가지고 버스 타고 나와서 갈 때는 술 한잔 먹고 걸어도 가고 무슨 뭐 친구들이 또 돈은 술은 사줘도 돈은 잘 안 줘. 이제 버스비 또 얻어가지고 집에 가고 그런 시절이었는데 어떻게 연애를 하게 됐는데 연애를 하다 보니까 뭐 애도 생길 테고 생활비가 달라지잖아. 그리고 이제 그 호구지책으로 이제 아이도 생길 테고 그러니까 그 거기 가서 돈 벌어서 생활했죠.
5: 네 이놈이 장가든다고 사정사정해서 내 애편에 결혼 만지며 내 시계까지 저당 잡혀서 만들어준 돈이야. 그 돈을 떼어먹은 자식아!
6: 종애, 이거 좀 놓고 얘기하자.
5: 이런 더러운 자식아 빌라고!
4: 그걸 하면서 끼니는 해결하잖아, 드라마 나오면. 근데 아쉽고 자꾸만 연극이 그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왜 연어가 뭐 멀리 갔다가도 고향 생각 자꾸만 마음은 그쪽에 있는 거야.

0: 축구에는 손흥민이 있고 빙상에는 김연아가 있었고 이게 무대 위에서는 신구 선생님이 계시는 건 아닐까.
1: 바람아! 불어라!

0: 머무셔야죠.
1: 그 애는 발성 유명하세요. 신구의 발성 그게 전설로 많이 들려요. 대극장 끝에 창문이 흔들렸다고.

0: 어떻게 마지막 공연
1: 그래.
0: 이 뭐죠?
1: 박부장에서 시작한 것 같은데.
0: 그러니까요.
1: 끝날 때네.
0: 아, 선생님 목도리 이렇게 염해드린 게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어디서? 응? 겨울이었으니까.
2: 세계절이 간 거예요. 가을에 선생님을 뵙고 겨울에 연습을 하고 겨울이 끝날 즈음에 공연을 시작해서 마지막 공연을 하려니 여름입니다. 처음에는 대본을 받으시고 읽기 전에 대뜸 그러시더라고요. 진아, 네가 기억하는 내가 아니야 지금. 내 몸이 네가 기억하고 있는 그 내가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진짜 연극 이 공연 3개월 하는 동안 선생님은 회춘하셨어요. 선생님이 자신 없어 하시고 걱정하셨던 부분에 정말 거의 치료할 수 있는 약을 만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무대는 선생님한테는 그냥 역시 에너지예요, 에너지. 보약 같은 곳인 것 같아요.
3: 선생님은 무대 자체를 즐기시

0: 않으세요. 무대에 대해 굉장히 두려워하시고 무서워하시고 지금도요. 그래서 공연 전에는 항상 초긴장 상태세요.
1: 안에서 공식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인 게 없어요. 위쪽에 몇 분만?
2: 됐습니다.
3: 예쁘네. 예쁘네.
2: 화이팅!
4: 화이팅!

0: 아니 얘 계속 불러. 살짝
1: 수고들했어요.
2: 수고하셨습니다, 선생님.
3: 진짜 선생님 너무 치명적.
2: 나네 최고 만세 만세 만세 만만세
0: 갑시다.
3: 이건 선생님 멋진데.
4: 선생님 진짜 고생하셨어요. 진짜 이렇게 길게 처음이야.
5: 나도 이거 쉬지 않고 이렇게 학습하는 건 처음이야.
4: 처음이야.
5: 근데 이거 제공해도 가능성이 보여.
4: 그치. 내년에 선생님 해야지 우리. 5월에.
5: 살아있으면.
4: 아니지. 그것 때문에 선생님이 살아계셔야지. 내년 5월이면 선생님 92세. 와 진짜.
5: 내년에 올해.
4: 장진이라고. 그럼 그 장 같이. 똑같이.

0: 아니 뭐를 완전히 소문에 보는 장사를 했다고.
1: 윌리엄 잭스피어의 5대 희극 중에 하나죠. 베니스상인의 샤일록은 아주 악질고리 대금업자로서 사람을 괴롭히는 쪽으로 나오는데 시대에 따라서 이제 내려오면서 이제 해석이 많이 달라졌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사람에 대한 얘기를 맞췄어요. 그래서 좀 색다르다고 할까요?
2: 신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공작 역할을 좀 맡아주십시오. 권위를 상징하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라서 선생님이 그 무게를 충분히 수행해 주시지 않을까.
3: 뭔데? 말해봐.
0: 글쎄요. 아, 만약 샤일록 나리가 친아버지가 아니라면 그럼
2: 선생님 그 공연을 하시느라고 많이는 아직까지는 참여 못하셨어요. 오시지 말라고 공연 끝내놓고 컨디션 조절하시고 대사 외워서 오시라고 하셨는데도 또 굳이 또 연습장에 오셔서 이제 어떻게든 책임을 지시려고 진짜 끝까지 노력을 하시죠. 늘 그러셨어요.
4: 대사는 못했어.
3: 너무 당연한 거 아니고.
1: 대사 못된 건 당연하지. 공연하라고 대사 못되지. 공연을 미리 외워놓고 공연하는 사람 어디 있어.
2: 선생님이 그 대본 토시 하나

0: 하나하나를 굉장히 존중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의미를 찾아내려고 하고 이런 성향이 있으셔서 얼마 전에도 자네가 이러한 악의를 끝까지 밀어붙이지는 않을 거라고 믿는데 악의라는 의 발음도 좀 어렵고 자칫하면 악의라고 들릴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이제 악의에 찬 태도를 끝까지 고집하지는 않을 거라고 믿네라는 식으로 제가 바꿔서 드렸어요. 네.
1: 어이 병대 맨슬론, 너 자꾸 이렇게 내 사랑 몰래 들어갈 거야?
2: 저는 무대 위에서 연기를 배워가고 있는 주홍이라고 합니다. 지금 1년 차입니다. 연극 내 프로젝트라는 게 있다. 청년 예술인들을 모아서 지원금도 주고 공연할 수 있는 기회까지 준다? 1,000명이 넘는 지원자들이 몰리게 됐고 30명 정도 이제 뽑히게 됐던 것 같습니다. 신구 선생님, 박근영 선생님께서 한 회차의 수익금을 기부를 해주셨고, 연극 무대에 첫 발을 디딘다는 것, 그리고 작업을 할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3: 근데 그 장학금도 역시 그런 일환이신 것 같아요.
4: 친구 장학금이 있어. 애들, 어려운 애들 도와주고. 굉장히 오래됐어.
3: 장학금을 받고 졸업한 지금 현업에 있는 배우분들도 계시고 하다고 들었는데 몇십 년 동안 계속 그걸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5: 안녕하세요. 유해진입니다. 친구 장학금이라는 거를 제가 도움을 받았었어요. 사실 처음에는 친구 선생님이 그런 기부를 해갖고 받는 그런 장학금인 줄 몰랐었고요. 근데 그 이름이 배우의 이름인지는 몰랐었어요. 그때 뭐좀 넉넉지 못해가지고 학교 생활이 좀 되게 어려웠을 텐데, 어려웠던 학교 시절을 선생님 도움으로 무사히 마쳐서 제가 지금까지 연기를 할수 있는 그럴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6: 아니, 그게 내가 그때 그거를 아주 소액인데, 나도 그때 장학금을 받았거든. 그때. 그래서 그 생각도 나고 그래서 좀 나같이 어려운 애가 있으면 좀 아주 소액이지만 좀 도움이 될수 있으면 그런 애들한테 해라. 그래서 조금은 내가 했지. 그거 가지고 이게 거기가 안 되지. 무슨 장학금. 이게 무슨 뭐 크게 도움이 됐겠어. 그때 모습이 좀 보태줬겠지.

0: 왜요?
1: 저기 제가 아드님이랑 통화를 한 것 같은데.
0: 아 그래서 어쩌라고?
1: 아니
2: 정신 잠깐 나가 있었을 때요.
0: 정신 나가 있었을 때가 더 행복.
2: 아니요, 전 지금이 더 행복합니다. 더.
3: 선생님은 일단 연기를 정말 너무나 사랑하시는 것 같고요. 무대에서 쓰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이 무대에 올라가고 싶어 하시는 그 마음을 저희 모두가 알아서 선생님은 아무도 못 말려요. 못 말려요. 선생님 에너지는 못 말려요.
4: 선생님 원체 연습을 많이 하시네. 그리고 리딩 날 대본이 이만해요. 이만한 걸 줬는데 이만해요. 백과사전이 와요, 대본이.
1: 저 벌써 긴장돼요.
0: 걱정하지 마라. 몇 달을 쉬지 않고 연습하지 않았어. 다 잘 돼.
5: 그 악리 할아버지라는 작품을 보러 갔을 때 보는 사람을
0: 갈 데 없어.
5: 약간 무장해제시키는 연기.
0: 걱정아, 마.
5: 이게 뭐 감탄을 한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빠져서 보게 되는 그런 연기였던 것 같아요. 네, 선생님의 연기는.
6: 선생님 사생팬을 하고 있는 네, 배우 이상윤이라고 합니다. 선생님하고 한 6년 전에 라스트 세션이라는 연극이었어요. 네. 이게 2인극이거든요. 작품 자체가 원체 어떤 토론으로 이끌어가는 작품이다 보니까
7: 대사 분량이 정말 많거든요. 그리고 이게 또 어떤 뭐 어떤 유신론, 무신론 사이의 어떤 논쟁이다 보니까 되게 학술적이고 어려운 단어들도 많고 해서
8: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늦었습니다.
0: 내가 83만 아니었어도 괜찮다고 했을 텐데
5: 어느 시점이 됐는데 친구 선생님이 갑자기 컨디션 난조가 딱 오신 거예요.
7: 네, 정신적으로 많이 스트레스를 받으시고 하니까 이제 경태가 혀가 잘 안 돌아간다, 미안하다 막.
8: 구강암이요. 이것 때문에 입천장을 드러냈어. 틀니처럼 보이는 이건
5: 프로이트 역이셨는데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자꾸 내 혀가 굳어간다는 말씀을 계속 하셨거든요. 첫 곡날. 근데 딱 시작을 했는데 정말 10분도 안 됐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여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큰일 났다. 아직 1시간 이상이 남았는데 어떻게든 내가 이렇게 끌고 가야겠다. 어떡하지? 한 30분 정도 지점에 화를 팍 내시는 부분이 있어요.
8: 거기에 대해 저는 절대 동의할 수 없습니다.
9: 당연히 그래야겠지. 안 그러면 선생님 믿음이 무너질 테니까. 예수 가르침 중에 한 가지라도 서질적인 게 있기는 하오.
5: 그래서 화를 팍 내시는데 갑자기 무슨 혈이 뚫린 것처럼 뻥 뚫린 거예요.
9: 우리 인간은 이 우주에서 자기 혼자라는 사실을 직시해야 하는데 다들 그만큼 성숙하지 못하니까 그 땅에 손을 어느 갔냐. 종교가 이 세상을 유치원으로 만들고 있어.
5: 발음이 막 딱딱딱 찍으면서 막 대사를 하시는 거거든요. 우와 하면서도 한편으로 이렇게 걱정을 시켜놓고 혼자 저렇게 하신다고?
10: 너무 캐릭터에 몰입한 나머지 그냥 스스로 그렇게 느끼셨던 상황이었고 아무 문제는 없으셨죠. 그래서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와 정말 대단하시다.
5: 아 대단하셨어요 그때 진짜.
11: 그 혹시 이거 다시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것도 있으세요?
0: 몇 개 있지. 근데 연극은 내가 해보고 싶은 작품을 다 해본 사람은 없을 거야. 자기가 선택해서. 왜냐하면 이거 자기 혼자 선택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여럿이 한꺼번에 같이 모여서 거기 뭐 음악도 들어와야 되고 무용도 들어와야 되고 그래서 한 꼭지점으로 그 지점이 맞춰져야 연극이 되는 건데 그 좋은 연극 거기가 쉽지가 않죠.
11: 해보고 싶으셨던 역할 있지 않으세요?
0: 많지. 리어도 못 해봤고 햄릿도 못 해봤고 근데 그게 인생 동안 그런 기회가 왔다가도 어떻게 놓쳐지게 되고 그때 놓치면 또 다시 오기가 어렵고 그런 것 같아. 너무 얘기 많이 했다 내가. 난 얘기할 게 없다고 생각했는데 인생을 돌아볼 때 스스로 자화자찬하고 싶은 순간이 있나요? 없어. 100년 후 거기서 들어갈 당신의 물건 고도 기다리며 포스터 아니면은 거기 그 중에 사진 하나

0: 되는 게 없네.
1: 아, 나도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 아, 그런 생각을 떨쳐버리려고 계속해서 다짐해 왔는데 말이야. 브라드밀, 정신 차려. 아직 최선을 다해본 건 아니잖아. 그러면서 계속 버텨왔는데 말이야. 아, 또 너구나.
0: 그래서
1: 다시 만나니 반갑다. 아, 나 아주 영 떠나버린 줄 알았어.
2: 고도를 기다리며를 봤어요. 선생님이 등장하셔서 대사 한마디를 딱 내뱉는 순간 제가 울컥했어요. 눈물이 갑자기 눈물이 나는 거예요.
3: 아마 우리나라에 연기한다는 사람들은 최소한 한 번씩은 다 가서 봤을 거고요.
4: 와, 이걸 어떻게 저렇게 표현하셨지 싶을 정도로
5: 잘했어, 아주 정말 잘했어. 고도가 그거야. 그렇게 연극을 만들어내는 거거든.
0: 숨 쉬는 것도 힘들어.
1: 그래, 네 말이 맞아. 우리 균형감각을 위해서 나무라도 대보자.
0: 나무?
1: 나무.

0: 네 차례야.
1: 하느님은 날 보고 계실까?
0: 눈을 감고 해야지.
1: 하느님, 절 불쌍히 여겨주세요.
0: 아, 그럼 나는
1: 접니다. 저예요. 절 불쌍히 여겨주세요.
0: 천천히.
2: 저는 아주 상당히 긴장을 하고 있었죠. 원케어하는 거는 상당히 위험한 일이죠. 저도 처음엔 대뜸 들어서면서부터 원케어 꼭 해야겠다는 건 아닌데 그렇게 그냥 약속처럼 됐어요. 둘이 분향실에 앉아있거든요. 가끔가다 대사가 서로 삐끗하면 앞서서 또 그 포인트를 짚어주시기도 하고 또 선생님이 또 그러시면 또 내가 또 그러기도 하고 서로 이게 잘 맞았죠.
3: 흥부 박근영 선생님의 고도를 기다리며의 가장 큰 특징은 보면서 관객들이 계속해서 웃습니다.
0: 고고, 아, 너 좀 이랬지 맞자고도 좀 쳐줘야 되는 거 아니냐?
1: 어, 그거 아주 대단하고 멋진 얘기인데.
3: 이렇게까지 관객들이 웃으면서 볼 수 있는 고도가 있었나? 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게 오경태 연출의 처음 그 연출 의도이기도 했고요.
4: 그 두 분이 수십 년을 연기를 하시면서 이제 쌓아온 그런 공력, 내공, 그런 시간의 힘이 이렇게 붙어서 선생님들이 너무 즐겁게 무대 위에 놓으시면서 하시니까 그 메시지가 너무 잘 전달이 됐던 것 같고요.
0: 덕분에 시간 잘 보냈다.
1: 어차피 시간이야 흐르는 거니까.
0: 그래도 시간은 느리게 흘렀을걸?
1: 아, 이제 뭘 하지?
0: 글쎄.
1: 가자.
0: 고, 안 돼.
1: 왜?
0: 고도를 기다려야지.
1: 아, 그렇지.

0: 사물백혜트의 고도를 기다리며 10만 명이 넘게 봤다? 제 생각에는 아마 사물백혜트의 나라에서도 그런 공연은 없었을 것 같아요.
1: 두 분들도 아마 불태우지 않으셨나. 60년, 70년 동안 연기하신 모든 에너지를 고도 때 불태우지 않으셨나.
2: 근데 이제 저희가 지방 공연 거의 끝나갈 투어의 마지막 무렵에 사모님이 세상을 떠나셨는데 선생님이 너무 당연하게 또 공연을 하시겠다고 새벽에 발인을 하고 선생님 댁에서 한 2시간 정도 주무시고 공연을 너무 평소처럼 하셨고 선생님이 많이 사랑하시고 애정하시는데 떠나 보내시는 날 무대에 섰다. 그 의미가 뭘지 저도 참... 네.
3: 차라리 다행이다 싶었대요. 화, 수, 목 마치고 하루 쉬었다가 금요일 날 지방 공연 가면 되니까 그래도 이 사람이 그걸 도와줬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셨다는 얘기도 장례식에서 다들 와, 진짜 이분 뭐지? 저거를 어떻게 저렇게 생각하시지? 하면서 막 아버지인가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도 공연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시길래 진짜 이분한테 도대체 무대는 뭐지?
4: 아니 공연은 나 개인의 일상 생활하고는 관계없잖아요. 관계하고 공연하고 약속해놓은 거니까 그냥 개인 사정은 개입할 수가 없지. 갑자기 카드에 그래서 잡을 수도 없고 아 이렇게 사는가 보다 싶어서
5: 마지막 공연의 날이 왔어요. 모든 일은 마지막 끝맺음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쪽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 자 우리는 언제나 처음처럼 가자!
6: 파이팅! 네! 모두를 기다려야지! 고도! 고도! 고도! 파이팅!
7: 이날이 온다!
4: 내 인생 그게 말려내 박근영 씨가 잘하셨고 합입 잘 맞았어. 다른 사람하고 했으면 그런 맛이 안 났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 그게 나는 나도 인생 동안 연극하면서 처음 경험했던 그런 연극인데 전화가 매진됐다는 건 거의 연극사에 모르겠어요 난. 그 전에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도 자랑스럽죠.

0: 그동안 벨라데오 박사의 편지를 이 법정에서 남겨봐라. 모두 위대한 벨라데오 박사의 편지를 들었을 것이오.
1: 아, 괜찮으신 것 같은데? 뭔가 안 굳으셨는데?
2: 안토니오가 고증을 했죠.
0: 지금 좀 낫지?
1: 네, 지금 괜찮으신데?
0: 오가 된 그거보다
2: 도와줄 거요, 말 거요? 삼촌을 정당화하려 이야기를 끼워 맞추는 거요? 뭐 제가 하고 있는 게 투기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0: 안토니오, 여기 있는가?
2: 근데 사실 당신 내
0: 저런 사람이 참 안 됐네, 저런 사람이 안토니오, 여기 있는가? 전의 세상이, 전의 사정이 참으로 안 되네. 전의 사정이 참으로 안 되네. 전의 사정이 참으로 안 되네. 이 불쌍한 상인, 지금은 이 불쌍한 상인, 안토니오의 위약금, 살, 이 파운드를, 무슨 일이 있어도 받겠다고, 무슨 일이 있어도 받겠다고, 무슨 일이 있어도 받겠다고.
3: 네, 안녕하세요. 안토니오입니다.
4: 안토니오 여기 있습니다.
5: 선생님의 연기 철학이라고 하시면 선생님 화내실 것 같은데 연습은 실전처럼 실전은 연습처럼
0: 이거 좋은 말이에요. 그게 왜 그런 거니? 이걸 내일 바로 공연이다 생각하고 작업을 하면 긴장해서 좀 밀도 있게 연습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그리고 실제 공연에서는 연습처럼 하면은 공연이는 마찬가지 아니야. 나도 조용. 그를 내 앞에 세워라. 모두 조용. 내 권한으로 이 법정을 폐정할 수도 있다.
5: 어떻게 주훈이랑 한번 쭉.
0: 안토니오, 여기 있는가?
3: 예, 공장님.
0: 자네 사정이 참으로 안 됐네. 자주, 잡히실까, 또?
3: 잡히실까, 동정심.
0: 잡히실까?

0: 그것을 석 달 동안 그리고 안토니오가 번역을
1: 사. 그러니까 대답이 뭡니까?
2: 이토록 고통스러운 단어들을 본 적이 없습니다. 당신에게 처음 제 사랑을 전했을 때 제게 남은 건 깊이 죽고 안토니오에게 빚을 졌고 그중에 저를 위해 자기 몸을 저당 잡았습니다. 편지는 곧 제 친구의 몸이고 한 글자 한 글자가 피 흘리는 상처입니다.

0: 안토니오! 여기 있는가?
1: 다음 소원은 여기거든.

0: 자랑스러웠죠.
1: 나팔바지, 나팔바지 스며들며.
2: 모든 게 처음이었죠. 시작이었죠.
3: 그 누구도 따라갈 수 없을 것 같아요.
4: 저는 노라노 패션 디자이너입니다. 뭐 그 이상 뭐 말씀드릴 게 없네요.
5: 이어서 취미는 과학이 방송됩니다. 채널 돌리다 지친 당신, 이제 EBS로 오세요. 토요일 저녁 6시 35분 한국기행. 토요일 저녁 8시 10분 서장훈의 이웃집 백만장자. 토요일 밤 11시 5분 다이하기. (목소리) 일요일 오후 1시 30분 컨트롤러. 일요일 밤 9시 10분 시대 목격. 일요일 밤 11시 10분 신과 함께

0: 길을 만들어주시는 여러분들, 자기와의 싸움, 그리고 어떻게 보면 시선과의 싸움에서 끊임없이 투쟁하시는 여러분들을 오늘 응원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In the
1: quiet of the railway station. 그 한 명의 후원금이 없어서 한 명이 생명을 잃을 때도 있어요. 구호활동가들이 현장에서 매 순간 느끼고 있어요.
2: 남수단의 분쟁지역 아곡에서는 김명웅 활동가가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1: 여러분의 후원금이 바늘을 사고 항생제를 사서 외과의사의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2: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번호 080-860-9095.
1: 자기가 생전 모르는 사람을 위해 낸다는 것은 큰 결심이 필요하고 큰 결심이 필요한 돈은 큰 돈이에요. 후원

0: 현금이 없었다면 저 같은 사람이 그곳에 존재한다 할지라도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매달 내주시는 후원금은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1: 080-860-9095
2: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폭염. 나는 폭염과 맞서 싸우는 비밀요원 펭수. 자, 폭염에 대해 알려주지. 폭염은 열사병, 열경련 등을 유발하며 심하면 사망할 수도 있는 자연재난이다. 체감온도 33도 이상의 기온이 이틀 이상 지속되면 폭염주의보, 35도 이상이면 폭염경보. 폭염과의 사투, 나의 작전은 이렇다. 생존 전략 하나, TV나 라디오를 통해 수시로 기상상황을 파악할 것. 폭염이 발생한 날에는 가급적 야외활동을 자제한다. 생존 전략 2, 외출할 때는 가벼운 옷차림으로 체온을 낮추고 물을 자주 마실 것.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충분한 수분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생존 전략 3, 야외활동 중에는 근일에서 자주 휴식하며 건강상태를 체크할 것. 열사병 증상이 있다면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고 심하면 병원에서 진료를 받자.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천지차이. 폭염, 행동만이 살 길이다. 미션 컴플리트.

0: 아빠, 고개 조금만 숙여보세요.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1: 그래, 아들. 어버이날, 카네이션 대신 하늘을 선물했습니다.
2: 아, 더워.
3: 시원하게 먹는 스텔라 냉떡볶이. 쫄깃한 떡을 짜릿한 얼음 소스에. 매콤하고 새콤하게 시원하게 비벼 먹는 모두를 얼려버린 스텔라 냉떡볶이. 시원하게 즐기자. 허, 맛있어. 스텔라 떡볶이. 추워.
4: 아, 요즘에 영양제 같은 것도 좀 먹고 그러는데 진짜 문제는 중년이잖아요.
5: 네.
4: 이제 시야가. 아, 어느 순간 가까이 있는 게 안경 쓰면 잘 안 보입니다.
5: 와.
4: 라이크 노안이죠.
6: 노안 이슈.
7: 동지요.
6: 얼마 전에 합류했습니다.
4: 아, 그래요?
6: 얼마 안 됐어요.
8: 너무 충격적인 게 항상 이렇게 하시잖아요. 이렇게.
4: 아, 저는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8: 근데 이 느낌을 알았어요.
9: 근데 진짜 너무 무서운 게 저는 아직 30대고 이제 곧 40대가 되는데 40대 다 오시더라고요.
4: 아니, 100%.
9: 안 오신 분들 못 보니까 약간 두근두근 번지점프 기다리는 사람처럼.
4: 어느 날 갑자기 핸드폰을 딱 이렇게 보는데, 어?
9: 그러니까
4: 이렇게 돼. 점점 이렇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10: 언니 이제 시력 교정을 했잖아요.
4: 장수님 빼고는 다 안경 썼네. 그러니까.
10: 그때 시력 교정해서 검사 받을 때도 노안이 시작되고 있다. 그래서 할 때 그걸 보정해가지고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하면서 약간 마음이 좀 불편하긴 했죠. 노안이 왔구나.
4: 그래서 이 시야, 예, 이 눈, 이 눈 건강 이게 진짜 중요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6: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4: 그래서 진화생물학자한테 묻습니다. 인간에게 눈이란?
9: 인간에게 눈이란 모든 것이다.
4: 왜 이 말이 맞냐면 몸이 1,000냥이면 눈이 900냥이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게 보이는 게 중요하다는 건데 이렇게 시각이 중요한데 아직 취미는가학에서는 시각에 대해서 제대로 다뤄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9: 네. 우리의 정말 이 중요한 시각, 이 시각을 아주 잘 설명해 주실 전문가분을 또 제가 오늘 모셨습니다.
4: 좋습니다. 아, 나와주시죠.

0: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편하게 자리해주시고요. 자, 시청자 여러분께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카이스트 뇌인지과학과 김한모라고 합니다.
0: 아, 반갑습니다. 잠깐만, 시각을 얘기했으면 이제 안과 의사 선생님이 오셔야 되는데, 뇌인지과학이요?
1: 아, 실망시켜드려서 죄송합니다.
0: 아니, 저는... 실망한 건 아닙니다. 네. 실망한 건 아닌데, 아니, 궁금해가지고요.
1: 네, 저는 시각을 연구하고 있긴 한데, 네. 주로 뇌를 연구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본다라고, 그리고 어떤 얼굴이나 모양이나 이런 걸 인식을 하게 해주는 거는 우리 뇌기관이기 때문에, 시각을 연구하려면 반드시 뇌를 연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뇌를 연구하고 있고요. 한 가지 더, 커밍아웃 드릴 거는 제가 초파리의 시각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0: 아니 근데 왜 우리 시각 연구를 초파리로 하세요?
1: 저희 할머니가
0: 할머니? 네. 그러면 의문을 가질 수가 없잖아요. 할머니의 소원인데 그러면 잘하셨으면 해야지.
1: 저희 할머니가 똑같은 코멘트를
0: 아 그러세요? 아, 그렇죠.
1: 초파리가 시각을 연구하기에 장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빛이 눈으로 들어와서 그것들이 전기 신호로 바뀌고 그것들이 뇌로 들어가서 어떤 모양을 인지하고 그거에 대해서 반응하는 이런 원리는 초파리와 사람이 유사성이 클 거라고 생각을 해서 선행 연구의 의미에서 초파리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2: 미적분 하기 전에 쉬운 방정식부터 우리가 풀어보자.
1: 네.
0: 그래도 이제 인간보다는 초파리 뇌가 작으니까 좀 더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는데요. 빨리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파리의 뇌를 이해를 하면은 인간의 시각도 알 수 있다. 뭐 이 말씀이잖아요. 그죠?
1: 네, 맞습니다.
0: 근데 초파리하고 인간이 비교가 안 되잖아요. 같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1: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초파리는 아까 말씀드린 눈부터 사실은 구조가 다릅니다. 우리는 혼눈으로 렌즈 하나가 있는 형태로 네, 각각의 눈이 구성이 되어 있지만 네. 초파리는 겹눈 구조로 800개씩의 렌즈가 양쪽에
0: 800개요?
1: 네네, 800개 정도가
0: 다 달려 있는 거예요.
1: 네네네.
0: 근데 이제 SF 영화 같은 데 보면 곤충 시점으로 이제 딱 보면 이렇게 각져가지고 약간 폴리곤 느낌으로 해가지고 막 그 시야가 나오잖아요. 실제로도 그렇습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1: 영화나 미디어에서 나오는 초파리의 시각은 이렇게 렌즈가 여러 개가 있어서 세상을 여러 개를 이렇게 동시에 보는 그런 영상들이 많이 있는데요. 실제로 그렇지는 않고 사실은 800개의 렌즈가 각각의 다른 영역을 보고 있고 거기에 있는 빛을 모아서 뒤에 있는 망막에 조그만 화소에다가 하나하나씩 건네주는 거예요. 그래서 렌즈의 숫자는 화소 수를 결정해주는 거고
0: 화소 수. 그럼 화소가 800화소. 800개니까.
1: 네. 지금 여기 하늘과 숲과 땅이 있는데 이 정도 해상도로 초파리가 평소에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0: 아, 이렇게 보이는구나. 아, 그러니까 이 초파리의 시야가.
2: 격자처럼 그냥 하나의 세상을 보는 거네요. 많은 사람들이 방송 보고 오해 풀 것 같은데요.
0: 아, 풀죠.
2: 저도 약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0: 저도라니요? 지금 초파리 전문가분이?
2: 네? 전 초파리 냄새를 쪽에 좀.
0: 아, 시각은 이쪽이고 냄새는 이쪽이
3: 그 조그만 초파리를 그렇게 세세하게 나눠서 연구를 하는 거예요, 지금?
0: 아, 대단하네. 네.
1: 초파리 안에 무궁무진한 세계가 있습니다.
2: 근데 어떻게 생각해보면 근본적으로 우리도 그 눈이 두 개가 있다고 두 개의 세계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의 통합된 세계를 보는 것처럼 눈이 몇백 개 있어도 결국은 그렇겠네. 하나의 파노라믹한 뷰를 보는 그렇겠어요. 거는 근본적으로는 마찬가지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1: 네, 그런데 저희는 이제 둘 다 앞을 보고 있으니까 두 개 겹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겹치는 걸 통해서 사실은 우리가 물체의 거리를 감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초파리 같은 경우에는 겹눈 하나가 5도 정도를 바라보고 겹눈이 타일 형태로 이렇게 공면에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뒤에까지 봅니다. 그래서 330도 정도 뒤에 목 쪽에 30도 정도 빼고 전체를 다 보는 그런 시각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0: 330도면 다 보는 거네.
2: 그래서 잡기가 힘들구나.
0: 근데 시야각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요, 화질이 너무 안 좋아요.
2: 픽셀 수가.
0: 네. 그렇게 화질이 안 좋은데도 어떻게 그렇게 파리채가 빨리 다가오는지 알고 싹 기가 막히게 피하는지.
1: 브레인을 열고, 초파리 시각 뉴런들이 어떤 모양에 반응하나, 이런 걸 테스트를 해보는데요. 네. 그러면은 파리채에 반응하는 녀석들이 유난히 많습니다. 그래서 파리채를 피하는 뉴런들이 굉장히 잘 발달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반응하는 속도. 그것도 엄청납니다. 예, 우리 눈에 비해서는 한 5배 정도 빠릅니다.
3: 아, 그러면은 신경세포 같은 경우에는 훨씬 많나요? 어때요?
1: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 비율이 30% 정도로 알려져 있고요. 초파리 60%는 굉장히 높은 수치고요. 초파리가 그만큼 시각적이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초파리 머리를 열어서 뇌를 꺼내보면 세포가 한 15만 개 좀 안 되게, 뭐 보통 한 13만 개 정도 세포가 있는데, 그 중에서 3분의 2가 실은 눈이랑 뇌 중간 부분을 연결해주는 부분이.
0: 그쪽으로 완전히 그냥 다 쏠려있네. 네,
2: 시신경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세포들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3: 3분의 2요?
1: 네, 맞습니다. 눈에서부터 날개까지, 눈에서부터 다리까지.
0: 전달이 빨리 돼요.
1: 예, 예, 그 전달 거리가 짧습니다. 사람 같은 경우에는 제가 데프콘 얼굴을 인식하는 데까지 한 10단계 정도를 거친다고 하면은 초파리 같은 경우에는 잘하면 한 6, 7단계 이 정도면 진행되고 그 녀석들이 지나가는 속도도 굉장히 빠릅니다.
0: 네, 이 초파리 뇌는 오로지 시각 전용으로 많은 퍼센테이지가 그쪽으로 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2: 그게 우리 같은 다른 생물이랑 비교했을 때 좀 많은 편 아닌가요?
1: 네,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0: 많은 편이겠죠.
1: 네.
0: 그럼 이 먹이 같은 것도 봐서 가는 걸까요? 뭘 잘 보는 걸까요?
1: 저희가 연구한 유런 중에 세포 중에 하나는 막대가 까만 막대를 이렇게 움직이면은
0: 까만 막대요?
1: 네, 까만 막대. 까만 막대를 왔다 갔다 하면은 그거에 아주 강하게 반응을 합니다. 나는 초파리를 앞에 두고 나는 초파리 앞에다가 막대를 왔다 갔다 하면은 초파리 그걸 계속 따라갑니다. 그래서 그거를 초파리 하는 사람들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은 나무를 따라가는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0: 따라간다?
1: 네, 네. 운동적으로.
0: 이렇게 지금 나무를 보내? 뭐가? 그죠? 이 형광색으로 빛나는 게 이게 나무 아닙니까?
1: 네, 맞습니다.
0: 게임하면 같네요. 약간 팔굽게임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에요.
1: 네,
0: 옛날
1: 맞습니다.
0: 레트로 게임. 네.
1: 자연 상태에서는 나무가 많이 있을 거고 네. 나무가 있는 그런 어두운 막대, 수직 막대를 찾아가면은 그 아래 뭐가 있을까요?
0: 뭐가 먹을 게 있다.
1: 그죠, 그죠. 과일이 있고 먹을 것도 있고 거기다 알도 나서 번식도 합니다. 그러니까 초파리한테는 최적의 장소인 거죠. 그래서 강한 이 수직 막대 이끌림 반응을 하는데 그것을 반응하는 그 세포가 브레인을 뇌를 열고 들어가면은 거기 있고요.
2: 저희가 잘 못 보는 것들을 초파리가 또 잘 보는 게 있나요?
1: 짝짓기 상대를 인식하는 세포도 많이 있습니다.
0: 짝짓기 상대를 인식할 세포가
4: 시각으로 보고 암컷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눈으로?
1: 암컷을 구별하지는 못하는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이제 고만한 사이즈의 자기 동력 같은 종의 초파리인지 아닌지 그거 구별하려면은 가로를 이렇게 움직이는 점을 인식하는 게 필요한데 그걸 담당하는 세포들이 꽤 많이 발견이 됩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우리랑 다른 점은 우리가 못 보는 빛을 보기도 하고 보는 빛을 못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빨간색은 잘 못 보고요.
3: 네. 우리 보는 파장이 옮겨가 있네요.
2: 저희보다 또 짧은 쪽으로.
3: 짧은 쪽으로 옮겨가 있네요.
1: 네네.
3: 그러면은 파리채를 빨간색으로 만들어가지고
5: 원래 빨간색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그래서
2: 맞네. 그래서 빨간색이에요?
0: 이거 파란색이고 빨간색이고
2: 근데 이거 맞는 부분은 빨간색이잖아요.
0: 그래서 그런 거예요?
1: 파리채 같은 경우에 빨간색을 못 보는 게 아니고 빨간색에서 반사되는 빨간색을 못 보기 때문에 검은색으로 보입니다.
3: 형체는 보이고
2: 색깔을 네.
0: 그래서 형체는 보인다. 뭐가 다가오는 걸 안다라는 그런 얘기죠.
3: 저는 자외선처럼 아예 못 보는 건 줄 알았어요.
1: 자외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색깔에 따라서 녀석들이 이끌린 반응이 있고 자외선은 빛이 있으면은 아주 그쪽으로 몰려가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캠핑할 때 이 곤충들 잡는 트랩 있잖아요.
2: 푸른색 막 보라색 푸른색 빛나는.
1: 맞아요. 그게 파란색인데 거기에 자외선도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곤충들이 꽃에서 먹이를 찾기 때문에 꽃이 적외선을 다 많이 반사해서 섭식 활동을 잘 할 수 있는 좋은 그런 정보가 자외선으로 오기 때문에
2: 꽃의 자외선을 많이 반사한다고요?
1: 네네. 그래서 곤충들이 전체적으로 자외선을 잘 보는 그런 본다. 시각을 발달한 것 같습니다.
0: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보자면 초파리는 800개의 겹눈을 가지고 있고 시각세포도 엄청 많고
1: 네.
0: 그리고 인간은 못 보는 자외선도 본다. 그죠?
1: 그렇죠.
0: 그렇다면 이제 인간의 눈은 어떤지 이제 인간의 눈을 좀
1: 우리 시각은 이제 그 눈에서 뇌로 가는 이제 화소 수를 말씀드리면 네네. 한 100만 화소 정도
0: 100만 화소 엄청 깨끗한 거죠.
1: 예, 초파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800개 이 정도 되니까 초파리에 비하면 한 1000배 정도 더 높은 고해상도를 우리가 세상을 보고 있습니다.
0: 근데 이 인간의 눈은 왜 이렇게 해상도가 좋을까요?
1: 우리 뇌도 시각 뇌도 아까 30%니까 네. 사실은 초파리의 60%에 비하면은 사람의 30%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신경 세포들이 있고 프로세서가 말하자면 있는 거거든요. 네. 눈 구조 자체도 엄청나게 정교합니다. 정말 정말 좋은 카메라처럼 우리 눈은 제일 끝에 눈꺼풀이라는 아주 좋은 장치가 있고 그 안에 각막이 있어서 빛을 한 군데로 모으는 거죠. 그죠? 그 안에 홍채가 빛이 밝냐 어두냐에 따라서 조리개가 열리고 닫히면서 빛의 양을 조절하고요. 수정체를 통해서 모아져서 동공의 뒤에 있는 망막으로 투사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망막의 해상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거기에 있는 세포들이 서로 이렇게 굉장히 조밀하게 배치되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아주 고해상도로 세상을 볼 수 있는 겁니다.
2: 근데 진짜 센서라고 하는 표현이 정확한 게 예를 들면 우리 카메라 안에는
3: 다 있죠.
2: 빛을 받아서 결국은 전기 신호로 바꾸잖아요.
3: 그 조리개도 있고 다 있지.
2: 네, 그래서 우리가 본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 뇌에서 이 말하자면 정보를 처리해서 우리에게 이 시각적인 이미지를 제공해 주는 건 혹은 끊임없는 라이브 영상을 제공해 주는 건데 그러면 빛 신호가 전기 신호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일어난 장소가 결국 이 광수용체.
3: 광수용체?
2: 세포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3: 그래서 아, 광수용체라는 게 있어요?
2: 네.
3: 처음 들어봐요.
2: 그래서 광수용체란 말 자체가 빛을 수용하는 곳이잖아요.
3: 아, 빛을 수용하는 곳.
2: 네.
3: 그럼 광수용체가 제일 뒤쪽에 있는 겁니까? 아니면 제일 앞에, 제일 뒤쪽에 있는 거예요?
1: 망막에 있습니다.
3: 망막에 광수용체가 따로 있어요?
1: 네네네.
2: 그래서 거기에 이 광수용체 세포가 우리 크게 보통은 색깔을 구분할 수 있는 원추세포.
3: 들어봤어요. 원추세포. 네. 원추세포?
2: 네, 그 다음에 명암, 밝고 어두운 걸 구분할 수 있는 막대세포 혹은 간상세포라고 하는 두 종류의 광수용체 세포들이 있고요. 이 광수용체 세포들에서 빛신호가 전기신호로 전환이 되고 그래서 뇌로 전달이, 전기신호가 전달이 될 수 있습니다.
4: 간상세포도 이게 학교에서는 보통 명암이라 배우는데 실제로는 색을 보거든요, 얘가. 초록색을 봐요.
3: 그래요?
4: 네. 그래서 어두울 때 비상탈출구 조명이 초록색인 이유가 인간이 그걸 어두울 때 제일 잘 봐요. 다른 색이 눈에 안 들어.
3: 근데 그러면 반대로 뭐 약간 그 특정 색깔 못 보는 경우도 있잖아요. 사람 중에 특이하게.
4: 생맥이나 생
1: 그 광수용체에 이상이 생겨서 생명이 일어나는데 원추세포에 광수용체 단백질이 있는데 성염색체에 있거든요. 그런 생명이 남성들한테 많이 일어나는 이유가 X염색체, 그러니까 성염색체에 있는데 거기에서 변이가 일어나는 경우에 남성은 X염색체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돌연변이가 일어나면은 바로 생명으로
3: 광수용체 이상이다.
4: 제가 네. 알고 있는 색약 생명분이 8명 정도 있는데 다 남성이네요. 생각해 보니까.
3: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알게 됐네요. 와. 광수용체를 알다 보니까 이제 광수용체 조금 이상이 생기면 그렇게 또 생명이나 색약이 있을 수도 있다.
2: 막대 세포들이 조금 더 그 센스티비티 민감도가 높지 않나요?
1: 네, 맞습니다. 그래서 밤에 약한 빛을 볼 수 있게 해주는 게 간상 세포고요. 간상 세포들은 아주 넓게 분포가 되어 있어서 그래서 넓은 영역을 볼 수 있는 반면에 그 녀석들이 듬성듬성 묵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밤에 책을 읽거나 이런 건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원추세포는 밀집되어서 2 마이크론, 머리카락의 50분의 1의 조밀도로 서로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우리가 아주 미세한 것까지 볼 수 있는데 그 영역을 바로 중심화합니다.
3: 예. 예, 일단 종합해보면 초파리보다는 어쨌든 사람 눈이 훨씬 더 깨끗하고 선명하게 많이 볼 수 있다는 건데 근데 우리 사람의 눈 대신 좀 안 좋은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1: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보면은 제가 여기 계시는 모든 패널들 다 한 번에 보고 있는 것 같지만 네. 실제로는 눈을 계속 움직이면서 보고
3: 맞아,
1: 있습니다.
3: 맞아. 이렇게 뭐 이렇게 눈 움직여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제가 지금 교수님을 보고 있으면 이쪽은 안 보여요.
1: 네네.
3: 이쪽 우리 장 교수님 쪽은 형체만 보여요. 그냥.
1: 네네.
3: 덩어리만 보여. 덩어리.
1: 아 저보다 더
3: 덩어리가. 그러잖아요.
1: 네.
3: 그런 것처럼. 네,
1: 그래서 중심화로 볼 수 있는 영역이 얼마나 좁은지 테스트할 수 있는 영상 자료가 있어요.
3: 아 그렇습니까? 네. 왔다 갔다 해요 그냥 네. 막 무작위로.
1: 네 쉽지 않습니다.
3: 네, 쉽지 않겠네,
1: 한번
3: 진짜. 헷갈리지.
1: 카운팅 한번 해보시죠.
4: 잘 못 쓰겠는데.
2: 16 번인 것 같은데?
3: 16번. 네가 100% 16번. 16번이야.
6: 16번. 네.
1: 정확하시네요. 네.
3: 맞죠?
1: 16번 네. 맞습니다.
3: 예. 근데 갑자기 고릴라가 나왔어요. 이걸 알면 어떻게 되고요? 흰색 옷이 3명이고 검정이 2명이에요. 그리고 고릴라 한 명 지나갔고. 저는 그것만 봤어요. 네.

0: 근데 이걸 실제 실험을 해보면 고릴라가 지나가는 거를 인지하는 분이 50%밖에 안 됩니다.
1: 50%요?
0: 네네네.
2: 저는 못 봤어요.
3: 예. 듣고 알았어요. 예.
1: 야, 못 봤구나. 그러니까 제가 관찰 이거 해가지고 더 이걸 내가 많이 아, 그러니까 제작진들이 밖에 나가서 엄청나게 찍어온 거를 한순간이라도 프레임 단위로 보잖아요. 나. 이게 고리를 나 방금 본 거잖아요.
4: 중심화가 좀 더 커진 거 아닐까요? 예?
5: 근데 그게 어떻게 저를 보였어요? 난 안 보였는데.
1: 아, 보이지.
0: 이제 한 가지 더 트릭이 있는데 그거 보셨어요, 혹시?
1: 그러니까 두 명, 검은색이 두 명밖에 없어요.
0: 아, 그거 말고 뒤에 커튼 색깔을 보시면은
1: 빨간색.
0: 아, 빨간색이었는데 뒤에 어떤 색깔로 색깔이 바뀌었어요. 커튼 색깔이 오렌지 색깔로 주황색으로 바뀌었습니다.
1: 그랬나?
5: 몰랐어요, 이것도.
1: 오렌지는 몰랐어요. 이걸 알면 어떻게 된 거예요?
0: 상위 1% 될 것 같습니다.
1: 상위 1% 될 수 있었는데.
0: 더 넓은 시야에서 보면은 색깔이 바뀌는 게 굉장히 선명하게 보이는데 우리가 농구공의 움직임에 집중하면
5: 갑자기 바뀌었어.
1: 바뀌었어. 나는 고릴라까지만 봤어. 하지만 고릴라가 있다라는 것만 확인하는 것도 전 인류의 50%밖에 안 된다.
2: 탑 50에 드셨습니다.
1: 대단합니다. 그러면 이게 어쨌거나 지금 우리 인간의 시야각이 확실히 좀 좁다라는 거를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0: 네네. 그리고 마치 우리는 다 보고 있는 것 같지만 예. 실제로 우리가 집중해서 보고 있는 그것만 볼 수 있다. 그렇죠. 하는 걸 보여요.
1: 그래서 맞습니다. 항상 놓치고 있는 게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처럼. 네. 아, 그러면 초파리라면은 안 놓쳤을까요?
0: 초파리는 기본적으로 중심화가 없기 때문에 네. 모든 영역을 다 동일하게 계속 살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뭐 충돌물체나 나무나 점이나 이런 것들에 반응하는 멀티네. 녀석들이 있는데 그 녀석들이 뒤에서 반응하든 앞에서 반응하든 다 동시에 반응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1: 그러면 초파리였다면은 이 영상을 봤으면 얘는 싹 다 구별을 했거든요. 사람의 눈 구조랑 비슷한 동물이 또 있을까요?
2: 침팬지,
3: 보노보.
1: 네. 아, 그런 애들은 뭐 기본적으로 있는데 의외의 동물이요, 의외의 동물.
0: 네네. 네. 척추 동물은 다 기본적으로 혼눈 네. 가지고 있고 저희처럼 각막, 렌 수정체, 그다음에 망막이 있는 이런 구조 가지고 있고.
1: 우리 척사기들은 다 갖고 있는 거죠?
5: 척삭 동물만.
0: 아, 척삭 동물이요? 예. 예. 척삭 동물
1: 보죠. 아, 이거 알려드려야 되나?
0: 제가 생물학 전공이 아니라서 예.
1: 소리를 내는 두 개의 문과가 있어요. 문파가 있어요. 하나는 척삭, 척추가 싹 하고 서 있는. 예. 이 척추가 서 있는 척삭 동물 있고, 예. 그 다음은 이제 절취 동물. 절취 동물. 곤충류.
0: 곤충류.
1: 예, 매미가 쓰르쓰르 하듯이. 예. 예, 그런 거죠. 이게 다시 보기 보시면 돼요.
0: 네, 네. 예.
4: 척추 동물들은 기본적으로 다.
0: 혼연이고, 우리랑 비슷한 눈을 가지고 있고.
1: 다 갖고 있고, 척추는 다 갖고 있고.
0: 네, 척추 동물이 아닌 동물 중에서는 예. 연체 동물.
1: 연체 동물이요?
0: 예, 문어 같은 동물들이.
1: 그러네.
0: 우리랑 비슷한 카메라 형태의.
5: 진짜
0: 동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4: 소위 두 종류라고 말하는 오징어, 뭐 낙지 오징어, 이런 친구들이 우리랑 되게 비슷하게 생긴 눈을 가지고 있죠. 근데 또 의외의 제3의 우리처럼 카메라 눈을 가지고 있는 생물이 해파리예요.
1: 해파리가 눈이 있어요? 해파리가 눈이 있다고?
4: 해파리 중에서 상자 해파리라고 하는 해파리가
1: 상자 해파리 네모나프네요?
4: 몸이 진짜 박스 젤리피쉬라고 불러요. 근데 이 상자 해파리도 이 렌즈형의 그 카메라 눈을 진화시킨 그 제3의 생물이거든요.
0: 아, 근데 독립적으로 진화를 했어요?
4: 네, 독립적으로요. 네. 네. 우리 눈처럼 생긴 게 4개가 있어요. 누가 해파리에다가 인형 눈 붙여놓은 것처럼 눈이 달려있어요.
0: 네, 그리고 재밌는 눈 구조 중에 하나가 망막 구조가 굉장히 특이한데 고양이 눈.
1: 고양이요?
0: 사실 우리랑 굉장히 비슷한 눈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1: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생겼잖아요.
0: 네, 네. 고양이가 야행성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밤에 길고양이들 지나갈 때 보면은 눈이 반짝반짝대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네. 고양이의 망막 뒤에 뭐가 있냐면은 거울 같은 게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빛을 반사를 해요.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밤에 봐야 되니까 빛의 양이 적잖아요. 네. 그래서 한번 반사를 시켜서 망막을 한번 반대로 통과를 시키는
1: 거예요. 때리는구나.
0: 또 한번 더 흡수되니까 훨씬 더 민감하게 밤에 어두운 데서 어디서 위험한 동물들이 오는지 이런 걸 관찰할 수 있습니다.
1: 아니, 교수님, 근데 여전히 좀 궁금한 거는 왜 굳이 시각을 초파리 연구로 하시는지는 난 잘 이해가 안 돼요. 예, 왜 굳이?
0: 유전자 자체를 처음 동물에서 확인한 게 그게 초파리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유전자 연구를 포함해서 뭐 발생, 면역, 후각 이런 연구들이 굉장히 초파리에서 심도 있게 되면서 노벨상이 6개 나왔다고 그 정도로

0: 우리가 유전자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까 간상세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빛을 어느 정도까지 감지하는지 그런 거를 테스트하려면 유전자를 가지고 만지면은 조작을 하면은 제일 쉽거든요. 초파리가 그런 장점이 있어서 시각을 포함해서 다양한 뇌과학에서 초파리가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1: 초파리랑 인간의 눈이 같은 방식으로 이제 작동을 한다라는 거를 좀 몰랐을 거 아니에요.
2: 저희가 지금 김하문 교수님께서 초파리 연구의 중요한 이유가 유전자라고 하셨잖아요. 눈과 관련된 연구에서 나온 중요한 유전자가 아이리스라고 하는 유전자가 있거든요. 이거 이름 자체가 아이리스, 눈이 없는 유전자고 이 유전자가 망가지면 그러니까 초파리 눈이 제대로 발달하지 않습니다. 시각을 잃어버리게 되는
1: 아이리스가?
2: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의 유전자를 들여다봤더니 아이리스랑 상동 유전자, 조상님으로부터 물려받은 똑같은 유전자
1: 비슷하게 있다가
2: 있는데 그게 팍스6라고 하는 유전자가
1: 팍스6?
2: 네. 네. 근데 이 유전자가 예를 들면 생쥐에서 망가지면 계속 눈이 제대로 발달 안 해요.
3: 팍스6. 발달을 안 하는 거예요? 아니면 안 보이는 거예요?
2: 그러니까 발달을 제대로 못하니까 눈이
4: 퇴화가 돼버리는 거죠.
2: 눈의 기능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유전자가 우리에게는 팍스6가 있고 그다음에 초파리에서 아이리스가 발견했는데 결국 뿌리가 같은 유전자인 거예요. 그 말인즉슨 이 예전에 우리 인간, 초파리, 꼬마선충 모두 포함한 그 옛날 조상이 이 팍스6라고 하는 유전자의 그 조상 유전자를 가지고 있었고 물려받았다는 뜻인데요. 이게 더 충격적이었던 거는 초파리의 다리에다가 생쥐의 팍스6 유전자를 넣어줘서 초파리 다리에서 켜준 거예요.
1: 그때
2: 눈이 생겨요. 다리에.
4: 초파리 쪽이랑 인간이랑 약간 상통하는 게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하네.
2: 무슨 눈이 달렸을까요?
5: 초파리 눈이 생긴 거예요. 생쥐 눈이든 사람 눈은 아닐 거 아니에요.
4: 혼눈.
2: 혼눈이었을 거예요. 겹눈이었을 거예요.
4: 혼눈이죠, 혼눈.
2: 근데 초파리 눈이 달려요. 그러니까 팍스6나 아이리스 유전자가 하는 역할은 여기에 눈을 만들어 라고 하는 어떤 지시자로서의 감독관 같은 역할이고
4: 눈이
2: 거기서 일을 하는 유전자들은 눈을 만드는 유전자들이니까 나머지 그 유전자들은 초파리 유전자를 가지고 만드니까 초파리 눈이 만들어지는 거죠.
1: 그러니까 이 초파리 연구하시는 분들이 아주
3: 신기하다.
1: 신이 났네. 신이 났어.
2: 그래서 이게 의미하는 바는 이 유전자가 공동조상으로부터 온 것이고 이 시각과 관련된 무엇인가를 만들고 있었을 것이다. 아주 원시적인 시각기관으로부터 우리의 조상 계통은 이런 카메라형의 눈을 진화시켰고 초파리 같은 절지동물들은 겹눈을 발달시킨 거지만 출발점은 같기 때문에 초파리 눈을 연구한다면 근본적인 시각에 대한 현상은 우리 인간에게도 해당할 것이다.
1: 그러면은 그 시각에 관한 연구는 초파리로만 하셨습니까? 아니면 다른 동물들도 좀 있는지. 예.
0: 미국의 후벨 앤 위저리라는 두 분 교수님이 팀을 이뤄서 1960년대부터 80년대까지 굉장히 왕성하게 고양이 시각 연구를 하셨는데요. 그중에 이제 재밌는 연구는 고양이가 태어나자마자 눈을 가립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뇌가 어떻게 발달되는지 확인을 했는데 눈 구조는
1: 한쪽 가렸는데
0: 네네 눈 구조는 거의 그 변화가 없었어요. 그냥 정상적으로 자랐는데 눈에서 들어온 신호가 중간에 시상을 거쳐서 이 뇌로 요 뒤쪽에서 들어가거든요. 이쪽을 보니까 왼쪽 눈을 가려줬더니 가린 눈에서 들어오는 신호가 완전히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른 눈을 튀어줘도 그 눈은 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런 현상을 찾아서 특정한 시기, 이제 저희 뭐 크리티컬 피리어드, 결정적 시기라고 하는데 그때 눈이 발달되고 그 뇌가 발달되는데 적절한 자극이 주어지는 게 필수적이다.
1: 그래야 발달할 수 있다.
3: 그게 어린 시절이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고양이는 태어나고 얼마 안 돼서. 그러면 사람 같은 경우에도 아예 눈이 안 보이게 가리면은 똑같은 현상이 발생할까요? 사람도?
0: 네네.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어떤 동물은 다 그렇겠죠?
0: 네네. 네. 선천적으로 백내장을 가지고 있어서 여기 수정체가 빛을 잘 통과시키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고양이 실험처럼 눈이 신경 회로가 잘 발달하지 않아서 그쪽 눈으로 잘 못 보게 되는 현상이 있는데 그게 이제 약시죠.
1: 약시.
0: 예. 그래서 담당하는 시각 신경 회로도 퇴화가 돼서 아예 한쪽 눈으로만 보게 되는데 오히려 문제를 역으로 이용을 해서요. 이 정상적인 눈을 하루에 몇 시간씩 이렇게 가리거나 이런 방식으로 약시를 보완을 합니다. 그러면은 약시가 있는 눈으로도 계속 보게 되기 때문에 신경이 정상적으로 발달해서 균등하게 보게 되고 약시가 보완이 되는

0: 그런 치료법이 실제로
1: 그래요?
0: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2: 본다는 게 정말로 참 중요하고 특히나 이 뇌 발달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것 같은데 인간의 눈이 인간답게 진화하는 데에도 좀 영향을 미쳤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0: 사람은 어떤 시각세포가 제일 많이 발달돼 있을까요?
3: 색 아닐까요? 아니지.
2: 사람은 역시나 사람을 보는
3: 그러니까,
2: 시각.
3: 그러니까 저도 네. 사회성과 관련된 네. 걸 같은데.
0: 네 맞습니다.
2: 내 스타일.
0: 네. 그래서 그거를 얼굴 패치라고 하는데.
2: 얼굴 패치요?
0: 예. 근데 그게 하나가 아니라 사람한테는 거의 10개 정도가 발견이 되어 있습니다. 아. 예. 그래서 사람한테서 더 특별하게 발달한 그런 시각 구조가 얼굴 패치 영역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글을 읽는 거 있잖아요. 문자라는 네. 건 사실은 5000년 전에 발달했잖아요. 그래서 사실 진화가 따라갈 여지가 없었잖아요. 네. 그러면은 뇌에 글자를 읽는 영역은 진화적으로 주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2: 맞네요.
0: 그래서 페이스 패치 중에 한 영역이 글을 읽을 때 활성화되어 있는 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문맹인 사람들은 그 영역이 활성화가 안 되는데 그분들이 글을 배우게 되면은 그 순간부터 얼굴을 인식하는 세포들이 글자를 읽는 기능으로 뇌 기능을 빌려주게 됩니다.
4: 야, 뇌도 기능끼리 서로 비슷하다 아니면 필요하다 하면은 서로 이용을 하네요.
3: 아니 문자랑 얼굴이랑 어떤 관련이 있을까?
0: 얼굴을 감지하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사실은 사람마다 얼굴이 다 다르고 개체 수도 다양하고 우리 시각에서 가장 고도로 발달돼서 다양한 글자들을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이 바로 얼굴 세포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2: 자, 그럼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눈으로 들어와요, 빛이. 네, 뇌로는 못 갑니다, 빛이. 눈으로 들어온 빛이 어떻게 뇌로 가는지.
5: 도파민 수용체는 도파민이 붙으면 자극을 줬고 후각은 또 후각의 그 수용체에 뭐가 붙으면 그걸 인식했고 미각도 그렇고 똑같이 빛이 들어오면 이 광수용체라는 곳에 빛이 닿는 순간 레티날이라고 부르는 꺾여져 있는 구조의 분자가 있는데 얘가 휙 펴져요, 반듯하게. 펴지면서 이제 소모가 되고 그러면서 이제 주변에 있던 단백질의 구조가 연쇄적으로 바뀌면 그게 이제 전기 자극을 만들게 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보는 순간에도 진짜 눈에서는 엄청난 속도로 이 물질이 펴졌다가 또 에너지 소모해서 다시 복구됐다가 화학 반응이 끝도 없이 일어나고 있어요. 사소한 빛이 들어오는 것만으로도 인식하는 모든 과정이 이거죠.
2: 어쨌든 전기 신호를 받는 거예요, 뇌가?
0: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광수용체 세포가 전기 신호를 만들어서 그거를 뇌 안으로 전달을 하면은 네. 저희 뇌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각 정보를 처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2: 그러니까 이게 일단 빛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본 게 다 전기 신호로 뇌에 들어간다.
0: 네, 맞습니다.
2: 그런 얘기죠. 네. 그럼 눈으로 빛을 봤어요. 그 빛을 이제 전기 신호로 뇌에다 전달을 했어. 네. 여기까지는 이제 아셨을 겁니다. 그럼 그 전기 신호를 우리 뇌가 이제 어떻게 인식을 해가지고 세상을 보냐. 이거를 이제 설명을 해야 되거든요.
0: 100만 개 정도의 케이블이 네. 이 조그만 점들을 감지를 해서 뇌에다 전달을 하고요. 제일 1단계로 하는 거는 선을 감지하는 겁니다.
4: 선이요?
0: 예. 각각의 화소마다 거기에 어떤 선이 있는지, 어느 방향으로 있는지 그런 세포들이 저희 뇌의 시각 구조에 1단계로 배치되어 있고요. 어떤 특정 모양이 삼각형, 동그라미, 움푹 들어간 것과 뾰족 나온 그런 국면에 반응하는 세포들이 그 다음 단계에 있고요. 그걸 쭉 따라가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얼굴 패치 세포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위쪽으로 가면은 그러면 움직임에 반응하는 세포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2: 움직임에 반응하는 세포.
0: 네. 공이라면 공, 아니면 자전거 바퀴, 그러니까 돌아가는 방식이나 이런 독특한 움직임 방식에 각각 반응하는 세포들이 다 발견이 되고요. 움직임과 조합돼서 점에 반응하는데 그 정보들이 눈에서 뇌로 전달이 됩니다. 공이 날아오면은 그 공이 윤곽이 이렇게 빨리 커지는 거를 움직임을 감지를 해서 빠른 행동 반응이 가능하게 됩니다.
2: 움직임과 운동세포까지.
4: 우리 보통 운동시력이라고 그러잖아요. 야구선수들 이게 공 친다라든지 아니면 운동할 때 되게 빠르게 반응하는 그런 것들도 다 그런 능력들 때문에 훈련하면서 키워진 거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0: 네, 훈련이 필요하고 얼굴을 감지하는 요 뇌 영역은 속도가 굉장히 느립니다. 단계도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훨씬 더 오래 걸리기 때문에 움직임을 감지하는 영역은 해상도도 낮게 재빠르게 아주 짧은 단계로 계산하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초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2: 그렇죠. 움직임이라든가 뭐가 날라오면 빨리 피해야 되니까 그런 거에 있어서는 더 판단을 빨리 해야 되니까요.
3: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보면 눈으로는 그냥 빛 광자들이 막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광자들이 쫙 깔려있는 그 광수용체 타타타닥 터뜨리면서 어떤 건

0: 켜졌다가 꺼졌다가 할 텐데, 그래서 처음에는 이 윤곽을 통해서 윤곽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 면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 아마 더 상위 레벨에서 얼굴이라고 하는 것을 파악할 것이고, 또 한쪽에서는 그 얼굴이 이렇게 움직인다는 것을 파악해서 우리가 본다라고 했을 때 단순하게 빛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장홍재 교수님이 끄덕거리는 걸 본다라고 하는 더 높은 차원의 시각적 해석이 가능하다고 보면 되는 거죠.
1: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점선면으로 이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복잡한 패턴을 감지하는 게 저희 스마트폰 사용하면은 얼굴 인식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예. 지금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우리 뇌와 거의 유사한 방식으로 이 실제 얼굴 인식도 하고 외부 사물을 특히나 영상을 분석할 때는 이 합성목 식용막이 굉장히 효과적으로
2: 점선면. 근데 이런 거를 참 어떻게 알아내는지 참 신기하기는 합니다. 이것도 다 조파리 연구로 나온 건가요?
1: 1958년에 아까 말씀드린 고양이 눈을 못 보게 해서 실험을 하신
2: 고양이 실험으로.
1: 후벌은 위젤이 점, 선, 면에 반응하는 그 연구에 아주 중요한 연구를 하셨습니다.
2: 결국 중요한 건 고양이로 다 알아내는 거죠? 그죠? 그러면 초파리 연구로는 시각에 대한 어떤 걸 알아냈을까요?
1: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심화가 있어서 아주 좁은 영역을 볼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좁은 영역을 보기 때문에 우리가 얼굴을 볼 때도 그렇고 계속해서 눈을 움직입니다.
0: 아, 스캐닝 하는 거예요, 그럼?
1: 그래서 눈을 계속 스캐닝하면서 이렇게 작은 조각 사진들을 찍어서 그것을 이어붙이는 형태로 우리가 전체를 보고 있는 거거든요.
2: 아, 눈이 계속 움직인다고요? 또 가만히
3: 안
2: 있는데.
3: 보는 것 같은데.
1: 의도적으로 우리가 어떤 한 곳을 바라보면은 고정을 시킬 수는 있습니다.
2: 하지만
1: 근데
2: 평소에는.
1: 평소에 우리가 눈을 움직이는 횟수를 측정해 보면은 1초에 2번, 3번 꼴로 계속해서
2: 그렇게요?
1: 움직인다.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실험을 준비했습니다. 예, 그래서 거울을 제가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거울을 가까이 놓고요. 충분히 가까이 얼굴이 전체가 다 보일 정도로
2: 가까이 놓고. 가까이 놓으면 얼굴 다안 들어가요.
4: 부담스러운데요.
1: 고개는 그대로 전방을 응시하시고요. 눈만 움직이면서 더 가까이 봐야 됩니다. 이 거울에 얼굴 전체가 들어오게 하면서 왼쪽 귀랑 오른쪽 귀를 왔다 갔다 하시면 혹시 눈 움직임이 보이시나요?
2: 안
1: 보이죠. 그러면은 두 분이서 한번 서로 한번 해보세요. 항성님이 하시고 항성님이 하시고
2: 해봐요.
1: 정재 교수님이
2: 해봐요. 움직였어.
4: 많이 움직여.
2: 오, 진짜 많이 움직이는데?
4: 해봐.
5: 와, 생각보다 많이 움직여. 전 살짝 움직일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데.
2: 눈동자가 이만큼씩 움직이네요.
1: 근데 이거를
2: 움직여요.
1: 우리 눈이 움직일 때 우리 눈에 투사되는 배경이 전체가 확 바뀌거든요. 근데 그게 계속 1초에 두세 번씩 왔다 갔다 생각을 하면은 엄청나게 불편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뇌가 그 중간중간에 흔들리는 영상을 다 삭제를 해냅니다.
2: 뇌가요? 편집을 한다고요?
1: 그래서 지금 한 실험이 우리 눈의 움직임을 볼 수 없는 이유가 왼쪽 귀에서 오른쪽 귀로 시선을 옮기는 그 순간이 사실은 삭제가 된 겁니다.
2: 진짜로요? 아, 그러니까 이거 안 움직이는 것 같긴 했어요.
6: 아니, 저도 안 움직였다니까요. 저는 그냥 계속 그대로 했는데 이걸 그럼 내가 너는 움직이고 있지 않아. 안심해라고 편집을 한다고요?
1: 눈에다가 손가락을 대고 이거 밀 수가 있거든요. 그 요걸 10번만 하시면은 멀미가 날 것처럼 어지럽습니다. 굉장히 심해요.
6: 어지러워? 벌써?
1: 눈알을 살짝 잡고 이렇게 미시면은 굉장히 어지럽습니다.
6: 잠은 빨리 오겠네.
4: 흔들려, 전체.
6: 아, 그래요?
1: 그런 현상이 있으니까 그거를 저희 뇌가 다 삭제를 하는데.
2: 이거 우리 인체가 컴퓨터네 영상 편집같이 다 해버리는 거 아니에요? 뇌가 편집한다.
1: 네, 맞습니다. 우리 눈이 움직이는 시간이 굉장히 빨리 움직이는데 이걸 단소화 안구 운동이라고 하는데요. 이 시간이 20분의 1초? 이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정확히
4: 빠르네요.
1: 그 시간에 맞춰가지고 시각 정보를 차단을 하고요. 그러니까 눈에서 들어오는 시각 정보가 전달이 안 되게 차단을 하고 무시하는 그런 기작이 있고요.
6: 계속 이러고 있는 거를 삭제를 시키고 본다 이런 식으로.
1: 정확합니다.
6: 약간 어지럽지 않게. 그죠?
1: 일단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이제 제가 초파리에서 정확히 이제 이게 똑같이 일어난다는 걸 찾아냈어요.
2: 그래요?
1: 이 녀석들이 나는 패턴을 보면은 이렇게 일직선으로 날다가 어느 순간에 방향을 확 틀거든요. 그때 초파리들도 어지러울 수 있잖아요. 그때 제가 날아다니는 초파리의 이 움직임을 감지하는 세포를 찍어서 레코딩을 했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초파리가 회전하는 20분의 1초 그 시간 동안 그 뉴로 세포가 억제가 되는 그 현상이 있었습니다.
2: 이 교수님이 실제로 발견하신 거예요?
1: 그렇죠. 비슷한 방식으로.

0: 조금 더 복잡하고 여러 단계에 걸쳐서 일어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1: 약간 손 떨림 보정 기능 같은 와. 느낌인데요?
2: 네, 손 떨림 보정이죠. 어, 진짜네. 눈떨방.
1: 눈떨방.
3: 어? 그러니까 눈떨방이죠. 어,
2: 눈떨방이래. 아,
3: 신기하네.
2: 야, 이게 뇌가 매 순간 편집을 하고 있다는 걸 아는 방법 같은 게 있나요?
0: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맹점 실험인데요.
4: 맹점.
0: 예. 네, 여기 왼쪽에 조그만 플러스 모양이 있고요. 오른쪽에 점이 있는데 왼쪽 눈을 가리시고 더하기 표시에다가 눈을 네. 시선을 고정하시고
4: 했어요.
0: 거리를 이렇게 가까이 했다가 뒤로 옮겼다가 하시면 어느 순간에
1: 아, 뭐예요? 사라졌어.
0: 오른쪽에 있는 점이 어? 사라지는 게 보이실 겁니다.
5: 어, 딱
4: 사라졌다. 깜빡깜빡거려요. 깜빡깜빡거려요.
3: 잘못된 것 같은데요?
4: 아니, 아니, 이게 사라졌다가 나타났다예요.
5: 어, 진짜 딱 그런 지점도.
4: 어, 왜 내 눈앞에 나타나? 사라졌다.
2: 그래요, 예. 네.
4: 사라졌다. 깜빡깜빡거려요.
3: 교수님, 제가 잘못하는지 모르겠는데.
1: 저는
3: 안 없어져요.
5: 맹점이 없는 거 아니야?
2: 저 지구인 맞아요? 다른 우주에서 왔죠.
3: 깐따삐아라고.
2: 깐따삐아.
0: 재밌는 거는, 네. 만약에 지금 이 화면에서는 배경이 흰색이잖아요?
2: 네.
0: 배경이 빨간색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동그라미가 사라지고 그게 빨간색으로 채워집니다.
2: 오! 네. 아, 진짜요?
0: 그래서 포토샵을 아주 현란하게 잘하고 있는 게 우리 뇌고요. 이제 그렇게 되는 이유는 맹점이 있잖아요.
2: 맹점.
0: 저희 망막에 간상세포, 온추세포들이 이렇게 깔려있고 그 녀석들이 케이블을 밖으로 보낸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케이블이 밖으로 나가려면은 거기에 구멍이 있어야 돼요. 그죠? 거기에는 원추세포나 간상세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를 못 보게 되는 거예요.
5: 인간이랑 무조건 있어야겠네요, 그 맹점이.
0: 네,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3: 교수님, 지금 다발이 뚫려있나 봐요.
1: 문어야. 문어예요.
4: 난 지금? 지금?
1: 문어예요?
4: 두 종류.
1: 문어는 뒤집혀 있어서 없어요.
4: 잠깐만, 이게 안 보인다라는 거죠?
5: 문어.
2: 지구인 아닌 것 같아요.
1: 오징어나 꼴뚜기나.
2: 아니, 왜 교수님이 초파리로 시각을 연구하는지 좀 이제 이해가 되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교수님도 그러면 초파리 뇌를 지금 연구하시잖아요. 그럼 새롭게 알게 된 뭔가도 있습니까?
0: 그래서 우리가 이 외부 사물을 볼 때 내 지금 상태에 따라서 내가 달리고 있는지 걷고 있는지 가만히 있는지 내가 지금 배가 고픈지 배가 고프면은 아무래도 음식 사진이 더 맞아, 눈에 띌 거 아니에요?
1: 계속 눈에서는 사진을 계속 끊임없이 찍어서 뇌한테 공급해주면 뇌는 계속 해석하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뇌가 어떤 상태에 있냐에 따라서 해석에 방식이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잖아요.
0: 네, 근데 그거를 우리 뇌나 아니면은 영장류 원숭이의 뇌에서 연구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2: 그렇죠.
0: 근데 초파리 같은 그런 작은 모델 동물들은 그걸 훨씬 더 심도 깊게 세포 한 땀 한 땀 거쳐가면서 연구를 할 수 있어서 빠른 속도로 더 많은 깊이 있는 정보를 뽑을 수 있는 게 초파리 같은 모델 동물의 장점이죠.
2: 같은 사진이나 같은 장면을 보고 다르게 다 판단하는 우리 인간들이 많잖아요.
4: 그렇죠.
2: 그런 것도 각자의 뇌의 어떤 개성이 다르기 때문인가요? 해석 방법이 다 다르기 때문이라고 보면 될까요?
0: 네. 학습의 결과일 수도 있고
2: 학습의 결과.
0: 관심이 있는 영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그래서 중심하에 어떤 영상을 찍을지 그거를 결정하는 영역은 본능을 담당하는 이런 뇌구조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1: 그러니까 지금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사랑에 빠졌을 때 막 명동 같은 수많은 인파 속에서 너만 보였어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실제로 뇌과학적으로 가능하다는 걸 초파리 연구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죠?
0: 네, 맞습니다.
2: 아니, 뇌가 시각 정보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그러면 이제 다 밝혀진 겁니까? 아직도 뭔가 남아있을까요?
0: 초파리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많이 밝혀졌다고 할 수 있는데요. 실제 이제 궁극적으로는 우리 뇌를 우리가 이해하고 싶은 건데 그러면 이제 가장 비슷한 동물이 원숭이 아니면은 조금 더 쳐주면은 이제 생쥐까지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데 그 녀석들 같은 경우에는 성까지는 좀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면은 어떻게 그 독특한 공면이나 공률에 반응하는 세포들이 생기는지
2: 아직은 그러니까, 좀 연구를 해야 되는군요.
0: 네네, 앞으로 갈 길이 멉니다.
2: 아직은 좀 밝혀지진 네. 않았다.
6: 우와, 시원하게 먹는 스텔라 냉떡볶이. 짜릿한 얼음 소스에 쫄깃한 떡을 시원하게 비벼 먹자. 와, 시원해. 스텔라 냉떡볶이.
2: 아까 20년간 초파리 뇌를 보면서 연구를 하셨다고 했는데 그럼 우리 교수님 연구의 목표, 궁극적인 질문은 뭡니까?
0: 저는 이제 관점이 어떻게 하면은 뇌를 기계의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느냐라는 게 핵심이고, 궁극적인 목적은 그걸 이해해서 그걸 가지고 기계를 만들면은 그러면 초파리처럼 보고 걷고 냄새 맡고 먹이 찾고 날고 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 수 그러니까 있지 않을까?
1: 똑똑한 기계, 인텔리전트 시스템을 만드시고 싶으신 거죠?
0: 네. 그래서 인공지능의 중요한 숙제 중에 하나가 피지컬 AI를 만드는
2: 거잖아요. 피지컬 인공지능이요?
0: 네. 피지컬 인공지능을 만드는 거잖아요. 말하자면은 초파리의 뇌 지도를 저희가 가지고 있으니까 그 뇌 지도를 다운로드 받아서 그 녀석한테 몸을 주고 그 녀석이 어떤 특정한 행동을 할 수 있는지 테스트를 하고 필요하면 초파리처럼 보고 듣고 감지하고 행동하는 에이전트를 만드는 게 저희 연구의 궁극적인 목표.
2: 인공지능 초파리 이렇게 약간 그럼 드론인데 초파리 뇌를 담은 드론. 네. 그래서 이렇게 알아서 이렇게 이동할 수 있는
0: 여러 가지 장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피지컬 인공지능 로봇을 구현한다 그러면은 굉장히 많은 계산이 필요한 그런 작업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초파리는 14만 개의 노드로 해내니까
3: 사실 효율적이고
0: 에너지 효율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 초파리 뇌를 연구하는 게 이제 인공지능의 에너지 문제나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초파리가 진짜 멋진 것 중에 하나가 드론은 다 프로펠러, 로터를 사용해서 하는데 초파리 같은 경우 곤충들은 이 플래핑 윙이잖아요. 그래서 생물들은 다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초파리가 나는 거 보면은 드론에 비해서 훨씬 이 회전 각도가 짧거든요. 날개를 사용하면 훨씬 더 효율적인, 더 아크로배틱한 그런 비행을 할 수 있는데 지금의 기술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비행 수단으로서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초파리가 어떻게 날개 움직임까지 만들어내는지 그런 연구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2: 검사 업체에서 굉장히 쫄깃할 것 같기도 하고
3: 그러니까요.
2: 저는 애초에 그냥 아예 초파리에다가 마이크로칩 같은 거를 달아가지고 그냥 그 초파리를 조종을 하면서 그걸 정보를 다 이렇게 무선으로 받을 수 있는 뭐 그런 기술이면 난리가 나겠구나라는
1: 그런 연구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2: 아, 벌써요? 네. 역시. 역시 나랑 통하네. 초파리는 진짜 연구 분야에서 노다지네요.
3: 기가 막히네요.
2: 그냥 마르지 않는 선물 같아요. 계속 뭐가 나오겠네, 진짜.
1: 따로 한번 해야 됩니다, 초파리. 네.
2: 어쨌건 초파리들은 성공하시는 거 꼭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동안 뇌에서 정말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다.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를 오늘 우리 교수님을 통해 가지고 너무 많이 느꼈습니다.
3: 진짜로.
2: 우리 교수님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또 많은 연구 부탁드리고 새롭게 업데이트된 소식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나와 주십시오.
0: 네,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다들 레이저 시술 받은 적 없습니까?
5: 저는 태어나서 한 번도 없어요. 실험할 때만 써보고 지금 안경을 벗었잖아요.
2: 아시겠죠?
1: 맞아요. 네.
2: 저 같은 경우는 피부과를 여배우들 다니는 데로 다니고.
3: 진짜요?
2: 그 레이저를 하는 거 있거든요.
7: 레이저 수술 얘기를 했지만 과학 실험할 때라든지 레이저가 되게 많이 쓰이거든요.
8: 세상에 없는 빛을 우리 인간이 만든 거예요.
2: 씩 하는 그 황산검 이런 거.
8: 근데 이거 다 거짓말입니다. 실제 이렇게 만들 수는 있습니다. 뭐 백문의 불여일견이라고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2: 가지고 오셨어요?
5: 깜짝이야.
2: 이게 레이저구나.
8: 우리나라는 드론 요격용 레이저 무기를 세계 최초로 국방 위책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자랑 좀 하자면 국내에서는 무조건 최초고요. 세계에서는 두세 번째 되는데
2: 탑3.
8: 우리께 훨씬 좋아요. 한번 사용하는데 드는 비용이 약 한 2천 원 정도라고.
2: 이야, 너무 싼데요, 가성비가. 인터넷에, 첨단 산업에, 피부도 지지고, 철판도 자르고. 레이저는 어떻게 이렇게 다양한 곳에서 쓰이는 걸까요?
9: 이어서 최후의 인류가 방송됩니다.
10: 민원 처리부터 발권 업무까지. 잠시도 쉴틈 없는 연구원.
11: Just a second, please, here, okay? Seoul Station to Terminal 2.
12: 관리마빈, 승하차빈.
10: 한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는 기관사와 정비사까지.
13: 사들어옵니다!
10: 승객들의 안전을 위해 구슬땀을 흘리는 사람들.
14: 보안정보내 후 제조리도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0: 내열성과 편의성이 뛰어난 실리콘 소재의 주방용품을 제조하는 이곳. 용기부터 조리 도구까지 다양한데요. 종일 이어지는 고된 반복 작업.
15: 머리도 아파요.
10: 쏟아지는 주문량을 맞추기 위해 잠시도 쉴 틈이 없는데요. 사람들의 편리함과 안전을 위해 구슬땀을 흘리는 이들을 만나봅니다.

0: 안 돼! 이리 줘! 야! 너 왜? 왜? 뭔데? 아.
1: 밥은 깨기, 인형 물어뜯기, 신발 장화 다 물어뜯기, 말 안 듣는 기분이지.

0: 선생님 정말 특별한 무궁화네.
1: 토종이 굉장히 영양가가 좋고 맛있어요.
2: 분만하고 있어가지고. 이거 짠. 소리 지를 때 최고 좋아요.
3: 우리만 먹고 땡치면 안 되잖아요. 씨를 잘 보존했다가 후손들한테도 물려주고 이렇게 해야지.
4: 토종이라는 것은 저는 뿔이라고 생각해요. 뿔이 없이는 모든 것을 행사를 할 수가 없어요.

0: 그거는 이건 살인이에요.
1: 아, この中に 183人の皆様が
2: 人道上というかもう人権問題ですね。

0: 그한 명의 후원금이 없어서 한 명이 생명을 잃을 때도 있어요. 구호 활동가들이 현장에서 매 순간 느끼고 있어요.
1: 남수단의 분쟁 지역 아곡에서는 김명웅 활동가가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0: 여러분의 후원금이 바늘을 사고 항생제를 사서 외과 의사의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1: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번호 080-860.

열쇠. 함께에는 큰 힘이 있습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갈 당신을 위해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이 있습니다.

0: 아, 엄마! 아니, 전화를 안 받으셔. 엄마?
1: 어느 날 어머니가 뇌경색으로 쓰러지셨습니다. 긴 간병의 시작이었습니다.
2: 디스크 파열입니다.
1: 아버지의 디스크 수술로 인한 입원과 아내의 갑작스런 손목 골절 사고 때도 누군가의 간병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뇌경색증이 악화된 어머니는 요양병원으로, 아버지는 고관절염에 전립선암 수술까지. 집보다 병원에 계신 날이 늘어났고 간병은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평소처럼 회사를 다니고 있고 사랑하는 가족과 소중한 추억을 쌓고 꾸준히 저축도 하고 있습니다. 간병, 미리 대비한 덕분에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3: 간병의 부담이 시작되기 전에 지금 대비하세요. 라이나생명, 새로 담는 간편건강보험. 종합병원이나 일반 의원은 물론 큰 수술 후 긴 시간 간병이 필요한 요양병원 입원 시에도 간병인 비용을 보장해드립니다. 나이 들면 피하기 힘든 백내장, 디스크, 스텐트 수술 등 다양한 질병 수술비를 수술 받을 때마다 보장해드리고, 수술 후 종합병원에 입원하시면 첫날부터 입원비도 지급해드립니다. 게다가 지병이 있거나 큰 병을 알았어도 간편심사 통과 시 가입 가능하고, 중간에 보장을 몇 번을 받아도 보험료 인상 없이 100세까지 보장해드립니다. 가입 나이도 최대 79세까지. 가족 간병 필요할 땐 이미 늦습니다. 내일 말고 오늘 전화주세요.
4: 1566-8202.
5: 공통특약으로 가입 후 1년 이내 50% 보장되며 보험 계약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 바랍니다.
6: 우리 엄마는 집에 없다. 아빠처럼 회사원도 아닌데 맨날 집에 없다. 엄마를 오래오래 못 봐서 엄마 얼굴도 까먹어버렸다. 열 번만 자면 돌아온다 했는데 엄마는 거짓말쟁이다. 엄마 보고 싶은데. 오늘 내 꿈에 놀라워 줄 거지?
3: 사랑하는 자녀의 그 자녀들까지도 가족 모두에게 부담이 되는 간병. 늦기 전에 대비하세요. 라이나 생명, 새로 담는 간편 건강보험. 요양병원, 일반 의원 등 병원 상관없이 입원 시 간병인 비용을 보장해드립니다. 나이 들면 겪게 되는 다양한 질병 수술비도 수술할 때마다 지급. 지병이 있거나 수술 이력이 있어도 간편 심사 통과 시 가입 가능.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 지금 전화주세요.
4: 1566-8202.
3: 상담 예약도 간편해졌습니다. QR코드를 한번 찍어보세요.
7: 우리 아빠는 집에 없다. 자꾸자꾸 계속 사라진다. 짐만 챙겨서 나가고 잠만 자다가 나가고. 많이 바쁘신 걸까? 그래도 내일 학교에는 꼭 왔으면 좋겠다. 아빠 와줄 거지?
3: 소중한 자녀의 그 자녀들까지도 가족 모두에게 부담이 되는 간병. 가족을 위해 대비하세요. 요양병원 포함하여 병원 상관없이 입원하시면 간병인 비용을 보장해드립니다. 백내장, 디스크 등 크고 작은 질병 수술비를 수술

0: 살 때마다 지급. 게다가 중간에 보험료 인상 없이 100세까지 보장. 최대 79세까지 가입 가능.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자, 손녀를 위해 지금 전화주세요.
1: 1566-8202
2: 공통특약으로 가입 후 1년 이내 50% 보장되며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 바랍니다.
3: 와우.
4: 크럼블을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크크크 치킨 바삭함의 끝판왕.
5: 바실링 60개 치킨 크크크.
6: 치킨 이름이 왜 이래?
7: 아, 더워.
8: 시원하게 먹는 스텔라 냉떡볶이. 쫄깃한 떡을 짜릿한 얼음 소스에 매콤하고 새콤하게 시원하게 비벼 먹는, 모두를 얼려버린 스텔라 냉떡볶이. 시원하게 즐기자. 허, 맛있어. 스텔라 떡볶이. 추워.
9: 5, 4, 3, 2, 1. 아르바이트 앞에 데콜라주.
10: History is going to bifurcate along two directions. One path is we stay on Earth forever, and then there will be some eventual extinction event. What I really want to achieve here is to make Mars seem possible.
11: 하늘에 뜬 별을 손끝으로 더듬던 고대부터.
12: We choose to go to the moon in this decade and do the other things, not because they are easy.
11: 냉전 시대의 우주 경쟁을 지나 오늘날 스타쉽에 이르기까지 인류는 언제나 우리가 속한 행성 지구 그 너머의 세계를 꿈꿔왔습니다.
13: How do we live off of the earth? This group of people got together and started having conferences about different biomes of the earth and how would we do this, and eventually there were drawings.
11: 30여 년 전 그 답을 찾고자 대담한 도전에 나선 이들이 있죠.
14: Yesterday, eight people were chosen to be pioneers for the rest of us. They are eight scientists who have agreed to become modern Adams and Eves.
15: In a real sense, it's a journey into another time, the future.
16: I take my last breaths of this atmosphere knowing that I will take breaths from a different atmosphere from all of you for 2 years.
17: Texas billionaire Edward Bass, a financial backer, said goodbye.
18: Bon voyage. Fly your spaceship well.
11: 과학, 철학, 생태, 그리고 어쩌면 신의 자리까지 시험한 역사상 가장 도전적인 과학 프로젝트. 달, 화성, 아니면 또 다른 행성으로 향하는 우주선일까요? 사실 이들이 들어간 곳은 지구에 지어진 인공행성, 바이오스피어 2입니다. 1987년 대범한 도전 정신과 과학기술로 무장한 인류는 사람이 살 수 있는 행성을 직접 창조해보기로 했습니다. 미국의 드넓은 사막 한가운데 강철과 유리로 된 지구를 짓기 시작했죠. 세계의 지구 창조 프로젝트를 주도한 건 미국의 두 남성, 예술가이자 시스템 이론가였던 존 앨런과 억만장자 에드워드 베스였습니다.
19: How we're going to live off world and what it's going to take to do it. And this is the closest thing we can do to simulate, okay, a human in the loop, right? So Biosphere 2 was built exactly for that reason, to see how humans live in the loop in a condensed, you know, biosphere. So
11: 수백 명에 이르는 과학자와 엔지니어, 기술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당대 최고의 과학기술을 총동원해 인공 밀폐 생태계를 건설했는데요. 크기가 무려 축구장 2개 반, 높이는 9층 건물에 달했죠. 6,500여 장의 유리창과 8만 6천여 개의 철골 구조대가 촘촘히 맞물리며 공기가 통하지 않는 견고한 철옹성이 탄생했습니다. 바닥에는 약 500톤의 스테인리스 강판을 깔아 지구의 토양과 완전한 분리를 시도했죠. 인공행성 안에는 열대 우림, 해양, 사바나, 가시덤불, 맹그로브 습지, 사막 등 지구 생태계가 순환하고 유지되는 데 필수적인 생물 군계를 재현해 넣었습니다. 그리고 닭, 염소, 돼지와 같은 가축을 비롯해 어류, 곤충 등 3,800여 종의 동식물을 인공행성의 구성원으로 초대했죠. 공기, 흙, 물, 불. 세상의 모든 원소를 담아 인간이 만든 두 번째 지구. 그들은 이곳을 바이오스피어 2라고 불렀습니다. 신화 속 태초의 낙원에 아담과 이브가 살았다면 인간이 창조한 두 번째 지구에는 누가 살았을까요?

0: So 2 years inside a closed system with seven other people, working face to face with the things that are producing your oxygen.
1: 지구 밖 미래를 향한 인류의 오랜 염원을 담아 인간의 손으로 다시 써내려간 창세기. 지구를 통째로 축소한 밀폐 생태계에서 살아보겠다고 과감한 도전장을 내민 이들은 남자 넷, 여자 넷, 8명의 젊은이들이었습니다.

0: Hi, my name is Linda Lay. I was one of the first biospherians during the two-year closure. Honestly, when I give talks now and I say, how many of you would like to live in a biosphere like this? Everybody raises their hand. At that time, nobody wanted to be in here. And that was, you know, in the late 1980s. And people just thought it was such a ridiculous idea and kind of scary and like that. So there were 9 of us who applied, I think, or maybe 10 for 8 positions in the biosphere.
1: 인류 최초의 폐쇄 생태계 주민. 사람들은 그들을 바이오스피리언이라고 불렀습니다. 외부에서 공기나 식량, 물 한 방울조차 공급받지 않는 고립된 세계에서 8명이 2년간 자급자족하며 살아남아야 하는 실험이었죠. 외부와 철저하게 격리된 밀폐 공간. 그 안에서 태양 에너지를 제외한 모든 자원이 순환하고 어느 것도 외부에서 유입되거나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식물이 광합성을 통해 산소를 생산하고 인간의 호흡으로 배출된 이산화탄소는 식물과 미생물의 탄소 순환 과정을 통해 다시 생태계로 돌아갑니다. 물의 순환이 특히 중요한데요. 물은 폐쇄 생태계 전체의 기후와 영양, 생명활동을 연결하는 가장 핵심적인 매개체이기 때문입니다. 지구 시스템은 정교한 톱니바퀴처럼 작동합니다. 태양에너지가 지표를 데워 대기를 움직이고 물이 증발해 구름과 비가 만들어지며 빗물이 땅을 적셔 영양분을 순환시키죠. 인류의 보금자리인 지구 생태계가 작동하는 원리를 파악해 그 복제본으로서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또 하나의 지구를 창조한 것입니다.
2: The biospherians had looked at this whole system as controlling itself, right? They

0: 바이오스피어 2 내부의 산소 농도가 곤두박질치기 시작했습니다. 고도 4,000m 히말라야에서 숨을 쉬는 것과 비슷했죠.
1: We were treating it as a problem in the life systems and it wasn't.
0: 바이오스피리언들은 각종 원인을 추측했지만 해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식물 상태를 점검하고 공기순환 시스템을 조정해도 산소 농도는 계속 떨어졌습니다. 한편 줄어드는 산소 농도와 반비례해 이산화탄소 농도는 치솟고 있었죠. 수개월간의 조사 끝에 찾아낸 원인은 등잔 밑도 아닌 그들의 발 밑에 있었습니다.
2: The ability of these newly planted plants inside Biosphere 2 to conduct photosynthesis.
0: 인간이 만든 완벽한 돔 안에는 인간이 통제하지 못하는 자연의 질서가 있었습니다. 미생물의 들숨과 날숨은 인류보다 오래된 생명의 순리대로 움직이고 있었죠.
2: But not only did this soil respiration and lack of photosynthesis taking place, there was another component happening inside. There's massive amounts of concrete that was laid inside the stainless steel liner. These CO2 molecules inside, which is a carbon and an oxygen molecule, they were actually reacting with this newly formed concrete. So CO2 plus calcium hydroxide concrete actually becomes calcium carbonate. And so it was actually being bound in the concrete.
0: 공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불안정하면 식물은 정상적으로 광합성을 하지 못합니다. 결국 식물이 만들어내는 산소의 양도 줄어들죠. 인간이 만든 지구가 인간의 숨을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대기 균형이 무너지자 작물도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수확량이 줄고 저장고는 빠르게 비어갔죠. 식사를 하루에 세 번에서 두 번으로, 두 번에서 한 번으로 줄여야 했습니다.
1: We're a little bit short on food, so we were a little bit hungry a lot of the time. Oftentimes didn't really have all the calories we needed to do all the work that needed to get done. This is the percent of the recommended daily allowance for a person. And some stuff, vitamin D, we hardly got any out of the food that we were eating.
0: 상황이 나빠지면서 대원들 간의 관계에도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1: If I look back, I can see that I was crabby. I was a lot. I was not a happy person, you know. And I attribute that to being hungry a lot of the time, and also not having enough oxygen to breathe.
0: 서로가 서로를 숨막히게 하는 사이가 되어갔죠. 바이오스피어 2는 자급자족 실험실이 아니라

0: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는 생태 감옥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2년간의 실험이 막을 내리고 세상은 이들에게 실패라는 매몰찬 딱지를 붙였죠.
1: I started in October of 1995. I just thought, wow, this is so incredible. I had no idea that nearly 30 years later, I would still be here.
0: 화려한 스포트라이트가 꺼진 뒤, 바이오스피어 2는 한동안 목적을 잃은 채 멈춰서 있었는데요. 한 대학이 시설을 인수하며 새로운 막을 열었던 1995년, 존은 이곳에 들어왔습니다.
1: I believe that Biosphere 2 still has unique contributions that haven't been realized for us as a human race to understand the changes in our systems that we're all so dependent on.
0: 1993년 세기의 프로젝트가 막을 내린 후 바이오스피어 2는 사람들의 기억 저편으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황무지에 덜렁 버려진 줄 알았던 이 시설은 사실 사막 속에 피어난 오아시스였죠.
2: The first thing I would ask a person who said it was a failure, I would say, well, what do you consider a failure? What failed about it? So to me, a failure would be if we had done this entire Biosphere 2 for 2 years and didn't learn anything from it. We learned a lot from it. So to me, it was not a failure.
0: 1991년의 프로젝트를 통해 우리가 얻은 것은 대기, 바다, 땅, 생명. 그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순환하고 있다는 깨달음입니다. 그리고 인간 또한 그 순환의 고리에서 예외가 아니라는 사실을 배웠죠. 그래서 과학자들은 우리가 지구의 일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이 작은 지구에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30년간 지구 시스템 과학을 연구하는 시설로서 진화를 거듭한 바이오스피어 2. 지금 이곳은 기후 위기 시대 인류가 직면한 문제를 연구하며 과학적 해법을 모색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환경 생태 실험 기지로 자리 잡았습니다.
1: So we collaborate with people around the world. We have folks who are physiologists, we have folks that are geochemists, we have folks that are hydrologists, we have folks that are atmospheric chemists who are modelers, we have individuals who are soil scientists. So there is just about every discipline you can think of that's important in the environmental sciences.
0: 1995년 이후 바이오스피어 2를 기반으로 100여 편의 연구 논문이 발표되었습니다.
3: There's a common vision of everybody that works at the biosphere. And the common vision is that through the biosphere, we can better understand how the environment works, how it's going to work in the future, and how we can protect it. I do believe that it is our responsibility to leave the Earth better than we took it.
1: What we're predicting is coming our way in the future. So Biosphere 2 is very much a time machine.

0: 여러분이 딛고 선 땅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여기 오랜 시간을 들여 토양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 If we were in this space 30 years ago, I'd probably be covered in agricultural soil. This is where the biospherians grew their crops. This was what they called the intensive agricultural biome, or IAB.
0: 2년간 8명의 식량을 책임졌던 집중 농업 구역이 새로운 목적의 땅으로 탈바꿈했는데요.

0: What we are doing here is something completely new, which is to understand all kinds of different processes come together to make bare hill slopes, new barren soil into a living landscape. So LEO is, in some ways, the largest laboratory on Earth for studying the Earth system.
1: 폭 11m, 길이 30m에 이르는 경사면 3개가 나란히 서 있습니다. 토양과 수문학을 연구하는 실험장이죠. 이 거대한 인공 경사면에는 100만 파운드 이상의 분쇄 현무암이 채워져 있는데요. 초기 단계의 토양을 재현한 겁니다.
0: landscapes terraform themselves.
1: 경관 진화의 첫 단계는 생명체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이끼와 같은 비관다발 식물이 자라나죠. 식물들이 지표를 덮어 토양을 보호합니다. 관다발 식물이 자라는 것이 3단계인데요. 식물이 뿌리를 내려 더 복잡한 식생이 자리 잡을 수 있는 토대를 닦죠.
0: And that we don't know the rules of how that comes together very well. So the purpose of this is to investigate how the interaction of water flowing through the hill slope interacts with the chemistry of what's happening in the small microscopic scale within the grains of soil that are in the hill slope, with how that interacts with the biology of first just microbes.
1: 토양 아래에는 1800개 이상의 센서와 샘플링 장치들이 배열되어 있어 토양의 깊이와 위치에 따라 물이 어떻게 이동하고 어떤 화학적 변화가 일어나는지 실시간으로 기록할 수 있습니다.
0: It asks not only how can we put people inside of a protected habitat like Biosphere 2, but how we can make a world, how we can start with a landscape and make the whole world habitable through this process of life transforming landscape. It'll be past my time, but it will be it's a long-term, long-running experiment that we'll do decade by decade.

0: 1990년대 초반 바이오스피어 2에 살았던 일기대원 린다가 오랜만에 바이오스피어 2를 다시 찾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과거에 2년간 살았던 유리천장 아래 작은 지구가 아니라 새로운 공간으로 발걸음을 했는데요.
1: I was inside this container for 3 weeks, 21 days. And that was to start testing what it would be like for a person to live in a small closed environment. So what that means is that I had to grow all of my own oxygen, and I did that, of course, with plants, and I had to have something that was consuming the carbon dioxide that I exhale.
0: 이곳은 1991년 바이오스피어2 프로젝트가 시작되기도 전 프로토타입의 밀폐 실험을 진행했던 테스트 모듈입니다. 지금은 SEM이라는 프로젝트를 위한 공간으로 운영되고 있죠.

0: 수 있죠. 그 데이터를 활용해 연구를 진행합니다. 역사가 깃든 공간에서 이들은 또 다른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1: We are the next generation of biospherians, and unless we learn our lessons from here on Earth and take those lessons to space, I'm afraid we're going to see the same thing happening everywhere. I'm not, and especially on the Moon or Mars. There's no resources. The resources are very, very finite. So it's even worse than what it is on Earth.
0: 그런데 바이오스피어 1은 어디에 있을까요?
2: This is a question that we're often asked. Where is Biosphere 1? Biosphere 1 is the Earth.
0: 인류의 새로운 보금자리를 만들겠다는 꿈에서 출발한 바이오스피어 2. 그런데 그 역사는 우리에게 역설적인 가르침을 건넵니다. 바로 바이오스피어 1이야말로 인류를 위한 가장 완벽한 도움이며 흉내내려 해도 결코 따라할 수 없는 기적 같은 집이라는 사실이죠.
3: I'm a living in the biosphere. I'm living in both biospheres. I'm an integrated biospherian.
4: I think we need to reclaim the word biospherian because we're all biospherians. We live in the biosphere.
2: Yeah, I would say that I'm a biospherian.
5: So, thank you for asking me that question. From now on, I will consider myself a biospherian. Very good.
0: 밀폐 생태계의 문 넘어 진짜 실험은 바이오스피어 1. 이 지구의 발을 딛고선 우리 바이오스피리언들의 삶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0: 그래서
1: We are the people who make sure things happen according to plan. We monitor the entire world. Ah.
2: 이건 당신의 계획이고, 우리는 그렇게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당신은 오늘
3: 아침에 버스에 쳐다보고
4: 있었습니다. 제가 무기력했기
2: 때문에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무슨 상관이 있는 것과 아무것도? 당신의 길은 세상에 조정되어 있었습니다. 당신은 절대 다시 그녀를 볼 수
5: 없었습니다. 상관없어 무엇을 내 길에 넣어도
6: 나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7: 그들은 나를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0: 와,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0: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0: 그한 명의 후원금이 없어서 한 명이 생명을 잃을 때도 있어요. 구호 활동가들이 현장에서 매 순간 느끼고 있어요.
1: 남수단의 분쟁 지역 아곡에서는 김명웅 활동가가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0: 여러분의 후원금이 바늘을 사고 항생제를 사서 외과 의사의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1: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번호 080-860-9095.
0: 자기가 생전 모르는 사람을 위해 낸다는 것은 큰 결심이 필요하고 큰 결심이 필요한 돈은 큰 돈이에요. 후원금이 없었다면 저 같은 사람이 그곳에 존재한다 할지라도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매달 내주시는 후원금은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1: 080-860-9095.
2: 아, 더워.
3: 시원하게 먹는 스텔라 냉떡볶이. 쫄깃한 떡을 짜릿한 얼음 소스에. 매콤하고 새콤하게. 시원하게 비벼먹는. 모두를 얼려버린 스텔라 냉떡볶이. 시원하게 즐기자. 맛있어. 스텔라 떡볶이.
2: 추워. 남방구는 북방구와
4: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6학년 읽기전략교육원 큐미르.
5: 원.
6: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크크크 치킨.
7: 바삭함의 끝판왕.
8: 맛있는 60개 치킨. 크크크.
7: 치킨 이름이 왜 이래?
9: 눈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요 했어요.
10: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이를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11: 아이고 잘하네.
10: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12: 호박이 잘 익었는가 안 익었는가 내가 봐야겠구먼.
13: 한여름 뙤약 볕에 노부부의 손길이 분주합니다.
14: 꽃으로가 이렇게 하얀 게 이렇게 하얗게 된 게 이거예요. 이렇게 하얗게 생겼잖아요. 호박 농사도 짓고 벼 농사도 짓고 다 해요 시골 사는 것은.
12: 아이고 뭐.
13: 입술에 묻은 밥알도 무겁다는 삼복더위 속에서도 한 평생 부지런함이 몸에 밴 노부부는 쉬어감이 없습니다.
15: 땅 호박이 다 여기 있는 거예요?
12: 예. 여기까지 이제 또 이렇게
14: 쌓아야 돼요. 아, 힘이야 들지 안 들어요. 이 더울 때 따려면 엄청 힘들지.
13: 고생스러워도 포기할 수 없는 게 있죠.

0: 무덥고 습할수록 왕골이 잘 자라고 품질도 좋아진다죠.
1: 안골 뭐죠?
0: 노지에 왕골 풀씨를 뿌려 70일가량 키운 모종이랍니다.
2: 대위원이 왜 자르신 거예요?
3: 아, 왜 잘라야 안 부러지지. 부러지면 버려야지.
1: 이렇게 꺾어진 것은요, 안골 자체가 좋게 안 오른다고.
3: 살긴 살아도.
1: 살기는 살아. 근데 안 좋아, 품질이.
0: 왕골 돗자리 하나 만드는데 수천 번의 손길이 필요하다죠. 모종 하나 다루는데도 여간 손이 많이 가는 게 아닙니다.
1: 이렇게 해야 하나씩 또 숨기가 좋아. 지금 다 이렇게 갈라놔야 얼른 꽂고 막 그러지.
2: 근데 예전부터 이렇게 모종 심는 거 하셨어요, 왕골?
1: 왕골로 늙었잖아. 여기가 왕골 고작인데. 옛날에는 다 누지부디니 다 이걸로 벌어먹고 살았지.
3: 이 들판이 전부 안골이지, 전부 다. 한 집이 보통 서마지기, 너마지기. 그러니까 7살 먹어서, 또 8살 먹어서 책가방 갖다 놓은, 책가방 던져놓고 안골 해야 한다, 그때는. 그럼 닭이 울도 닭이 울어. 그때까지 하더라고. 그 얘기들이, 아, 7, 8살 먹은 얘기들이 뭔 속이 있어. 그때까지 안 오면 또 혼나니까. 참말로 그랬다니까요.
0: 한때 전국 돗자리 생산량의 70% 이상을 차지하며 왕골로 자식농사 다 지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랍니다. 20년 전만 해도 집집마다 왕골을 심었죠.
2: 잘 푼 거야, 이거.
3: 이거 하나 심어야 새끼를 치고 두 개를 이렇게 많이 잡아 숨으면 새끼 안 쳐요.
2: 이게 진짜 돈내기 같네요, 하시는 게.
3: 그하고 똑같아요, 원리는. 똑같은데, 한 개씩만 심는 거하고, 이것은, 이게 넘어지면 안 돼요. 이렇게 넘어지면 안 돼. 넘어지면 없애야 돼. 또 심어야 돼요. 머리 묻으면 죽어요. 이게 숨을 못 쉬니까.
0: 기계로는 심을 수도 없답니다.
1: 허리 아파도 참아야 돼.
2: 지금은 마을에 왕골하는 집이 몇 집이나 있어요?
1: 이 집 한 집 뺏겨라. 아, 여 집 한 집만 있어.
2: 아, 그래요?
1: 지금은 여 집 한 집이야. 다 안 해, 안골 안 해. 여기까지 들어가보니까 안 해.
0: 세월에 밀려 점차 수요가 줄어들고 선뜻 이어받겠다는 사람도 없는 것이 현실이죠.
1: 그래서 올해는 안골도 많이 줄였어요. 우리가 1,300평씩을 심었어요. 근데 올해는 이건 700평인가? 반은 더 줄여버렸지, 지금. 근데 제 양반이, 우리 집 아저씨가 이것을 맥을 못 끊고 이렇게 하고 있어.
3: 옛날부터 해가지고, 어려서부터 해가지고, 쉽게 안 나지더라고요. 이거 죽을 때까지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0: 집안 대대로 5대째 이어온 가업이자 자부심이기에 더 놓을 수가 없답니다.
1: 이게 금방 커요. 항상 한 며칠 있으면 이게 쫙 새끼가 또 속에서 새순이 올라와. 그래가지고 이렇게 커버려. 어느새.
0: 보통 두 달 정도 키운 후에 수확을 하는데요. 밑동이 잘리지 않게 일일이 손으로 뽑아낸 후 왕골이 마르기 전 바로 껍질을 벗기고 가닥가닥 잘게 찢어 실처럼 만든답니다. 햇볕에 수시로 뒤집어가며 바짝 말린 후에야 비로소 돗자리 만드는 재료가 완성되죠. 사람의 정성스러운 손길 없이는 할 수 없는 일. 예나 지금이나 그 방식은 변함이 없습니다. 무더위에 이루어지는 작업인 만큼 기력 보충도 신경 써야죠.
4: 놈이 진짜 왔네. 소고기 6일 갔다 왔어.
1: 오늘 안골 물론에서 하니까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드리려고.
3: 많이 먹어.
0: 왕골 작업할 때면 모든 일손 접고 거드는 이웃 간의 정도 그대로입니다.
1: 맛있지, 꼬숩꼬. 그리고 재밌고, 이렇게 사람 여러

0: 못해서 먹은 게 재밌고 일도 여러 해 한 게 재밌고.
1: 일이 힘을 보태는 이들이 있으니 쉬 놓을 수 있나요? 지난해 수확해 놓은 왕고를 챙깁니다.
2: 왕고 돗자리 자를 거예요. 그거 보관소에요, 보관소. 보관을 잘해야 돼요. 여름철에는 더군다나 습기가 있어가지고 보관 잘못하면 다 버려야 돼요. 안 좋은 것도 빼야 하고. 눈이 잘 안 보이는지 안경 써야지.
0: 안경 쓸게요. 갖다 줄까?
2: 갖고. 안경 없이 살았는데.
1: 눈 밝히고 꼼꼼히 살펴봐야 할 게 있답니다.
0: 요 놈은 이렇게 까만 것이 막 있잖아. 안골이 자랄 때 자기 몸에서 이게 생겨나. 가늘고 굵고 한 것들을 다 골라내야 돼. 그래야 자리가 정확하게 좋게 나오지.
1: 무엇 하나도 허투루 할 수가 없답니다. 하나하나 불량품을 골라내고 나면 빗질도 해줘야 한답니다.
2: 이런데 미션 실이 들어있으면 실이라도 엄청 길게요. 실 나오잖아요. 이런 거. 이런 게 자리 자를 때 방해돼.
1: 까까머리 어린 소년이 아버지 곁에서 보고 익힌 선조들의 지혜가 삶이 된 지도 어느덧 70여 년.
0: 이날이가 아무 속에 떠보는 이날이가 막 생겨.
2: 이거 딱 맞아. 이 지치수에 짜는 거 이렇게 맞아야 돼요.
0: 이게 이렇게 까다로운 걸 누가 흘러가겠어.
2: 내 안에 여기 하고 있는 뒤에 힘들어서 그만해야 하는데 하면은 또 재미있을 때도 있어요. 나보다 2조시대 사람이라는 양반도 있고 지금도 이런 걸 하고 있냐고. 옛날에 이거 이 돗자리 틀이에요.
1: 증조 할머니와 어머니가 쓰던 것으로 손이 부르트도록 돗자리를 짜셨답니다. 임금에게 진상될 만큼 최고로 손꼽히며 혼수품으로도 빼놓지 않고 챙겨보내던 한평의 명물이자 자랑이었죠.
2: 이걸 짜야 돈이 나오니까 장날 5일 장날 장에 가면 다 팔잖아요. 좋으나 좋든 나쁘든 그때는 다 팔았어요. 그 나 우리 한 17, 18살 먹을 때까지 이 장판이 안 나왔어요. 비닐 장판이.
1: 왕골 손질이 모두 끝나면 다음 차례는 입수.
2: 물에 치워야 물 안 치고 짜면 짜지도 않고 부러져요.
1: 준비 과정이 여간 복잡한 게 아닙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왕골 돗자리를 짜볼까요?
2: 이것도 기계는 기계인데 수동식이에요. 자동식이 안 되고 사람이 앉아서 늘려야 돼요.
0: 한 45년간 짰는가? 이 기계로?
1: 고장나면 부품 구할 데도 없는 오래된 골동품이죠.
0: 옆에서 카메라 대고 저기 헷갈려. 두 개 내도 안 돼. 이거 한 개, 딱 하나씩.
1: 서너 시간 꼬박 앉아 한 올 한 올 3천 개 이상을 엮어야 돗자리 하나가 된답니다.
0: 처음에 엄청 힘들었죠. 나 친정이 서울이에요. 근데 그때는 할머니하고 시어머니가 계셨는데 밤이나 낮이나 그 돗자리만 짜. 어미 저걸 나보다 배우라고 못 짓까. 걱정을 하고 내가 그 자리 짜는 방에를 안 들어가 버렸어. 이거 평생 나보다 해라고 못 듣게. 그랬더니 결국은 내가 끝까지 이렇게 안 하고 있어. 내 복인가 봐 이게.
1: 변치 않고 명맥을 이어온 부부의 왕골 돗자리는 종묘와 경복궁에도 깔렸습니다. 왕골 돗자리는 부부의 자부심이죠.
2: 다 짰어요.
0: 이제 이렇게 짜는 건 내가 눈 감고도 짤 수 있어. 이제 많이 다는 못해도 한 40년 이상 짜니까 그렇게.

0: 안보고도 잘 수가 있겠대요.
1: 이제 마무리를 할 차례입니다.
2: 두 번 넣어야 돼, 두 번. 그래야 안 풀려.
3: 아버님, 근데 여기 안에 계시는 분들 누구세요?
2: 아니요, 강주서 오셨는데 원래 재봉틀 장인들이요. 옛날부터 또 우리 일을 많이 봐줬어요.
4: 이제 어렸을 때부터 시골이 돗자리 한 대여 가지고 이 형님하고 자주 만나고 그러니까 알아요. 아마도 이제 여기 계신 분이 우리 형님이 마지막인가도 모르겠습니다.
1: 심고 수확해 찢고 말린 후 엮어서 완성하기까지 지독히도 수작업이 필요한 일입니다. 사명감 없이는 아무나 할 수 없는 일.
2: 다 끝난 거예요. 이제 깔면 돼. 아, 시원하기도 해요. 하여튼 만져봐도 우선 촉감이 시원한 기가 있죠.
1: 부드럽고 끈적임이 없어 여름철 침실 이부자리로도 손색이 없다죠.
2: 이거는 거실용. 얘는 이거 얘도 거실용인데 이런 이제 민자만 이런 술을 싫어하시는 분들. 이거는 베개. 베개를 이제 속을 껴가지고.
1: 명품이란 이걸 두고 하는 말이 아닐까요? 수고스럽더라도 정석대로 긴 세월 지켜온 장인의 자리입니다.
0: 다들 남들은 안 짜도 되는데 뭐하러 짜냐고 했었는데 그래도 나이가 조금만 젊다면은 하고 싶어 앞으로도 더 판매가 안 돼도 맥을 안 끊고 싶은데 이제 모르지 앞으로 얼마나 더 할란가.
5: 왜 맥을 안 끊고 싶으세요?
0: 이게 또 여러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렇게 막 좋아했었고 나보다 늙지 말고 평생 그대로만 있으라고 해. 그래도 절의 스님들이 이걸 많이 쓰더만.
1: 시간과 정성을 더한 손기술이 주는 깊이는 쉽게 변하지 않는 법이니 말입니다.
2: 에이, 장어 사왔어, 장어. 이거 받아, 이거.
0: 뭔 장을 사왔어? 잘 사와요? 장 안 사온다니 또 사왔네.
1: 한여름 장어는 시원하게 왕골 돗자리 펴놓고 먹어야 제맛. 장어는 아내가 좋아하는 음식이랍니다.
2: 땀도 고생했으니까 많이 먹어.
0: 많이 먹을라요. 맛있게.
1: 묵묵히 함께 길을 걸어와준 아내에게 남편이 전하는 나름의 애정 표현이죠. 왕골 돗자리 위라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2: 여기는 더워도 여기 올라오면 시원해요.
0: 이제 30년 되나 안 그래요? 30년 된 자리.
2: 안 그런 누가 말할 필요가 없어요. 이것은. 돗자리만 더 좋은 것은 모르겠어요. 나는 내가 생각에는 없는 것 같아요.
1: 오래오래 지켜내고 싶은 세상에서 가장 좋은 자리입니다. 시간이 쌓인 공간에는 그 자체로 이야기가 있습니다.
6: 1939년도에 독립운동 하신 할아버지께서 이렇게 건축을 하셨습니다.
1: 470여 년 전 안동에 터잡은 뿌리 깊은 가문의 고택.
7: 처음 여기 딱 왔을 때 아, 이 사람이 여기서 살았다고? 왜 웬 덕수궁? 이런 데서 사나?
1: 집이 문화유산이랍니다.
8: 한옥의 텐발 위에는 여기 밖에 신발 벗고 올라갑니다.
9: 침필
7: 멋지. 야, 올라오세요. 애기도 올라올까?
9: 됐다.
1: 문 중에 내림 음식도 소개합니다.
7: 헛제삿밥. 양반들이 제사 음식을 드시고 싶었을 때 이제 그냥 수시로 먹을 수 있는 게 헛제삿밥.
1: 집안의 전통과 문화를 알리려는 이유 무엇일까요? 오랜 정취를 간직한 고택에서 변하지 않는 옛 삶의 깊은 숨결을 느껴봅니다. 안동하면 양반의 고장이라고들 하죠. 그러다 보니 제사도 많고 전통시장 올 일도 많답니다.
7: 상어부터 가서 사고,
9: 동댕이도 사고. 사고.
7: 아, 저희 상어 주세요.
10: 내 거 사면 될까요? 그 거지.
7: 안동에서는 기본적으로 제사상에는 꼭 올라가는 품목이라서.
9: 동댕이.
7: 아, 맞아요. 여기서 동백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많이. 상어보다도.
9: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10: 맞는 비빔이.
7: 아니, 우리 그냥, 아, 저기, 그, 그냥 편하게 먹을 수 있는.
10: 네, 그만.
7: 저기, 굵기로. 올은 제사가 아니라 저희가 먹을 헛제사밥에 그냥 문어 쓰려고 하거든요.
1: 선비의 제사상엔 먹물 품은 문어도 항시 올렸다지요.
10: 500g 맛수 있게는 기분 좋게 대학문으로 대가리 서비스.
7: 그때마다 서비스를 너무 주셔갖고.
9: 서비스
7: 드셔보세요. 아니, 드셔보세요, 진짜.
9: 아니도 맛있어요.
7: 네. 저희가 매번 여기 와도 맨날 이렇게 푸짐하게 주세요.
2: 아, 맛있어.
7: 아, 저도.
1: 제사만 안 지낼 뿐.
10: 네, 감사합니다. 네,
9: 고맙습니다.
7: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수 준비와 다를 게 없습니다.
7: 일단은 기본적으로 탕, 전, 구이, 그 다음에 나물 조금 더 간편하게 하려고 생각은 하는데 그래도 양을 줄이지 가지수를 줄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1: 낙동강 물줄기 따라 임하호를 마주한 무실마을에 전주 류씨 가문의 고택이 있습니다. 25대 후손 남편 류효진 씨가 태어나고 자란 고향집이죠.
6: 이제 소수로댐 들어오시면 여기 사랑채, 그 가운데가 대청마루, 그쪽 끝이 안채목입니다.
1: 조선시대 궁궐을 지었던 대목수가 지은 집으로 한때 사라질 위기에 놓이기도 했답니다.
6: 저희들이 지금 뭐 전주가 집성촌인데 그 이마댐이 들어오면서부터 85년도에 이쪽으로 옮겨놨어요. 원래 있던 나무를 가지고 다 분해해서 재건한 거죠.
1: 집안 어른들이 어렵게 지켜내고 물려준 유산이죠.
7: 남편이 집만 크다, 집이 좀 크다? 이랬는데 이 규모인지 저는 생각 못했거든요. 도시 사람이라서 나 여기 들어가서 부모님한테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되지? 에, 이게 지레 겁먹었는데 저희 남편은 아무렇지도 않더라고요.
1: 익숙한 집, 관리는 남편의 몫입니다.
6: 여름에 시원하라고 하는 거죠. 시원하고 바깥의 경치도 보고.
1: 사람 손길 따라 숨 쉬는 집이라 손 보고 살필 곳도 많죠.
6: 오늘 뭐 두 명 잘 수 있는 좀 작은 방인데 옛날에는 뭐 저희들 아이들이 자고 있었는데 계속 그 사람 어떤 기운이 가야 됩니다. 안 가고 그냥 문 닫아놓고 하면은 항상 습기도 차고 무너지고 고장나고.
1: 조금만 소홀히 해도 삐그덕삐그덕 소리를 내고 한여름에도 구운 불 떼가며 관리해줘야 한답니다.
6: 여름에도 비가 오고 그러면 온돌이 습하게 해서 한 번씩 떼줘야 됩니다.
1: 번거로울 법도 한데 이 일이 참 좋답니다. 오랫동안 그리워했던 풍경이자 삶이랍니다.
6: 고등학교까지 졸업하고 이제 서울 가서 한 20년 정도 살다가 뭐 집사람하고의 은혼 끝에 아이들도 여기 시골 시키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7: 어느 날 보니까 나는 도시 사람으로서 남편이 얘기해주는 그 정서적인 추억이 없거든요. 근데 내 아이가 태어나니까 그 정서적인 추억이 되게 맞는 말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3년 동안 고민하다가 우리 아이도 이 추억을 계속 평생 갖고 자기 거가 되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들어서 오게 됐죠.
9: 안녕하세요. 뭐야? 이름 뭐야? 박수 맞아.
8: 어머, 어떡해. 너무 예쁘다, 이제. 안동에 사시는 독서 모임 하시는지 지인분이고, 여기는 친한 친구분.
7: 네.
9: 놀러
8: 맞아요. 그리고 또 아기들이 이런 고택이 또 처음이라 그래서 얼른 오라 그랬죠.
1: 고택에 산 지 어느덧 30년.
8: 한옥의 텐발 위에는 여기 밖에 신발 벗고 올라가면 돼.
1: 부부는 꽁꽁 닫혀있던 대문부터 열었답니다.
11: 근데 여기 TV가
8: TV 다 없어.
9: TV 사양입니다.
8: 여기는 TV 보지 않는데.
9: TV 여기 있잖아. 여기 봐요. 화면 딱 있잖아. 나무도 있고 기아집도 보이지.
1: 보고만 있어도 왠지 편안해지지요.
8: 너희 방에 문 열 때 어떻게 하지? 똑똑똑하지? 그치, 나무 소리가 틀리지? 누가 있을까요? 잠깐 들어가 볼까요?
1: 여행객들도 묵어갈 공간도 열었습니다.
11: 너무 시원한데,
8: 그런데? 시원하지? 여기는 나무하고 흙으로 되어 있어, 벽이. 짜잔! 이거 뭐예요, 이거?
11: 이거, 여기 햇님이 엄청 뜨거워.
8: 햇님 아니야. 다섯 살 로안이 햇님? 햇님이 그런 게 아니라, 여기는 바깥에 나무를 가지고 불을 피워서 이 안에 있는 돌을 뜨겁게 만들어준 거예요. 아랫목이라고 해요. 뭐라고? 맞아.
9: 이렇게 이쁠까? 내가 왜 이렇게 이쁠까? 한번 보는 거지.
1: 일상에선 보기 힘든 오래된 물건들.
11: 여기 오니까 궁금한 게 엄청 많아도 좋아요.
10: 아, 궁금한 게 엄청 많아? 새로운 게 많지?
1: 요즘은 옛 것이 오히려 새롭다지요.
8: 판지에다가 또 풀칠을 해줄 거예요.
1: 반지를 붙여 만드는 손거울도 신기할 따름입니다.
11: 아, 울.
10: 아, 울.
5: 지금
11: 가을.
1: 개인 집이던 고택을 이렇게 개방한 데는 이유가 있을 텐데요.
8: 여기에도 사람이 살아요? 하고서는 질문을 거꾸로 저희한테 하세요. 문화재로 그냥 되어 있는 집이라고만 생각하고 여기에서 사람이 거처한다는 생각을 못 하시는 분도 많으시더라고요.
1: 조상의 유산과 전통을 단순히 보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찾아와 머무는 살아있는 공간으로 만들고 싶었다지요.
8: 오늘은 상추 갖다가 전을 좀 부쳐볼까 해요. 이따가 헛제사밥 드실 때 나물전으로 해서 같이 먹을 거예요.
1: 음식 하나, 장맛 하나 다 시댁에 와서 배웠답니다.
8: 어머님 때부터 담갔던 거,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그 위에다가 다시 덧대서 시간장처럼 해서 자꾸 그 맛 그대로 유지하는 거죠.
1: 집안 내림 음식을 제대로 차려내는 것도 중요한 책임 중 하나. 스스로 택한 시집살이였지만 시행착오가 왜 없었겠어요?
8: 자연스럽게 배울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제사를 배운다는 것보다 배우는 게 아니라 내 몸에 그냥 되게 어머님이 만드신 것 같아요.
1: 상추로 전을 부친다는 것도 어머님께 처음 배워서 알게 됐답니다. 양념도 가문의 법도에 맞추어서 만들어냅니다.
8: 제사 음식은 다 직간장으로 맛을 내거든요. 그래서 직간장에다가 이제 참기름 넣고 밑간 해서 이제 구울 거예요.
1: 안동 어르신들은 좋은 음식을 드시고 싶을 때 제사 아닌 날에도 제사 음식을 찾으셨다는데요. 비록 헛 제사밥이라도 소홀함이 없어야 한답니다.
8: 거슬러 생각해보면 우리 어머님도 저 때문에 속이 많이 터졌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어머님은 몸에 뵌 건데 이 쟤는 왜 모르고 이걸 나한테 계속 물어보지? 하는 그거를 쟤도 어느 정도

0: 이제 결이 삭으면 알 시기가 있다. 너도 시간이 지나야 된다. 이런 이야기는 하신 적이 있으시거든요.
1: 세월이 흐를수록 시어머니를 꼭 닮게 되더랍니다. 시간과 정성을 들여야만 얻어지는 것이 있다는 것을 몸소 깨닫고 나니 더는 일이 일처럼 느껴지지 않았답니다.
0: 어떻게 편법을 쓸 수 없는 거? 그냥 해야 되는 거. 세월이 그렇게 만든 것 같아요.
1: 전통도 타협할 수 없는 거더랍니다. 옛 차림표 그대로 변함없이 비빔밥을 기본으로 탕국과 문어, 상어구이까지 한 끼의 헛제사밥이라도 제대로 차리고자 하는 이유죠.
2: 애기들 올라올까?
3: 됐다!
2: 지금 여기들 있는 거 너희들 많이 집에서 봤어?
4: 언제 먹어봤지?
5: 추석 때.
4: 추석 때 연절 때.
6: 저희
4: 국물 여기 넣어서
6: 올라가서 먹어요.
4: 근데 여기 위에 국수가
6: 올라가. 저희 문중에서는 국수가 올라가요.
1: 고추장 없이 탕국과 간장으로만 비빔밥을 비비는 것이 안동 헛제사밥의 특징.
7: 옛날에 제사밥 얼마나 맛있었으면 제사 안 지내고 이렇게 헛제사밥 만들어 먹겠어요.
1: 자극적이지 않으니 아이들도 정말 잘 먹습니다.
4: 많이 들어줘.
8: 하나 먹어볼까요?
7: 장어는 부드러운데.
4: 어때?
9: 맛있어.
4: 제사 지내고 난 다음에 먹었던 음식들이 익숙하니까 크게 야채에 거부감이 없는 것 같아요, 애기들이. 좀. 무아지경인데 너 지금.
9: 물티슈 가지고 올게.
0: 집집마다 갖고 있는 어른들 밑에서 배우는 그게 정말 무시 못하는구나. 제사라는 게 힘든 게 아니라 한 가족을 다시 묶어주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고 그 내림을 이어주는 게 자연스럽게 아이들한테 가는구나. 이걸 또 보게 된 것 같아요.
1: 알면 알수록 그 가치를 깨닫고 나니 변하지 않은 삶의 방식과 공간은 더 이상 불편하지 않더랍니다.
7: 뭐 조심할 거 뭐 있어? 딱 잘라보면 깨끗하게 잘라보면 되죠. 그럼 봐. 옛날에 코스모스 꽃가도 붙여놓고 막 유리열에 붙여놓고 했는데
0: 참. 시대 흐름이다 이제. 우리가 그만큼 늙었나 보다.
1: 코스모스 같던 새색시 머리가 다 새도록 닦고 쓸고 하며 함께 쌓아온 시간.
7: 대부분이 뭐 같이 행동하죠. 어디 갈 때 시장 갈 때도 그렇고 뭐 어디 운동하러 갈 때도 그렇고.
0: 저희는 의견이 충돌이 있으면 일이 진행이 안 되니까 그런 거가 빨리 이렇게 해결이 되는 것 같아요. 고택이 저한테 계속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아 여기 저 발라주세요. 그리고 여기 문 닫아주세요. 그냥 안 움직이고 있는 공간이 아니라 계속 제가 움직여서 무엇을 해야 되는 공간이니까 사람이 운동이 아닌 그냥 건강이 그냥 되는 것 같아요.
7: 이 차는 그 메리골드 차.
1: 차는 늘 남편이 준비한답니다.
0: 좋다. 바람 보는 게 나뭇가지 흔들리는 게.
7: 부른 바 마음이 편하네.
0: 이 동네가 이제 물이 들어서 올라온 새 이주단지잖아요. 그 추억 속에 있는 고향이 그리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분들 기억 속에 있는 같은 공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공간을 잘 지키고 그리고 그분들이 오셨을 때 그 추억 속에 있는 것들을 다시 꺼내서 편안하게 또 담아갈 수 있는 공간.

0: 기반으로 저희가 잘 가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 곳곳에 깃든 추억과 그리움이 묻어나는 곳, 그 소중한 공간은 변치 않고 이어질 테지요.
2: 아빠, 고개 조금만 숙여보세요.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3: 그래, 아들. 어버이날 카네이션 대신 하늘을 선물했습니다.
4: 크럼프를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크크크 치킨 바삭함의 끝판왕.
5: 맛있는 60개 치킨 크크크.
6: 와, 시원하게 먹는 스텔라 냉떡볶이. 짜릿한 얼음 소스에 쫄깃한 떡을 시원하게 비벼 먹자. 스텔라 냉떡볶이.
1: 수백 번 감금질을 거쳐 사람의 손끝에서 비로소 깨어나는 인고의 색이 있습니다.
7: 이제 그 색으로 잘 먹게 해주는 과정입니다.
1: 하늘빛 같기도 바닷빛 같기도 한 푸르디 푸른 색.
8: 뿌리에서 이 색이 나오니 얼마나 아름다워요.
9: 제가 5대째 하고 있고요. 6대째 받아서 할 거예요. 자, 1번.

0: 6번.
1: 6번도 있어요?
0: 네.
2: 막내.
0: 막내인데. 고3이라 못 왔네요.
3: 저희가 안 하면은 사라지는 거니까, 이 전통은 사라지는 거니까 해야죠.
4: 푸른 청춘 6남매가 가문의 쪽빛을 지키겠다 나섰으니 이보다 든든할 수가 없습니다. 영산강 지류인 고막천변에 있는 나주 명하 쪽빛 마을을 찾았습니다. 새벽부터 가족들이 출동.
0: 쪽이라는 염색 풀이에요.
4: 이 초록잎에서 파란 쪽색이 나온답니다. 조선시대부터 쪽 농사를 짓고 대대로 가업으로 이어왔다는데요. 수확을 서두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2: 이 쪽풀이 이슬을 딱 머물고 있어야지 상처가 덜 나요. 상처가 난가 동시에 이거 보면은 다 이렇게 색소가 파괴가 되죠. 우리가 색을 가꾸려고 하는 모든 행위의 초점인데 마른 잎이었을 때는 지네들끼리 또 이렇게 부딪히면서 또 상처가 나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슬을 있을 때만 베고 이슬이 거쳐지는 시점에서는 그냥 수도.
4: 행여 잎이 상할까 낫으로 일일이 베는 수고로움도 자처하고 있지요.
5: 아침에 일어나는 게 제일 힘들어요.
6: 언제부터 같이 하시게 된 거예요?
5: 그냥 어렸을 때부터 계속 했어가지고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주변에서 하니까 그냥 같이 하고 당연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6: 몇째세요?
5: 셋째입니다.
6: 낫질하는 거 어떠세요?
5: 낫질은 제가 제일 잘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줄지어서 쭉 같이 되어 있는데 하다 보면 제일 제가 앞서 있습니다.
6: 이쪽 낫질하는 방법이 있어요?
5: 이렇게 할 만큼 훌추고 해서 잡고 쓰면 됩니다. 근데 이때 뿌리가 이렇게 올라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길면 그때 흙이 안 들어가게 그래서 하고 놓을 때는 이렇게 또 위에 놓을 때는 반대쪽으로 그래서 지그작으로 놓으면 됩니다.
4: 이게 또 보기보다 만만치가 않대요.
0: 그렇게 한 번에 이렇게 잡아당기는 게 아니고 한번 잡아서 왼손으로 잡고 이렇게 잡아당겨야 돼요. 그냥 이렇게 한번 잡은 데다가 이렇게 잡아당기면 안 된다고.
6: 그냥 손 잘라서 그렇지. 낫으로 먼저 잡고.
7: 네. 오, 갈등이 뭔가.
6: 그 아드님이 뭔가 하는 게 마음에 안 드셨나 봐요.
0: 아니.

0: 야, 좀더 나서지라고, 좀더 나서지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마음에 안 든 게 아니라.
1: 다른 곳에서는 안 그러는데, 이제, 쪽에 관련된 거면은 많이 엄하시죠. 다르게 말하면 약간 확고한 거죠?
2: 그 확고한 고집은 그 역시 아버지에게서 배운 것입니다. 전쟁 통에 맥이 끊긴 쪽 염색을 되살리고 평생을 염색장으로 사시다 팔순이 넘어 그 공을 인정받으셨다죠. 선친이 지켜낸 가문의 유산은 그의 손을 거쳐 아이들에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쪽 염색의 과정은 그리 단순치 않답니다. 초록 풀잎에서 파란 쪽빛을 얻으려면 우선 항아리에 넣고 염료를 추출해야 하는데요.
3: 나. 베고 나서 최대한 단시간에 집어넣어서 추출을 해야 돼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색소가 파괴가 돼요.
2: 무작정 넣어서도 안 된답니다. 둥글게 공간을 만들어가며 쌓아야 한다죠.
0: 이 되게 많이 넣어야 되는가 봐요.
3: 네.
0: 얼마나 넣어야 돼요?
3: 꽉꽉 여기 빈 공간이 없을 때까지 넣었을 때.
0: 아, 왜 그런 거예요?
3: 몰라. 네. 왜 꽉꽉 눌러야 돼요?
4: 물을 가득 채울 거니까 물 비우라고 맞아줘야지. 물은 많이 들어가고 조금 안 들어가 있으면 색이 덜 모아지지.
2: 깨끗하고 맑은 물을 잠기도록 부어줍니다.
3: 옛날에는 강가에서 했대.
5: 강가요?
3: 야, 물을 바가지로 퍼다가 날라야 되는데 안 되니까.
2: 이제 쪽풀에서 색이 우러나기까지 꼬박 하루를 기다려야 합니다.
6: 야, 넷째! 빨리 와!
7: 둘째, 셋째는?
6: 둘째, 셋째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2: 때 되면 알아서들 나온다네요.
4: 파란 옥색으로 바뀌었어. 이게 돌아가요. 다 우러났을 때는 항아리 쪽풀이 돌아가. 꽉 끼어 있다가 너 이렇게 하면 돌아가.
2: 일정 시간이 지나면 채도 낮은 어두운 색으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건지는 시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죠.
5: 보면은 네. 구분이 돼요. 이렇게 건질 수 있으니까.
3: 아, 당연하죠. 아, 이쯤은 되겠는데 라고 생각은 하지만 약간의 확인은 받고 모든 행동을.
2: 하나, 쪽을 대하는 마음은 1등이라 자신한답니다. 맨손 투혼도 불사하죠.
3: 장갑을 껴봤자 엉켜가지고 빠질 그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습니다.
2: 푸르다 못해 검게 물든 아버지의 손을 보고 자라 훈장처럼 여겨진답니다.
0: 아들, 딸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어떠세요?
4: 힘들겠다. 먹고 살려면 힘들겠다. 이거 하면 힘들어요.
0: 그래도 뿌듯하시겠어요?
4: 뭐 지키는 거지. 이게 돈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2: 억지로 시켜서는 버텨내기가 힘든 고된 일이기도 하죠.
4: 굴껍질을 구워서 만든 색가루. 쪽잎에서 흘러나온 색소를 이것이 잡아줘요. 모아줘요.
2: 겨울에 직접 구워 만든 석회가루로 물에 녹아있는 색소를 응집시켜 물감으로 만든답니다. 이때 석회와 쪽물을 잘 섞이게 하면서 잠들어 있던 쪽빛 특유의 색을 깨우는데요.
3: 방그레질이라고 안에다 산소를 넣는 중입니다. 안에 넣은 석회가루가 색소를 머금고 가라앉기 전에 이제 그 색소를 잘 머금게 해주는 과정입니다.
2: 산소를 많이 공급해줄수록 좋은 색이 만들어진답니다.
5: 힘이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8: 아, 그렇진 않아요.

0: 힘이 좋다고 되는 게 아니라 요령이 있어야지 돼요.
1: 눌러줄 때만 힘을 쓰는 거죠. 이제 그런데 눌러줄 때 공기가 들어가야지 이제 색이 변하고 색이 나오고.
2: 아, 근데 올라올 때 떨어져도 되는 거예요?
3: 당그레가 물 밖으로 나오면 물이 튀고 안에서 멈춰가지고 내려가면 튀지 않아. 펑 소리만 나지.
4: 두어 시간은 쉼 없이 해야 하는 노동이죠.
5: 싫으면 못 하잖아. 하기 싫어지고.
2: 아, 아무래도 은연중에는 자부심이 깔려 있지 않을까요? 역사 같은 것도 많이 좋아하고 그래서 역사를 전공을 했는데 아무래도 공부를 좀 점점 하다 보니까 아버지가 좀 자랑스러워지고.
4: 태어나 보니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염색 장인. 어려서부터 자연스럽게 쪽 염색을 배우며 자란 육남매는 전통을 이어가는 일을 온몸으로 깨달아서일까요? 가족과 함께 명맥을 지켜가겠다 자처했다지요.
6: 이렇게 그냥 해야 된 거를 숙명으로 알고 하게끔 애들한테 많은 도움을 요청했는데 다행히 뭐 밖으로 안 뛰쳐나가고 아직까지는 그 마을 안에서 다 역할을 해주고 있으니까 뿌듯한 거를 뛰어넘어서 자랑스럽죠.
4: 청출어람, 배를 이어 더욱 깊어지는 쪽빛입니다.
3: 이 상태로 한 3시간 정도 놔두면 쪽 물하고 앙금하고 분리가 돼요.
4: 윗물을 걷어내고 바닥에 가라앉은 침전물을 실외에 넣고 물기를 빼주면 물감인 쪽 앙금이 만들어집니다. 쪽 앙금은 잿물과 섞어 한 달 넘게 온돌방에서 발효한 후 사용하는데요. 염색할 때도 잿물이 쓰입니다.
0: 콩 때 이런 잿물이라고 염료가 잘 들어가라고.
4: 먼저 콩대를 태워 만든 잿물로 무명천 내염을 합니다.
3: 자고 염색 은서가 해.
2: 주세요.
3: 네. 평소에 하듯이.
2: 네.
3: 끝을 찾아내시고 밀어주고 손으로 치지 말고.
4: 마지막으로 색이 균일하게 발색될 수 있도록 물 산화 과정을 거칩니다. 머리가 아닌 몸으로 익혀야 하는 일이죠.
2: 어려워요.
0: 어떻게 어려워요?
2: 이제 얼룩이 생기면 안 되니까 안에서 이게 잘 펴줘야 돼서 안 보이는 상태에서 펴주고 이제 얼룩이 안 생기게 해야 되니까 산화할 때도 염색을 할 때도 그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4: 염색 횟수와 염액 농도에 따라 다양한 빛깔이 만들어지는데요. 물에 씻어낼수록 잿물이 빠져 색도 더 선명해진답니다.
0: 색이 잘 나오면 이제 기쁘고 또 이제 색이 예쁘잖아요. 보기에도 그냥. 그러니까 보고 있으면 마음도 좋고.
4: 기나긴 인고의 시간을 견뎌내고 얻은 쪽빛 물결이 참으로 곱습니다.
2: 짠. 아무도 짠 안 해줘. 짠. 짠. 짠. 짠. 짠. 짠. 짠.
6: 참 고생했는데 아직 조금 더 많이 남았다.
2: 이제 시작이지.
6: 응.
2: 짠 안 해줬어, 진짜.
4: 왜? 쪽 염색은 결코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
2: 전 좋습니다. 이 가족들이 다 같이 있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6: 얘네들도 물론 힘들겠지만 그거를 찾아가는 과정이 되지 않을까. 자기를 찾아가는 과정만 자기한테 잘 넣으면 아무리 힘든 일도 답을 찾아가지 않을까.
4: 쪽이라고는 모르던 경자 씨는 남편에게 첫눈에 반해 한 달 만에 염색집 며느리가 됐다죠. 쪽과 함께 살아온 인생길, 후회는 없답니다.
0: 쫙 펴지죠.
7: 고루 펴지죠. 실 가닥이 고루 가라고 지금 그러는
4: 복잡하고 까다롭지만 그 빛깔은 천년을 간다고 하죠. 단순히 옷감을 물들이는 기술을 넘어 한 가족의 역사와 자부심을 담아낸 고귀한 푸른 빛입니다. 새로운 작업도 계속 해나가고 있다는데요.
2: 쪽 원단을 활용해서 자수를 넣어가지고 지금 차 받침, 티코스터를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4: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 중이라죠.
2: 작고 귀여운 것들을 선호하시잖아요. 옷보다는. 시대를 읽고 좀 더 발전을 해서 또 언젠간 또 소품이 아니라 또 다른 뭔가를 만들고 있지 않을까.
4: 시대에 맞게 발전시키고 지켜내기 위한 쪽빛 꿈. 1차 샘플이 완성됐습니다.
2: 원래 기술이었던 것이 예술로 점점 받아들여지고 있거든요. 쉽지는 않은 길이어도 그리고 누군가는 해야 되고 그게 나면은 더할 나위 없는 영광일 것 같습니다.
4: 쇠도 씹어먹을 청춘들이 뭉쳤으니 무언들 못 해낼까요?
0: 행복하죠.
8: 이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질문한다고?
3: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지정은 누가 될지 몰라도 혼자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범위가 아니다.
8: 다 같이.
2: 우리끼리 그 암암리에 그 약간 대화를 한 게 있어요. 누구는 우리가 콩대가 필요하니까 콩을 키우고, 누구는 쪽이 필요하니까 쪽을 키우고, 누구는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딸기를 키우고, 이런 식으로 각자 역할 분담을 해서 잘 해나가겠습니다.
4: 가족이 물려받은 인생의 가장 귀한 선물. 오늘도 변함없이 쪽빛이 휘날립니다. 맛을 대물림하며 긴 세월을 이어온 평양냉면집이 있습니다.
9: 제가 어릴 때 아버지 따라 여기 왔거든요.
10: 정말 120년 넘었습니다.
11: 아무도 안 넣고 딱 마셔보고.
4: 번거롭더라도 주방에서 밥을 비벼내는 비빔밥은 또 어떻게 탄생한 걸까요?
12: 1930년도에 할머니가 시작을 하셨는데 반응이 좋아가지고 계속 비벼서 나가고 있어요.
13: 이 맛이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너무 정말 이 맛을 어떻게 유지하는가 나한테 궁금해요.
4: 100년이 되도록 변함없이 지켜온 맛, 그 힘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전국에서 가장 무덥기로 소문난 도시죠. 대구의 뜨거운 열기에 지친 사람들의 발길이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불볕 더위 시원하게 식혀줄 평양냉면 한 그릇 맛보러 왔답니다.
14: 자극적이지도 않고 이제 슴슴한 맛이 최고인 것 같아요.
4: 4대째 그 맛을 지켜오고 있다는 박문진 씨. 잠시도 손을 쉴 수가 없습니다.
15: 메밀반죽아.
16: 뭐 먹는 거야?
15: 메밀하고 전분하고. 메밀이 80, 전분이 20. 20도 좀 안 될 것 같아요.
4: 사람들이 찾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을 터.
15: 역사가 오래됐습니다. 저희가 구한말 평양에서부터 해가지고 저희 아버지의 외할아버지께서 시작을 하셨어요. 전쟁으로 피난 내려와서 부산에서 아버지의 외삼촌께서 이어받아가지고 거기서 다시 시작을 하셨어요.
4: 외가의 비법은 그의 아버지에게 이어졌고 1969년 대구에 터를 잡았답니다. 그렇게 수많은 변화를 견디며 이어온 120년.

0: 그 세월이 곧 믿음이 되었죠.
1: 아니요, 옛날에 손 봐주겠지.
2: 그때는 이렇게 큰 둥그런 이렇게 볼, 큰 볼이 이만한 거기다가 이제 메밀가루 넣고 뜨거운 물 부어가지고 그 우리 주방에 일하던 형님들이 막 하루 종일 그냥 그래가지고 천 개씩 팔았으니까 옛날에는 참 고생 많이 했습니다.
0: 세상이 바뀌면 그에 맞춰 자연스레 변화해가는 것들도 있기 마련. 냉면 맛의 깊이를 더해주는 국물 맛도 그러했답니다.
2: 초창기 진짜 옛날에 구한말 때 평양에서는 그 소고기 육수를 안 쓰고 동치미 국물로 했습니다. 동치미 만들려면 독을 갖다 땅에 묻어야 되거든요. 땅이 많이 필요해. 그 땅값도 비싸지고 하니까 장소가 협소해서 동치미 할 장소가 잘 많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차선책으로 생각해내는 게 영양가도 생각을 하고 해가지고 양지육수.
0: 틈날 때마다 아버지가 들려준 평양의 냉면집 이야기를 어려서부터 듣고 자랐다는 박문진 씨. 물려받은 냉면 맛이 얼마나 어렵게 만들어졌는지 누구보다 잘 알기에 더욱더 정성을 쏟게 됐다죠. 구수한 메밀면에 양지육수의 은은한 감칠맛이 더해진 평양냉면. 그 맛이 이어진 지도 70년이 넘었지요.
3: 뭐 아무것도 안 넣고 딱 마셔보고.
4: 국물부터 넣고 마셔보시는 거예요?
3: 네.
4: 아, 왜 그러신 거예요?
3: 아무것도 안 넣고 본연의 맛 그대로 맛보고 그 다음에 겨자를 좀 넣어가 이렇게 또 가미가 되면 맛이 또
5: 맛이 달라지거든요.
0: 슴슴한데 돌아서면 또 은근히 생각나는 중독성 강한 맛이죠.
6: 국물이 되게 담백하고 그다음에 이제 메밀 향이 이렇게 느껴져서 재료의 본연의 맛만 느낄 수 있어서 너무 좋아서 매일 찾고 있습니다.
7: 해마다 몇 번씩 이제 생각이 나요. 여름이 되면 그러면 이제 한 번씩 오죠.
8: 그게 몇 년 되신 거예요?
7: 한 30년 됐죠.
0: 때를 놓치면 먹을 수 없다죠.
2: 저희는 1년 중에 4월 달부터 9월 말까지 6개월만 장사하거든요. 비 조금 오고 바람 좀 불고 이러면 손님이 좀 적어요 또. 예. 해나고 기온 높고 이러면 손님들 막 줄 서시고 그렇게 한 지 45년 넘었습니다.
0: 철 맞추어 먹어야 할 냉면 맛이 또 있답니다.
2: 아, 요거는 함흥식 고구마 전분으로 만듭니다. 요거는.
0: 쫄깃한 면발에 새콤 달콤 매콤 양념이 어우러진 함흥 냉면. 부산으로 피난 오면서 보다 대중적인 입맛을 고려해 추가하게 됐답니다. 돼지고기와 숙주, 두부를 넣어 담백하게 빚는 평양만두도 빼놓을 수 없는 별미, 모양도 남다르답니다.
9: 양쪽 끝 붙이고요. 양쪽을 이렇게 양손으로 쥐고 이렇게 감싸면서 잡아 당깁니다. 당기면서 이렇게 싸면은 안쪽에 공기가 다 빠져요. 공기가 빠져야지 그 삶을 때 터지는 게 적어져요.
0: 가게를 물려받고 17년간 변함없이 지키고자 노력해온 맛입니다.
10: 안녕하십니까. 식사 나왔습니다. 물냉면으로 보십니까? 오늘 수육. 괜찮게 나왔습니까?
11: 아까 적더라.
10: 예, 예. 얼마나 다 사장님 오신 지 한 30년 됐습니까?
11: 사장님 여기 오기 전에
10: 예, 예.
11: 그, 나는 그 어릴 때 아버지 따라 오고
10: 예,
11: 예. 그 어른이 젊으셨을 때
10: 예.
11: 글쎄 뭐 한 50년 됐나요? 40, 50년 됐나 뭐 세월이 워낙 오래

0: 돼가지고 내가 어릴 때 맛이 그대로거든요.
1: 50년 전 맛 그대로라니 이만한 찬사가 또 있을까요?
0: 여름에 이거 한 두세 차례, 서너 차례 먹어야 여름이 나요. 저는 그렇습니다.
2: 선대 이런 거를 갖다가 그 망치면 안 되겠다. 그리고 또 손님들이 보시면 손님들도 뭐 대를 이어가지고 오시거든요. 4대째 오시는 분들도 이제 손님들은 실망시켜서는 안 되겠다. 그 이때까지 몇십 년 동안 아버지하고 왔던 추억도 있고 어머니하고 같이 왔던 추억도 있고 그런데 그거를 망치면 안 되겠다. 그런 좀 책임감이 큽니다.
1: 그 맛의 무게를 오늘도 묵묵히 지켜냅니다. 이번에는 전북 익산시 황등면으로 갑니다. 채석장 인근에 오래된 밥집이 있답니다. 익산의 향토 별미로 자리 잡은 음식이 이곳에서 탄생했다는데요.
0: 한 지가 한 50년 될 거예요. 근데 제대하고 댕겼습니다.
1: 언뜻 보기에는 그저 평범한 비빔밥 하나, 비밀이 있답니다.
3: 여기는 한 그릇 한 그릇 비비지 않아.
4: 저 불에서 비비고 그 직원님들이 비비는 거 보면은 저 정도 하면은 이 맛이 나오겠지.
1: 이름부터가 다릅니다. 처음부터 주방에서 밥이 다 비벼져서 나온다고 해서 비빔밥이라지요. 할머니와 어머니의 손을 거쳐 3대째 만들어 오고 있는 음식이랍니다.
5: 예전에 그 석산에서 일하신 분들이 오셨을 때 그분들은 식사를 빨리 하시고 가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비벼서 나가면은 그분들이 더 맛있고 더 간단하게 빨리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했는데 그게 반응이 좋아가지고 계속 비벼서 나가고 있어요.
1: 익산 황등면은 예부터 질 좋은 화강암으로 이름난 곳이었답니다. 한때 석재 산업이 크게 번창해 사람 발길이 끊이지 않던 지역이었다죠. 채석장 앞 황등시장의 터를 잡고 96년을 이어온 세월. 20년째 황등 비빔밥 맛을 지켜온 이종식 씨는 소뼈와 돼지뼈를 넣어 육수를 내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한답니다.
6: 들어가는 양념인데 제 할머니, 어머니 때부터 넣었던 그런 양념들이에요. 소고기하고 생강, 재료 양념들 이런 것 들어가 있어요.
5: 저희 비빔밥이 토렴 비빔밥이거든요. 그래 토렴하는 국을 지금 끓이고 있는 중이에요.
7: 아, 비빔밥을 토렴을 해서 하세요?
5: 예, 토렴해서 나가는 저희 황등 비빔밥 제일 끝등 중에 하나. 첫 번째가 토렴을 해서 그다음 두 번째가 밥을 비비는 거 하나씩 한 그릇씩.
1: 사골 국물이 진하게 우려지면 꼬들꼬들하게 갓 지은 밥을 준비합니다.
8: 아, 식혀야 돼요. 너무 뜨거운 밥을 쓰면은 뜨거운 그 밥알에 사골 국물이 바로 흡수해 버려서 퍼져 버려요. 그래서 맛이 없어요.
1: 30분 정도 밥을 식힌 후 본격적인 비빔밥 만들기에 들어갑니다. 뜨끈뜨끈한 사골 국물로 콩나물과 함께 여러 번 토렴해 주는데요. 밥알 표면에 국물이 코팅되면서 밥맛이 더 고소해진답니다.
5: 시장에서 할머니가 장사를 하시다 보니까 이제 따뜻한 밥이 귀하니까 그때 토렴을 해서 했는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이 비빔밥을 훨씬 더 맛있게 풍성하게 만들었죠.
1: 밥이 식기 전에 양념이 들어갑니다. 비빔 전용 비법 고추장도 한 스푼.
8: 과일 간 것도 들어가고요. 육수도 들어가고 야채 육수 위주로.
9: 이것도 어머니 때부터 하신 거예요?
8: 그저 어머니한테 배운 그대로 하고 있어요. 안 그럼 맛이 바뀌니까.
1: 아무리 주문이 많아도 한 그릇 한 그릇 따로 양념해 비비는 것이 철칙이랍니다.
9: 하루에 맞으면 얼마나 많이 비비세요?
8: 안 세어봤어요, 사실. 그래도 뭐 많이 파면은 300개? 300개 정도.
9: 와, 근데 맨날 비비면 힘들지 않으세요?
8: 어깨 아파요.

0: 그래서 식사하시는 거 보니까 너무 지치고 힘드니까 안쓰러우셨는가 봐요. 그래서 이분들을 어떻게 하면 좀 이렇게 힘을 낼 수 있을까.
1: 석공들의 기력을 도두는 따뜻한 밥 한 그릇 내어주고 싶었던 그 마음은 고스란히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3대째 그 방식 그대로 지켜지고 있죠. 고기와 육수에서 나오는 깊은 맛이 담백하니 별미랍니다.
2: 할머니 때 한다는 거 알았는데 어머니 때 맛이나 지금 아들이 하는 맛이나 똑같아요.
3: 우리가 여기 언제부터 왔지 아빠?
4: 14년? 네, 14년 정도.
3: 가끔 아빠랑 같이 이제 저희 있는 집이 정읍인데 이거 먹으러 가끔 와요. 아빠가 힘이 여름을 타니까 힘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 먹으러 가자고 그랬더니 좋아하시더라고요.
5: 기분이 좀 나시는 것 같아요?
4: 밥 먹은 것 같아요. 뭐. 밥 먹은 것 같아요.
1: 반찬 하나까지 정성을 쏟는답니다. 사실 처음에는 원에서 시작한 일은 아니었답니다. 타협하지 않고 우직하게 하다 보니 자부심이 생기더랍니다.
6: 어머니가 음식을 다 하셨어요. 주인이 해야 된다는 그런 게 있어서. 근데 제가 해보니까 그 맛을 똑같이 그래서 유지하고 손님들도 더 맛있게 드시는 것 같아요.
1: 단순히 오래돼서가 아닙니다.
7: 제가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저희 맛의 비결은 인내하고 정직이더라고요. 저희 할머니가 새벽부터 가마솥에 아궁이에 불 때면서 그 밥을 하면서 정성스럽게 밥했던 그 시간, 그리고 어머니가 새벽부터 또 연탄불을, 예전에 연탄불을 했거든요. 연탄불을 갈아가면서 했던 그런 인내의 시간, 그리고 제가 저도 이제 새벽에 나오거든요. 새벽에 나와서 이렇게 하면 그 인내의 시간들이 쌓여가지고 그런 비법이 된 것 같고, 거기에 딱 더 이제 정직함이 이제 들어가면은 이게 비결인 것 같아요.
1: 효율보다는 원칙을 지키며 오늘도 변함없이 제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0: 매일 아침 7시 자전거를 타고 오래된 골목길을 지나 일평생 지켜온 일터로 갑니다.
1: 여기는 어디예요?
2: 여기는 내가 이발소 하는 이발소예요.
1: 근데 건물이 되게 오래되고 있는데요?
2: 100년 됐어요, 100년.
0: 처음 이곳에 문을 열었던 20대 젊은 이발사는 이제 구순을 바라봅니다. 그 세월이 이발소 안에도 고스란히 내려앉았죠.
2: 여기서 60년 했어요.
0: 하나 달라진 건 없습니다.
2: 처음에 나오면 무조건 머리 감고 세수하고 여기 시험 밀고 그렇게 하고서 손님들 오면은 손님들 하는 거죠. 여기가 편해서 집에서 하는 것보다 여기가 편하니까.
0: 60여 년간 매일 반복해온 일.
2: 나는 항상 겨울이고 여름이고 넥타이 매고 손님들한테 깨끗해 보이게.
0: 오늘도 변함없이 영업을 시작합니다. 이곳은 소재동 이발소입니다. 빽빽하게 들어선 빌딩 숲 너머 대전역 뒤편에 오래된 원도심 소재동이 있습니다. 60년대 중반 소재동에 처음 터 잡고 이발 비용이 250원 하던 시절부터 매일 아침 쓸고 닦으며 성실하게 이발소 문을 열어오셨다지요.
2: 이게 60년 됐어요. 한 번도 안 바꿨어요.
0: 바뀐 걸 찾는 게 더 어렵답니다.
2: 물을 여기다 해놓고 분위를 해놓으면

0: 때는 밤새도록 물이 따뜻해져. 그래서 이걸로 겨울에도 머리 감아.
1: 새롭고 편리한 것들이 끊임없이 나와도 손에 익은 것만은 못하다죠.
0: 가위를 갈아서 써요. 딴 사람들도 나보고 갈아달라고 그래. 숙도에 이거 아무나 못 갈아요.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해보면 날이 섰나 안 섰나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기술자만 알아. 이거 날이 섰나 안 섰나. 무거는 30년이 됐는데 하도 오래 써서 이렇게 달았어. 이렇게 길어야 되는데 한 1,000명은 잘렸어. 그래서 이렇게 달았어.
1: 손님이 하루 100명씩 오던 시절도 있었답니다.
2: 바쁘시네.
0: 안 바빠. 이 양반이 무지하게 오래 우리 집에 오시는 양반이요. 이거 생각을 하면 뭐 몇십 년이지 뭐. 몇십 년 됐어.
2: 몇십 년 됐어.
1: 한창 때만은 못하지만 지금도 전국에서 단골들이 찾아온답니다.
2: 아파트 안 되고 이발소가 있는데 그래도 여기가 정이 들어가지고 네? 그냥 놀기 삼아 오는 거예요. 여기.
0: 오래되면 다니면은 어떻게 얘기하라고 안 해도 자동으로 그래. 그대로 깎아주거든.
1: 세심한 가위질로 원하는 스타일에 맞추어 깔끔하게 다듬어주니 멀리 유성에서 일부러 찾아오셨다지요.
0: 유성소 여기 오려면 1시간, 이발하는 데 1시간, 가는 데 1시간, 3시간 걸려. 3시간을 걸려서 이발하러 한번 하려고 누가 여기까지 와. 그런데도 꼭 여기 와. 그런 양반들은 고맙게 생각하죠.
2: 변한 게 없어요. 그냥 옛날에 지금이나 한글 같으니까.
1: 15 어린 나이에 이발소 일을 시작해 오늘날까지 긍지를 갖고 해온 일입니다. 어찌 보면 불편한 것 투성이인 이발소.
0: 찬물로 하면 또 너무 차고.
2: 됐네.
0: 이 정도면 됐어.
1: 그럼에도 계속 찾는 이유는 변함없이 노련한 실력 때문이겠죠.
3: 머리 자르고 마음에 드세요?
2: 아니 마음에 뭐 드니까 늘 온 거죠 뭐.
3: 가요.
2: 예예. 예. 잘 지내시고요. 복다림도 잘하시고.
3: 고맙습니다.
2: 예 여기.
0: 건강해요.
2: 예예. 예.
0: 왔다 가면 좋지 뭐. 딴 사람들은 시간이 안 간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시간이 너무 잘 가.
3: 혹시 힘들진 않으세요?
0: 힘들진 않아. 아주 힘은 안 들지는 않지.
1: 퇴근 후 하루 10,000보씩 걸으면서 건강관리도 철저히 해오고 있다죠.
0: 조금만 글씨도 보여요.
1: 손님이 올 때까지 긴 기다림도 더는 무료함이 아닙니다.
4: 뭐해요? 돈은 안 벌고.
0: 점심 가지고 어? 오느라.
4: 손님이 없어?
0: 없어. 더운 뒤 점심 가지고 오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네.
4: 먹을 거 많이 갖고 왔어.
1: 60여 년간 한결같이 남편의 점심 식사를 챙겨왔답니다.
4: 상추 뜯어와?
0: 상추를 조금 뜯어 뜯어.
1: 이발소 뒷마당에 작은 텃밭이 있습니다.
4: 맛있어요. 아무것도 안 좋은 거라.
1: 사실 몇 해 전까지만 해도 이곳에 살림집이 있었답니다.
4: 예? 여기가 집이 이렇게 저기 있고 좀 집이 있었는데 도로 나르라고 집도 헐렸어. 다.
3: 아, 원래 여기가 집이었어요?
4: 원래 집이

0: 그러면 여기서 아들, 딸, 삼남매 다 대학 가르치고 다 해서.
1: 상추를 벌써 많이 뜯었어?
0: 많이 뜯었어. 깻잎도 연하고 상추도 연한 것만 뜯었어.
2: 진수성찬 부럽지 않습니다.
3: 이렇게 상추 싸먹으면 맛있어. 상추 싸먹으면 맛있어. 이렇게 집에서 가지고 어떤 때는 사 먹을 때도 있어요. 짜장면 먹고 싶으면 짜장면 사 먹어.
4: 그래 집밥이 좋으시죠?
3: 예. 맨날 사 먹으면 못 먹어.
2: 이렇게 63년을 함께 해 오셨답니다.
0: 손님 있으면 일도 해요. 내가 일 많이 해요. 하루에 내가 100명씩 감았어요. 이 손이 양짝에 그냥 비누 거품이 빨갛게 묻어지더라. 그렇게 해갖고
3: 머리나 깎고.
2: 백발 성성해진 아내의 세월을 남편이 다듬고 살펴줍니다.
0: 오래됐어요?
3: 오래됐어요. 머리 깎는 걸 미장원에서 깎거나 이발소에서 깎거나 똑같아.
2: 결혼한 해부터 다듬어준 평생 단골이죠.
3: 많이 늙어가지고 아 우리 집에 와서 고생을 많이 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죠. 처녀 때는 이뻤어요. 우리 할머니가 이뻐가지고.
2: 친척 소개로 처음 만난 날이 아직도 선하답니다. 회사한 아내의 얼굴을 보고 첫눈에 반했다죠. 부부의 연을 맺고 함께 이발소를 꾸리며 인생의 희로애락을 같이 건너왔지요. 퇴근길 데이트 삼아서 모처럼 두 분이 동네 마실에 나섭니다.
0: 몇십 년 됐을까요?
3: 몇십 년이 자. 아니라 백 년이 됐다니까. 옛날에는 여기가 아주 부촌했었다니까. 전부 끼는 거는 다 철도관사예요.
2: 조제동은 1920년대 경부선 철도의 개발과 함께 철도 종사자들을 위해 관사를 지으면서 생겨난 마을입니다. 70년대까지만 해도 골목마다 사람이 넘쳐나던 곳이었다죠.
3: 돈이 많이 있어갖고 장사꾼들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데 와서 뭐 사먹고 그렇게. 우리도 돈을 잘 벌을 때니까.
0: 아니, 철도 사먹고. 사람이 하도 많아갖고 애상이로 했어요. 한 달을 이발료를.
2: 역설적이지만 낙후됐던 도심에 오래된 것들이 살아남았습니다.
5: 아, 날씨 더운데 어제 여기까지 다 오셨어?
6: 아니, 불리기 써서 왔어요.
5: 예.
4: 이게 나오시면 가끔씩 들리시나 봐요.
3: 예. 이 사장님하고 잘 알아요.
5: 동네 분이니까. 그래도 정정하시네. 예. 어머님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4: 근데 사장님 여기 전방 네. 어떻게 하시게 된 거예요?
5: 아. 그럼 저게 그 어르신들이 예전에 그 우리가 이제 그 옛날 그 정감, 옛날 추억 이제 이것 때문에야.
2: 복고 열풍이 불기 시작하고 추억의 먹거리나 소품, 장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전방이 되살아나고 방치됐던 관사 건물이 카페로 변모하면서 젊은 층에게 뉴트로 핫플레이스로 주목받기 시작했답니다.
3: 아이고, 대나무 좀 막, 대나무가 이게 유명한데요, 대나무집이.
2: 100년 전 철도 관사가 들어설 때 함께 심은 대나무 숲이랍니다. 풀이 무성했던 대수풀 손보고 예쁜 카페가 됐다죠.
3: 옛날에는 이거 거리가 아주 형편없었는데 지금은 카페 거리가 생겨가지고 이렇게 카페가 생기고 음식점도 생기고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좋죠.
2: 공간의 쓰임은 바뀌었지만 옛 흔적들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0: 합니다. 이런 변화는 달갑다는 부부, 그 덕에 작은 삶의 기쁨도 누리며 산답니다.
1: 옛날 같으면 더 고생할 건데 요새는 저 편해요. 편안하게 영감이 잘해주고.
0: 60여 년을 매일같이 걸어온 길, 수많은 추억이 소재동에 남아있습니다. 재개발 소식이 전해지고 빛이 바래져가도 떠나지 못한 이유입니다.
2: 아니, 이사 간더니 안 가셨어?
3: 열흘 있다가요.
2: 나는 10일경에 이사 가신다고 그래서 이사 가셨나?
3: 서울로 가도 여기 이발하러 올 거니까 한 달에 한 번. 뭐 한 40년, 50년 다 돼가야 아마.
0: 학창시절부터 오기 시작한 손님들과 정을 쌓으며 함께 나이 들어왔습니다. 하나, 실력만큼은 여전히 청춘.
3: 여기 사장님은 저기 굉장히 장점이 다른 데는 막 기계로 깎잖아요. 근데 여기 있는 사장님은 일일이 가위로 이렇게 다 하세요. 네, 시간이 걸리더라도 굉장히 성의 있게 하시지.
2: 옛날 시 네.
3: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딴 데 못 가는 거예요.
4: 아버지도 힘드신데 기계로 하시지 왜 계속 가위로 하세요?
2: 근데 기계로 하면 고기가 싫으니까 기계로 깎으면 이렇게 벌어지는데 가위로 깎으면 동그랗게 그렇게 깎아요.
0: 잔털 하나까지 놓치는 법 없는 꼼꼼함도 빼놓을 수 없는 장점이라죠. 그 사이 아내가 타이밍 맞춰 알아서 염색약을 준비해줍니다. 자격증만 없다 뿐이지 이발소 일은 누구보다 잘한다, 자부한다죠.
5: 어머님, 여기 이발하시는 분 자주 뵀던 분이에요?
1: 아야. 다 뭐 몇십 년을 했으니까 다 알죠. 그리고 어떤 아저씨는 오면 나부터 찾는데야. 왜 아줌마는 안 왔느냐.
5: 선생님 찾았잖아 지금.
1: 이 머리 감는 걸 내가 더 잘 감어.
0: 오늘 손님도 샴푸만큼은 아내에게 맡긴답니다.
1: 내가 감아주면 시원하다고. 기술은 좋은데 나는 힘을 들여서 하고.
0: 끝나고 나면 이보다 더 개운할 수가 없답니다.
3: 항상 끝나면 그 약으로 또 주세요.
6: 이런 이발소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계속 오죠. 이사 가더라도 계속 올 건데.
7: 금년 말까지.
6: 아, 왜?
7: 개발해요.
6: 아, 최소 5년은 더 하셔도 되는데. 아유,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8: 본고정은 할 거예요.
6: 그렇죠.
0: 오는 손님마다 그만두면 안 된다고 신신당부를 한다죠.
2: 나이가 많았어. 아들, 딸들은 그만하라고 마누라도 그만하라고 그러는데 개발할 때까지만 한다고 그랬으니까 개발하면 그만하려고.
0: 그게 언제쯤일지는 아직 모르겠답니다.
5: 선생님, 가보겠습니다.
9: 예. 수고 많이 하셨어요. 수고 많이 하셨어.
0: 이 정겨운 풍경을 좀 더 오래 보면 좋겠습니다.
10: 토종이 굉장히 영양가가 좋고 맛있어요.
11: 실을 잘 보존했다가 후손들한테도 물려주고 이렇게 해야지.
12: 뿌리 없이는 모든 것을 행사를 할 수가 없어요.
13: 진정한 토종길입니다.
14: 상담을 요시 언제 어디서나 시원한 그늘을 만들 수 있는 접이식 파라솔 의자 세트와 강력한 바람, 상쾌하게 시원하게 리모컨 선풍기까지 모두 증정.
15: 매달 보험료는 내는데 보험금은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고 이걸 그냥 해약해버려.
16: 당연히 해약해야지. 한 번도 보험금 받아본 적이 없는데 보험료는 왜 매달 꼬박꼬박. 이번 기회에 해약해버려.
15: 아니, 일단 전화해봐. 보장이 잘못된 건지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없는지 확인하면 되잖아.
14: 늦기 전에 전화해보세요. 전화만 주시면 대한민국 30여 곳 보험사의 수많은 보험 상품을 비교, 분석, 보험료를 줄일 수는 없는지, 보장은 충분한지, 그것도 전화 한 통으로 간편하게 해결해드립니다.
8: 이수가 뭐야? 부모님의 치료비 어떡하지? 혹시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전화해서 확인해봐. 보험을 가입했어야 보장을 받지. 안보험경 하나 있잖아. 일단 전화해보라니까.
14: 전화해보세요. 내 보장 중에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없는지 전화 한 통으로 간편하게 해결해드립니다.
17: 몰라서 못 찾아간 보험금 12조? 몰라서 못 찾아간 보험금이라니. 말도 안 돼.
18: 전화 한 통하면 알아서 다 찾아준다는데 손해볼 거 없잖아. 얼른 전화해봐.
14: 여러분도 전화해보세요. 몰라서 못 받았던 보험금, 신청만 하면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없는지 무료로 여러분을 대신해서 찾아드립니다.
19: 방문 아닙니다. 전화로 간편하게 상담 비용도 무료. 무료 상담부터 먼저 받아보세요.
20: 보험계약 체결 전 보험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4: 상담완료시 접이식 파라솔 의자 세트와 리모컨 선풍기까지 모두 증정. 매달 보험료는 내는데 보험금은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고 이걸 그냥 해약해버려.
16: 당연히 해약해야지. 한 번도 보험금 받아본 적이 없는데 보험료는 왜 매달 꼬박꼬박. 이번 기회에 해약해버려.
15: 아니, 일단 전화해봐. 보장이 잘못된 건지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없는지 확인하면 되잖아.
14: 늦기 전에 전화해보세요. 전화만 주시면 대한민국 30여 곳 보험사의 수많은 보험 상품을 비교, 분석, 보험료를 줄일 수는 없는지, 보장은 충분한지, 그것도 전화 한 통으로 간편하게 해결해드립니다.
8: 입수가 뭐야? 부모님의 치료비 어떡하지? 혹시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전화해서 확인해봐. 보험을 가입했어야 보장을 받지. 안보험경 하나 있잖아. 일단 전화해보라니까.
14: 전화해보세요. 내 보장 중에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없는지 전화 한 통으로 간편하게 해결해드립니다.
17: 몰라서 못 찾아간 보험금 12조? 몰라서 못 찾아간 보험금이라니. 말도 안 돼.
18: 전화 한 통하면 알아서 다 찾아준다는데 손해볼 거 없잖아. 얼른 전화해봐.
14: 여러분도 전화해보세요. 몰라서 못 받았던 보험금, 신청만 하면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없는지 무료로 여러분을 대신해서 찾아드립니다.
19: 방문 아닙니다. 전화로 간편하게 상담 비용도 무료. 무료 상담부터 먼저 받아보세요.
14: 상담완료시 접이식 파라솔 의자 세트와 리모컨 선풍기까지 모두 증정.
20: 보험계약 체결 전 보험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1: 이어서 서장훈의 이웃집 백만장자가 방송됩니다.
22: 민원 처리부터 발권 업무까지 잠시도 쉴틈 없는 연구원.
23: Have a nice day here, okay? Just a second, please, here, okay? Seoul Station to Terminal 2.
24: 열림하긴, 승하차하긴.
22: 한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는 기관사와 정비사까지.
25: 사전합니다!
22: 승객들의 안전을 위해 구슬땀을 흘리는 사람들.
26: 완전분해 후 재조립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2: 내열성과 편의성이 뛰어난 실리콘 소재의 주방용품을 제조하는 이곳. 용기부터 조리 도구까지 다양한데요. 종일 이어지는 고된 반복 작업.
27: 어디도 아파요. 나이도 아파요.
22: 쏟아지는 주문량을 맞추기 위해 잠시도 쉴 틈이 없는데요. 사람들의 편리함과 안전을 위해 구슬땀을 흘리는 이들을 만나봅니다.

자랑스러웠죠.

0: 모든 게 처음이었죠. 시작이었죠.
1: 그 누구도 따라갈 수 없을 것 같아요.
2: 저는 노라노 패션 디자이너입니다. 뭐 그 이상 뭐 말씀드릴 게 없네요.

0: 몇 달 전 엄마가 세상을 떠난 뒤 아직 분유를 떼지 못한 동생을 돌보는 10살 예진이. 아빠가 새벽열 나갈 때마다 매달리는 동생을 달래며 엄마의 빈자리를 채워갑니다. 학교에서 돌아와 집안일을 하고 서툰 글씨로 적어둔 육아 메모를 보며 동생을 챙기다 보면 끼니를 거르거나 조촐한 반찬으로 배를 채우는 날이 많습니다. 엄마의 따스한 밥상이 그리운 아이들. Save the Children은 저소득 가정 아이들에게 영양이 고루 담긴 도시락을 주 2회 배달합니다. 급식카드 잔액을 걱정하던 아이들의 식탁을 채워주고 생업으로 집을 비워야 하는 보호자의 역할도 대신합니다. 혼자 먹는 컵라면 대신 따뜻한 기억을 선물하는 도시락. 아이들에게 사랑이 담긴 한 끼를 전해주세요. 1899-0218 Save the Children.
1: 어?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몇 달 전 엄마가 세상을 떠난 뒤 아직 분유를 떼지 못한 동생을 돌보는 10살 예진이. 아빠가 새벽녘 나갈 때마다 매달리는 동생을 달래며 엄마의 빈자리를 채워갑니다. 학교에서 돌아와 집안일을 하고 서툰 글씨로 적어둔 육아 메모를 보며 동생을 챙기다 보면 끼니를 거르거나 조촐한 반찬으로 배를 채우는 날이 많습니다. 엄마의 따스한 밥상이 그리운 아이들. Save the Children은 저소득 가정 아이들에게 영양이 고루 담긴 도시락을 주 2회 배달합니다. 급식카드 잔액을 걱정하던 아이들의 식탁을 채워주고 생업으로 집을 비워야 하는 보호자의 역할도 대신합니다. 혼자 먹는 컵라면 대신 따뜻한 기억을 선물하는 도시락. 아이들에게 사랑이 담긴 한 끼를 전해주세요. 1899-0218 Save the Children.
1: 1.

0: 전부를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크크크 치킨 바삭함의 끝판왕.
1: 바삭한 육식의 치킨 크크크.
2: 치킨 이름이 왜 이래?

0: 다들 숟가락을 물고 태어난다는데 난 주걱을 들고 태어났네.
1: 자, 오늘은 경기도 시흥에 왔습니다. 시흥. 여기가 무슨 농장 같기도 하고.
2: 왜냐면 텃밭도 좀 보이고 약간 시골 할머니 댁 생각나는 것 같아요. 와, 여기 뭐 많은데요? 많이 심어 놓으셨네요.
1: 잘 자라나요?
2: 되게 큰데요? 알이? 엄청 싫어.
0: 사랑하는 서장우 씨! 사랑하는 서장우 씨! 안녕하세요!
1: 아유,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1: 예. 아유, 안녕하세요.
0: 아유, 안녕하세요.
1: 예.
0: 사랑하는 서장님, 서장 오빠 너무 보고 싶었어. 눈물이 지물라 그래, 보고 싶어.
1: 아이고. 아이고. 혹시 오늘의 백만장자세요?
0: 네. 네, 맞아요. 백만장자. 지금은 그런데 가진 게 별로 없어요. 제 손바닥을 보세요. 얼마나 큰지. 자, 밥퍼주는 아줌마라고 하잖아요. 네. 밥을 다 해서 퍼줘서 다 퍼주고 별로 남은 게 얼마 없어요. 조금 있어요, 조금.
1: 한번 소개 좀 해주시죠, 자기 소개.
0: 예, 네. 네, 이경의 약손요리 연구가입니다.
1: 아,
0: 예.
1: 네,
2: 약손요리 연구가.
0: 아, 예, 예, 예. 우리나라의 최고의 회장님들을 가르쳐드리고 전국의 소상공 컨설팅을 16년 동안 했어요.
1: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기부를 하셨어요.
0: 배고픈 사람 밥 주는 게 제일 행복해요, 자기야, 그치?
1: 약선요리 연구가라고 하셨는데 약선요리라 그러면 이제 뭐라 그럴까 약이 되는 음식
2: 약재 같은
1: 약재를
2: 건가요?
1: 좀 넣어서 만든 음식 뭐 이런 거죠?
0: 천연 화학조미료가 전혀 안 들어가고 약재물을 이용한 건강한 음식 자연 음식으로 만들어서 약선요리를 하고 있어요.
2: 바구니에 쌈채소 같은 것도 가져오신 것 같은데
0: 여기 호박잎이고 이 호박이고 고추 이렇게 있는데 자, 이 호박잎은 장에 엄청 좋잖아요. 고추는 비타민C가 어마어마해요.
2: 맞아요.
0: 고추 같아서. 예.
1: 제가 가장 좋아하는 그 채소를 고백을 또 하자면 호박잎입니다.
0: 호박잎?
2: 진짜?
1: 제가 정말 호박잎 쌈을 먹는 거 너무 좋아하는데 오늘 또 우리 마침 선생님이 이렇게 제가 가장 좋아하는 호박잎을 이렇게.
0: 이거 내가 갈 때 이거 좀 따서 줄게.
1: 아니, 근데 따서
2: 따서 주셔도 해먹을 줄 몰라요.
1: 다듬을 수가 없어.
0: 내가 다 다듬어서 해줄게.
1: 아니, 근데 그거 또 쪄야 되잖아.
2: 찌질게.
1: 쪄야 되잖아.
0: 네.
1: 어찌됐든.
0: 네.
2: 마음으로 오늘 또.
1: 자, 마음으로. 여기 있는 지금 그 나무들도 다 그러면 약선에 필요한 나무들인가요?
0: 예, 저희 집은 지금 다 아로니아, 포도, 샤인머신 없는 게 없어요. 예, 예.
2: 부지가 넘네요.
0: 예. 눈 좋으셔? 눈?
1: 네네, 뭐 나쁘지 않습니다.
0: 나쁘지 않아?
1: 네. 아, 블루베리요?
0: 얼마나 눈이 좋아서 그래, 블루베리요.
1: 블루베리를.
0: 얼마나 크지 않아?
2: 와!
0: 이거 봐봐, 이거.
2: 와, 포도 같아, 포도.
0: 어.
2: 와, 포도 같아, 포도.
0: 어. 이거 짠내 자고, 이거 짠거 보자. 이거 짠내 자고, 이거 짠거
2: 보자. 이거 먹었어?
0: 이거 하나 잡아봐.
2: 짠을 했어야 되는데.
0: 아, 진짜 뭐.
2: 타이밍이 안 맞네.
0: 예, 예, 예. 자.
1: 아, 맛있습니다.
0: 맛있어요? 네. 진짜 달죠?
1: 예, 예. 저 건물은 근데 뭡니까? 그.
0: 요리연구소.
1: 연구소.
0: 예. 저희가, 제가 요리를 좋아하다 보니까. 이렇게 약 건강에 좋은 음식을 연구해라 해가지고 저희 남편이 지어줬어요. 예, 예, 예. 예.
1: 저거는 왜
2: 공작새를
1: 키우시는 거예요?
0: 저희 공작새를 저희 남편이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저희 남편이 저기서 부화를 시켜가지고 저렇게 아~ 키우는데 지금 새끼도 나가지고 아~ 한번 가보실래? 혜림아, 사랑하는 서장훈 씨 오셨어요. 이거 보세요.
2: 안녕하세요.
1: 아이고, 안녕하세요. 남편 분이신가 봐요.
0: 예, 저희 남편이에요. 아~ 예.
3: 안녕하세요, 서장훈 씨.
1: 아, 이게 공작새의 병아리.
3: 예, 예.
0: 지금 어, 갖다 예, 키우세요.
2: 아니요, 네. 어떻게 키워요, 이게, 저희가?
3: 저, 이건 이제 백공자. 네. 이건 천공자. 잡으세요.
1: 아니, 잡아야 이, 돼요.
3: 놓치면은.
2: 미안해.
3: 괜찮아.
1: 닭 병아리는 많이 봤는데, 네. 공작의 이 새끼는 네. 처음 보는 것 같아요.
2: 네, 너무
1: 좀 모양이 다르네요.
3: 예,
1: 네,
3: 좀 닭, 달라요. 어릴 때 나올 때부터 좀 크게 나오고.
1: 네, 좀 크고. 아니, 네. 저기. 지금 이런 새끼들이 저 안에도 많이 있네.
3: 일주일 있으면 한 10마리 정도.
2: 10마리요?
1: 근데 선생님은 어. 왜 갑자기 공작을 키우시게?
3: 원래 공작을 키우면 백공작이 길조를 해가지고 아. 오늘도 길조를 키우니까 우리 저 서장훈 씨가 또 좋으실 분도 오셨잖아요.
2: 예. 너무 귀여워요.
0: 좋은데 들어가서 용수에 네네. 가서 볼 게 더 많아.
1: 알겠습니다.
0: 그러니 가서 보시고.
2: 얼른 주무세요.
1: 예.
2: 오, 시원하, 시원해. 네. 뭐가 많네요.
1: 뭐가 많습니다.
2: 네. 여기 약주도 엄청 많아요.
0: 이 약주, 저거 약손유리잖아요. 네. 제가 사이 얻으면 사이를 주려고 네, 네. 약주를 담았는데 네. 오래됐어요. 근데 사위들이 술을 안 먹어요.
1: 아하.
0: 그래가지고 술이 많아 여기 거. 네네. 이따 차에다 실어줄까?
1: 아니, 저는
2: 자꾸 왜 실어주신다고?
0: 술 안 먹어?
1: 저는 괜찮습니다.
0: 네. 좋은 술 많아 여기. 아, 저는... 40년 되고 막 이런 것도
1: 아니라
0: 많아.
1: 저는 약, 네.
2: 약주
0: 안 하셔?
1: 아니 약주에 좀 약해가지고.
2: 아 그래요?
1: 네. 네. 저쪽에 벽에 상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2: 네. 아니 한가득 채워놓으셨는데요?
0: 예. 네.
2: 와,
1: 아유, 상을 많이 받으셨어요.
0: 예, 예. 저게 약손일을 하면서 대통령상도 예. 세 번 정도 받고 그렇게 장관상도 많이 받고 대체로 예. 요리하면서 이렇게 많이 받았어요.
2: 선생님께서 네. 요식업 대가들의 선생님이라고
0: 예,
2: 제가
0: 예,
2: 들었거든요.
0: 맞아요. 한식 대가들 여저까지 한 1,000명 있는데 중간에 김밥
1: 예, 예.
0: 회장님, 모종 회장님, 우리 회장님, 우리나라의 최고의 회장님들을 제가 예. 요리를 김치, 저 김치를 가르쳐서
1: 쉽게 오는 얘기해서 예. 선생님들의 선생님이시죠.
0: 맞아요. 예, 맞아요. 예, 대단한 예. 분들이. 마지막에 이렇게 센 불로 졸이면 국물이 싹 없어지고 꼬들꼬들해져. 불이 약하면 안 돼. 어느 정도 돼야 돼, 불이.
4: 멸치는 박스채로.
0: 박스채를 먹는 거니까 한 봉지씩이라고 그랬어, 내가.
1: 저희가 밥을 조금 뭐 먹어볼 수 있을까요?
0: 네, 네. 그럼요. 내가 예, 밥을 예. 채대서 맛있게
1: 알겠습니다.
0: 해드려볼게.
1: 아이고.

0: 와, 손이 엄청 크시네요.
1: 아니, 근데 막 5, 6인분 같은데.
0: 5, 6인분도 더 되는 것 같은데요? 와, 에피타이저 같다. 와, 이거 너무 맛있다.

0: 짠, 이제 마지막에 짠.
1: 또 있어요?
0: 네. 짠. 자.
1: 네. 어디다 놔야 되나, 이거를?
2: 이야. 와. 잔치 같습니다, 잔치. 보기에만도 아주 눈이 행복합니다.
1: 맞아요. 예. 색이 막 다채롭고.
0: 그렇죠. 저희 집에 농장에서 키운 걸로 저렇게 해수를 넣었어.
2: 잘 먹겠습니다.
3: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2: 저는 이게 지금 숯불 돼지고기랑 숙주

0: 맛인데?
1: 와.
0: 밥도 너무 맛있어요.
1: 일단 상을 받으셔야 돼요.
0: 사랑 접고 먹고 싶어요. 마음 같아서. 너무 맛있는데?
2: 네, 사랑 접고 드시는 거.
3: 조미료 안 쓰신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2: 예, 황옥 조미료는 안 들어가요.
1: 조미료를 네. 엄청.
2: 천연, 예, 재료.
1: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조미료를 때려 부은 느낌.
0: 그러니까. 네. 간이 완전 되어 있어요. 네. 네.
2: 저는 조미료를 다 만들어요. 자연 재료로. 해물가루도 다 만들어 쓰지, 맛간장도 만들어 쓰지. 이거 진짜 맛있나 봐요.
1: 너무 맛있어요. 어떻게 지금 네. 장난 아니고, 네. 이거.
2: 잘라드릴게. 네.
0: 맛있죠?
2: 비타민C.
0: 좋아하는 맛이죠? 진짜 시원하죠?
1: 너무 좋아하는 맛이죠?
0: 어, 맞죠?
2: 여기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어요, 요리 연구를. 어디 가셔?
0: 어디 가시는 거예요? 어디 가시는 거예요?
1: 아니, 저.
2: 물?
1: 아니, 아니. 저기, 저. 뭐? 나 이거, 저, 뭐? 국물 좀 한
2: 거. 아, 저 다 보고 달라오지.
1: 어. 아니, 아니. 제가 이런 거 되게
0: 깨. 전문이다.
2: 싸줘야 되겠다, 오늘.
1: 흘리지 않고.
2: 포장해줄게.
0: 바로 올렸는데요?
2: 네? 맛있다 그러면 무조건 포장해주는데, 내가 오늘 포장해줄게. 부살이 명하죠, 알아요, 나물?
0: 아니, 왜냐면, 선생님이 또 이거 해놓으셨어.
2: 이거 가져오지 마, 절로 가.
1: 아니, 아니.
0: 그래도 먹어봐야겠다.
2: 옛날 전통. 네.
1: 이거 김치에다 한번 싸서 먹어보고.
0: 저 이제 김치 이렇게 담글래요. 김치 진짜 너무 맛있어.
2: 어머나 어떡해. 나 오늘 손 안 씻을래. 어머 감동에 눈물이 날라 그래. 날 잡았어. 어떡해.
1: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다.
2: 눈물이 날라 그래. 어떡해.
1: 저는 정말 우리 선생님이 입말이 아니라 정말 요리 잘하시네.
2: 아, 나 밥 안 먹을래. 오늘 하루 종일 굶을래.
0: 뭐 필요 없이 먹는 것만 나가도 선생님의 그 아유, 요리 아유. 인생 다 설명될 것 같은데.
2: 그래.
0: 맛있을 것 같은데, 오늘?
2: 이거 진짜 맛있나 봐.
0: 너무 맛있어요. 토크하지 말까요? 그렇죠.
1: 자, 50년간 요리를 연구해오신 약선요리 연구가 우리 이경혜 선생님. 저희한테 아직 그 백지 수표를 안 주셨거든요?
2: 짠.
1: 200억.
2: 정도.
0: 물음표를 해놓으셨네요.
1: 200억이 뭔가요, 200억이? 엄청난 금액인데?
2: 그래요. 네. 이제까지 남에게 쓴 돈 해서 200억 정도가 되지 않나. 무조건 어릴 때 결심한 게 성공하면 나처럼 배고픈, 배고파서 우는 사람이 없게 하겠다.
1: 네, 네.
2: 이렇게 생각하고 다짐하고 여태까지 살아왔어요. 예, 네, 그렇게. 그 배고픔은 국밥은 사람만이 알아요. 예, 네, 그렇게.
1: 200억이라는 게 아마 선생님 제가 듣기로는 내가 번 거에 반 정도는 남이랑 나누겠다라고 하셔서 200억 정도를. 나눴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아직 200억은 있다는 얘기지?
2: 200억 광명시에 지금 제가 건물이 있고 또 여기가 있고 가산동에도 몇백평이 있어요.
0: 네.
2: 그리고 대림동에도
1: 다 합치면 200억 넘겠는데?
2: 네, 그럴지도 몰라요.
0: 백만장자답게.
2: 그런데 네. 그러니까 백만장자라고 안 하겠어요?
1: 지금은 이제 이렇게 건물주도 되시고 뭐 이렇게 하셨는데 대체 어떤 어린 시절을 보내셨길래 배고픈 사람이 하나도 없게 하는 게 목표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2: 밥이 없어서 생강밭에서 생강, 어린 생강을 캐먹고 집에 들어오고 어머니는 농사를 짓고 아버지는 누룸. 네, 이거를 많이 즐기셔서 저희들을 고생을 많이 시켰어요.
1: 아니 그럼 어머니는 뭐 논이나 밭이 있었어요? 그러면
2: 하나도 없었어요. 팔아먹었어. 자꾸 팔아먹으니까. 엄마는 충남 서촌에 어마어마한 부잣집 딸이야.
0: 어머님이.
2: 근데 예, 논을 사주면 아버지가 논 팔아먹고 밭을 사주면 밭 팔아먹고 계속 그렇게 한량이었어요.
1: 아니 그저 어머니 혼자 벌어서는 팔남매를 예. 먹여 살리기가 힘드셨을 것 같은데.
2: 지금 상상도 못할 얘기잖아. 머리가 이렇게 길면 가위로 잘라야 돼. 잘라서 그걸 팔아야 돼. 그래서 엄마가 보리 바꿔서 보리도 그때 당시에는 많지 않아요. 밀가루 같은 거. 이렇게. 배고프면 잠이 안 오잖아요. 그러면 배고프다고 울고 그러면 엄마 마음이 어떻겠어요.
0: 그 당시에 진짜 당장 먹을 것도 없는데 학교는 꿈도 못 꾸셨을 것 같아요.
2: 그 학교 가고 싶은 그 심정을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래가지고 까만 보직에다요. 그냥 형식장으로 아무것도 없는데 허리에다 매요. 그리고 학교를 가고 싶어서 가요. 가면 부잣집 애들이 쓰다 남은 몽탈 연필 그 종이 쪽지 있으면 그걸로 가지고 그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거 열심히 받아 쓰고 그렇게 공부를 뒤에서 육성예비 옛날에는 육성예비라고 그랬잖아요. 그 육성예비를 갖고 오라고 선생님이 안 오면 가라고 그러면 저 고집이 또 세서 안 갔어요. 선생님이 가라고 하면 가는 척하고 그냥 뒤에 앉아있고 그렇게 공부를 계속했어요.
1: 육성예비는 그럼 어떻게 해요?
2: 안 냈어요 결국은. 돈이 없는데 어떻게 내요.
1: 아, 그럼 학교에서 암소리 안 했어요?
2: 계속 나가라고 그랬죠.

0: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는 이제 고모님 댁에 사셨다고?
1: 고모네 집이 부여 읍면장했어요. 어마어마한 부잣집이요. 그러니까 고모가 학교 보내주고 할 테니까 밥 먹고 할 테니까 우리 집으로 가자. 그러고서는 이제 고모네 집을 갔어요. 네. 네. 고모네 집을 갔는데 밥은 실컷 먹고 진짜로 원 없이 먹고 고모 하라는 대로 다 하고 계란 가서 팔아와라는 부여 시장 가서 팔아오기도 하고 그랬는데 언제나 학교를 보내줄까 엄청 그 공부가 얼마나 하고 싶었는지 그래도 결국은 못하고 근데 언니가 그 결국은
2: 아니 그럼 중학교를 안 보내주신 거예요?
1: 네
2: 아니 그 뭐 되게 부잣집이라며 왜 고모가
1: 그게 좀 쉽게 되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2: 아이고.
1: 그 결국은 못하고 근데 언니가 그 인삼 전매청 홍삼 말린 거 그거 가서 일어라고 해가지고 그 전매청에서 그 홍삼 말려가면서 그 홍삼을 먹어가면서 그렇게 일을 한 적도 있고 그렇게 해요.
2: 홍삼 많이 먹었죠. 근데 우리

0: 선생님 눈물 흘리시면서 얘기하고 계신데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좀 그렇지만 지금 굉장히 건강하신데 그 아까 보니까 그 물론 정말 먹을 게 없어서 그랬는데 그 어린 생강하고
1: 염증 잡는 거죠. 네,
2: 저도 그렇게 생각.
0: 생삼하고 부시래기랑 계속 드셔가지고 사실은 먹을 게 없어서 먹은 거였지만 굉장히 건강한 거를 계속 섭취를 하셔가지고
2: 저도 그렇게 그리고, 생각해요. 네.
1: 영양가 있는 것들로 네.
2: 저도 지금 74시잖아요.
0: 그러니까
2: 이제 75대잖아요.
1: 네. 저도 너무 좋으시고
2: 너무너무 그 홍삼 말리는 그 과정이 너무 먹고 싶고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4층 올라가서 완전 건조 반건조 된 거 얼마나 쫀득쫀득 맛있는지 몰라요. 그거를 일을 하면서 그렇게 막 짐이 모락마락 나는 걸 그렇게 많이 먹은 것 같아요.
0: 아니 근데 저기 뭐야 갑자기 음식 장사를 어떻게 하시게 된 거예요?
2: 이제 제가 많이 배고팠다 그랬잖아요. 네. 이제 그래서 항시 먹는 거에 대해서 음식 장사를 할까 하고 배고프지 말고 실컷 먹고 하는 생각을 항시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음식점 먼저 시작하자 했는데 중국집을 하게 됐어요. 중국집을.
0: 네. 예전엔 뭐 외식하면
1: 중국집.
0: 대부분이 다 중국집만 있었어요. 뭐 다른 게 없었으니까.
1: 근데 그 당시에 그러면 식당을 차릴 돈이 있으셨어요?
2: 돈이 하나도 없잖아요.
1: 없죠.
2: 예. 없으니까 인수돈. 네. 하루 팔아서 하루 갚는 거. 네. 월세도 그 인수돈까지도 보증금을 거른 거예요. 아. 그리고 파는 대로 거기에 네. 까나가는 그래요. 걸로.
0: 아니 근데 그 이제 장사를 하셨는데 그게 잘 됐나요? 중국집이? 잘 됐나요? 중국집이?
2: 엄청 잘 됐어요.
0: 엄청 잘 됐어요.
2: 말도 못 됐어요. 이 음식을 못 해내고 배달을 못 할 정도로.
0: 원래 좀 솜씨가 있으셨나요? 손맛이?
2: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제가 요리를 잘 안 해봐서 모르죠. 근데 처음에는 중국집 짜장면 짬뽕이 뭔지를 모르잖아요. 근데 짜장면 간짜장 이 만드는 방법을 채소 쓰는 방법까지 다 섬세하게 다 알려줘서 짜장면을 만들어 놨을 때 아 대단하다고 손맛 이 실력이 굉장하겠다고 나중에 오 주방장이 그 정도로 칭찬을 해줬어요.
1: 그럼 이제 일수는 벗어나셨겠네요.
2: 매일 하루 벌어서 하루 벌고 조금씩 모으는 거 하잖아요. 네. 숨통이 트이려나 하니까 옆집 중국집 사장님이 건물을 샀어요. 저희 옆집이 너무 잘 되니까 옆집에서.
0: 아 그러니까 여기 경쟁 업체가 네. 이 건물을 사버렸어요?
2: 사버렸어요.
0: 그래서
2: 나가라고.
0: 나가라고 네. 쫓아낸 거예요?
2: 6개월 만에.
1: 너무한데요?
2: 애기 아버지가 열심히 살라고 했는데 이게 안 되잖아. 내가 사우디 한 4년은 갔다 오마.
0: 맞아요.
2: 가진 게 얼마 없으니까.
1: 남편분은 언제 돌아오셨어요?
2: 4년 후에 돈을 좀 가지고 왔어요.
0: 네. 그 돈을 뭐 하셨어요, 그럼?
2: 말하자면 옛날 다방이야.
0: 네.
2: 그런 걸 목 좋은 자리 지하에 창고처럼 생긴 데가 있어요, 그냥. 네. 근데 그 목이 굉장히 좋은 목이었어요. 그러면 거기서 신랑이 벌어온 돈 거기다 투자하면 큰 돈을 벌을 거라 자신을 만만한 거예요. 막 중국집을 했으니까 이제 더 경험으로 잘 될 거라 생각하고 찻잔 같은 거, 장식, 의자 같은 것도 최고급으로 다 해놓고 손님이 말도 못하게 많았어요. 돈을 모으려고 거의 3년 됐는데 장사 잘 되니까 거기서도 나가라는 거예요.
0: 건물주가?
2: 건물주가요.
0: 건물주들이 왜 그렇게 다 나가라고 그럴까요?
1: 꼭 늘 잘 될 때마다.
0: 참고로 저는
1: 네.
0: 저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어떤 분에게도 나가시라고 그런 적이 없어요.
1: 갑자기요? 네. 갑자기 참고를.
0: 혹시 그런 생각을 살짝 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저는 지금까지 저희 건물에 계신 그 어떤 분한테도 나가시라고 그런 적이 없습니다. 네. 아니, 그, 저기, 근데 거기 안에.

0: 인테리어하고 예. 한 건 다 어떻게 해요?
1: 다 이제 뭐 다 그냥 다 폐기 처분해야 될 정도 그 많은 게.
0: 박가도르신께서 야, 거기 사우디 진짜 미쳐요. 엄청 더운데 예. 거기서 진짜 땀을 그렇게 흘리시면서 일해 가지고 벌어온 돈이 그 피 같은 돈을 예. 그냥 날리신 거잖아요.
1: 예. 진짜로 그 심정은 어디다 말할 수가 없잖아요. 빈손으로 나와서 애들 데리고 여태까지 살아온 그 계단을 밟아서 왔는데 여기까지 번째고. 왔는데 이걸 해보겠다고 해서 다 날린 거 아니야. 좀 안 좋은 생각을 했어요. 같이 예, 조금 본도를 다 날렸잖아요. 한 푼 거의 없을 정도로 날렸잖아요. 그 심정은 어디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예. 내가 어렸을 때는 이랬고 좀 중간에는 이랬고 너무 굴곡이 심하게 고생을 많이 하고 그게 쳇바퀴처럼 돌아가요. 제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여태까지 고생한 거 공책에다 네. 괴로울 때마다 쓰고 좋을 때 쓰고 다 써서 이렇게 해고록을 써놓은 게 있어요. 네.
0: 본인 얘기하신 것처럼

0: 근데 어떻게 다시 이제 일어나시게 된 거예요, 그러면?
1: 이웃집 분이 뭘 해서 못 먹고 살겠냐. 빈 가게가 하나 있으니까 월세 당분간은 안 받을 게 뚝수나. 네. 너무 열심히 사느니까 어르신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이뻐라 했어요. 저렇게 열심히 하고 또 저기 넘어져도 오뚝 일어나는 똑순이네 막 이러면서 월세를 안 받고 돈이 아직 없으니까 벌으면 줘라. 그래서 아 살으라는 팔자인가 보다. 아 이제부터 다시 시작해서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갈비 기술을 좀 알려줄게. 갈비집을 해봐. 그런데 그때 당시에 글쎄 제가 여태까지 잘 살아오려고 그걸 떠올랐는지 아 갈비집을 해? 그러면 한방으로. 한방 그때부터.
2: 한방 갈비? 갈비
1: 해. 한방 숯불 갈비. 한방.
0: 환기가 그때부터 등장. 네.
1: 한약재를 대면서 돼지갈비를 쟀어요.
0: 돼지갈비?
1: 그 한 방으로 돼지갈비를 하니 잡내가 다 없어지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산에 가서 엄마가 매실 많은 그런 거를 산에서 캐오셨어. 캐오셨는데 그거를 푹 끓여서 그걸 많이 먹었거든요. 그것도 엄마가 끓여줘서 배고픔에 그걸 끓여줘서. 근데 그걸 생각해서 아 이것도 약재로 이렇게 하면 뭐든지 나겠다는 그런 게 아마 돌아간 것 같아요. 예.
0: 약재를 되게 많이 쓰시는 것 같은데 약재는 다 어디 있나요?
1: 저희 보물창고가 있어요. 아, 한번 가셔요. 예. 자 여기로 이쪽으로 네. 오세요. 네. 네, 보물창고예요. 예.
2: 보물창고다.
1: 예, 예. 우와. 여기서 약선요리 연구를 해요.
0: 아 여기서?
1: 예 여기서.
0: 여기 뭐 계속 다리고 계시는데
1: 예, 그게 다리고 뭐예요? 있고, 밥도 하고 다리고 그러고 이게 환기예요. 이게 환기.
2: 아, 환기구나.
1: 예, 예, 예.
0: 냄새만 맡아도 되게 건강해질 예, 것 같은
2: 선배님, 이게 지금 환기예요. 보면 환기.

0: 비법 소스가 되고 해서 어떻게 하면 더 맛있게 하고 건강에 음식을 할까 많이 하고 있어요. 예.
1: 한방 돼지갈비. 고기는 어떻게 됐어요? 장사가 잘 됐습니까?
0: 예. 너무 잘 되고 이제 한 칸 했는데 줄을 서는 거예요. 왜? 손님이 많고 하니까 옆에 가게가 또 비어 있었어 하나. 그걸 또 하나 헐었어요. 권리금까지 주고 헐고 그렇게 해서 또 하나 헐었어요. 그래서 세 칸을 헐었어요.
2: 계속 확장해 나가신 거예요?
1: 옆에 세 칸을 예. 다 서가지고.
0: 예예예. 예. 확장을 크게 하니까 돈이 이제 막 엄청 벌기 시작하잖아요.
2: 선생님의 비결은 뭐였길래 그렇게 계속?
1: 환기요.
2: 환기만으로 이 정도?
1: 이 손맛이 타고나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우리 제가 아까 여러 가지로 음식을 먹어본 결과 우리 선생님은 그냥 타고나신 분이에요. 딴 사람은 그 맛이 안 나는데 선생님이 하면 그 맛이 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보니까 선생님 그런 분들 그런 분인 것 같아.
2: 선생님 하는 것마다 다 잘 되시네요.
0: 예, 그래서 이제 엄청 돈이 많이 벌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1: 뭐 얼마나 버신 거예요 그때 거기서?
0: 그때 예, 한 5억 정도 벌었나 봐요. 10년.
1: 10년하고.
0: 예, 예, 5억 정도.
1: 그게 90년대
0: 예, 예.
1: 초.
0: 저 초반 때.
1: 돈이 우와. 90년대 초에 5억이면은 굉장히 큰 돈인데.
0: 세였잖아.
2: 네.
0: 이제 내 건물로 해서 내가 멋있게 한번 해보자.
2: 아~ 네.
0: 남편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그 5억 들고 5억을 빚내서
2: 네.
0: 진짜 좋은 데로 가자.
1: 그럼 어디로 가셨어요?
0: 광명으로 왔어요.
1: 광명?
0: 예. 네. 땅을
1: 아~
0: 샀어.
1: 광명에다가 그러면 돈을 빚을 내서 더 크게 차리신 거예요, 식당을?
0: 이제 논밭이었어요.
1: 논밭.
0: 그러니까 아무 데도 없는 이 산속에다가 그 건물을 지은 거야. 그러니까 혜림이 엄마 또 미쳤다고. 제가 큰일 났다고. 어떻게 하면 좋냐고. 어떻게 논밭에다 저 건물을 저렇게 크게 짓냐고.
1: 맛있으면 다 찾아와요.
0: 예. 네.
3: 거기에서 식당 차릴 때 불안하지 않으셨어요?
0: 저는 어디 가서 장사해도 불안한 적 없어요. 다 잘 된다는 생각으로 하고 있어요. 불안한 점 아직까지도 없어요.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했는데 왜 손님이 안 오시겠어요? 이런 생각으로 하고 있어요. 저는 논밭에다 쳐도 내 손으로 음식하면 분명히 성공이라고 믿고
1: 잘 돼야 하는데 잘,
0: 잘 됐어요.
1: 잘 됐어요?
0: 잘 돼서 손님이 오시면 어우, 반찬 맛있네, 김치가 더 맛있네 하면 저 그냥 그때는 포장용기도 없었어. 비누종이다 싸서 가져와서 드시라고. 그때부터 그냥 김치는 싸서 그냥 드린 거예요. 1년 되니까 교통마비가 될 정도로 말도 못했어요.
1: 훨씬 더 어마어마한 돈을 버셨을 것 같아.
0: 거의 뭐 매출 올라올 때 2천만 원도 팔고.
1: 하루에요?
0: 그때 당시에는 카드도 별로 없고 다 현금이에요. 그래서 1,000원짜리, 10,000원짜리잖아요. 그거를 은행 갈 시간도 없이 챗바퀴 돌듯 후대자로도 넣고 저녁이면 비고 자고 또 장사하고 모으면 거기다 넣고 쌀 푸대로 한 두세 개까지 은행을 안 가고 놔둔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아카운트에 넣고 끌어안고 신랑하고 끌어안고 자고 그래가지고 장사가 잘 되니까 앞에 거 사고 사서 2,000평을 산 거예요. 가산 디지털에 그 몇백 평도 사고 또 막 가게를 여기저기 해서 가든 5개를 했어요.
2: 딴 데도 그럼 돼지갈비집 네, 하신 거예요?
0: 돼지갈비집, 소갈비집, 한정식집,
2: 우와.
0: 횟집, 오리집 안 한 게 없이 어마어마하게 했어요.
1: 그럼 뭐 다 직접 관리하셨어요?
0: 네.
1: 왔다 갔다 하시면서?
0: 그 우와. 음식을 다 해서 봉구차로 실어 날렸어요, 제가.
2: 대단하시네요.
1: 예전에 그 바쁘셔가지고 식당에도 계속 사셨다고 그랬는데 이제는 뭐 좀 좋은 곳에 사시나요?
0: 여기가 바로 우리 집이에요.

0: 아, 이 위가요?
1: 네, 위에가요. 예. 2층에 네. 너무 좋게 해놓고 살아.
2: 아니, 그래요?
1: 예. 깜짝 놀래게 아니, 좋게 해놓고. 네네. 이렇게, 네. 이렇게 좋게 해놓고 살아.
0: 아, 여기가 지금 살림집이에요?
1: 예, 예, 예.
3: 오, 괜찮은데요, 손님? 네.
0: 네, 여기서 주무시는 거예요?
1: 네.
0: 두 분이 주무시긴 너무 좁은데?
1: 여기서 자다가 TV 보다가 잠들고 그냥 생활을 이렇게 해요.
0: 여기 네. 보니까 네. 제가 죄송하지만 잠깐 앉겠습니다. 네. 경치는 엄청 좋아요.
3: 아, 이쪽 뷰가 좋네요.
0: 앞에 낮은 산들도 보이고 해가지고 경치는 되게 좋은데 그래 아무리 그래도 우리 선생님이 돈을 엄청 많이 버셨다고 그랬는데 너무 검소하게 사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1: 소박하게 예. 이렇게 배만 부르면 돼 저는.
0: 저 돼지 저금통은 몇 번 갈랐다가 다시 붙여놓은 건가요?
1: 아니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네. 떨어뜨렸어 잠깐.
3: 아... 아니 얼마나 많이 넣으셨으면
1: 몇십 년, 사십 년 됐나 한번 들고 집에 가지
0: 아니 이게 찢어져서 붙이신 거예요?
1: 예. 허리 다쳐 조심해 허리 아프.
0: 아니 뭐 그렇게까지 어우 돈이 엄청 많아. 네.
1: 아니 다 동전이에요.
0: 이거 새로 하나 좀 사시지.
1: 아 그냥 옛날 때 가지고 있던 거라.
3: 네. 눈을 그리셨네. 눈을 그리셨어.
0: 뭘 보고 말고 할 게 없는 게
3: 단촐하게
0: 단촐하게 네. 사셔서 우리 저 방도 한번 볼까요?
1: 네 방이.
0: 이게 옷이 이제 여기 있는 게 여기 다고.
1: 예, 다고 대통령 상 받는데 좀 옷사 입고 가자 했는데 신랑이 백화점 갔는데 자꾸 땡겨요. 아마 옷 가격을 봤나 봐. 집 가자고 자꾸 땡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시장 가서 이거 하나 사가지고 그냥. 또 이거 입고 대통령상 아~ 대통령상 받은 것이 이거예요.
3: 거기서 사고 싶지 않으셨어요?
1: 내가 옷 좋게 입고 이런 건 하나 생각지 않아.
0: 돈을 그렇게 많이 버셨는데
3: 한 벌 사셨어요.
1: 그게 백만 양자가 아니라 옷은 그런 거 없어요. 절대 예. 사람들은 그만한 돈 있고 한데 왜 저러고 살까 다 손가락질 받아요. 근데도 그게 내 돈이다 생각 안 하고 있어요, 아직도. 아직도 그게 안 느껴져요. 그냥 풍부해서 그냥 좋다만 생각 들지, 아, 이 돈을 내가 쓰고 어디다 쓰고 내가 막 내 치장하고 해야 될 때는 생각이 하나 안 들어요.
0: 정말 검소하시고 네. 더욱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3: 뭐예요?
0: 여기 들어왔는데 왜 이렇게 덥지 했는데 이 방엔 에어컨이 없어요. 여기서 여름엔 어떻게 주무세요?
1: 에어컨 없어.
3: 선생님 너무 더우실 것 같은데요?
1: 네, 에어컨 없어.
0: 여기 엄청 더워요.
3: 아니, 쓰러지세요. 이렇게 더우면.
1: 예, 그렇게 살아요.
3: 아, 쿨하게 나가셨어요. 아니, 쓰러지실까봐.

0: 공작새가 알을 한 10개 낳더라. 10개 낳았지만
1: 맨날 공작새요, 공작새.
0: 우리처럼 열심히 산 사람이 어디 있냐? 친구들하고 맥주도 한잔하고 얼마나 좋아. 그 인생 나가 이거.
1: 풀이 너무 많이 났다. 그 풀 좀 뽑아, 그렇게.
0: 그래요.
1: 네? 근데 여기 호박은 파란데 왜 저기는 저렇게 거름 안 줬어? 거름을 골고루 줘야지. 뭐 여기는 주고 여기는 안 줘?
0: 우리 사모님이 잔소리가 되게 심하네. 지금.
1: 근데 왜 나한테 와? 저쪽으로 가서 풀 뽑아, 얼른 가.
0: 아니, 마누라 이쁘니까.
1: 아, 마누라 이쁜데 맨날 이쁘다고 오면 돼. 이럴 때도 있어야지. 저 가서 풀 좀 뽑아봐.
0: 이 뽑는 시간이라도 뭐 같이 있지. 맨날 너 뭐 요리하러 돼. 이거 뭐 어디, 어? 난 일로 와.
1: 일로 가, 그냥.
2: 너는 뭐라고 막 붙이셨어요?
1: 원래 그래. 원래 그런 사람이었어. 그래서 고추 갈아줘 오면 고추 갈아주고, 과일 갈아줘 오면 과일 얼른 갈아주고. 그런데 워낙 잘 도와주고 5년 나를 쫓아다녔잖아. 소리질러도 이쁜가 봐. 5년 쫓아다니다 보니까 그렇게 소리질러도 이쁜가 봐.
0: 여자 미인 맞추고 살아야 돼, 남자들은. 여자한테 반항하면 밥도 반찬도 잘 안 나오고 용돈도 잘 안 줘요.
1: 에이, 여보시오.
0: 이 까만 고추 이거 닦아.
1: 예. 혜림아, 밥 먹어요. 어제 담았는데, 김치. 간 봐봐, 맛있나.
0: 그래. 항상 너 김치 맛있지, 뭐. 최고로 알아주는 사람인데.
1: 옆, 요, 아, 이렇게 안 앉아. 요 옆에서 이렇게 반찬 집어주니라. 반찬 집어주죠. 이상하게 반찬을 이렇게 집어줘, 나는, 습관이. 그리고 여기서 국에다 이렇게 말아서 먹어. 소리는 질러도 이렇게.
2: 사람들은 이렇게 진수성찬을 차려주시면서 죽을 드시는 식사가 너무 좋더라는 거 아니에요?
1: 원래 국하고 김치만 있으면 먹어. 반찬을 여러 개 차려놓잖아. 한 번을 젓가락을 안 가. 반찬을 안 먹어요, 잘. 국만 있으면 돼. 그래서 반찬 없어도 이렇게 밥만 주면 웃어, 좋아서. 그게, 이 사람도 학교 다닐 때 굶고 살다시피 했고, 똑같은 게 밥 있으면 최고야, 그냥.
0: 응, 그러면 자, 한 잔.
1: 한 잔.

0: 우리 선생님께서 나누는 낙으로 사신다고 했는데 500평 가까운 땅을 광명시에 기증을 하셨대요.
1: 진짜 어렵게 식당을 했잖아요. 그게 이제 손님이 많고 하니까 판자촌 동네에 이 동네를 어떻게 좋게 내가 다른 데 이사 안 갈 뿐에는 이 동네도 발전시켜서 좀 좋게 하자 해서 땅도 좀 많이 내놨어요.
0: 선생님이 기증하신 그 땅이 개발이 돼가지고 많은 분들이 많은 시민들이 지금 거기를 이용을 하고 계시다고 해요.

0: 별명이 밥퍼주는 아줌마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럼 그 당시 음식 봉사하면서 좀 생긴 별명일까요?
1: 독거노인들, 장애인들 거의 1년에 3천 명씩 그렇게 많이 밥을 드렸어요. 저 그때 버스하고 봉구차 7개 있었어요. 각 지역 복지마다 다 모시러 가요. 모셔오는 거예요. 직접 불고기, 소불고기, 능이 저기 그때 오리백숙, 한방 오리백숙 이거에서 대접해드리고

0: 선물을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크크크 치킨 바삭함의 끝판왕. 맛있는 맛있게 치킨 크크크.
1: 우리 이경혜 선생님께 밥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2: 그게 진짜 배고픔 겪어본 사람만이 알잖아. 네. 그러니까
3: 왜 그렇게 다른 사람들 끼니를 챙기시는 거예요?
2: 어렸을 때부터 이제 굶어 왔잖아요. 그래서 배고파서 할머니 집에 할머니한테 가면 할머니가 그렇게 내쫓았어요. 왜 왔냐고, 가라고. 이렇게 하면 어린 마음에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나는 성공하면 진짜 배고픈 사람 굶지 않게끔 하고 내가 번 돈으로 어떻게든지 그런 봉사를 하겠다 결심을 아주 하고 살아왔어요. 예. 죽을 때까지는 그래도 배고픈 사람이 있다면 그냥 안 넘어갈 것 같아요. 예.

0: 여러분의 이웃집에 열정과 도전으로 인생을 빛내고 따뜻한 나눔으로 세상을 바꾸는 멋진 백만장자가 있나요?
1: 그렇다면 지금 바로 제보해주세요.
0: 오늘의 백만장자가 딱 보이네요.
1: 여기서 지금 네. 계실 분이 아닌데
2: 으쌰! 으쌰!
3: 수박계 좀 큰 손이라고 하는 저희 회사 총 매출이 1000억 정도 되는데
0: 어우 엄청 다네요.
3: 아 맛이 죽이네. 9,000명의 눈과 함께 한다는 자부심, 100만 명이 먹는다는 자부심. 저는
1: 알려주세요.
3: 밤에도 이제 좀 약간 잠을 좀 설쳤어요.
1: 아니 말해주세요, 회장님.
4: 방문 상담할 도시 언제 어디서나 시원한 그늘을 만들 수 있는 접이식 파라솔 의자 세트와 강력한 바람 상쾌하게 시원하게 리모컨 선풍기까지 모두 증정.
5: 대한민국 소비자 만족도 1위 수상 우리 집 보험 좋지.
6: 저 부자 아니에요. 그런데 왜 보장은 남들하고 똑같은 것 같은데 내 보험료만 이렇게 많은 걸까요?
7: 보험료가 부담되면 그냥 해약해. 해약을 왜 해? 전화해봐. 보험료 줄일 수 있다니까? 줄여봤자 얼마나 줄이겠어?
6: 이분 같은 경우도 중간 점검을 해봤거든요.
7: 네?
6: 그래서 매달 87만 원씩 그렇게 내던 보험료를 예? 18만 원대로 70만 원이나 줄이셨습니다.
7: 와.
6: 1년이면 네? 840만 원, 10년이면 8,400만 원을 아낀 셈인 거죠.
7: 어떻게?
6: 우리 집 보험 주치 우호주에 전화하세요.
5: 지금 전화만 주세요. 전화만 주시면 내가 가입한 모든 보험을 중간 점검. 대한민국 30여 곳 보험사에 수많은 보험 상품을 비교 분석. 갱신할 때마다 오르던 보험료, 중복 보장으로 안 내도 되는 보험료까지 찾아내 줄여드립니다.
8: 혹시 하고 전화했었는데 진짜 보험료가 확 줄었어요.
9: 똑같은 보장인데 보험료가 이렇게 줄어들지 몰랐어요. 전화하길 정말 잘한 것 같아요. 간병비 보장까지 추가했는데 보험료는 더 줄었어요.
8: 무료 상담이라고 해서 전화해봤는데 나도 모르고 있던 보험금이 있더라고요. 전화 안 했으면 평생 못 찾았을 뻔했어요.
7: 그런 게 어딨어. 그러니까 우리 집 보험주치 상담부터 받아보라고. 상담료, 수수료, 몽땅 무료야 무료. 우리 집 보험주치 여러분도 무료 상담받아보세요.
10: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4: 방문 상담할 도시 언제 어디서나 시원한 그늘을 만들 수 있는 접이식 파라솔 의자 세트와 강력한 바람 상쾌하게 시원하게 리모컨 선풍기까지 모두 증정.
5: 대한민국 소비자 만족도 1위 수상 우리 집 보험 좋지.
11: 건강보험, 실손보험, 암보험 보험 등계 몇 개인데 나는 왜 정작 필요한 순간에 혜택을 못 받을까요?
12: 아니 한두 달도 아니고 80세, 100세까지 평생 보장받아야 할 보험을 나는 왜 아무 생각 없이 가입했을까요?
7: 보험료 줄이면은 보장도 당연히 주는 거 아니야? 보장을 왜 줄여? 보장은 더 늘려야지. 보험은 한 번 가입하면 끝이야. 보장을 어떻게 늘려?
5: 보장 범위 늘릴 수 있습니다.
7: 내 보험 보장 뭐가 되고 뭐가 안 되는지 여러분은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보험 보장은 충분한지 보험료는 너무 높지 않은지 중간 점검이 꼭 필요합니다.
13: 실제 기존에 3천만 원이던 급성 심근경색은 5천만 원으로, 뇌출혈은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뇌졸중은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으로 더 크게 보장해주면서 보장받을 수 없었던 허혈성 심장질환과 뇌혈관질환 보장은 추가를 했는데도 보험료가 늘었냐고요? 아니요. 보장도 못 받는데 내고 있던 보험료를 줄여 매달 내던 보험료는 줄였습니다. 우리 집 보험 주치 여러분도 늦기 전에 전화해보세요.
5: 전화 한 통이면 노출에만 보장해주는 보험은 뇌혈관 질환까지, 급성 심근경색만 보장해주는 건 허혈성 심근경색까지. 암보험도 진단비만 주는 보험이라면 진단비에 생활비까지 더 보장 범위 늘릴 수 있습니다. 지금 무료 상담 받으세요.
10: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14: 이어서 극한 직업이 방송됩니다.

0: 있죠? 야! 너 왜?
1: 뭔데? 아.
2: 밥은 깨기, 인형 물어뜯기, 신발 장화 다 물어뜯기. 말 안 듣는 직원이죠.
3: 그 한 명의 후원금이 없어서 한 명이 생명을 잃을 때도 있어요. 구호 활동가들이 현장에서 매 순간 느끼고 있어요.
4: 남수단의 분쟁 지역 아곡에서는 김명웅 활동가가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3: 여러분의 후원금이 바늘을 사고 항생제를 사서 외과의사의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4: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번호 080-860-9095.
3: 자기가 생전 모르는 사람을 위해 낸다는 것은 큰 결심이 필요하고 큰 결심이 필요한 돈은 큰 돈이에요. 후원금이 없었다면 저 같은 사람이 그곳에 존재한다 할지라도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매달 내주시는 후원금은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4: 080-860-9095

0: 변비 제대로 된 한방이 필요해. 메이킨 변비 복부팩만 식욕부진 한 번에 싹 메이킨 변비 스트라이크 유쾌
1: 상쾌
0: 통쾌 변비엔 메이킨.
2: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3: 아빠, 고개 조금만 숙여보세요.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4: 그래, 아들. 어버이날 카네이션 대신 하늘을 선물했습니다.
5: 눈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요 했어요.
6: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이를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7: 아이고 잘하네.
6: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8: 열차의 승객뿐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 민원 처리는 기본.
9: Have a nice trip. Yeah, okay.
8: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 발바닥에 땀나도록 뛰어다니는 영무원.
10: 저희 좀 뛰어야 돼서
11: 열차 출입문 대수 그냥.
8: 승객들이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게 열차를 운행하는 기관사.
12: 관리관인, 승하차인.
8: 운행이 시작되면 단 한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습니다.
13: 차 들어옵니다.
8: 안전을 위한 열차의 점검과 정비는 필수.
14: 항구와 하부를 연결하는 그 연결고리를 분리한 작업입니다.
8: 승객들의 안전을 위해 무더운 여름 구슬땀을 흘리며 정비 작업에 집중합니다. 전자레인지로 다양한 조리를 할 수 있는 실리콘 소재의 주방용기. 편리성과 내구성뿐 아니라 시선을 사로잡는 다양한 색상을 만드는 것이 관건.
15: 대학 비율은 자식한테도 알려줄 수가 없습니다.
8: 주문량을 맞추기 위해 아침부터 종일 이어지는 반복 작업. 선체로 집중해 작업을 하다 보면 온몸이 뻐근해지기 일쑤인데요.
16: 어깨도 아파요. 다리도 아파요.
8: 누군가의 안전과 편리함을 위해 이 여름 뜨겁게 달리는 사람들을 만나봅니다.
17: 쉽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쉽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0: 이게 바로 행복이죠. 붓고 피나는 잇몸을 튼튼하게 이가탄 튼튼한 잇몸
18: 먹는 즐거움
0: 잇몸 튼튼 이가탄.
8: 대한민국 전역을 달리는 도시철도 노선이 47개. 그중 서울역에서 인천국제공항까지 연결하는 철도가 있는데요. 2026년 상반기 외국인 관광객 수만 약 1,000만 명. 이 노선을 이용하는 외국인 수도 늘고 있습니다.
19: 안녕하세요. 저는 공항철도 이용혁 대리라고 합니다. 서울역 근무하면서 승객들 안내하고 안전관리 등을 담당을 업무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곳은 저희 영무실이고요. 부역장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부역장님은 늘 언제나 잔소리는 많으시지만 잔정도 많으신 저희 부역장님이십니다. 인사 한번 해주세요.
20: 부역장님. 네, 안녕하세요. 서울역의 부역장 정진입니다.
19: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음은 저희 역장님 소개시켜 드릴게요. 늘 언제나 서울역을 총괄하고 계시고요. 맛있는 거 많이 사주시고 늘 언제나 저에게 좋은 말 해주시는 역장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역장님.
21: 네, 안녕하십니까. 역장 소병린입니다.
19: 잘생겼다. 역장님하고 부역장 소개시켜 드리는데요. 사회생활하기 이렇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열심히 먹고 살려면 열심히 지금처럼 사회생활 해야 될 것 같으니까 모두들 파이팅 하십시오. 파이팅!
8: 역사 내 역무원의 주요 업무는 시설 관리와 이용객 응대, 빠른 대처를 위해 CCTV 화면에 집중합니다.
19: 거의 대부분의 승객들이 이동하는 부분을 사각지대가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 정도로 저희가 많은 부분을 역무실에서 CCTV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8: 승객들의 안전과 편의, 사고 예방을 위해 역사 내에 설치된 CCTV 개수만 무려 135개나 되는데요. 화면이 변할 때마다 시선을 옮기기 바쁩니다.
1: 그 역무원의 업무 중에 하나는 이제 역산에 이제 감시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옆에 있는 CCTV를 갖다가 전체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 말은 하더라도 눈은 CCTV를 갖다가 보고 있고 그 주변에 있는 기기들도 또 보라보고 있죠.
8: CCTV뿐만 아니라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승차권 판매기와 개찰구까지 모든 상황을 모니터링해야 하는데요. 정말 한시도 눈을 뗄 수가 없습니다.
1: 274번 승차권 걸림 발생했거든요. 가서 좀 해결해 주시겠어요?
8: 상황 발생 즉시 현장으로 달려나가는 역무원.
10: 뭐가 잘못된 거예요?
18: 아, 지금 기계에 승차권이 좀 걸린 것 같아요.
8: 승객 불편을 최소화하려면 빠른 대처가 필수. 서둘러 문제가 생긴 곳으로 이동하는데요.
10: 아, 왜 계단으로 가요?
18: 에스컬레이터에서 뛰시면 안 되니까 또 저를 좀 뛰어야 돼서.
8: 이렇게까지 서두르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18: 항공분들은 일회용교통카드를 못 본 경우도 있으실 정도로 일회용교통카드 별로 이용 안 하시는데 공항철도만 조금 특수한 경우여서 외국인분들이 많아가지고 일회용교통카드를 굉장히 많이 사세요.
8: 공항을 이용하는 외국인들이 많아 더욱 서두르는 건데요. 5분 열을 달려 일반인 출입금지 구역으로 들어갑니다.
10: 4개 캐비넷 같은 게 또 발권지예요?
18: 네, 앞에서 보시면은 모니터 4개인데 뒤에서 보면은 캐비넷 4개로 보여요.
8: 아하, 발권기 내부가 이렇게 생겼네요. 문제가 생긴 곳을 점검하고 걸린 카드까지 제거. 간단한 수리 정도는 역무원이 진행합니다.
22: 도착력을 확인해 주십시오.
18: 네, 정상적으로 작동하니까.
8: 기계가 잘 작동되는지 확인까지 한 후에 역무실로 돌아가는데요. 가는 길에 뭔가를 발견한 역무원.
23: So, may I help you, sir? Isn't it work?
24: It keeps saying fail.
23: Okay, let me check. Okay. So, can I insert this one?
24: Yes.
23: Okay. So, where are you going now?
24: I'm going to the airport.
23: Airport, okay. The second place.
8: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은 만큼 일회용 승차권의 수요가 많은 서울역.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자주 발생합니다.
18: 신용카드가 어떤 사유로 인해서 여기서는 안 되셔가지고 그런 경우 종종 이제 외국 카드 같은 경우는 있어요. 혹시 이 두 분 건데 이걸로 저기 결제가 안 돼서 여기서 두 장 한번 주워도 될까요? 네.
8: 잠깐 수리하러 나왔다가 승객을 돕느라 발목을 잡혔네요.
23: That's a train.
25: So I just want to buy tickets for tomorrow.
23: Tomorrow. You can buy tickets tomorrow for service center versus here. Only for today. 제가 잠깐만 도와드릴게요. Just second place here. Okay, second place. Let me go there.
8: 주저 없이 매표소로 입장. 이번에는 발권을 도우러 나섰습니다.
23: For a ticket for tomorrow, right? Two tickets. 23, right? 23rd. Seoul station to terminal 2 or?
25: There and... I think I'm terminal 1.
23: Terminal 1, okay.
25: Yes.
8: 발권까지 일사천리로 진행. 기계 수리부터 승객 응대의 발권까지. 야, 그야말로 못하는 게 없네요.
26: 아니, 발권 업무까지 해요?
18: 네, 여기서는 대부분 다 해야 돼서 일단은 뭐 여기저기 다 투입돼서 일단 해야 될 정도로. 잠시만요. 알겠습니다.
8: 담당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자리를 지킵니다. 다행히 담당자가 돌아왔네요.
18: 어디 갔다 오셨나요?
27: 직통 열차, 열차 승객들 잡아주는 역 하고 왔어요. 아,
18: 저희가 출발 이제 5분 전쯤에는 승객분들이 굉장히 급하게 오신 경우가 많아요. 이제 5분쯤 되면 이제 좀 열차 출발할 것 같아서 그때에만 이제 저희가 전진해서 전진 서비스를 해서 승객분들한테 이제 조금 수월하게 들어가실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를 해드리고 있거든요.
8: 드디어 역무실로 돌아가나 했는데 이번에는 승강장으로 내려왔습니다.
18: 유실무람이 저희가 승강장에도 하나가 마련이 돼 있거든요. 그 청소 여사님분들과 기관사님들이 열차 안을 순회 한번 더 돌아주시는데 그때 고객분들이 떨어뜨린 유실물이 생각보다 적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가지고 여기 보이시는 유실물 보관함에 넣어주시거든요.
8: 이곳을 관리하고 유실물을 챙기는 것 역시 역무원의 업무 중 하나. 지금 보이는 것이 모두 당일에 들어온 유실물입니다.
18: 여행객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굉장히 공항철도에는 특이한 유실물 좀 많이 나와요.
8: 모자나 우산은 기본이고 면세품, 특산물, 캐리어까지 다양하다는데요.
10: 뭐 종류 중에 제일 많은 게 뭐예요?
18: 저희가 우스갯소리로 우산이 유실무람에서 자라고 있다고 할 정도로 우산이 정말 많이 들어오거든요.
8: 잠깐 나갔다 온다는 게 한 시간이 훌쩍 넘어서야 돌아왔습니다.
2: 안녕하십니까. 유실물 확인 부탁드립니다.
8: 유실물들은 전산망에 등록부터 하는데요. 이후 꼬리표를 만들어서 유실물에 부착,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관리합니다. 인천국제공항에서 출발하는 열차의 종점이 서울역이라 물건을 두고 내리는 외국인들이 많은데요.
3: So when did you lost?
4: We lost it on the express train about an hour ago.
3: An hour just arrived here, right?
4: Yeah.
3: Do you have ticket? Did you...
8: 유실물 꼬리표에는 습득한 열차 번호를 기록하기 때문에 열차 티켓이 있으면 찾기가 수월합니다. 다행히 방금 수거해온 휴대전화가 있네요.
2: 승객분 티켓이고 저희가 발견된 내용인데
8: 열차 번호가 동일한 걸 보니 외국인 승객이 잃어버렸다는 휴대전화가 맞는가 봅니다.
3: Have a nice trip here. Okay. Oh, it's my pleasure.
4: Thank you so much. Really good. Relieved. Thank you so much.
8: 괜히 제가 다 뿌듯한 기분이 듭니다.
5: 이 한국 오셨는데 처음 첫날부터 또 이렇게 망치게 되면 기분 안 좋으실 것 같은데 저럴 땐 너무 좋아하시면 저도 그만큼 또 기쁘기도 합니다.
8: 열차가 도착할 때마다 물건을 찾는 외국인들의 방문이 잦은데요. 때문에 외국어는 영무원들에게 필수 무기입니다.
3: 아,
10: 중국어도 하세요?
5: 여기는 간단하게는 다 할 수 있어서 외국인분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다 할 수

0: 그야말로 영무원은 현장의 해결사나 다름이 없네요. 보통 유실물들은 최소 일주일 정도 역에서 보관됩니다.
1: 안녕하세요, 과장님.
0: 일주일이라는 보관 기간이 끝나면 다른 곳으로 옮기는데요.
2: 무선 이어폰
3: 그거 비싼 거 아니에요?
2: 무선 이어폰 케이스를 좀 많이 잃어버리세요.
3: 아, 알맹이는?
1: 네, 알맹이는 네. 이제 뒤에 꽂고 계시니까 이거는 많이 잃어버리시는데.
0: 습득한 지 일주일이 지난 분실물을 꼼꼼하게 챙겨서 승강장으로 내려옵니다.
4: 아니, 그냥 전철 타고 이동하는 거예요?
5: 네, 저희는 따로 뭐 이동할 수 있는 방법이 전철밖에 없어서 전철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0: 이관 작업 역시 영무원의 목. 유실물을 모아두는 센터까지 직접 물건을 옮기는데요. 서울역에서 유실물 센터가 있는 거암역까지는 30분 정도 걸립니다. 이곳에 공항철도 노선의 모든 유실물이 모입니다.
5: 각 역은 일주일, 그리고 유실물센터에서는 한 달 보관하고 저희가 경찰서로 이관을 합니다.
0: 센터에서는 이관받는 물품 중에서도 현금부터 확인을 하는데요. 금액이 꽤 됩니다.
6: 외국인들이 그냥 주머니에 넣으시나 봐요. 그래서 티켓 그리고 빼시면서 흘리거나 아, 뭐 그런 경우도 조금 있어요.
5: 그리고 이렇게 이거 성함인 것 같은데 외국 분들은 돈을 현금을 이렇게 지퍼백에 담아가지고 다니시는 분들도 꽤 있어가지고
3: 지갑 같은 거 찾으러 오셨다가 금액이 빈다고 뭐라고 하시는 분은 없어요?
5: 그러는 경우가 있긴 한데 그러는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가 이렇게 CCTV도 저희가 유심을 받을 때도 다 촬영되는 곳에서 봤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3: 여기 CCTV 어디 있어요?
5: 여기 CCTV 여기 있습니다. 딱 지금 여기가
0: 유실물을 인계하는 모든 과정은 CCTV로 기록을 남깁니다. 또한 2인 1조로 작업을 진행하며 확인을 거칩니다.
5: 80만원, 5개에 80만원.
0: 현금이나 고가의 귀중품은 금고에 따로 보관하는데요. 마지막으로 역에서 가져온 목록과 유실물을 하나하나 대조하며 확인해야 인계 작업도 끝이 납니다.
5: 18번이
3: 서울역에서 유실물 맡기러 오면 별로 안 좋겠어요. 일이 많아서.
5: 맞긴 맞습니다. 서울 죄송합니다.
3: 아니 본인 죄송한 건 알잖아요.
5: 아, 그렇게 한데 약간 뭔가 모르게 제가 조금 죄송해야 될 것 같은 분위기여서 일단 그렇게 말했습니다.
0: 유실물 인계를 끝으로 발바닥에 땀나도록 뛰어다녔던 영무원의 고단한 하루도 끝이 났습니다.
6: 뭐 당연히 뭐 저희가 해야 되긴 한데 저희 수고를 알아준다는 게 되게 보람차더라고요. 수고한다, 더운데, 뭐 좀 쉬었다 해라, 뭐, 덕분에 그래, 편하게 갑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저희도 가장 보람도 느끼고, 네,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7: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공항철도 기관사 김태경 기관사입니다. 오늘 저는 야간 근무인데요. 그래서 지금 7시 10분입니다. 그래서 출근 중이고요. 자, 여기는 우리 기관사분들이 휴식하는 공간이고요. 참 카페처럼 좋게 생겼죠. 이렇게 대기를 하다가 이제 열차를 타러 가게 되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기관사님.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8: 안녕하세요. 네. 저는 기관사 태진석입니다. 오늘 저녁 근무 출근했습니다. 출근 전에 이제 준비하고 잠시 후에 열차 운행 시작합니다.
7: 저도 이제 8시 17분 차라서 지금부터 저 준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0: 열차 출발 최소 1시간 전에는 출근해서 대기하는 기관사들.
3: 기관사들은 다 이런 가방을 들고 다녀요?
9: 기관사들, 그렇죠. 이거는 가방, 여기에 이제 필수품. 네, 기관사 필수품들을 다 넣고 다니죠.
3: 필수품 뭐가 있는데요?
9: 필수품은 일단은 고장조치 교범이라든지 손전등, 실외용 시각표, 순무일지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네.
10: 그리고 이거가 좀 중요한데 이 봉투가 이거.
0: 이건 대체 어디에 쓰는 걸까요?
9: 급하게 해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 때 쓰라고 이걸 지급해 주십니다.
3: 아니 이거 사용해 보신 적은 있어요?
9: 저는 있죠. 최다 사용자로 할 수 있는데 좀 장이 예민해서.
3: 선생님들 나는 배변 봉투를 사용한 적이 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9: 신입이 있습니다. 여기는 신입들.
3: 아, 다 신입이에요?
9: 여기 3일 됐습니다. 여기 3일 됐고 여기 10년 된 사람 사용해 본 적이 있다.
11: 아, 다녀봤습니다.
9: 있다 없다 없다.

0: 열차를 운행하는 중에는 화장실 가는 것이 불가능해 필수품이라고 합니다. 오늘 김태경 기관사는 8시 17분 거맘역을 출발하는 차량을 운행하는데요.
1: 예, 거맘에서 인천공항 2터미널까지 가고 인천공항 2터미널에서 다시 서울역까지 이동한 다음에 다시 이곳으로 오는 한 2시간 반 정도 되는
2: 2시간 반 정도요?
1: 네, 2시간 반 정도.
2: 그럼 저도 화장실 갔다 와야 되나요?
1: 화장실 갔다 무조건 갔다 오셔야죠. 네.
3: 금방 갔다 올게요. 저 부르고 가세요.
0: 아이고, 우리 PD가 꽤나 급했던 모양이네요. 드디어 운행할 차량이 들어오고 전임 근무자와 교대합니다. 열차 시간이 지연되지 않도록 교대 후 곧바로 운행을 시작하는데요.
1: 열차 출입문 됐습니다. 열차 출입문 됐습니다.
0: 도심의 빛을 뒤로 한 채 열차가 어둠을 가르며 달리기 시작합니다. 아니, 그런데 뒤에 계신 저분은 누굴까요?
4: 오늘 촬영 때문에 그때 열차 안전을 좀 더 함께 승차하고 있습니다.
1: 야간에 이렇게 운전하는 게 주간에 운전하는 것보다 집중도에서 두세 배는 더 힘든 것 같습니다.
2: 야간 운행하면서 졸릴 때는 없어요?
5: 아, 있습니다. 네. 없을 수가 없죠. 졸음 참기도 기관사의 생활 중에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 참아야 되니까.
0: 거맘역에서 인천공항 2터미널역까지는 열차로 30분이 걸리는 구간인데요.
1: 이번 정차역은 우리 열차의 종착역인 인천공항 2터미널역입니다.
0: 종착역에 도착하면 다시 서울역 방향으로 운행해야 합니다.
1: 운행을 마치면 마스크를 제거해서 운행을 종료합니다.
0: 열차의 양끝에는 각각 운전실이 있는데요. 운행 방향이 바뀌면 유턴을 하는 게 아니라 운전실을 바꾸는 겁니다.
1: 교환하자마자 바로 나가야 돼가지고 빠른 걸음으로 이동을 하면서 열차가 더 지연되지 않도록 최대한 맞춰야 됩니다.
3: 아, finish?
1: Finish.
3: 아.
1: Where are you going?
3: Panama,
1: T2? Terminal 2?
3: No, going.
1: 서울?
3: 아,
1: 어, 오케이. 스테이, 스테이,
3: 스테이.
1: 네, 오케이. 아, 홍대?
3: 홍대.
1: 오케이, 오케이. 스테이.
2: 방향을 잘못하셨나?
1: 네, 잘못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어차피 내려 다시 타느니 그래서 대기했다고 홍대에 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0: 서울역으로 출발하기 전까지 빠르게 운전실을 바꾸고 운행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운전실에 오르자마자 급하게 밖으로 나가는 기관사. 청소 작업자가 발견한 우산까지 들고 어딜 가는 걸까요?
2: 이거 무슨 통이에요?
1: 아, 이거 유실물 하면이에요.
0: 유실물은 발견된 역에 보관함에 두는 것이 원칙이라 가져다 두러 간 겁니다.
2: 뭐 엄청 바빠 보이는데.
1: 아, 예. 오늘 숙제 여유롭게 해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부족해서.
0: 종점인 인천공항 2터미널역에서 서울역까지의 운행시간은 1시간이 조금 넘는데요. 승객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만큼 한치의 방심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1: 전류마빈, 승하차 확인.
0: 열차가 정차하고 출발할 때가 가장 긴장되는 순간, 확인사항을 복창하며 철저하게 운행합니다.
1: 열차 출입문 됐습니다. 열차 출입문 됐습니다.
0: 문이 닫히고 출발하는 순간까지 긴장을 놓지 않습니다. 기관사들의 노고가 있기에 오늘도 편안하고 안전하게 목적지로 향합니다. 역과 역 사이의 이동 거리가 긴 구간이 많은 공항철도. 이때 기관사가 하는 일이 하나 더 있는데요.
1: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이 열차의 기관사입니다. 때로는 지치고 힘든 순간도 있지만 오늘을 잘 견디며 걸어온 여러분은 충분히 잘하고 계십니다. 한강에를 달리는 지하철 안에서의 창밖의 야경은 참 아름답습니다. 어둠이 짙을수록 창밖의 불빛이 더 빛을 발하듯 오늘의 이 고단함은 여러분을 더 눈부시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오늘 밤만큼은 번잡한 마음 비우고 온전히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0: 승객들을 위한 방송은 필수가 아니지만 김태경 기관사는 이 일을 꾸준히 해오고 있다고 합니다.
2: 이런 건 뭐 책에서 본 거예요? 아니면 직접 쓰신 거예요?
1: 저 솔직히 요즘 어떤 시대입니까? AI 시대. AI에서도 AI로 좀 도움을 많이 받죠. 이걸 준비하면서도 저도 많은 힘을 받죠. 내 스스로도 아, 그래 뭐 할 수 있지 나도 뭐.
0: 밤 11시 2시간 40분에 걸친 야간 운행을 안전하게 끝냈습니다. 기관사는 마지막 승객이 내리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열차에서 내리는데요.
6: 운행 끝나고 이렇게 네. 정리할 때 무슨 생각 들어요?
5: 아, 오늘도 무사히 승객분들을 목소리까지 무사히 오셔다 드릴 수 있어서 기쁘구나라는 생각도 그리고 이제 쉴 수 있겠구나, 이제 잘 수 있겠구나 뭐 그런 생각도 같이 들죠.
0: 주간 야간으로 불규칙하게 바뀌는 근무 일정. 생활 리듬을 지켜내기 어렵다는 것이 기관사들의 고충이기도 합니다.
2: 그럼 집으로 퇴근하시는 거예요?
5: 아, 집으로 퇴근하는 건 아니고요.
1: 잠깐 쉬고 첫 차 오네요. 아침에 또 해야 됩니다. 이게 야간 근무 패턴입니다. 네.
0: 내일 새벽 운행을 위해서 쉬어야 할 시간인데요.
1: 저희 숙소입니다. 저는 또 빨리 자고 또 빨리 일어나서 첫 차를 운행해야 되기 때문에 4시간밖에 못 자서 빨리 씻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0: 하루 이용객 약 29만 7천여 명. 이들을 실어나르기 위해 37대 열차가 매일 400회 이상을 운행하는데요. 안전한 운행을 위해 모든 열차가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영종도에 위치한 차량 기지입니다. 매일 하는 경정비는 기본, 운행거리에 맞춰 차량을 완전히 분리하고 정비해 새 열차로 탈바꿈시키는 곳인데요.
7: 안녕하십니까. 공항철도 주공장 중정비를 담당하고 있는 이진호입니다. 여기 중정비는 주행거리 60만 킬로를 기준으로 차량이 들어와서 완전 분해 정비 후 최상의 컨디션으로 다시 주행을 할 수 있게끔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완전 분해 후 재조립하고 최상의 컨디션으로 만드는 데까지는 저는 한 달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8: 차 들어옵니다.
0: 2024년 1월부터 최근까지 2년 6개월 정도 운행한 열차인데요. 약 60만 킬로미터 운행 후 중정비를 받으러 온 겁니다.
9: 여기 표시기하고요. 스피커가 잘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지금 확인하는 중입니다.
0: 열차가 입고되자마자 내부 검사를 시작으로 작업이 개시되는데요.
8: 화재 감지기 시험하겠습니다.
0: 화재를 감시하는 센서는 승객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장치. 화재 감지 센서에 직접 연기를 넣어서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합니다.
10: 강제로 저희가 이제 비상 상황을 연출하는 거죠.
0: 운전석에 화재 경보가 울리면 정상 작동된다는 뜻. 이렇게 차량 칸마다 있는 화재 감지 센서를 모두 점검하는데요.
10: 차량 기동 정지합니다. 215 편성 차량 기동 정지합니다. 하부 점검을 하기 위해서 차량 기동을 정지하고요. 뭐 차량 시동을 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0: 곧바로 열차에 전기를 공급하는 2만 5천 볼트의 전원 스위치를 내리고 접지선까지 걸어주면 비로소 완전히 전기가 차단되는데요.
11: 반전하세요.
12: 안전하세요.
0: 단전 상태 확인 후 50여 명의 작업자들이 투입됩니다. 정밀한 정비를 하려면 열차 분해가 우선. 앞칸과 뒷칸, 상부와 하부를 연결하는 모든 부품을 제거하는데요.
10: 지금 이 같은 경우는 이제 점퍼 연결기라고 해서 이제 표차가 호차가 연결되어 있는 열점퍼 연결선을 이제 분리를 하는 거예요. 제동이면 제동, 각자의 그 약간의 그 주어진 파트별로의
0: 신속한 작업을 위해 50여 명의 정비사들이 각자 맡은 부분을 분해하기 시작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대형 너트라고 합니다.
10: 오케이! 상부와 하부를 연결하는 줄 연결고리를 분리하는 작업입니다.
0: 이 너트를 빼내야 차량의 상부와 하부가 완전히 분리되는데요. 열차 아래 낮고 비좁은 공간에서 2인 1조로 작업을 진행합니다. 구부정한 자세로 힘을 써야 하는 상황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작업도 고된데요.
11: 제가 알기로는 제일 큰 너트하고 볼트입니다. 이게 너트입니다.
0: 손바닥만한 이 너트가 열차의 상부와 하부를 고정하는 주요 부품. 그만큼 단단히 고정돼 있어 전용 도구를 사용해서 빼냅니다. 대형 너트는 차량 한 칸에 앞뒤로 두 개씩 있는데요. 여섯 칸짜리 열차라 총 12개를 분리해야 합니다.
11: 호수랑 이쪽이랑 해서 다 크다 보니까 하나당 하는 데 작업 수모가 많이 소모됩니다.
12: 그럼 거의 이거 작업 끝나면 이 전체 작업 끝난다고 보면 돼요?
11: 네, 그렇습니다.
0: 50여 명의 작업자를 투입해 차량의 부품을 분해하는 데만 2시간. 대형 너트를 분리하는 것을 끝으로 외부 작업은 마무리가 되는데요.
13: 선생님, 허리 안 아프세요?
14: 아, 예, 견딜만 합니다. 좀 뻐근하긴 한데, 예, 또 나와서 스트레칭도 하고, 예.
15: 하차 주성 작업은 끝났고요. 상하차 분리 작업 들어가겠습니다.
0: 분리 작업장까지 열차를 옮기기 위해 견인차 투입. 시동이 꺼진 열차를 밀어서 이동시킵니다. 그 후 한 칸씩 분리하는데요. 차체 상부의 무게만 무려 23톤. 이 무게를 기중기를 이용해 들어 올리려면 정확한 위치에 걸쇠를 거는 것이 중요합니다.
15: 만약에 중심이 안 맞춰져 있을 때 사람들이 옆에 있을 때 들었을 때 옆으로 쏠리거나 중심 안 맞으면 차가 전도될 수 있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중심 맞추고 지금 태클을 거는 작업은 굉장히 중요한 작업입니다.
0: 신중하게 걸쇠의 위치를 조절하는 작업자. 50여 명의 정비사들의 안전이 달린 과정이라 온 신경을 집중하는데요.
16: 딱 맞았나요?
14: 네, 알겠습니다.
0: 고각 소리에 맞춰 23톤의 차체가 서서히 올라갑니다. 승객이 탑승하는 차량의 상부와 바퀴가 달린 하부가 차례로 분리되는데요. 안전을 위해 천천히 진행하기에 이 과정만 꼬박 하루가 걸립니다. 바퀴가 달린 하부는 초고압수를 이용 2년 6개월 동안 묵은 먼지와 녹을 말끔하게 벗겨내는데요. 이후 바퀴와 틀을 완전히 분리합니다. 바퀴 하나의 무게만 무려 300kg이나 되는데요.
15: 네, 이쪽은 레일에 닿는 부분이고 이쪽은 레일 밑에 이탈되지 않게 하는 플랜지 부위인데 플랜지가 너무 얇으면 간격이 너무 넓어져서 자동차가 운행할 때 좌우로 진동이 발생하고 최대한은 이탈까지 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 부품이라고 할 수 있고요.
0: 안전과 직결된 중요한 부품인 바퀴 때문에 더욱 꼼꼼하게 검사를 진행합니다. 비파괴 검사로 내부의 크랙까지 확인한 다음 매끈하게 다듬으면 새 바퀴처럼 탈바꿈 되는데요. 이야, 새 바퀴가 됐습니다. 바퀴의 회전과 관계된 베어링 역시 바퀴만큼 중요한 부품.
15: 베어링이 안에가 내부가 좋지 않아서 고착이 생긴다던가 회전할 때 하면 열이 굉장히 큰 열이 발생해서 차측에까지 열이 전달돼서 차측이 부러질 수 있는 상황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0: 60만 킬로미터를 주행하느라 먼지와 윤활유 범벅이 된 베어링 세척 후 정밀 검사를 진행하는데요. 작업자가 현미경을 이용해 베어링 하나하나의 표면을 관찰, 균열이나 상처 여부를 꼼꼼하게 확인합니다.
15: 이렇게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나갔을 때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측상 베어링만큼은 이렇게 정확하게 현미경까지 도입해서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4: 시작입니다.
0: 열차를 이용하는 수많은 승객들의 안전을 위해 구슬땀을 흘리는 정비사들. 한 달 뒤 새롭게 변신할 열차의 모습이 기대됩니다.
15: 수십만의 고객이 이용하는 전동차이기 때문에 우리 안전이다, 우리 가족이다 라고 생각하고 안전을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모든 직원이 다 같은 마음일 겁니다.
0: 온갖 상품들이 모여있는 서울의 한 지하상가. 그야말로 없는 것 빼고는 다 있는 곳인데요. 그 중에서도 알록달록한 색상으로 무장한 주방용품들이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실리콘 소재의 주방용품을 판매하는 곳인데요.
16: 주로 어떤 제품 사세요?
11: 실리콘 물자.
17: 이거 지금 두 개 사셨어?
11: 얼려서 가지고 다니는 게 좋아요. 왜 다른 거는 뻥 튀어나오잖아. 얼려서. 나도 여기 밑이 망가지는데 이건 그게 없어요.
18: 우리 아저씨 국구로 살라고. 딴 것은 막 소리가 나는데 이것은 소리가 안 나서 좋더라고요. 그래서
11: 아무튼 양배추 쌈 같은 거.
17: 양배추 같은 게 큰 게 나아요. 이게 왜냐면 요거는 그리고 양배추 같은 거 그냥 씻고 느끼만 하면 되잖아.
11: 네, 응? 찜 하려면 가스레인지 올려야 되는데 그냥 여기에 물 조금만 넣고 전자레인지에 넣어서 사용하니까 너무 편하고 좋더라고요.
0: 실리콘 용기의 가장 큰 장점은 전자레인지를 활용한 요리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한여름 더위에도 불 앞에 서야 하는 주부들에게는 편리한 용기인데요. 옥수수도 6분에서 10분 정도면 뚝딱 삶아집니다.
17: 감자, 고구마, 단호박 등등 그런 거 씻고 넣고 물도 안 넣어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한 6, 7분만 주면 맛있게 쪄져 나오고 냉동만두 같은 밑에 물 까시면 되고.
0: 보들보들하고 촉촉한 달걀 찜부터 라면까지 고온에서도 비교적 안정적으로 사용 가능하다는 것이 장점인데요. 조리 용기뿐 아니라 무더운 여름에 필수인 얼음 틀과 주방 기구들까지 종류도 다양합니다.
17: 옛날에 원래 실리콘 공장이라 하면 그 플라틱에 들어가는 패킹 있잖아요. 바킹. 그것만 만들다가 이 국산화가 됨으로써 그 하는 재료 하는 공장에서 완제품을 지금 만들기 시작했어요. 한 15년 전부터. 지금은 이제 보편화가 돼 가지고 실리콘 공장 하는 분들은 다 이 주방용품을 다 만들어내고 있죠.
0: 실리콘 소재의 주방용품을 만드는 곳을 찾아 인천광역시로 왔습니다.
19: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서 실리콘 제품을 생산하는 이종용입니다. 여기가 저희 공장인데 앞에 보이는 게 청염 작업을 하는 곳입니다. 이 안쪽에 들어가면은 여기서 원자재 배합하는 곳입니다. 오과장.
20: 네.
19: 잘하고 있어?
20: 네, 잘하고 있어요.
19: 뭐 문제 되는 거 있나?
20: 없어요.
19: 없어?
20: 네.
19: 여기가요, 만들어진 제품을 검사하고 포장하는 곳입니다. 한과장, 오늘은 분량 많이 나왔나?
21: 네, 3개만 있어요.
19: 아, 3개?
21: 네.
19: 저희 직원들은 18명 정도 되고요. 이곳에서 실리콘으로 된 주방용품들을 매일매일 생산하고 있습니다.
0: 아침 8시, 이곳의 출근 시간은 좀 이릅니다.
22: 안녕하세요.
19: 8시 반서부터 출근했는데 조금 일찍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작업 준비도 해야지 되고 그러기 때문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기계 작동 좀 해봐. 불 켜고.
0: 직원들 대부분은 경력 1년 내외의 외국인인데요.
19: 치료하는 것도 다 치우고 뭐 작업 준비를 빨리 해야지. 아니 여기 청소 좀 해라. 청소 좀. 여기 먼지 봐라. 먼지.
0: 아침부터 사장님의 잔소리가 계속됩니다.
19: 사장님 잔소리 시작해. 에, 그러면 이 시작해서요.
0: 드디어 본격적인 작업 시작. 주방용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실리콘을 틀에 넣고 120도의 고온에서 프레스로 눌러 모양을 만드는데요.
23: 15분 정도 걸려요.
19: 네.
0: 프레스의 움직임에 맞춰 모양을 갖춘 주방용기들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그릇과 주걱 등 70여 가지의 주방용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19: 저도 이제 지금서부터 작업 시작해야 됩니다.
0: 잔소리를 쏟아내던 사장님도 작업에 나섭니다. 그런데 이건 뭔가요?
16: 이건 뭐예요?
19: 이게 원재료입니다. 실리콘.
0: 친환경 소재로 알려져 있는 실리콘은 내열 내구성이 좋아 다양한 분야에 폭넓게 사용됩니다.
16: 통통처럼 생겼네요. 양념장 찍어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요.
19: 그래서 친환경 소재인가 봐요.
0: 실리콘 원재료에 알료를 배합해 제품에 맞는 다양한 색상을 만드는데요. 오늘은 민트색을 만들 예정입니다.
3: 실질적으로

0: 원재료인 실리콘을 롤러에 넣고 얇게 펴줍니다. 이후 공식대로 정확히 측정한 알료도를 떼어 실리콘에 붙이는데요. 이때 조금씩 떼어 군데군데 넣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1: 아니, 이렇게 하면 색이 섞여요?
2: 네. 알료버터 이렇게 골고루 분산되라고 돌돌 말아가지고 삼각줍기 하고 손가락 하면서 지금 미싱을 해주고 있습니다.
0: 실리콘을 삼각형으로 접었다 돌돌 말기를 반복하며 20여 분. 거짓말처럼 민트색이 나왔네요. 이야, 참 신기합니다.
2: 그래서 대학 비율은 그 누구도 자식한테도 알려줄 수가 없습니다.
0: 실리콘 원료 30kg 중에서 10kg은 색상을 만든 데 사용하고 남은 20kg에는 백금 촉매제를 넣습니다. 촉매제는 말랑말랑한 실리콘 원료가 모양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경화제인데요. 이 또한 골고루 잘 섞이도록 조금씩 떼어서 붙여줍니다.
3: 먼저 알료는
0: 여기에 만들어둔 민트색 실리콘을 합체 두 개를 잘 섞는데요. 배합된 민트색 실리콘은 작업자들이 사용할 수 있게 폭과 두께를 맞춰 소분합니다.
2: 네, 이쪽 두께하고 이쪽 두께하고 똑같아야지 돼요.
1: 아, 양쪽이요?
2: 네, 양쪽이. 한쪽이 두껍고 한쪽이 얇고 그렇게 되면은 저쪽에서 원자재를 넣었을 적에 한쪽은 많이 퍼지고 한쪽은 덜 퍼지고 했게 되면은 제품이 똑같은 제품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0: 한 장씩 자른 실리콘은 깨끗한 비닐을 덮어서 포장해주면 작업 완료입니다.
4: 이거 비닐 안 덮으면 먼지 부채, 먼지.
0: 색상 배합부터 소분까지 모든 과정은 네팔 출신의 작업자와 함께 하는데요. 두 사람 호흡이 척척 잘 맞습니다.
5: 3년 됐습니다, 여기서. 아. 이 원자재의 중요성은 다른 친구들보다도 더 잘하기 때문에 제일 고참을 선임을 해가지고 제가 전부 다 전수를 해주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 어반장 지금 몇 살이에요?
6: 27살이요.
1: 27살. 아이고, 27살이면 아들뻘이네요.
2: 우리 막내 딸하고 나이가 똑같아요.
4: 사장님이 우리 아빠 같아요.
1: 아버지 같아요?
4: 아버지 같아요.
1: 어떤 아버지요?
4: 아, 이렇게 이어 많이 많이 시키고 돈 주는 아버지요.
2: 오반장, 이제 마무리 할 수 있어?
6: 사장님 반갑다.
2: 고마워. 네. 또 칼라 확인해야지 된다. 칼라가 맞는지 안 맞는지.
0: 실리콘에 색을 입히는 작업은 시간도 오래 걸리고 종일 해야 하는 일이라 혼자서는 무리. 돌아가면서 일할 작업자가 필요한데요. 그래서 가장 오래 일을 한 직원에게 이 일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1: 보통 한국 사람보다 더 예쁘게 쓰는 것 같은데 글씨를?
4: 아니요. 한국 올 때 네팔에서는 한국말 배우고 시험 받아서 시험 합격하면만 한국에 올 수 있어요.
0: 열심히 한글을 공부해 한국에 온 지 3년. 실리콘 공장에서 기술을 익히는 중입니다. 준비된 실리콘은 곧바로 생산 쪽 작업자들에게 보내는데요. 금형틀에 넣기 전 다시 소분을 진행합니다. 0.1g 단위까지 정확하게 무게를 맞추는 게 중요한데요.
7: 아마존이요. 이제 나왔을 때 불량이 나와요.
1: 아, 불량이 나와요?
7: 네. 불량 나오면 사장님이 안 좋아요. 그래서 열심히 해서 잘 놓고 해야 돼.
1: 불량 나오면 또 사장님 잔소리 하세요?
7: 네, 잔소리.
0: 실리콘 양이 부족하면 품질에 문제가 생기고 넘치면 재료가 낭비될 수 있는 상황 때문에 소분 과정에서 한치의 오차도 생기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는 겁니다.
2: 한나가 내틀어진데 저렇게 먼지가 있고 그러면 안 돼. 요 머리 나오면 안 돼. 머리 푹 뒤집었어, 모자. 어? 머리 안 나오게. 그래.
0: 색 배합을 직원에게 맡기고 다시 순찰을 시작한 사장님. 여기저기 참견하며 잔소리하는데요.
2: 이거 봐봐. 기포가 생겼잖아. 이거 붕 떠있으면 안 된다고.
0: 불량은 재사용 불가. 완전

0: 쓰레기가 원칙입니다. 재료 손실을 막기 위해 더 꼼꼼하게 살피는 건데요.
1: 작업자들은 계속 똑같은 작업했다라고 계속 작업하게 되면 분량이 계속 나오고 있어가지고 자꾸 순회해가지고 작업자들 작업하는 거를 자꾸 잔소리를 다 하고 얘기도 해줘야지.
0: 반복 작업이라 잠깐만 정신을 놓아도 불량이 생기기 쉽상. 불량률을 줄이려면 잔소리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2: 사장님이 잔소리를 많이 해요?
3: 사장님 좋아해요.
2: 좋아해요?
3: 문제 없으면 사장님만 없어요.
0: 아침 일찍 시작한 작업은 점심때가 돼서야 잠시 멈추는데요. 오늘 점심 메뉴는 중국 요리입니다.
4: 맛있겠어요. 식당 먹는 것보다 이거 더 맛있어요.
5: 밥 먹을 때가 제일 좋아요.
6: 일할 때가 제일 좋아야지.
7: 일할 때 좋아요. 우리는 밥 먹을 때 좋아요.
0: 국적은 제각각이지만 모두에게 인기 만점인 메뉴. 그래서 자주 먹는다고 하는데요.
8: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중국 음식들을 좋아했는데 제가 잔소리 해놓은 거 맞고 맛있는 거 많이 먹여야죠.
0: 잠깐의 휴식 시간이 지나고 다시 시작된 작업. 한 번에 찍어낼 수 있는 물량이 많지 않아 주문량을 맞추려면 쉴 짬이 없습니다.
1: 저희가 하루 작업한 게 30초수. 30판 찍는다고 보면 돼요. 8시간.
0: 만들어진 주방용품들은 검수팀으로 이동. 불량 검사와 제품의 마무리 작업을 하는데요.
4: 여자들은 다 사상하고 검사해요. 남자들은 생산하고.
9: 다른 작업자들은 어디 있어요?
4: 거기 3명은 길게 나온 거 나오고 하고. 여기 안에도 검사하고 각자 자리에 있어요.
0: 프레스로 찍어내는 방식으로 제조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부분 제거는 필수. 동시에 불량 검사도 합니다. 만드는 제품이 대부분이 주방용품인 만큼 더욱 꼼꼼하게 살피는데요.
4: 이거 같은 경우 미성형 불량이에요. 이거는 이물질 불량이에요. 이거는 기포 불량이에요.
0: 불량으로 확인된 제품들은 한꺼번에 모아서 전량 폐기합니다.
4: 이 불량 때문에 사장님 잔소리 많이 하세요. 잔소리 하면 작업자 더 조심해요.
9: 아, 그럼 불량이 좀 덜 나오겠네요.
4: 네, 맞아요.
0: 불량이 나오지 않도록 집중해야 하는 작업. 종일 서서 일을 하니 다리와 허리 안 아픈 곳이 없습니다. 하지만 고향에 있는 가족들을 생각하며 힘을 내는데요. 세 아이의 아빠인 미얀마 출신의 작업자도 마찬가지입니다.
9: 여기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면 한 달에 월급 얼마 받아요?
10: 300만 원 나와요.
9: 300만 원이요?
10: 네, 맞아요.
9: 그럼 그거 다 미얀마로 붙여주는 거예요?
10: 아, 네, 다 미얀마 나라에서 보내.
9: 미얀마의 회사원 월급이 얼마나 돼요?
10: 30만 원, 그거 정도만.
9: 30만 원 정도요?
10: 네네네.
9: 그럼 엄청 많이 보내주는 거네요?
10: 네.
0: 검수까지 완전히 끝난 제품들은 상자에 포장. 오후 5시 전까지 주문처들로 배송을 하는데요. 이 일은 사장님이 도맡아 합니다.
9: 직원들 안 쓰고 왜 사장님 직접 하세요?
5: 아, 제가 해야지 빨리죠. 직원들은 기계 잡고 일하기도 바쁩니다.
0: 실리콘 배아파리아, 직원들 관리에 배송 작업까지. 사장님이 직원들보다 더 바쁘네요.
9: 트럭에 이 정도 실을 정도면 가격으로는 얼마치예요?
5: 얼마 안 돼요. 구비 못해서.
9: 그 얼마 안 되는 게 얼마치?
5: 네. 1,500만 원.
9: 에?
5: 1,500만 원.
9: 이 지금 치는 게 1,500만 원이지?
5: 네.
9: 와.
0: 마지막 물량까지 발송하면 오늘 작업도 마무리. 다들 집으로 돌아갑니다.
4: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5: 수고하셨어.
0: 누군가의 일상에 꼭 필요한 물건을 만든다는 자부심으로 내일을 준비합니다.
11: 이런 업종들이 한두 군데가 아니 있다 보니까 계속 뭐 배워가면서 또 시장조사해가면서 샘플을 갖다가 개발을 하고 또 그 제품이 나왔을 때 그래도 뿌듯한 마음

0: 상담 완료 시 훈제 직화 두 가지 맛을 하나로 뚜껑을 덮어 훈제 불맛을 제대로 직화 이 모두가 가능한 5분 일체형 바비큐 그릴 증정 가입 결제 아닙니다. 상담만 받아도 증정해드립니다.
1: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2: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1: 딥이라면 됩니다.
3: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1: 됩니다.
4: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1: 됩니다.
5: 당뇨랑 고혈압이 있어도?
1: 되고요.
6: 지병이 있어도?
1: 딥이라면 됩니다. 딥이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7: 수술비도 된다고요?
1: 됩니다.
8: 암 치료비도?
1: 됩니다.
6: 진단비도요?
1: 되고요.
6: 병원 통원비도?
1: 네, 됩니다.
9: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1: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6: 입원 첫날부터?
1: 됩니다.
9: 1인실에 입원해도?
1: 됩니다.
10: 미끄러진 사고로 입원해도?
1: 되고 말고요.
6: 감기로 입원해도요?
1: 돼요.
5: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1: 되죠.
4: 디스크로 수술해도?
1: 물론 됩니다.
9: 이게 뭐가 된다고요?
1: 딥이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0: 상담 완료 시 5분 일체형 바베큐 그릴 증정. 가입 결제 NO. 상담만 받아도 증정.
1: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2: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1: 딥이라면 됩니다.
3: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1: 됩니다.
4: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1: 됩니다.
5: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1: 되고요.
6: 지병이 있어도?
1: 딥이라면 됩니다. 딥이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7: 수술비도 된다고요?
1: 됩니다.
8: 암 치료비도?
1: 됩니다.
6: 진단비도요?
1: 되고요.
6: 병원 통원비도?
1: 네, 됩니다.
9: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1: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6: 입원 첫날부터?
1: 됩니다.
9: 1인실에 입원해도?
1: 됩니다.
10: 미끄러진 사고로 입원해도?
1: 되고 말고요.
6: 감기로 입원해도요?
1: 돼요.
5: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1: 되죠.
4: 디스크로 수술해도?
1: 물론 됩니다.
9: 이게 뭐가 된다고요?
1: 딥이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0: 상담 완료 시 5분 일체형 바베큐 그릴 증정. 가입 결제 NO. 상담만 받아도 증정.
11: 이어서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가 방송됩니다.
12: 이거 진짜야?
13: 에이 설마. AI겠지?
12: 오, AI로 만든 거네.
14: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아주 특별한 업무를 맡은 직원이 있습니다. 출근과 동시에 시선 집중! 싱싱한 수산물로 만든 식사는 기본. 극진한 대접을 받는 회사의 마스코트, 사랑해.
1: 되게 애교도 많고 인기가 많습니다. 저보다 대우를 더 잘 받고 있구나. 대팔자가 장팔자다.
0: 하지만 막내 사원의 돌발 행동에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는 사무실. 매일 벌어지는 추격전까지.
2: 추격전은 뭐야? 아, 수빈, 수빈. 야! 너 왜? 왜? 왜? 있어? 보자.
0: 수산물 회사 막내 사원의 좌충우돌 근무일지를 낱낱이 공개합니다. 확 트인 바다가 시원하게 펼쳐진 이곳에 이름만 불러도 사랑이 마구 샘솟는다는 오늘의 주인공이 있는데요.
2: 옳지. 사랑해. 온다. 사랑해 집어라. 사랑해 잡으러 왔다. 갈매기야. 우와. 갈매기 같지?
3: 지금 이제 아기들이 둘이 있었는데 30살 돼서 이제 시집을 나갔어요. 딸 둘이었거든요. 이제 혼자서 한 5년 정도 지내다 보니까 사랑해가 이제 딸들보다 더 좋아요.
0: 사랑해의 매력에 푹 빠진 정미 씨. 아침 산책을 마치고 사랑해와 함께 향한 곳은 한 회사. 사랑해는 이 회사의 엄연한 직원이라는데요.
2: 사랑해 가자, 올라가자.
4: 좋은 아침입니다.
0: 매일 아침 1층 수족관을 둘러보며 업무를 시작하는 사랑의 사원.
2: 낙태가 왔어요.
0: 오늘 들어온 싱싱한 생선을 살펴보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2: 오, 맞아. 이것저것 구경한다고 안 올라가려고 그래요. 삐대고 저번에 저기 들어누워가지고 안 가려고 그래요. 막 이랬거든요. 이게 직원들이 다 예뻐하고 하니까 좋은가 봐요. 신기한 것도 많고 하니까.
0: 마치 수산시장을 방불케 하는 모습. 사람들은 쉴 새 없이 작업을 하느라 분주한데요. 여긴 어떤 회사인가요?
5: 아, 저희는 이제 횟집에 파를 납품하는 회사입니다. 주식까지 어종들을 다 취급하고 있고 그냥 없는 게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0: 수백 톤에 달하는 생선을 나르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현장. 하지만 지치고 힘들 때마다 사랑해를 보면 절로 힘이 난다는데요.
6: 물고기가 위험하니까 사람들이 되게 셉니다. 사랑해 보면은 사랑해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7: 그냥 가족이나 마찬가지입니다.
0: 직원들의 피로 해소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녀석. 맡은 업무도 절대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4: 오늘 새우 싱싱하네. 문어 또 합격입니다.
2: 문어 신기하지? 나중에 삶아서 먹자.
0: 수족반 상태를 확인한 후 사무실로 향하는 사랑해.
2: 앉아. 옳지.
0: 70명이 넘는 직원 명단에 녀석도 담당의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네요.
2: 애교 담당이. 애교 부서라고 해야 되나? 간식 주면서 자연스럽게 스트레스가 풀리고. 사랑해, 내려, 3층이야. 사랑해, 왔어요. 사랑해.
0: 사랑해는 3층 사무실에서 직원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아까부터 사랑해를 챙기던 이분,

0: 그냥 평범한 직원이 아니었네요.
1: 직책이 부산이었어요.
2: 네. 지금 23년 차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 당시는 현장에서부터 수족관에서 고기 뜨고 막 이런 것도 다 하고, 그 다음에 저녁에는 격리 업무 보고, 이렇게 이제 일반 사원으로 입사를 했어요. 지금은 직원들 교육,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후배 양성, 이런 쪽으로 많이 치중해가지고 업무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어려운 거나 해결해야 될 문제, 이런 거를 방향을 좀 잡아주는 그런 멘토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0: 회사 전체 관리뿐만 아니라 아침 일찍 출근한 직원들의 간식을 챙기는 것도 부사장님의 몫인데요.
3: 직원들하고 고객님들 아침에 이제 계란하고 커피하고 이렇게 드시거든요. 그래서 쌀 먹고 있어요.
1: 회견 매일 하시는 거예요?
3: 네, 매일이에요. 그리고 여름에는 아이스크림하고 이런 거 준비하고요. 그다음에 겨울에는 오뎅바 운영하고 있습니다.
0: 아침부터 남다른 식욕을 자랑하는 사랑의 사원. 먹는 것에 대한 열정만큼은 따라올 사람이 없다는데요.
3: 하우스. 옳지. 앉아야지.
4: 저는 사고의 사자도 모르는 모범 사원이라 예.
3: 응. 그거만 먹어. 나중에 또 먹자.
0: 직원들의 간식은 물론 매일 사랑해의 밥까지 손수 챙기는 부사장님.
3: 사랑해 이제 밥 먹자. 사랑해 토마토. 토마토 아뜨거지. 토마토 아뜨거지. 아뜨거지. 아뜨거 만지면 안 되지. 입 대면 돼 안 돼? 안 되지. 기다려. 아직 뜨겁네. 사랑해 뜨거워 아직. 아뜨거. 달걀 섞었어. 아 기다려야지. 앉아야지. 먹고 싶으면 말을 해봐. 사랑이 먹고 싶어. 옳지. 안아. 옳지.
1: 사랑이는 어떻게 데려온 아이인가요?
3: 일단 회사 직원이 있었어요. 그 직원의 리트리버가 이제 새끼를 낳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도 한 마리 키울까 막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회의도 하고 과연 회사에서 잘 키울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하다가 이제 사장님께서 워낙 개를 또 좋아하시니까 오케이 이렇게 됐어요.
0: 입사 후 많은 직원들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성장한 녀석.
5: 아니 요렇게 약간 발을 들긴 했는데
6: 차라리 이게 낫겠다.
5: 사랑해 타이씨.
6: 이거 묶어가지고 근데 이렇게 세웠죠? 이렇게 키 몇인데?
5: 120이야.
0: 이름도 직원들이 함께 지었답니다.
3: 어느 날 강아지가 빨간 풍선을 물고 자더라고요. 꼬리 쪽에다가. 그래 그 모습을 딱 보니까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또 우리 물고기 회사니까 물고기 이름으로도 지어봤다가 그러다가 이제 딱 그 카드를 만들어가지고 어떤 걸 하지 직원들한테 이제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직원들이 사랑해가 가장 좋겠다. 그래서 사랑해가 된 거예요.
0: 한창 근무 중인 사무실을 혼자서 돌아다니는 사랑해. 잠시 후 한 직원 옆으로 다가오더니 떨어져라 무언가를 바라보는데요. 귀신같이 간식 냄새를 맡은 녀석.
7: 옆에 있어요, 보면. 언제 왔는지 갑자기 먹으려고 옆에 있어요. 제가 몰래 먹어요. 조용히 몰래 먹어야 돼.
0: 오늘도 한 입 얻어먹기 성공!
7: 맛있어?
4: 맛은 있는데 아직도 좀 출출한데.
0: 밥을 먹은 지 30분도 채 안 돼서 두 번째 아침밥을 먹는 사랑해. 직원이 많다 보니 녀석의 간절한 눈빛에 속아 여러 번 밥을 주는 일도 많다고 하네요. 사랑해가 밥을 먹는 사이 자리로 돌아온 직원.

0: 아이에게 들킬세라 눈치를 보며 간식을 먹는데요. 어? 그런데 분명 밥을 주고 왔는데 어느새 또 옆에 와 앉아 있습니다.
1: 선생님 왜 왔어? 먹고 싶어.
0: 사랑해, 너 밥 두 그릇이나 먹었잖아.
1: 그럼 이건 왜 먹어야 되는데?
0: 간식을 먹는 내내 옆에 딱 붙어서는 꿈쩍도 하지 않는데요.
2: 없어.
1: 없어, 다 먹었어.
2: 그러면 이제 재주 없는 거 확인하면 다른 데로 또 가거든요.
0: 이번엔 또 어딜 가나 했더니 쓰레기통에서 뭔가를 주워 먹기 시작합니다. 먹이를 찾는 하이에나처럼 필사적으로 쓰레기통을 뒤지는데요. 아이고, 먹을 것 앞에서는 포기를 모르는 녀석. 집요한 수색 끝에 뭔가를 찾아낸 것 같은데요. 사랑해,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된다고.
2: 뭐야? 사랑해, 또 뭐야?
3: 이리 줘! 종이야! 종이컵 안에 뭐야? 수빈 잡아라. 여기.
0: 아이고, 결국 얼마 못 가 잡히고 말았습니다.
3: 안에 뭐야? 줘. 이리 줘. 이 진짜. 사랑해, 안 돼. 계란, 나중에 이면 이래도 있나?
4: 아니, 그게 아니고 분리수거해줘야 했다, 아닙니까?
3: 그게 이제 계란 먹다가 이제 버린 거 이런 거 있으면은 그거 냄새를 맡고 습취를 할까 봐. 그래서 예전에는 호텔통통이 통째로 이제 책상 위에 있었어요. 그거를 통째로 삼켜버려서 뺏길까 봐. 그리고 그 이후로는 쓰레기통을 다 올리고 집에 퇴근할 때는 쓰레기통을 다 각자 다 버리고 가자. 아니 뭐라면 야! 또 왜? 이게 뭐 있어? 보자. 아직 안 먹었어. 내가 그리 고파. 휴지통을 왜 이래 또 다 내려놨어. 퇴근할 때 다 비우고 가랬는데.
0: 일을 하면서도 녀석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습니다.
3: 사랑해. 이리 와. 이리 와.
5: 일하시면 계속 개인 주시라고
3: 하시나요? 근데 무슨 너무 조용하다 싶으면 사고 치고 있다 싶으니까 계속 체크는 해요. 수시로 불러가지고.
0: 사랑해가 가장 기다리는 시간은 바로 점심 시간인데요.
3: 오늘 밥 먹을 사람 몇 명이에요?
0: 종종 직원들끼리 함께 요리를 해먹는다고 하네요.
3: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이렇게 같이 토요일, 일요일 이럴 때는 주로 해서 먹는 편이에요.
0: 사랑해의 점심도 따로 준비합니다.
3: 단호박, 당근, 고구마.
0: 녀석도 엄청 기대하는 눈치죠. 수산물 회사답게 싱싱한 해산물을 언제든 마음껏 먹을 수 있는데요. 오늘 직원식은 연어 풀코스에 새콤달콤 시원한 물회까지. 어우,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도네요.
3: 야! 안돼. 올리라. 저쪽에 안 닿이는 대로.
0: 잠시라도 한눈을 팔았다간 어김없이 사건이 발생하는데요. 녀석의 식사 준비를 서두르는 직원들. 사랑해만을 위한 영양 가득 밥상 완성입니다.
3: 사랑해, 올라가. 앉아. 올라가. 옳지. 좁지. 뒤로 당겨서.
6: 밥 먹자, 올라가.
0: 직원 식당에서 함께 식사를 하는 사랑해.
6: 앉아.
0: 어휴, 상석을 딱 차지하고 앉았네요.
3: 하면은 먹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먹어. 잘 먹겠습니다.
0: 얼마나 맛있는지.

0: 코를 박고 무아지경에 빠진 녀석.
1: 사랑의 먹전을 빨리 먹어야겠다.
0: 사랑해와 함께 식사하는 게 불편하진 않을까요?
2: 사랑해도 워낙 먹는 거 좋아하고 우리도 사랑해 굉장히 좋아하니까 별로 그런 건 없어요. 일단 제 것만 안 건드리면 됩니다. 확실합니다.
3: 네, 어렸을 때부터 같이 지내가지고 그런 거부감 같은 건 없어요.
0: 네. 직원들은 이제 막 한술 뜨기 시작했는데 눈 깜짝할 사이에 식사를 마친 사랑해. 그런데
4: 아, 안 돼 사랑해 이건 안 돼.
5: 내려가 안 돼요. 내려가.
0: 먹어도 끝이 없는 식탐.
2: 밥배 따로 간식배 따로 있는 것 같아요. 예, 네. 그 정도로 잘 먹어요.
6: 보통 리트리버들이 그 식탐이 좀 있다고는 하는데 사랑에는 유별나게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빵을 먹겠다고 올려놨다 뒤돌았으면 없어요. 내가 토마토를 먹겠다 하고 딱 씻고 났는데 뒤돌았으면 없어요.
0: 점심 식사 후 다시 사무실로 돌아온 사랑해. 사람들의 눈치를 슬쩍슬쩍 보는 게 어딘가 수상한데요.
7: 달달한 게 땡기네. 후식은 필수 아닙니까?
0: 말릴 틈도 없이 순식간에 사라진 꽈배기.
8: 네! 사랑해, 안 돼! 사랑해, 안 돼!
0: 뭐든지 일단 입에 넣고 보는 녀석 때문에 직원들은 늘 긴장을 늦출 수 없습니다.
8: 보자. 더 먹어줘.
4: 아무거나 막 먹으니까 그게 제일 걱정이에요. 좋은 것만 먹으면 좋은데 또 건강에 이상이 있는 걸 먹어서 건강을 해칠까 봐 그게 제일 걱정이죠.
0: 오전 내내 쉴 틈 없이 먹기만 한 사랑해. 실컷 먹었으니 이제 운동도 좀 해야겠죠. 이야, 애견 놀이터 부럽지 않은 멋진 공간. 사랑이를 위해 직원들이 직접 만들었다는데요. 우리 사랑이는 직장 생활이 너무 즐겁겠다.
4: 여기는 텃밭인데 사랑의 놀이 공간으로 바뀌었다고 보시면 돼요. 처음에는 이제 하추하고 그냥 나무하고 막 이런 걸 키웠거든요. 근데 이제 사랑이가 오고 나서부터는 사랑이의 맞춤 형식의 놀이터화되고 있어요.
7: 이 맛은 회사 다닌다 아닙니까?
0: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휴식 공간에는 에어컨과 로봇 청소기까지. 직원 복지가 너무 좋은데요.
4: 잠시 쉴 공간이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여기 마련했는데 사랑이가 생활하다 보면 아 이게 불편하겠다 저게 불편하겠다 싶으면 또 구비를 하고 있어요. 사랑해 수업하자 이제. 사랑해 앉아. 기다려. 내려와.
0: 이번엔 사랑의 놀이 선생님으로 변신한 부사장님.
4: 앉아야지. 앉아. 기다려.
0: 잠시를 가만히 있질 못하는데요.
4: 야! 그건 나중에 수업 시간에 할 건데.
0: 시작부터 쉽지 않은 놀이 수업.
4: 공 어디 있어? 아, 잘했어. 공 넣은 지 얼마 안 됐어요. 사랑해, 가져와. 옳지. 앉아. 다시 앉아. 앉아. 그래, 빨리 넣어.
0: 이거 다 장난감 고장나겠어요.
4: 사랑해, 앉아. 기다려. 너. 옳지! 이런. 그렇게 하니까 고장. 안 돼. 내 거야. 안 돼. 사랑해. 하나, 수동.
0: 아직도 힘이 넘치는 사랑이를 위한 다음 수업 시작.
4: 앉아. 사랑이 앉아. 엄마가.

0: 소리를 하루에 몇 번 하니. 앉아. 이거는 서랍에 넣고. 아니야, 기다려. 이건 당겨서 하고, 이건 뜯기고. 서랍 밀고. 옳지, 다르네. 이거는 옳지. 옳지. 아이고, 잘했어. 아이고, 잘했어. 아이고, 잘했어.
1: 사장님, 뭐, 사장님 업무보다 사랑이 빠져서 더 많은 것 같아요.
0: 직원들이 사랑하는 개를 위해서 제가 희생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사장님 잘했어. 아유 잘했어. 아유 잘했어. 언제부터 이리 잘했어.
2: 부사장님 때문에 사랑에는 정말 행복할 것 같네요.
0: 가자 가자. 천천히 천천히. 집에 가는 거야. 집에 가자.
1: 퇴근하시는 거예요?
0: 네, 8층에서 어릴 때는 잤었는데 너무 안쓰러워서 혼자 드니까. 그래서 이제 한 두 달 조금 안 됐어요, 데리고 다닌 지는.
2: 퇴근 후에는 부사장님의 사택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 사랑해.
0: 가자. 사랑해, 발 씻어야지. 발 씻자.
3: Nope.
0: 사랑해, 사랑해, 발 씻자, 발. 발 씻자. 옳지, 들어가.
2: 씻을 준비를 하는 사이.
0: 엄마 준비하고 있을게.
2: 잠깐이 못 참고 탈출을 감행하는데요.
0: 아이고, 나왔어. 자네 발 씻자. 야! 발 씻어야지. 가자. 발 씻자. 발 씻자. 발 씻자, 발 씻자. 들어가.
2: 1분 1초도 얌전히 있질 않는 녀석 때문에 혼이 쏙 빠질 지경.
0: 누우면 안 돼. 오, 누우면 안 돼. 말만 씻을 건데. 사랑해. 안 돼, 안 돼. 따따, 따짜, 따짜.
2: 퇴근에서도 사랑해 때문에 쉴 틈이 없습니다.
0: 국놀이 하는 거에. 너와 공놀이 하자. 발사! 출발, 출발, 출발. 해보자, 해보자, 해보자. 사랑해. 우와! 공놀이 발사, 발사. 발사! 빨리 앉아. 앉아, 앉아. 우와! 사랑해, 빨리 앉아. 영차, 영차. 안 그러면 잠을 안 재워요. 잠 안 재우고 계속 와서 팔 끌고.
2: 회사에서 실컷 놀았는데도 지친 기색이라곤 없는 녀석. 아유, 부사장님, 이러다 몸살 나시겠어요.
0: 기다리고 있어. 사랑해, 기다리고 있어.
2: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안방으로 돌진하더니 침대 매트리스를 뜯기 시작하는데요.
4: 새로운 장난감 억수로 재밌네.
2: 이번엔 화장실로 향하더니 무언가를 물고 나타난 녀석.

0: 같아요. 유루미나.
1: 더 이상의 폭주를 막기 위해 또다시 시작된 놀이 시간. 그렇게 한참이 지나고 나서야 사랑에는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수산물 회사의 하루는 동이 트기 전부터 시작됩니다. 어젯밤 사랑해에게 시달려 몸이 천근 만근인 부사장님. 녀석은 마냥 해맑아 보이네요.
2: 5시에서 6시 정도. 전어철에는 조금 더 빨리 와요. 곧 전어철이 되니까 그때는 한 3시 이 정도 출근해요.
1: 새벽 출근은 직장인에게도 힘든 일. 하지만 이 시간에도 피곤한 기색 하나 없는 사랑의 사원. 출근하자마자 또 사고 칠 궁리를 하는데요.

0: 모닝커피 한잔 해있어. 컵은 제가 준비해놨습니다.
1: 사랑해.
2: 아, 야, 나 종이 못 떠오가지고. 하지 말라 했잖아. 응?
3: 모든 걸 씹고 뜯고 맛봐야 직성이 풀리는 녀석 때문에 사무실은 멀쩡한 곳을 찾기가 힘들 정도인데요. 아찔했던 기억도 있다고 합니다.
4: 선 다 뜯어요. 선 업무가 우리 사무실 가야만 먹고 있어. 혼자서 비상이 무슨 비상? 우리는 요거 없으면 일 못하거든요. 그럴 때는 다 비상 막 전원 차단 내리고 수리 다 막아주고 조금이라도 지체가 되면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근데 사고 수습을 하는데도 또 그래요. 또 갈거 먹고 있어.
5: 이게 뭔데 이거? 뭘 또 뜯은가 봐.
6: 숯불순대.
5: 안 돼, 이거 안 돼, 안 돼. 뭐야, 이거? 나.
7: 뭔데, 이거?
8: 어? 수영씨야! 꼭 준 이거 얼마짜리인가 또 봐봐라. 이 또 이래 놨다. 이 뭐고, 이게?
3: 멈출 줄 모르는 사랑의 파괴 본능.
7: 내놔. 다행 내놔.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9: 신발 지금 몇 개째야? 이리 주세요. 이리 줘.
10: 신발 여기 한 8클레 정도 와가지고 없앴어요. 그래서 사장님께서 회사 돈으로 샀어요. 사라에 가가지고 회사 돈으로 샀어요.
3: 넘치는 에너지를 주체하지 못하는 녀석을 위해 부사장님이 나섭니다.
7: 산책 갔다 올게요.
3: 산책을 하면 좀 나아질까요? 그런데 밖으로 나오자마자 부사장님을 끌고 가는 사랑해.
7: 아니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이리 와, 이리 와. 스톱.
3: 혹시 산책 시간이 부족한 건 아닐까요?
7: 옳지. 옳지. 한 시간 반 정도, 두 시간 정도 하는데요. 산책을 안 하면 집에 가서 난장판을 만드니까.
3: 매일 두 시간씩 산책을 해도 힘이 남아 돈다는 녀석.
7: 가자. 아웅이 밥이야, 아웅이. 아웅이 밥이야. 사랑의 밥 아니야.
3: 힘은 또 어찌나 센지. 간신히 줄을 붙잡고 버텨보는데요. 이리저리 끌고 다니는 통에 평화로운 산책은 꿈도 못 꾼다네요.
7: 이리 와.
11: 부장님, 이렇게 산책하면 집 빠지시겠어. 많이 드세요?
7: 그게 팔이 이제 지금 아파요. 안 돼. 사랑해, 가자. 다른 강아지들 보면 느긋하게 산책하면서 풀냄새 맡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런 강아지 보면 너무 부러워요. 야야야.
3: 말을 듣지 않는 녀석 때문에 진땀을 빼면서도 늘 사랑이를 살뜰히 챙기는 부사장님. 녀석에 대한 애정이 남다른데요.
7: 여기 회사에 두면 아무래도 딱 누가 책임지는 사람이 있을 수는 없잖아요. 이 직원, 저 직원 사랑은 다 주지만 그래도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마음에선지 걱정스러워서 이제 데려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 그래서 이제 제가 한 3년 후에는 이제 은퇴를 해야 되지 싶어요. 내 자식처럼 챙기고 있는 편이에요.
3: 정신없는 산책을 마친 후 그야말로 녹초가 된 부사장님. 산책 내내 녀석에게 이리저리 끌려다녔으니 지치

0: 들만도 하죠.
1: 얼음 한 개 띄우고. 됐다. 앉아.
2: 기다려. 먹어.
0: 이젠 사랑에도 얌전히 쉬겠죠.
1: 너 들고 어디 갔는데?
0: 먹으라는 물은 안 먹고 그릇을 입에 물고는 사무실을 이리저리 돌아다니기 시작하는데요.
1: 사랑이네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3: 왜 들고 다니는 거예요?
1: 물을 이제 자기 간식 끌려고 흘리고 다녀요. 그리고 직원 옆에 신발 있는 데 가서 굽기도 하고 관심 받으려고 장난치자 계속 찝쩍거려요.
0: 무시무시한 강철 체력을 자랑하는 녀석.
4: 당장 안 놀아주면 확 도마치 사고 치뿐다.
1: 사랑해. 사랑이 또 뭐 먹어? 사랑이 뭐 먹어?
2: 보자. 뭔데? 뭔데?
1: 아이 봐. 뭐야?
2: 어 진짜.
1: 뭐야? 지지지지 배 아야다 배 아야.
0: 사랑의 에너지 발산을 위해 또다시 투입된 부사장님.
1: 야야야야 영차 영차 영차 영차 영차 영차 영차 영차 영차. 야.
3: 사랑이 지치는
1: 거예요. 네 에너지가 넘쳐. 한 시간 자고 나면. 4시간 정도 분량이 나오는 것 같아요, 에너지가. 그럼 4시간 동안 사람을 또 괴롭혀요. 달려라, 달려! 달려라! 달려! 이제 됐어. 또 해. 나 잡아봐라. 빨리 안 오.
4: 다음 사람 막 푸득푸득 오 있어.
1: 상금 부장아, 이제 상금 부장 좀 해라.
0: 사랑이를 위해 고군분투하는 직원들. 넘치는 에너지를 주체하지 못하는 녀석은 과연 모범 사원으로 거듭날 수 있을까요?
1: 회사에서 아무래도 생활하다 보니까 직원들하고 잘 지내고 사랑해가 어떻게 하면 사랑받는 강아지가 될지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을지 그거를 배우고 싶습니다.
0: 사고뭉치 막내 사원의 개과천선 프로젝트. 설쌤과 함께 지금 바로 시작해볼까요?
5: 우와! 아, 우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5: 안녕하세요. 귀여워. 야, 너 완전 애기구나. 어? 아, 너무 귀여운데요? 아, 이뻐라. 안녕. 어, 몸매도 좋고.
1: 비만은 아닙니까?
5: 아니, 아, 아닙니다. 지금 괜찮습니다. 어질리티 할 만한 것들도 만들어 놓으시고.
1: 네. 보면 이것도 사고 싶고 저것도 사고 싶고 해가지고 계속 넣었어요.
5: 이런 데서 이렇게 긴 공간에서 충분히 놀이도 할 수 있고 너무 좋은데? 직원분들 분위기를 보니 혼자 하시는 게 아니라 다 같이 네, 너무 이뻐하시면서 맞아요. 키우시는 것 같은데?
1: 네, 맞아요.
5: 사랑 많이 받고 자란 티가 난다.
4: 응? 막내가 예쁨 받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5: 많은 분들이 오셨네요.
1: 네. 네, 다 같이 돌보고 있어요, 사랑해를.
5: 열정이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이 나이대가 걱정도 제일 많이 되실 거고 네. 고민도 또 제일 많을 나이거든요. 그래서 영상 보면서 제가 궁금한 점들 다 풀어드리고 조금 모자란 점이나 가르쳐야 될 것들이 있으면 네.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근무 시간 내내 끊임없이 사고를 치는 막내 사원 사랑해.
4: 야! 너 왜? 왜? 왜? 왜? 왜?
0: 사랑해가 지나간 자리는 늘 난장판이 되곤 했는데요.
5: 야, 얘 여기가 놀이터야. 우리는 일하는 공간인데 얘한테는 그냥 놀이터예요, 놀이터. 너무 재밌는 게 많아.
6: 종이컵 한 박스를 아마 저도 누가 먹었을 거예요.
5: 이런 걸 어렸을 때부터 잡아야 된다 이런 거 믿지 마세요. 다 사람도 그렇지만 성장하는 과정에서 보이는 행동들이 있고 또 그게

0: 지나가면 저절로 사라지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부터 너무 억압해버리고 그러면 행복함이 낮아지는 거죠.
1: 많이 해, 이래야 되겠네. 많이 해.
0: 비싸거나 막 이런 거 아니고 해도 되는 것들은
1: 그냥 둬요.
0: 네, 오히려 두는 게 얘한테는 어렸을 때 좋아했던 것들 지금까지 하지 않잖아요. 성장하면서 이렇게 재미없어진단 말이죠. 얘네도 마찬가지예요.
2: 한번 사고를 치기 시작하면 직원들의 말도 들은 채 많지 않은 녀석.
1: 주세요. 사랑해. 이리 주세요. 주세요. 아니, 줘.
0: 제가 사랑하면 내가 좀만 고집 부리면 안 내려갈 수 있을 것 같은데라는 느낌이 들어요. 한번 하기로 했으면 좀딱 이거는 막 무섭게 하라는 게 아니라 한 번에 딱 네, 단호하게 한 방에. 안 되는 거 얘기할 때는 명확하게 얘기해 주는 게 더 잘 알아들어요.
1: 그럼 톤은 어떻게? 안 돼. 이 정도.
0: 네, 맞아요. 되게 좋아요.
2: 넘치는 식탐도 문제였는데요. 새끼를 꼬박꼬박 챙겨 먹는 것은 물론 생선이며 고기며 부족함 없이 먹고 간식까지 쉴 틈 없이 먹는데 사랑에는 왜 늘 배가 고픈 걸까요?
0: 예, 리트리버 애들이 선천적으로, 유전적으로
1: 많이 먹어요.
0: 네, 포만중추라고 하는 곳이 배부름을 느끼는 부분이 조금 둔감하게 태어나는 애들이 많아요. 제가 되게 신기한 게 먹는 양을 우리 직원분들끼리 간식 양이나 이런 거를 정해놓으세요? 근데 얘가 왜 몸매가 너무 괜찮지? 원래 그래서 회사나 이런 데서 사는 애들은 네. 살이 엄청 쪄요.
3: 운동을 많이 해서 그런가 봐요. 활동을 많이
0: 네.
2: 평일엔 유치원에서 친구들과 마음껏 뛰어노는 사랑해. 쉴 새 없이 움직이니 살이 찔 틈이 없죠. 그런데 유치원 선생님과 함께 산책을 할 때는 너무나도 차분한 모습.
4: 안 돼.
2: 반면 부사장님과의 산책은요.
4: 이리 와. 아웅이 밥이야. 사랑의 밥 아니야.
2: 전혀 통제가 되지 않는 모습. 같은 산책인데 대체 왜 이렇게 다른 걸까요?
1: 그 선생님이랑 이제 사랑이가 산책할 때는 너무 자연스럽게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와 됐다 싶어서 제가 또 잡으면 또 대본에 저렇게 바뀌어요. 네. 그래서 소원이 와 여유롭게 이렇게 산책하는 게 소원이다 할 정도로 그렇게 해요. 그래서 제 말을 왜 그래 안 듣는지 모르겠어요.
0: 이것도 이상한 게 아니에요. 우리 어렸을 때 생각해 보세요. 엄마 말 잘 들었어요? 선생님 말 잘 들었어요?
1: 네. 선생님은 조금 거리감이 있고 엄마는 편하고
0: 약간의 거리가 있어서 그래요. 너무 동일시되면 말 잘 안 들어요. 안 이뻐라는 게 아니라
1: 만만해 보이는 건가?
0: 아니 만만하다기보다는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다 표현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선생님 말 우리 훈련사 선생님 말 잘 듣냐면 그 사람은 기준이 있다라는 걸 알았을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라는 기준을 명확하게 이해를 해서 그러니까 오히려 같이 살면 그 기준이 막 깨져요. 이쁘니까 우리가 막 그냥 해주고 이러는데 그래서 선생님 말 더 잘 듣는 것처럼 당연히 그렇게 보입니다. 네. 근데 우리가 연습을 많이 해야죠.
1: 네.
2: 가장 시급한 건 올바른 산책 교육. 사랑이는 물론 함께 걷는 사람도 좀 더 편하게 산책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워볼 텐데요.
0: 지금 이렇게 하기엔 줄이 너무 짧아요. 그러면 산책을 할 때 좌절감만 더 생기고 조금 더 산책의 문제점을 높일 수 있어서 길게 해서 산책을 해볼게요.
2: 긴 줄로 바꾼 후 매듭을 만드는 설세.
1: 거기는 왜 묶어요?
0: 나중에 여기 오른손으로 잡을 거거든요. 근데 미끄러우니까 중간에 하나 이렇게 매듭이 있으면 조금 더 잘 잡혀요. 산책들을 잡을 때 두 손으로 잡을 거예요. 왼손으로 줄 끝을 잡고 오른손으로 줄 길이를 조절할 겁니다. 이게 제일 긴 상태죠. 이렇게 하면 좀 짧아진 상태. 이렇게 하면 더 짧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제일 뭐 문이나 엘리베이터 앞에서 제일 짧게 하려고 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0: 그러면 팔은 가만히 있고 다리로 당기세요. 줄다리기 하죠. 이래야지 따라와요. 이거 연습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 여기서 그 연습만 좀 오늘 한번 해볼게요.
1: 사랑해.
0: 제 팔을 잘 보세요. 사랑해. 가자. 옳지.
2: 편안하게 성공.
0: 뒷걸음질 치면서 내 방향으로 쫓아오는 순간 줄이 땅 하고 풀리는 느낌이 들 거예요. 그때 옳지하고 보상. 팔은 거의 안 씁니다. 내가 위치로 움직여야지. 사랑해, 가자. 옳지. 이때 줄. 이게 반복만 되면 살짝만 끌어도 얘가 우리 쪽으로 와요.
1: 사랑해. 사랑해.
0: 옳지.
1: 사랑해, 옳지.
0: 네, 이걸 연습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사랑해. 사랑해.
1: 네. 사랑해.
0: 옳지. 이거 연습이 제일 잘 돼야 돼요.
1: 아주 잘하네. 아주 네. 잘했어.
0: 좋아요.
1: 너무 잘하네. 사랑해.
2: 확실히 전보다 훨씬 더 편안해진 것
1: 사랑해.
2: 같죠?
0: 더 가보세요. 쭉쭉쭉쭉쭉.
1: 옳지.
0: 옳지. 맞아요. 딱 그 느낌이에요. 옳지, 그 느낌.
1: 잘했어.
0: 네.
3: 교육은 지금처럼 꾸준히 매일 반복해야 하는 것 잊지 마세요.
1: 가자. 가자. 가자. 사랑해. 옳지. 옳지. 옳지. 사랑해. 옳지. 옳지. 가자. 뛰어가자. 네. 조금 많이 편해한 것 같아요. 어떤 느낌인지는 알겠어요. 사랑해. 가자.
3: 회사의 모든 물건을 망가뜨리는 파괴원 사랑해. 사무실의 평화를 되찾아줄 두 번째 솔루션도 함께 배워볼까요?
4: 사무실에서 막 뭔가 자꾸 꺼내서 놀고 이러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놀고 싶은 욕구, 씹고 싶은 욕구가 있으면 욕구는 하지 말라고만 해서 없어지진 않아요. 올바르게 풀어줘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잘 해주셨거든요. 네, 제일 중요한 장난감이 하나 없어 보여서 준비해왔습니다. 이렇게 생긴 장난감이거든요. 네. 이렇게 안에다가 간식 이렇게 넣어줘도 되고요. 이런 거를 좀 안에다가 꽉꽉 눌러 담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레시피가 무한정이에요. 뭘 넣어도, 뭐 이렇게 넣고 싶은 것들 중에 먹어도 되고 사랑해가 좋아하는 것 중에
3: 사랑해의 반응이 기대되는데요.
4: 속으로 한 5초에서 10초 세세요. 2, 3, 4, 5. 옳지! 하고 주세요. 네. 어디 가서 혼자서 먹으려고 이제 가져간다. 자기 자리 가져간다. 오래 먹을 장난감들은 애들이 항상 편한 데서 먹고 싶어요. 저렇게 씹어야 돼요. 예, 저렇게 씹어야 돼요. 저렇게. 이 장난감 완전 마음에 들었다. 저 간식도 안 먹고 저거 입에 물고 있어가지고 간식을 못 먹고 있어. 어떡해.
1: 두 가지 다 하려고.
4: 네, 두 가지 다 해야 되니까.
3: 먹는 걸 너무 좋아하고 씹는 것까지 좋아하는 녀석에게 꼭 필요한 맞춤형 장난감이 아닐까 싶은데요. 얼마나 마음에 들었으면 눈까지 꼭 감고 즐기는 녀석. 이제 부사장님도 조금 편해질 수 있겠죠.
5: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잘해준다고 했는데 약간 부족한 부분은 선생님 하는 방법 배워서 열심히 잘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랑의 삶에도 좋은 영향이 될 것 같고.
3: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전하는 회사의 사랑스러운 마스코트가 되길 응원할게요.
1: 사랑해.

0: 배추모아에서 냄새 잡는 요술 배변 패드를, 땡스 소셜클럽에서 지렁이 댄스 스프레이를, ODAC에서 반려동물 케어 세트를, 허글에서 키빗 점프런 관절 영양제와 루테인 영양제를 드립니다.
1: 이어서 AI 드라마 부활 수업이 방송됩니다.
2: 나이가 들다 보니까 약간 저렇게 멋있게 오래된 게 훨씬 더 마음에 와닿는 것 같아요.
3: 와, 우와, 우와.
2: 왜 안 되지?
3: 나는?
2: 아, 이거 미신이야, 이거 미신이야.
4: 어느 방향에서 놓고 찍든지 그냥 영화 속 한 장면이 되는.
2: 이 맛은 계속해서 이어져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5: 잠깐만요, 나 못 갈 것 같아요.
2: 감동적이다, 그냥 좀. 미치겠네. 와, 장관이다, 진짜. 여기는 진짜 와봐야 된다.

파리랑 오래 살았으니까 얘 짖음 소리를 알잖아요. 좋아서 짖는 거랑 공격적인 거랑 막 행동 자체가 막 달라지니까 힘들더라고요.

0: 그거는 이건 살인이에요.
1: 아, この 中に 183人の皆様が
2: 人道上というかもう人権問題ですね。

0: 백만장자가 딱 보이네요. 네.
1: 여기서 지금 네. 계실 분이 아닌데.
2: 으쌰! 으쌰! 수박계 좀 큰 손이라고 하는.
0: 아, 계시죠.
3: 저희가 총 매출이 1000억 정도 되는데.
0: 어우, 엄청나네요.
2: 아, 맛이 죽이네.
3: 9,000명의 몸과 함께 한다는 자부심, 100만 명이 먹는다는 자부심. 저는.
1: 알려주세요.
3: 밤에도 이제 좀 약간 잠을 좀 설쳤어요.
1: 아니, 말해주세요. 회장님이.
4: 해도 용령이 나라셔. 짐이 용비어 창가를 쓴 연유를 그대는 설명할 수 있는가? 사과는 왜 항상 아래로 떨어지는지 설명할 수 있나요? 사과를 연결하니 직각 삼각형이군요. 분명 떠오르는 게 있을 텐데 설명해 보시오.
5: 네, 히파우라스 정리는요.
6: EBS에서 교과서의 지식을 설명해 줄 선생님을 찾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EBS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지금 도전하세요.
7: 이들은 다시 꿈꿀 수 있을까요? 함께 만드는 세상은 알고 있습니다. 함께의 가치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함께에는 큰 힘이 있습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갈 당신을 위해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이 있습니다.

0: 시간마다 방송됩니다.
1: 마음에 맞는 친구가 있어서 그런 건가? 둘만 또 게임을 하려고 그런 건가?
2: 이제 채팅창 위험하다. 보니까 안 맞는데 마음에 든다 연락이 더 와가지고
3: 너무 위험한 거죠.
2: 무서웠어요.
4: 그루밍 같은 것들이 아이들한테 이렇게 친절하게 다가오면서 성적인 대화로 넘어가는 경우 너무 많아요.
3: 또 너무 귀엽다. 사진 한 장만 보내줘.
5: 안 돼.
6: 명백한 범죄다라고.
1: 지금 너무 소름 돋아서 무서워요. 어떻게 해야 돼요?
7: 눈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요 했어요.
8: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이를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아이고 잘하네.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인생.

Hey, Merry Christmas.

0: 남방구는 북방구와
1: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2: 8 Lincoln 30 to dispatch.
3: 8L30, go ahead.
2: Yeah, that's a wild goose chase over here at Nakatomi Plaza. Everything here is okay. Over. But nobody has no guts to go. Let it snow, let it snow, let it snow.

0: need some more FBI guys, I guess.
1: Hey!

0: fuck is going on?
1: Hang on, honey.

trails, Hans.

I'm like in there. I think you need to break them off.

0: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1: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2: 여름이면 산으로 바다로 어디론가 떠나고 싶어지죠? 오늘은 조금 다른 여행을 떠나봅니다. 책 한 권 들고 1박 2일 마음 편히 머무는 이곳. 짐을 내려놓고 둘러보니 온 사방이 책이네요. 오늘 하루는 이 책과 함께 지내보려고요. 창밖엔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 방 안엔 책장 넘기는 소리. 읽다가 멈추고 쉬다가 다시 읽고 잠깐 걷기도 하고 기지개도 켜고 정해진 방법은 없어요. 나만의 독서니까. 온종일 책과 함께 보내는 시간. 몸도 마음도 한결 가벼워집니다. 어쩌면 독서는 글을 읽는 일이 아니라 잠시 멈춰 나를 쉬게 하는 일인지도 모르겠어요.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0: 이 책을 쓴 대니얼 지블렛은 현대 민주주의 담론을 이끄는 가장 주목받는 정치학자죠. 정당, 선거제도, 헌법이 민주주의를 어떻게 무너뜨리고 또 어떻게 살리는지 집요하게 파헤쳐온 사람입니다. 민주주의의 위협은 밖이 아니라 안에서 온다고 주장합니다.
1: All democracies face stress tests. The question is, how do leaders respond to those tests? Do they take a hard stand against extremist, anti-democratic forces, even when it's hard for them personally, or do they try to appease them?
0: 오늘 이 강의는 혼돈의 시대에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잡이가 되어줄 겁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위대한 생각들을 모았습니다. 어떤 생각은 우리를 저 먼 곳으로 데려갑니다.

0: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폭염. 아아, 나는 폭염과 맞서 싸우는 비밀요원 펭수. 자, 폭염에 대해 알려주지. 폭염은 열사병, 열감염 등을 유발하며 심하면 사망할 수도 있는 자연재난이다. 제가 먼저 33도 이상의 기온이 이틀 이상 지속되면 폭염주의보, 35도 이상이면 폭염경보. 폭염과의 사투, 나의 작전은 이렇다. 생존 전략 하나, TV나 라디오를 통해 수시로 기상 상황을 파악할 것. 폭염이 발생한 날에는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한다. 생존 전략 둘, 외출할 때는 가벼운 옷차림으로 체온을 낮추고 물을 자주 마실 것.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충분한 수분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생존 전략 셋, 야외 활동 중에는 근일에서 자주 휴식하며 건강 상태를 체크할 것. 열사병 증상이 있다면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고 심하면 병원에서 진료를 받자.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천지차이. 폭염, 행동만이 살 길이다. 미션 컴플리트.
1: 지금까지 저희 교육방송을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교육방송은 창의적 인재 양성에 앞장서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사회적 약자와 교육정보 소외계층을 위한 공적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국민의 올바르고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하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새로운 방송 기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시청자의 참여와 접근이 편리할 수 있는 방송 환경을 구현하며 대한민국 대표 교육 공영방송으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교육방송을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교육방송은 민주시민 교육의 가치를 강조하고 혁신적 콘텐츠를 통해 창의적 인재 양성

0: 방송에 앞장서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사회적 약자와 교육정보 소외계층을 위한 공적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국민의 올바르고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하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새로운 방송 기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시청자의 참여와 접근이 편리할 수 있는 방송 환경을 구현하며 대한민국 대표 교육 공영방송으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이어서 EBS 비즈니스 리뷰가 방송입니다.
1: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TV 국민행동요령 폭염! 나는 폭염과 맞서 싸우는 비밀요원 펭수. 자, 폭염에 대해 알려주지. 폭염은 열사병, 열경련 등을 유발하며 심하면 사망할 수도 있는 자연재난이다. 체감온도 33도 이상의 기온이 이틀 이상 지속되는 폭염주의보, 35도 이상이면 폭염경보. 폭염과의 사투, 나의 작전은 이렇다. 생존전략 하나, TV나 라디오를 통해 수시로 기상상황을 파악할 것. 폭염이 발생한 날에는 가급적 야외활동을 차지한다. 생존전략 둘, 외출할 때는 가벼운 옷차림으로 체온을 낮추고 물을 자주 마실 것.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충분한 수분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생존전략 셋, 야외활동 중에는 그늘에서 자주 휴식하며 건강상태를 체크할 것. 열사병 증상이 있다면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고 심하면 병원에서 진료를 받자.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천지차이. 폭염, 행동만이 살 길이다. 미션 아웃.

우리말, 우리글은 어떤 맥락에서 누구든지 예외 없이 잘 써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한번 듣고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평생 잘 쓰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립국어원 온라인 가나다 상담연구원 이수연입니다. 네, 오늘은 일상 속에서 자주 틀리는 표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 번만 제대로 알아두면 주위를 둘러보실 때도 틀린 표현들이 눈에 확확 들어오실 거예요. 그리고 바르게 쓰실 수 있겠죠? 우리 그럼 보도자료 첫 번째 살펴보겠습니다. 12월 10일 개봉 EBR 웃음부터 지식까지 가득. 감독 홍길동의 영화 EBR이 오는 12월 1일 개봉을 앞두고 제작 발표회를 치렀다. 홍 감독은 재작년 영화 좋은 문장 표현으로 박스오피스 상위권을 차지하며 한국 영화계의 큰 획을 그은 장본인이다. 홍길동 감독은 이 자리를 빌어 도움을 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제작 발표회에 이렇게 많은 분이 모여주신 것도 영화가 주목받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기뻐했다. 어색한 부분들이 눈에 들어오시나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문장 부호를 좀 살펴볼 텐데요. 소제목, 그림이나 노래와 같은 예술작품의 제목이 있고요. 법률 규정도 제목이겠죠? 이럴 때 어떤 부호를 쓸까? 또 책 제목이나 신문 이름들도 다 제목입니다. 우리가 이제 문서를 쓰거나 일상에서도 많이 쓰이는 부호인데 이 쓰임이 뚜렷하게 구별되어 있거든요. 제가 이 시간에 구별해드리겠습니다. 책 제목과 신문 이름에는 겹나표, 겹화살가로 큰 따옴표 쓰실 수 있어요. 이렇게 겹으로 되어 있는 것은 책의 제목과 신문 이름에 씁니다. 그러니까 좀 쓰임이 제한적이죠? 하지만 우리는 책 제목이나 신문 이름뿐만 아니라 예술 작품의 제목이나

상호 이런 것도 다 사실은 제목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법률 규정 많이 쓰세요. 이럴 때는 호트로 되어 있는 걸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혼나표, 호트화살가로 작은 따옴표 쓰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제목을 많이 쓰니까 이두 가지를 구별해 놓으시면 적절하게 잘 선택해서 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뭐 행사를 치렀다. 지난번에 예식 잘 치렀어요. 막 이렇게 표현하시잖아요. 근데 이거는 기본형을 치루다로 잡으신 거거든요. 근데 기본형이 치르다예요. 그리고 뒤에 어가 붙을 때 으가 탈락되거든요. 그러니까 치르다에 으가 탈락되고 어시 붙으니까 치렀다. 이렇게 쓰시면 맞겠죠? 이제 또 이거하고 관련해서 많이 이제 좀 오류가 있는 게 뭐냐면, 거기 좀 들려서 와,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거는 들리다를 전제하신 표현이에요. 근데 그곳에 좀 들러서 와, 이게 맞거든요. 기본형이 들르다예요. 근데 우리가 들리다를 자꾸 기본으로 삼으니까, 들리다는 귀로 들리다요. 어디를 경유해서 온다는 들르다거든요. 이럴 때는 들렀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맞겠죠. 그다음에 우리가 장본인 이런 표현들을 참 많이 쓰는데, 그래서 이 장본인이 많은 부분에서 부정적인 문맥에서 쓰입니다. 어떤 문제를 일으킨 당사자,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다는 것은 긍정적인 맥락은 아니에요. 그래서 장본인 말고요, 좋은 맥락에서는 반짝반짝 주인공, 네, 쓰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 자리를 빌어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하세요. 이때 빌다가 아니라요, 빌리다를 쓰셔야 돼요. 지금 이 맥락에서 쓰이는 빌리다는 이런 뜻이에요.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기회를 이용하다. 그러니까 이 자리를 이용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빌다가 아니라 빌리다를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 반증이라는 것은 어떤 사실이나 주장이 옳지 아니함을 그에 반대되는 근거를 들어 증명함,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나는 오른쪽으로 갔어요.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증이라고 하면, 발자국이 왼쪽으로 간이 발자국 사진이 있는데 바로 그럴 때 쓰는 게 반증이에요. 오른쪽으로 갔다고 했잖아요. 그렇지만 왼쪽으로 간 증거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게 반증이고요. 근데 지금 방금 보신 맥락은 그런 문맥이 아니고요. 어떠한 사실을 직접 증명할 수 있는 증거는 아니지만 주변 상황을 밝혀서 그것을 증명한다라고 해서 도움을 줄수 있는 그 증거를 방증이라고 하거든요. 일단 여러분들께서는 반증과 방증이라는 것이 의미가 다르고 둘다 쓰이고 있다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방증이라는 게 약간 어감이 친근하진 않거든요. 많이 쓰이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럴 때 만약에 증거라는 말을 써서 문맥이 자연스러우시면 증거 이렇게 표현하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일상 속 표현들 한번 살펴볼게요. 성범죄가 꾸준히 증가한다. 또 노인 빈곤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 월등히 높다. 이런 표현들이 있고요.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경계에서 심각으로 격상되다. 이런 표현들이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기에서 제가 하나하나 좀 짚어드리면요. 이 꾸준이라는 단어는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부정적인 문맥에서 쓰셨다면 지우시기를 바랍니다. 이 꾸준이라는 것은 끈기 있게 지속적으로 가치 있는 것들을 추구할 때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범죄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이럴 때 꾸준히를 쓰는 것은 정말 적절하지가 않죠. 그러니까 꾸준히 노력해서 어떤 뜻을 이루었다 이렇게 표현할 때만 이제 꾸준히를 쓰시는 거예요. 꾸준이라는 건 아주 긍정적인 문맥에서 쓰인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월등이라는 거는요. 정말 긍정적인 문맥. 에서 쓰는 거거든요. 월등히는 수준이 정도 이상으로 뛰어나게, 벌써 뜻풀이 자체가 뛰어나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차이가 심하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부정적인 문맥이잖아요. 이럴 때는 월등히가 아니라 현저히, 현격히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됩니다. 격상이란 단어 굉장히 귀에 익숙하시죠?
사실 이 격상이라는 것은 그 격이 높아지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말하자면 품격이 높아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위가 좀 낮았다가 올라간다든가, 그 다음에 어떤 단체의 지위가 중간 정도 있다가 높아졌다거나, 이럴 때 쓰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어떤 감염병 위기 경보 이런 거 얘기할 때 단계가 있잖아요. 이럴 때 조금 더 높아지는 거, 즉, 강화할 때 격상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근데 그거는 적합한 표현은 아니에요. 거기서는 강화한다 또는 등급을 상향 조정한다 이런 표현 쓰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격상은 여러분들이 지위가 높아졌다든지 등급이 높아지거나 어떤 자격이 높아진 거 이럴 때 사용하시면 정확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상에서 많이 쓰지만 좀 무심하게 쓰다 보니까 자주 틀리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핸드폰 버튼 하나로 자동문을 잠금해지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이 가능하다 이 표현이요. 문장 구조를 굉장히 복잡하게 만들 수 있고요. 때로는 틀리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동문을 원래 잠금하다, 자동문을 해지하다잖아요. 근데 지금은 자동문을 이라는 것과 호응하는 서술어가 없어요. 이거는 가능하다를 쓰시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문장 구조예요. 그러니까 자동문을 잠금 쉼표 해지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표현이 우리 국어 문장에 딱 맞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가 조금 익숙하시더라도 이제부터는 할수 있다로 바꾸면 다 자연스럽겠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에 분명히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오른쪽으로 주행 가능합니다. 이거 말고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오른쪽으로 주행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 보다 뭐뭐 할수 있다. 이렇게 바꾸시면 자연스러운 문장들이 참 많을 겁니다. 코로나19 이제 시기에 안내 문구들이 많았잖아요. 거리 두기에 관한. 이제 여기에 표현을 보시면 가능한 서로 마주보지 않고 이런 표현이 있고요. 가능한 창문을 상시 열어두고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표현을 한번 바꿔볼게요. 되도록 서로 마주보지 않고, 되도록 창문을 열어두고, 이렇게 표현이 되면 자연스럽잖아요. 이렇게 되도록으로 바꾸실 수 있는 경우는 가능한 뒤에 조건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의존명사 한을 또 쓰셔야 돼요. 이렇게요. 가능한 한 서로 마주보지 마세요. 가능한 한 창문을 좀 열어두세요. 이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가능한에 한이 있다 보니까 자꾸 한을 빼고 쓰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되도록이라는 말을 넣었을 때 또는 가능하면이라는 단어를 넣었을 때 자연스러우면 가능한 한을 쓰는 게 맞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오류 없이 쓰실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부탁드립니다. 정말 이거 많이 쓰이죠. 네, 부탁드립니다가 정말 유행처럼 정말 광범위하게 쓰여요. 여러분들께서 이 부탁드립니다라는 표현 말고 여러 가지 다른 표현이 있다는 걸 생각하시면 좀더 다채롭게 표현하실 수 있거든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사실 양해를 부탁한다는 게좀 어색하지 않으세요?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출도 막 부탁한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제출해 주세요.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고요. 착용해 주세요.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답변해 주세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일상에서 사용하시면 되겠죠. 우리 일상에서 나 정말 저런 표현 많이 썼는데 내가 정말 다채롭게 우리말을 살려쓰기 위해서 오늘 배운 거잘 염두에 두었다가 활용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드시죠? 오늘 배우신 거 일상에서 잘 쓰시면 비즈니스 상황에서도 잘 쓰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한줄 정리는 안에서 새지 않는 바가지, 바깥에서도 안 샌다로 하겠습니다.

우리말 우리글은 어떤 맥락에서 누구든지 예외 없이 잘 써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한번 듣고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평생 잘 쓰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립국어원 온라인 가나다 상담연구원 이수연입니다. 국어 관련 상담을 하다 보면 높임 표현 문의를 많이 받습니다. 예전에는 되게 높임법을 자연스럽게 체득할 수 있는 환경에서 자랐잖아요. 3대가 같이 산다든가. 근데 이제 가족 형태가 좀 달라지면서 높임 표현을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좀 없어서인지 가끔 질문을 받다 보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지라고 난감한 경우도 있기도 합니다. 높임 표현에 대한 직관력을 높이는 방법은 없을까요? 오늘 비즈니스 상황에서 참 중요한 적절한 높임 표현에 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질문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경우가 있어요. 뭐 메일을 받았다, 또 어디서 누가 어떤 말을 했다 할 때 검토 바랍니다, 결재 바랍니다, 참석 바랍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문구를 들었는데 제가 왜 기분이 나쁜지 설명 좀 해주세요. 이런 질문도 받은 적이 있어요. 만약에 지금 질문해 주신 분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표현으로 읽으시거나 그 말을 들었다면 언짢으셨을까요? 여러분들 높임 표현에서 시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우리가 요즘은 자꾸 짧게 쓰려고 하다 보니까 검토 바랍니다. 참고 바랍니다. 비읍니다만 쓰면 된다. 하십시오 채로만 쓰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아까처럼 왜 검토 바랍니다가 좀 언짢죠? 이런 질문을 받으실 수도 있어요. 결국은 비즈니스 상황이나 공적 문서에서는 이제 가장 상대방을 높이는 뭐뭐 비읍니다. 그러니까 입니다, 씁니다 이렇게 표현하시고요. 그리고 상대방에 대해서 주체 높임에 시를 쓰셔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실시하고자 하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사물 높임이라는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이런 거. 커피 나오셨습니다. 그 다음 원하시는 사이즈가 품절 2십니다. 막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바로 이런 표현에서는 상대방을 높이기 위해서 나오셨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거나 품절 2십니다 이렇게 표현하지만요. 사실 이렇게 지나치게 사물을 높이면서 상대방을 높일 필요가 없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커피가 나오셨다든가 아니면 원하시는 사이즈가 품절 2시다 이렇게 표현한다든가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요. 커피 나오셨습니다가 아니라요. 이 시를 어디다 붙여야 되냐면 이 행동을 하는 주체가 손님이잖아요. 그 손님의 행동이 주문하다잖아요. 그러면 이 시는 주문하다에 붙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주문하신 커피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게 맞아요. 상대방 높여야 되는 대상의 행동인 주문하다에 붙여서 주문하신 커피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아주 정확한 높임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윗사람한테 수고하다 이거를 써도 되느냐 이제 이런 질문을 많이 하세요. 윗사람에게 인사말로 수고하다를 써야 된다, 쓰지 말아야 된다라고 딱 결정한 어떤 근거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참고할 것은 있거든요. 이제 요즘은 워낙 수고하다가 두루두루 윗사람 아랫사람 구별 없이 인사말로 쓰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구별하지 않고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긴 하는데요. 이거는 쓰임새만 생각한다면 이제 일리가 있는 말씀이지만 이 수고하셨습니다라는 인사말을 건네실 때는 좀 조심을 해야 됩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쓰시겠어요? 아마 안 쓰실 거예요. 이 수고하다라는 것의 이 쓰임을 언어 예절 자료에서 이제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이 수고하다라는 것은 퇴근할

때 아랫사람이 윗사람한테 흔히 수고하세요라고 인사말을 건네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러니까 이 윗사람이 그 말을 들었을 때 언짢을 수 있다. 이러한 정보가 있어요. 이거는 이전부터 우리가 언어 예절상 그렇게 쓰여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비즈니스 상황에서 어떠세요? 많은 윗사람 만나잖아요.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쓰고 있다는 점에서는 수고하다가 나쁜 표현이 되진 않지만 아주 예민한 비즈니스 상황에서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고하다를 쓰실 때는 좀 예민하게 쓰시고요. 저는요. 윗사람한테는 수고하다를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윗사람에게는 고맙습니다.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애를 정말 많이 써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상황에 맞게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거든요. 직장에서 다른 사람보다 먼저 퇴근하면서 남아있는 사람에게 인사말 건네고 싶으시잖아요. 이럴 때는 오늘도 애 많이 쓰셨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좀 누누이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하나의 표현을 그냥 하나로 전부 적용하지 마시고 상황에 맞는 풍성한 표현들을 좀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앞전법 한번 살펴볼게요. 최근 직장에서 앞전법을 쓰지 않는 신입사원이 못마땅하다는 한 직장인의 불만이 인터넷에 공개돼 논란이 된 일이 있었습니다. 신입사원이 본인보다 5년은 늦게 들어온 후임을 두고 뭐뭐 대리님이라고 지칭해서 화가 났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앞전법이라는 것은요. 한자의 원어가 뭐냐면 이 앞이 누를 앞자예요. 누르는 거예요. 이 존경의 의미를 좀 누르는 겁니다. 이 상황을 설명해 드릴게요. 할아버지와 손주가 대화를 합니다. 주제는 아버지예요. 그러면 할아버지 앞에서 아버지를 높일 수 없기 때문에 눌러야 돼요. 그래서 아버지가 지금 들어옵니다.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앞전법이 그런 겁니다. 할아버지가 가장 높기 때문에 아버지를 높일 수 없어요. 근데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요? 가정의 상황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비즈니스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설명을 드리면 앞전법이라는 것은 가정이라든지 아니면 사제간과 같이 아주 친밀하게 규모가 작은 부분에서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즈니스 상황에서는 일단 앞전법이 없다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 앞전법은 일단 가정 내에서 쓰는 게 전형적이고 사회에서는 앞전법이 없다. 이걸 생각하시면서 한번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는 것을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직장 생활을 시작하면 관습적으로 앞전법부터 익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간혹 사원들에게 이렇게 말해라. 앞전법을 지켜라. 이렇게 교육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그럼 그렇다면 앞전법은 정식 국어문법 규정일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또 사회적 관계에서 앞전법을 쓰는 것은 우리 전통 예절이 아닌 관습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윗사람 앞에서 그 사람보다 낮은 윗사람을 낮추는 것이 가족간이나 사제간처럼 사적인 관계에서는 적용될 수도 있지만요. 직장에서 쓰는 건 어색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사장님, 이 일은 부장이 했습니다. 로 해야 될까요? 벌써 좀 불편하지 않으세요? 네. 사장님, 이 일은 부장님이 하셨습니다. 로 해야 할까요? 이 둘 중에서요. 뒤에 것처럼 말하는 것이 언어 예절에 맞습니다. 직장에서 윗사람을 그보다 윗사람에게 지칭하는 경우 부장님께서는까지는 곤란해요. 께서까지 붙이시는 것은 아주 가장 높은 힘을 받아야 되는 대상에게는 또 예의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께서는 쓰지 마시고요. 부장님이라고 해서 님을 꼭 붙이셔야 돼요. 부장이라고 하시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릴 것은 사회에서는 님을 붙인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부장님이라고 하고 주체를 높이는 시를 넣으셔서요. 딱 이렇게 하시면 돼요. 사장님, 이 일은 부장님이 하시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걸 하셨습니다 이렇게 줄이니까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장님, 이 일은 부장님이 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언어 예절에 맞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높임 표현의 직관이 좀 점점 이 직관적인

떨어지고 있거든요. 하지만 조금만 유의하면 우리가 일상에서나 비즈니스 상황에서 높임 표현을 적절하게 잘 해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사적인 관계보다요, 비즈니스 상황에서는 높임 표현을 조금 더 신경 쓰셔야 돼요. 그래서 높임 표현은 지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게 하시지만 적절하게 하는 거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높임 표현이 어떻게 되어야 옳은지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때 제가 늘 알려드리는 게 있거든요. 비즈니스 상황에서요. 윗사람인 나에게 아랫사람이 저런 표현을 하면 내 기분이 어떨까? 이걸 생각하시면 윗사람에게 내가 어떤 표현을 할까가 결정이 됩니다. 나한테 이런 표현을 쓰면 언짢겠다, 기분이 좋지 않겠다라고 하는 건 윗분한테 쓰는 것을 지양하셔야 되는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높임 표현은 서로 의사소통을 할때 불편함이 없고 분위기를 부드럽게 하는 데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 높임 표현은 나도 좋고 상대방도 좋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표현들을 잘 염두에 두시고 우리가 서로 자연스럽고 불편함이 없이 소통하는 데잘 활용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늘의 한줄 정리는 윗사람에게 써서는 안 되는 말은 곧 아랫사람이 나에게 하지 말아야 하는 말로 하겠습니다.

0: 중학교까지는 사교육이 뭐 필요할까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애들은 학원이다 과외다 많이 할 때 제가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EBS 중학 그 사이트를 조금 연구를 했어요.
1: 기초부터 심화까지 수준에 맞게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 스스로 파악하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순수한 공부 시간인 순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0: 그 이름도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에 딱 들어가 봤더니 문제은행이더라고요. 시험 보는 과목들은 대부분 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대단원 아래 소단원이 있잖아요. 그 소단원별로 자기가 원하는 범위를 선택해서 문제를 추출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내 수준 파악도 쉽고 내가 부족한 부분 파악도 쉬운 부분이에요.
2: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모르는 부분이라든가 방향 진로 그다음에 탐색 이런 부분에서 척척 물으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됐던 것 같거든요.

0: 눈이 잘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야 했어요.
1: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일을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2: 소리를 눈으로 볼수 있을까? 보이지 않는 화면을 그려줄 수 있을까? 말이 아닌 손으로 감정을 전할 수 있을까? 우리는 끊임없이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습니다. 소음과 무음, 어떠한 환경에서도 자막을 통해 시청자의 몰입도를 높이고 화면의 움직임 하나, 소리의 예민함도 놓치지 않죠. 그리고 손의 속도, 표정의 뉘앙스까지 탐구합니다. 누군가에겐 꼭 필요한, 누군가에겐 아주 편리한 서비스. 우리는 자막 하나, 문장 하나, 손짓 하나에 진심을 다하죠. 자막이 말하고, 소리가 그림이 되고, 손이 이야기하는 놀라운 방송. 모두가 즐기는 장애인 방송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방송. 모두를 위한 미디어 서비스.

0: 서해의 드넓은 갯벌 가로림만을 아시나요? 수많은 생명을 품은 천혜의 자연.
1: 세계 어디에 내놔도 빠지지 않는 그런 아름다운 가로림만 갯벌입니다.
0: 신명난 화합해장, 서산 농악도 있고요.
1: 앞뒤가 다 다르듯이 다 모인 사람들 다 다르잖아요. 서산에 있는 모든 이렇게 품을 하시는 분들이 한 마음이 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0: 꿀맛 같은 인생의 주인공도 있습니다.
2: 진짜 멋있네. 오,
3: 나한테 꿀도 주고 꽃도 주고 나무도 주고 내가 원하는 건 다 주는 곳이 바로 서산이니까 내가 그래서 서산을 제일 좋아해.
0: 서산에서 일궈나가는 풍요롭고 아름다운 삶을 만나보시죠. 서산시와 태안군 사이에 위치한 가로림만. 일찍이 조선시대부터 일제강점기까지 활발한 간척사업이 진행된 곳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갯벌인데요. 자연 상태가 잘 보존돼 있어 다양한 해양 생물이 서식하고 있답니다. 가로림만 일대는 구릉성 평지로 하천이 발달하지 못했고 때문에 바닷물의 소금기를 뺄 수 없어 대관한 땅을 농지로는 사용할 수 없었죠. 대신 이곳에 만들어진 것이 바로 염전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곳 오지리에는 수많은 염전이 있었다는데요. 때마침 작업 중인 한 염불을 만났습니다.
4: 아, 소금 작업이 아니고 소금 생산하려고 판을 닦는 거예요. 이게 대패라고 하는 건데요. 그냥 요거로 미루면 이렇게 바닥이 깨끗해져요. 장마철에 청소나 해놨다가 장마 끝나고 나면 이게 소금 생산하려고 이거 청소하는 거예요.
5: 총 몇 평 정도 되는 거예요?
4: 저희가 5만 4천 평이에요. 이 서산 지역에도 이 염전이 많았었는데요. 그런데 지금은 다 공장 들어오고 태양광 들어오고 뭐 야극장 들어오고 그래가지고 염전이 다 폐쇄됐죠.
0: 한때 넓은 소금밭이 펼쳐져 있었지만 90년대 폐전 정책과 바닷가 개발 사업이 맞물리면서 대부분의 염전이 문을 닫게 되었죠. 가로림만에 얼마 남지 않은 염부 상근 씨, 그가 이곳을 떠나지 못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4: 이게 진짜 소금을 찬 거요, 이 아내가 이래. 3월달서부터 소금 생산한 건데요. 한 7천 포는 될 거예요.
0: 하얗게 반짝이는 보물 바로 이 소금 때문이죠. 가로림만에서 생산된 소금은 유난히 깨끗하고 영양가도 높다는데요.
6: 첫맛은 좀 짠데 뒷맛이 좀 감칠맛이 네. 오는데요?
4: 진짜 맛있어요. 네. 나 65세 넘더라 건강하게 지금 염전만 하고 있어요. 이거.
6: 그럼 몇 년을 하신 거예요? 이거 일을?
4: 그렇게 뭐 한 40년 됐죠. 40년.
6: 어떻게 많이 힘드셨겠어요?
4: 비 갑자기 오고 그리고 또 이 사람도 이제 없을 적에 그런 때가 좀 애로가 있죠. 힘들 때도 있었는데 재밌어요. 지금은 할만해요. 이 소금을 생산해가지고 우리 아들딸 잘 가르치고 지금 사회생활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해요.
7: 아유, 오늘 이렇게 날씨 더운데 오늘 또 나오셨어요?
4: 아이고, 염전방사 항상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청소하느라 오려.
7: 내일 마을 부역이니까 꼭 나오셔서 도와주세요.
4: 예, 그렇게 할게요.
7: 예.
6: 누구세요?
7: 오지 1, 2, 이장입니다.
0: 때마침 염전에서 만난 이장님을 따라 본격적인 가로림만 구경에 나섰습니다.
1: 저희 마을은 천혜의 자연을 갖고 있는 오지리 갯벌입니다. 보시다시피 풍경은 진짜 세계 어디에 내놔도 빠지지 않는 그런 아름다운 풍경입니다.
0: 이곳에서 촬영한 영상이 한때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기도 했다는데요. 마을 주민들이 직접 경운기를 몰고 총 출동해 화제가 된 것이죠. 천혜의 풍광을 자랑하며 관광지로 떠오른 오지리 갯벌. 최근 또 한 가지 이유가 더해졌답니다.
1: 그리고 여기에 보면 저희 마을에 또 새 식구가 있습니다. 저 끝에 보시면 저 섬 앞에 모래터 보이시나요?
2: 그 위에 전방위 물범 가족들이 일광욕을 즐기고 그런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겨울에 중국 쪽으로 갔다가 3월에서 11월 사이에 백령도에 거쳐가지고 이곳으로 와서 지내고 있습니다.
0: 풍부한 먹이와 깨끗한 휴식처를 찾아 이곳까지 온다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전박이 물범을 육안으로 관찰할 수 있는 것은 가로림만이 유일하답니다. 그런가 하면 벌천포 해수욕장 또한 최근 들어 주목받고 있는데 이 흰발 농개 조형물이 큰 몫을 한다는데요.
1: 여기서는 흰발이라고 저희 아버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바다에 저기 개였습니다. 시골에는 먹을 것이 많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잡아가지고 엄마가 이제 게장 담듯이 해가지고 지금 여름에 짭짤하게 잘 드셨습니다.
6: 말씀하시면서도 뭐 네. 침을 보이신 것 같아요.
1: 옛날 생각이 나네요.
0: 이번엔 가로림만의 맛 구경에 나섰습니다.
7: 안녕하세요.
8: 예, 안녕하세요.
7: 사장님, 우리 밥솥 낚시 부탁드릴게요. 맛있게 해주세요.
8: 예, 알겠습니다. 네. 안녕히 들어가셔요.
6: 뭐요? 뭐라고요?
7: 밥솥에다가 밀가루를 비추해가지고 하는 탕이 있어요. 가로림만에서 유명한 음식입니다.
0: 이 낙지들은 인근의 중앙리 앞 갯벌에서 잡아온 것들인데요. 모래와 뻘, 민물이 적당히 섞여 있어 낙지 산란지로 유명한 곳이라.

0: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닭인데요.
1: 여기가 낙지 산란지기 때문에 산란해갖고 새끼 낙지 나올 때가 뭐 5월 중하순부터 해갖고 그때 되면은 무라든가 이런 건 별로 없잖아요. 그때 여기 시골에서는 박농사들을 많이 지었다더라고요. 그래서 박하고 같이 이렇게 삶아서 거기다가 이제 수제비나 칼국수 같이 끓여 드시고 그랬던 거거든요.
0: 구수한 닭속과 달어올인맛 낙지가 만나 별다른 양념 없이도 깊은 맛이 난다는 닭속 밀국 낙지탕. 이 지역에서만 누릴 수 있었던 호사였답니다. 여기에 칼국수까지 더해지면 이보다 든든한 한 끼가 어디 있을까? 이 한 그릇에 그 시절 추억이 고스란히 담겨있지요.
2: 옛날에는 아버지가 바다 가셔가지고 낚시 잡아주고 오면은 어머님이 이제 밀가루 반죽하고 밥 따서 밥솥 긁어낸 다음에 끓여가지고 가족들하고 모여서 맛있게 먹었죠.
3: 그때 먹었던 엄마가 해준 게 나아요? 아니면 이렇게 나중에 해서 먹는 게 나아요?
2: 그때 맛이 더 훨씬 낫죠. 아, 이건 사장님이 들으시면 안 되고. 부모님 돌아가셨지만 부모님 덕분에 이런 좋은 데서 살 수 있고 좋은 음식도 먹고 좋은 자연 환경에서도 생활할 수 있게끔 살고 있고 너무 좋아요.
0: 어머니의 품과 같은 가로림만이 앞으로도 잘 지켜지길 바라봅니다. 자, 다음으로 향한 곳은요. 서산시 음암면의 작은 마을인데요. 서산에서도 해가 잘 드는 양지바른 동네로 손꼽히는 탑곡리. 겉으로 볼 땐 평범한 시골 마을이지만 특별한 비밀이 숨겨져 있다네요. 때마침 만난 주민분께 일단 마을부터 걸어봐야겠습니다.
4: 안녕하세요.
5: 예,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5: 예, 예, 예.
4: 아유, 이건 뭐예요, 지금 하시는 게?
5: 이게 조롱박. 저기부터 저기 이제 위쪽까지 아주 길게 지금 한 800m가 이게 심어져 있어갖고 이거 게으름표 갖고는 안 되죠.
4: 800m를요?
5: 네.
0: 그런데 요 조롱박의 쓰임새가 따로 있다네요.
5: 어, 자, 보실까요?
4: 뭐야 이거
5: 박 심은 거 그거를 이제 키워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저 위에도 있어요. 저 위에.
0: 그러니까 인형을 만들기 위해 박을 심은 건데요. 이곳은 다름 아닌 박첨지 마을로 무려 1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민속 인형극 박첨지 놀이를 계승해오고 있는 마을입니다.
5: 100년 전부터 내려오는 서산 박첨지 놀이 인형들의 모습입니다. 그 옛날에 이제 아주 주위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가벼운 소재가 박바가지. 이제 어머니 등에 3살, 4살 때 이제 보면서 볼거리가 유일하게 이거밖에 없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애착도 하고, 근데 재밌어요. 네.
0: 1920년대부터 시작된 박첨지 놀이는 고 주연산 선생에 의해 전해질 수 있었는데요. 주연산 선생의 외손자 박태수 씨가 보존회장을 하며 지금까지 명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전문 배우가 아닌 지역 주민들에 의해 전승된 유일한 민속 인형극이죠.
5: 걔 누구야?
4: 오, 진짜 크다.
5: 네.
4: 야, 사람 안고 나오신 줄 알았어요.
5: 네, 이게 주인공 박첨지입니다. 코는 이제 무거우면 안 되니까 이제 소나무 껍데기 코는 깎아서 떨어지지 않게 몇 번 붙여갖고 코를 만드는 거예요. 측넝쿨 줄기 거기 껍데기를 삶아서 이렇게 뽑아내는 그거로 해서 실처럼 쓰는 건데 이게 100년 가도 변하지 않는다 그래요. 이게 지금 인형이 이제 30년 넘은 인형인데 아직 그대로 있어요.
4: 보다 보니까 상당히 닮으신 것 같은데.
5: 그래요? 닮았어요? 네.
4: 사실.
5: 이거 계속 주인공을 하다 보니까 점점 닮아가는 것 같아요.
4: 아, 그래요?
5: 네.
0: 그날 오후 전수관에 모여드는 주민들.
5: 아유, 안녕하쇼. 어서 들어요.

0: 안녕하쇼.
1: 예.
0: 더운디 고생하시러 오시네. 예.
2: 안녕하세요.
0: 네, 들어오시오. 요 어르신은 우리 또 박첨지 산바지 홍심따가 늦었디야.
3: 안녕하세요.
0: 네, 홍심따가. 박첨지 동생 역할을 맡고 있는 여기 송재환이라는 꽃은 농사를 아주 잘 져요. 동네에도 제일 잘 져. 스님 역할하고 있어요. 마늘 농사 또 선수야.
2: 아하.
0: 우리 아주 마늘 상자 갖고 돈을 얼마나 벌었는지 몰라.
4: 농사철에도 매주 목요일이면 천수관을 찾는다는데요.
0: 당시도
4: 연습을 게을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0: 합참지 나와!

0: 그거 말할 것 같으면 박한량 박치사라는데 네. 저기 경상도에 가서 이쁜 처자가 있더라고. 네. 그래서 내가 자금만 오라고 삼았어. 자, 보게 나왔던가.
1: 아이고, 천하일색일세.
2: 안녕하세요. 지가 박참지 적은댁인데요.
3: 여보시오, 여보시오. 지가 박참지 큰마누라유.
4: 세 개의 마당 중 첫째 마당은 가족을 돌보지 않는 양반 박첨지를 풍자하는 내용입니다.
2: 우리 동네에서 이런 걸 한다는 게 자랑스럽고 내가 이거 한다는 게 자랑스럽고
1: 하고 싶다고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여기 탁공리 저기 사고 주민이어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부심이 생기는 거지.
5: 그게 추억이고 이제 지은 역사인데 옛날 걸 보존한다는 건 쉬운 건 아닌데 이렇게 해서 여럿이 같이 재밌게 즐겁게 건강하게 오래오래 아주 같이 지켜나갔으면 좋겠습니다.
4: 박첨지 놀이를 즐기며 늘 재밌고 행복한 마을이 되기를 응원하고 싶어요. 이번엔 서산시 부성면으로 향해봅니다. 이곳에서 안빈 낙도의 삶을 살아가는 분이 있다는데요. 이분이 바로 꿀맛 같은 인생의 주인공 조규영 씨입니다.
6: 소나무 전지하는 거예요. 이제 가지를 정리해줘야 바람도 들어가고 병충해도 강해지고 모양도 나고
7: 이런 가지가 다른 가지보다 많이 튀어나와 있잖아요. 빼줘야 모양이 갖춰지게 됩니다.
8: 나무 이발시키는 거거든요. 네.
6: 어떻게 보면 나무 이발사죠.
4: 40년 공직 생활을 마무리하고 고향 마을로 돌아와 나무 농사를 시작했다는데요. 어떻습니까요? 나무 이발 솜씨가 꽤 훌륭하지요? 나무뿐만이 아닙니다. 이곳엔 100가지가 넘는 다양한 종류의 야생화들이 자라고 있는데요. 눈을 돌리는 곳마다 그야말로 꽃천재입니다. 이야.
6: 서산이 옛날부터 생강과 마늘 많이 심었습니다. 그 사진량 쪽강이 많아요. 그리고 또 배수가 잘 되고 하기 때문에 꽃계통, 야생화가 상당히 잘 되는 겁니다. 네, 이런 기억이 나요. 학교 다닐 때 남이 개업집에 화분을 꺼내놓으면 밖에 내놓으면 말라 죽지 않습니까? 안타깝잖아요. 그러면 책가방 들고 물을 떠다 주고 다녔던 이런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그 엄마 그 천재 타고났다는 게 있나 봐요.
4: 남의 집 화분마다 물을 주고 다니던 소년은 어느덧 칠순이 넘어 이 넓은 땅에서 수많은 나무와 꽃을 가꾸게 됐죠. 이의 변신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9: 아니 선생님 뭐 양봉도 하세요?
6: 글쎄 생각지 않은 양보라고 했습니다. 이게 뭐 꽃이 많다 보니까 벌이 자꾸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또 심의 양봉을 하고 있습니다.
4: 꽃은 벌을 부르고 벌은 그에게 새로운 직업을 주었으니 말하자면 나비 효과 아니 벌의 효과라고나 할까요?
6: 아, 여기 꿀 찬 거 보이시죠? 이게 꿀입니다, 여기. 이거 하얗게 막은 거.
9: 아, 저 꿀이에요?
6: 네.
9: 왜 전문 양

0: 그렇습니다. 고향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주는 존재죠. 내친 김에 고향집 구경도 한번 해볼까요?
1: 자, 여기가 우리 집입니다.
2: 들어오세요. 와, 되게 오래된 고택 같은데요?
3: 예, 우리 증조 할아버지 때부터 사시던 집이라 지금 110년 정도 됐을 거예요. 제가 이 방에서 태어났고요. 생활을. 예, 생활은 저쪽 별채.
2: 어디요?
3: 별채 저 우윗방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2: 아, 저 방에서요?
3: 네.
0: 11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관리가 잘 된 탓에 고풍스러움이 느껴집니다. 그를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만든 것은 아마도 이곳에서의 추억일 텐데요.
3: 특이한 게 하나 있는데 이게 뭔지 아세요?
2: 어떤 거요?
3: 요 뚜껑 덮어놓은 요게 지금.
2: 이거요?
3: 예.
2: 그냥 바닥 아니에요? 오! 어머, 뭐예요? 와!
3: 요게 옛날.
2: 구멍이 있어요, 왜?
3: 옛날 생강 굴입니다, 이게.
2: 생강이요?
3: 할아버지께서 생강을 이 지역에서 처음 재배하기 시작했답니다. 그 생강을 항상 여기 보관해서 금이 이렇게 좋을 때 팔고 해서 경제적으로 이제 좋아지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이 굴이 우리 집 효자입니다. 우리 어린 시절에는 여기 들어가서 여름에 상당히 덥잖아요. 더우면 여기 들어가서 공부도 하고 낮잠도 자고
2: 여기서
3: 피서지 역할을 많이 했었죠.
0: 생강을 보관하는 것은 물론 여름철 피서지 역할까지 했다니 집안 효자가 맞는 것 같죠? 그날 오후 추적추적 여름비가 오는 가운데 조규영 씨가 웬 한복 차림으로 방에서 나옵니다.
2: 무슨 복장이에요, 이거는?
3: 이제 일 있으니까 이제 놀러 가야죠.
2: 놀러 갔어요?
3: 네.
2: 어디 뭐 연극하러 가시는 거예요?
3: 아, 연극? 아마 연극보다 더 재밌을 거예요. 한번 떨어와 보세요.
2: 더 재밌다고요? 네. 근데 잠깐만, 이렇게 비 오는데 그냥 가시는 거예요?
3: 아, 비 와도 더 재밌어요, 비 오면은.
2: 아, 그래요?
3: 네.
0: 이? 비가 오면 더 재밌는 곳이라고요? 그렇다면 또 안 따라가 볼 수가 없죠.
4: 안녕하세요.
5: 안녕하세요.
4: 아이고, 이렇게 비 오는 데 고생들 하시네요.
6: 안녕하세요.
4: 아, 오늘 연습은 다 원래 이렇게 들렸습니다.
5: 뭐 하러 오신 건데요, 지금?
4: 풍물 한다고 원래 이렇게 놀라 같이 가면 어울려 보려고 이렇게 왔습니다.
5: 농사 말고도 이렇게 뭐 농악까지 하시는 거예요?
4: 농악은 이제 꽤 오래됐습니다.
5: 얼마나 되신데요?
4: 지금 한 27년 정도 됐어요.
6: 저는 고북면에서 왔어요.
5: 어디 있어요?
7: 저는 운산면이요.
8: 서산시 수석동.
7: 음암면
8: 을목리.
5: 왜 각지에서 오는 거예요?
7: 고북인이 뭐 이렇게 다 동마다 이렇게 있으니까 다들 같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고 하니까 그게 더 매력인 것 같아요.
0: 농업과 어업이 모두 성행한 서산 지역은 마을마다 고유의 풍물단이 있었는데요. 온 풍물단이 하나로 모여 여러 특색이 더해지고 무등을 탄 단원의 연희가 풍을 돋우는 서산 농악. 조규영 씨는 서산 농악 고전의 회장을 맡아 오랜 전통을 이어나가고 있죠.
5: 와, 선생님 너무 멋있는데요?
4: 정말 멋있어요?
5: 예.
4: 와. 이따 저 노릇 때 보면 더 멋있습니다.
5: 아, 진짜요?
4: 자, 준비하시고요.
9: 네.
4: 한번 해볼게요.
9: 네. 네.

상쇄에 꽹과리를 선두로 신명나는 풍물이 시작됐습니다. 어디 그 연주 한번 감상해 볼까요? 얼쑤!

0: 아니 형님 너무 멋있어요.
1: 감사합니다.
0: 야, 땀 흘리세요. 와,
1: 이거. 네, 열심히 했어요.
2: 스트레스 확 풀려요.
3: 업그레이드가 탁 된
2: 것 같아요.
3: 업그레이드가 탁 된 기분.
4: 뭐가 업그레이드가 돼요?
3: 뭐 모든 기분.
1: 기분이 한 판 놀고 나면은 악기가 다 다르듯이 각 모인 사람들 다 다르잖아요. 전부 한 마음 같아요. 그래서 서산에 있는 모든 이렇게 품을 하시는 분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된 것 같아요.
5: 서산 농악이 역사가 깊잖아요. 그 하고 있는 일원으로서 계속 이어갔으면. 꾸준히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6: 앞으로도 계속 내 다리가 움직일 수 있는 한 계속 해나갈 겁니다.
7: 모두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화합의 장을 펼치는 서산 농악, 그리고 어머니의 품을 닮은 가로림만이 있는 곳. 이곳은 넉넉하고 풍요로운 서산입니다.
8: 이렇게 보면 크잖아. 예쁘잖아.
9: 야, 서산 양파 사러 오세요. 쌉니다. 가지 서산, 농각 서산, 청주 서산. 땅 좋고 물 좋고 공기 좋고 서산 축복받는 땅이요.
10: 그래서 서산이 다들 커먹고 있다.
11: 맞아.

0: 이어서 고향 민국이 방송됩니다.
1: 나이가 들다 보니까 약간 저렇게 멋있게 오래되는 게 훨씬 더 마음에 와닿는 것 같아요.
2: 와, 우와, 우와.
1: 왜 안 되지? 나는? 아, 이거 미신이야, 이거 미신이야.
3: 어느 방향에서 놓고 찍든지 그냥 영화 속 한 장면이 되는.
1: 이 맛은 계속해서 이어져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2: 잠깐만요, 나 못 갈 것 같아요.
1: 감동적이다, 그냥 좀. 미치겠네.
2: 와, 장관이다, 진짜.
1: 여기는 진짜 와봐야 된다.

0: 그건 정말 특별한 무궁화네.
1: 소정이 굉장히 영양가가 좋고 맛있어요.
2: 분말하고 있어가지고. 이보자. 깨깨 소리 지를 때 최고 좋아요.
3: 우리만 먹고 땡치면 안 되잖아요. 씨를 잘 보존했다가 후손들한테도 물려주고 이렇게 해야지.
4: 소정이라는 것은 저는 뿌리라고 생각해요. 뿌리 없이는 모든 것을 행사를 할 수가 없어요.
5: 서울 안에 아마 가장 느리게 가는 동네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 운명같이 이 집이 나온 거죠. 좋아하는 것들의 집합소인데 바뀌지 않는 죽일놈의 취향이구나. 오래된 집들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을 꼭 경험하고 싶어요.
6: 건설회사 회장님의 집이 어떤 걸로? 보일러가 개발되기 전에 지어진 집이라서 처음에 가지고 있었던 그 색깔을 그대로 좀 유지를 할 생각을 하고 있어요.

0: 노년에 뭐 살아야 된다 하면은 이 동네고 이 집이고 다 너무 좋아.
1: 눈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요.
2: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일을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아이고 잘하네.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3: 와, 이거 진짜야?
4: 에이, 설마. AI겠지?
3: 오, AI로 만든 거네.
5: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오늘은 서산 동북시장에 와봤습니다. 서해에서 건져올린 싱싱한 해산물이 풍부한 곳이죠.
1: 이렇게 보면 크잖아. 예쁘잖아.
2: 야, 서산 양파 사러 오세요. 쌉니다.
3: 가지 서산, 농각 서산, 상추 서산. 땅 좋고 물 좋고 공기 좋고 서산 축 받는 땅이요.
4: 서산에 우럭포가 최고. 인기님께 잡수러 들어오세요. 싸게 드릴게.
0: 두툼하고 쫄깃한 우럭포와 시원한 국물 맛이 일품인 우럭 적국도 있답니다.
5: 아, 이게 시원한 국물 처음 먹어봐.
6: 서산의 바다를 다 먹고 있다.
7: 맞아, 맞아.
8: 너무 행복해요.
6: 맞아.
0: 60년 세월을 한결같이 소뚜껑에 구워낸 호떡도 있지요.
5: 아, 손 많이 안 뜨거우세요?
4: 네, 안 뜨거워요. 아. 네, 따뜻해요.
5: 3월의 달인이시네요.
9: 1, 2, 3, 4, 5, 6, 7, 8.
0: 오랜 전통 속 쉼없이 이어지는 유쾌한 삶의 풍경, 서산 동부시장으로 떠나봅니다. 서산 동문동에는 먹거리 볼거리가 가득한 동부시장이 있는데요. 예부터 서산은 1년에 3번 농사를 지을 수 있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땅이 비옥했다죠. 게다가 바다도 가까워 먹을 것이 풍족했기에 일찍부터 시장이 발달했답니다. 1956년 당시 논이었던 자리에 흙을 돋아 시장이 만들어졌고 주변에 터미널과 병원, 은행 등이 들어서면서 서산의 중심이 됐죠. 아무리 크고 좋은 시장도 교통이 불편하면 허사겠죠? 서산 동부시장은 터미널에서 가까운 데다 인근에 넓은 공영주차장이 있어 주차 걱정도 없는 기후. 터미널에서 쉬엄쉬엄 걸어가도 5분이면 도착.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장 구경 한번 떠나보실까요? 바다를 끼고 있는 도시답게 해산물 총집합. 오징어, 소라, 조개, 새우, 꽃게. 없는 것 없이 다 있네요.
10: 아우, 신신한 광어요.
1: 이렇게 보면 크잖아. 예쁘잖아.
4: 나보다 예쁘지.
11: 아, 어머니가 더 예쁘신데요?
4: 당연하지, 그거야. 나보다 더 예쁘지. 내가 더 예쁘지. 서산에는 모든 것이 다 있어요.
0: 넓고 비옥한 땅에서는 갖가지 채소가 나온답니다. 서산 육종 마늘 좋은 거는 다들 아시죠?
2: 얼마나 사처럼
10: 마늘, 마늘.
2: 예?
10: 마늘.
2: 서산 마늘 나갑니다.
1: 예.
11: 마늘 좋은 거 샀어요?
1: 예, 마늘 좋은 거예요. 예, 여기는 다 심어서 오니까
2: 16,000원.
1: 예, 마늘. 마늘 맛있어요.
2: 쪽파 서산, 오이 서산, 홍고추 서산, 호박 서산 거, 가지 서산, 농각 서산, 상추 서산, 꽈리 서산.
11: 아, 서산 야채가 좋은가 봐요. 야채가 되게 많네요.
2: 땅 좋고 물 좋고 공기 좋고 그렇게 다 모이는 거예요.
11: 아버님 여기 장사한 지 얼마나 되셨어요?
2: 50년.
11: 아이고, 50년이요?
2: 그럼 내일 모이면 내가 80인데 지금. 옛날에 이렇게 부쩍 그냥 부쩍 포장마차 팔아서 치고 장사했어요. 그치, 서럽게 장사했어요. 피 다 맞아서 장사했죠, 옛날이. 그래도 옛날에 그 추억이죠. 동부시장에서 쪽박 가고 장사해서 애들 다 대학까지 가르치고 결혼까지 다 시켰어. 지금 내주면 다.
11: 와, 진짜요?
2: 그럼. 참, 이거 없으면 자다도 깜짝깜짝 놀라.
0: 고소한 기름 냄새에 이끌려 찾아온 곳은 전집인데요. 인심도 좋아 구경 중인 제작진을 챙기는 사장님.
12: 뜨거워요. 맛있어요. 사장님은 돼요?
11: 감사합니다.
0: 그럼, 그럼. 그 맛은 어떤 거예요?
11: 어머.
12: 너무 뜨거울 것 같은데. 드셔보셔야 맛을 알고, 먹어봐야 맛있는 거라고 드시죠.
13: 서산은 알아줘야 돼요.
11: 네?
13: 서산은 알아줘야 돼. 정이 너무너무 넘쳐요.
0: 정이 넘치는 동부시장. 달콤한 냄새를 따라 찾아온 곳은 호떡집입니다. 이 집 호떡은 기름 한 방울 두르지 않은 솥뚜껑에 구워낸 담백한 맛이 일품이랍니다. 맨손으로 호떡을 굽는 사장님, 처음 온 손님은 걱정이 큽니다요.
7: 아, 손님 많이 안 뜨거우세요?
8: 네, 안 뜨거워요. 와. 따뜻해요.
7: 생활의 달인이시네요.
0: 단골들은 걱정 없이 맛있게 먹는 모습인데요.
14: 아기 때부터 계속 있던데요, 여기가.
11: 아니, 아기 때부터 몇 년을 단골이신 거예요?
14: 50년 넘은 거죠?
15: 나는 한 60년 넘었지. 간들이 기름이다 막 덜덜 끓이잖아요. 여기는 기름이 손이다만 묻히고 묻지 않을 정도로만 하지. 그게 더 우선은 맛있어요.
16: 놀이 갈 적에도 여기 와서 버스 안에서도 또 먹고 그랬거든요. 옛날 그 맛, 진짜 그 맛이에요.
0: 옛날 맛을 지켜올 수 있었던 건 이 솥뚜껑 덕분이죠.
8: 글쎄, 한 3개 찼는데 이건 한 40년 됐을게요. 옛날에는 틀이 없었지. 틀이 살 돈도 없고.
11: 가마솥이 더 비싸지 않아요?
8: 옛날에는 이런 거는 그냥 쌌지.
0: 아, 빨갛게 달궈진 손이 그간의 노고를 말해주는 것 같은데요.
11: 집게 써서 하는 게 낫지 않아요?
8: 집게, 아, 거대해서 못해. 집게 갖고는 그 집게 치우고 뺄 시간도 없어.
0: 집게를 쓸 시간도 없이 바쁘게 살아온 세월. 사장님의 시간은 이곳 동부시장에서 솥뚜껑과 함께 흘러왔습니다.
11: 근데 어머님은 왜 호떡 장사 시작했어요?
8: 애들하고 먹고 살라고. 호떡 벗어 벌어갖고 애들 학교 보내고 결혼시키고. 이게 이런 기술이 있으니까 일단 돈에요. 저기 부위 안 받고 살지.
0: 하하, 동부시장의 호떡처럼 담백하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길 응원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고소한 냄새를 따라와 봤는데요. 바삭하게 구워 국산 들기름과 소금으로 간을 맞춘 김은 전국으로 팔려나갈 정도로 인기가 좋답니다.

0: 할머니 할아버지가 하시다가 어머니가 물려받아갖고 또 대를 이어서 하시다가 어머니가 이제 혼자서 하기 힘드시니까 이제 뒤늦게 제가 이제 합류해서 3대째 걸쳐가지고 70년 동안 정도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1: 오랜 세월 힘 굶는 기계의 주인이 세 번이나 바뀌는 동안 인기 메뉴 또한 바뀌었다는데요.
0: 아, 요거는 서산에서 채취해서 작업하고 있는 간태라는 제품이에요. 아무래도 여기 저희 가로림만은 조수 간만에 차가 커요. 물이 빠졌을 때 이제는 간태가 눈을 맞거나 아니면 추운 겨울에 이제 얼었다가 물에 또 좀 풀렸다가 요걸 반복하다 보면은 간태에서 향긋한 향도 많이 나고 단맛도 많이 돌아요. 옛날에는 간태를 많이 안 먹었어요. 그래서 그냥 막 둘러다녔어요. 바닥에 막 그냥 갯벌에 그냥 떠다녀서 동네 분들이 그냥 막 그냥 캐갖고 그냥 김치 국물에다가 비벼서 버무려서도 먹고 쉽사리 먹을 수 있었던 건데 어느 순간부터 감태가 귀해졌어.
1: 이 지역 주민들에게 감태는 겨울 밥상에 오르는 천덕꾸러기 같은 존재였다죠. 세월의 흐름 따라 이제는 귀하신 몸이 됐다는데요.
2: 여보, 이거 한번 먹어봐요. 맛이 어때?
3: 딱 맞아.
2: 딱 맞아.
4: 아, 아내분도 같이 일하세요?
0: 아, 예, 옆에서 많이 서포트 많이 해주고 있어요.
1: 자신의 직업을 포기하고 남편의 귀향길을 따른 건 혼자 계신 시어머니에 대한 걱정 때문이었습니다.
3: 제가 봐도 어머니 혼자 하시기에 이제 장사도 하셔야 되고 물건을 준비하시는 것도 그렇고 여자 혼자 감당하기엔 조금 어려운 일이긴 했거든요.
4: 실제로 해보니까 어때요?
3: 많이 힘들어요. 많이 힘든데 그래도 잘못된 판단을 하거나 딸린 식구들을 힘들게 하는 판단을 하지 않으니까 믿고 따라가는 것 같아요.
0: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는 저희 와이프의 도움이 너무 많이 있어가지고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고 항상 고맙다.
1: 김보다 고소하고 감태보다 향긋한 부부의 삶이 계속되길 바랍니다. 자, 오랜 역사만큼이나 자랑거리도 많다는 서산 동부시장.
5: 자, 멋진 인생을 즐기실 수 있는 분들은요, 이 노래를 따라 부르시면 됩니다.
1: 그중엔 상인들의 사연을 소개해주는 라디오 방송국도 있습니다. 오늘의 DJ 김진희 씨 인기가 하늘을 찌른다고요.
6: 고생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7: 시원하게 잘 마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안녕하세요.
8: 오늘 신청곡.
7: 아이고, 우리 사장님, 이쁜 사장님 오셨네.
8: 오늘 노란 샤스의 사랑이. 아,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 장사꾼들이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 나 같은 사람은 힐링이 얼마나 되는지 몰라.
6: 그래요.
8: 너무 좋아. 화이팅!
7: 화이팅! 감사합니다.
8: 사랑합니다. 여기저기.
7: 방금 신청곡이 들어왔습니다. 번글 언니, 네, 노래 듣고 힘내시고요. 노래 들려드리겠습니다.

0: 김진희 씨는 어쩌다 DJ가 됐을까요?
1: 제가 한 십몇 년 전에 장사를 하면서 매일같이 가게 문 열었다가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만 했었는데 좀 재미가 없었어요. 근데 뭔가 즐거움이나 재미를 드릴 수 있는 라디오 방송국인 것 같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좋은 것 같아요.
0: 시장의 활력소 으라차차 방송국의 내일을 기대해 봅니다. 주말 오후 노란 버스 한 대가 시장으로 들어서는데요.
2: 안녕하세요.
3: 어디서 왔어요?
2: 대장일지야.
3: 대장일지원에서 뭐하러 왔어요?
2: 시장 보러요.
4: 여기 브로콜리랑 토마토랑 고르르 주스 딸기맛이에요.

0: 보여요. 애호박이야.
1: 애호박은 어디다 쓰게요?
0: 그거는 엄마가 안 말해줬어요.
2: 유치원에서 단체로 장보기 체험에 나선 건데요. 시장 상인회에서 기획한 체험 프로그램으로 장 보는 비용까지 이렇게 지급해 준다는군요. 아이들이 지나가는 곳마다 상인들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만발.
3: 너무 예뻐요. 손주 보고 싶어요.
4: 브로콜리 얼마예요?
5: 1,500원이에요. 두 개면 얼마요?
4: 두 개면 얼마예요?
5: 3,000원. 네, 이렇게 줄게.
4: 감사합니다.
5: 네. 1,000원이에요. 1,000원 주세요. 어우, 돈 많이 아깝네. 너무 귀엽고 이뻐요. 네. 네. 내가 젊어지는 것 같아. 동화 속에.
6: 친구는 오이 샀네요, 이거.
7: 오이 샀어요.
8: 저 이거 얼마인지 몰라요.
6: 얼마인지 모르고 샀어요?
8: 4,000원이야.
9: 비쌌어.
10: 맛있다, 이거다.
11: 낙동 같다.
6: 아, 그래요?
2: 채소 가게에 이어 이번엔 김 가게를 찾은 아이들. 눈빛이 반짝반짝하죠?
12: 좋지요. 고맙고요. 앞으로 우리 손님은 다 여기 손님 아니에요.
13: 아, 미래의 손님들이요?
12: 네, 네.
14: 네, 감사합니다.
15: 아이들이랑 교실에서만 이야기를 나눈 것보다는 아이들이 직접 나와서 경험도 해보고 어르신들 만나면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게 아이들이 너무 좋은 경험이 되었던 것 같아요.
13: 재밌었어요?
14: 네.
13: 얼만큼 재밌었어요? 얼만큼?
2: 하하하, 꼬마 손님들, 다음에 또 만나요. 알겠죠? 서산 동부시장은 수산물이 많은 곳으로 특히 유명한데요. 팔딱팔딱 살아있는 생선 외에도 말린 생선들이 즐비한 가운데 주인공은 따로 있다네요.
16: 요거 있고. 아니 그거 좋지요. 서산에 우럭포가 최고. 인기님께 잡수러 들어오세요. 싸게 드릴게. 여기로 얼마, 오시면은
13: 얼마에 드릴 건데요?
16: 아, 싸게 드려야지. 찜통에 튀어서 먹으면 맛있고, 적국 쪄서 쌀뜨물 받아먹고 보약해 끓여서 먹으면 진짜로 맛있어.
2: 한 번도 안 먹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먹어본 사람은 없다는 서산 우럭 적국. 맛을 보기 위해 한 식당을 찾았죠.
13: 와, 크다.
17: 엄청 크죠? 엄청 크죠?
18: 제사 안 지내는 집이 없었잖아요. 요즘은 틀리게. 다 제사 지내면 조기 코는 올라가야 되고. 근데 뭐 어른들 다 대접해서 이렇게 드리고 나면 조기 머리만 남고 두부점만 남았다 그래요. 두부점. 그러면 뼈하고 두부 넣고 쌀뜨물 넣고 푹 끓였는데 구수더라잖아요. 그래서 그게 유래가 된 거죠.
2: 남은 우럭 뼈와 두부를 넣고 끓여 먹었던 우럭 적국은 가난했던 시절 허기진 배는 물론 마음까지 채워줬던 음식이랍니다. 별다른 양념 없이 찜통에 푹 쪄낸 우럭포는 쫄깃한 식감이 일품이죠. 서해에서 건져올린 커다란 알배기 꽃게를 감칠맛 나는 간장에 재운 간장, 게장, 까장. 하하, 서산 별미 한상 차림이 완성됐습니다. 사람들의 손이 가장 먼저 향하는 건 바로 우럭적국. 시원한 국물 맛 때문이죠. 아, 한번 맛보면 고개가 절로 끄덕여지는 맛. 갓 지은 밥에 올려 먹는 우럭포 또한 인기 만점이랍니다.
12: 개인적으로 생선을 좋아하진 않는데 그 속살이 부드럽고 진짜 맛있네요.
7: 태어나서 처음 먹어보는 건데 이렇게 시원한 국물 처음 먹어봐.
5: 서산에서만 이렇게 먹어볼 수 있는 아주 특별한 맛이죠. 다른 지역에서는 없는.
18: 서산의 바다를 파먹고 있다.
5: 맞아 맞아.
18: 완전
5: 너무 행복해요. 맞아.
2: 손님들이 입을 모아 칭찬하는 와. 것이 또 있습니다.
9: 우선 두부 먹는데 드시고 고기는 나중에 드세요.
12: 아, 알겠습니다.
9: 맛있게 드세요.
11: 감사합니다.
9: 맛있게 드세요.
11: 네, 감사합니다.
9: 맛있게 드세요.
12: 예.
18: 아드님이 너무 친절해요.
19: 우리 아들요?
18: 네.
19: 아이고, 왜 그렇게 친절하대요?
18: 너무 친절하지?
2: 부지런히 일하는 아들을 바라보는 사장님의 눈빛엔 대견함이 가득한데요.
19: 잘하네. 약간 장애가 있어요. 교통사고 나서 4살 때. 그래갖고 내다쳐서 한 달 만에 깨났어요. 근데 저렇게 사람 노릇 해요.
2: 뇌사 상태에서 깨어난 아들은 무사히 학교를 졸업했지만 쉽게 직업을 구할 수 없었죠. 그런 아들을 위해 어머니는 식당을 차렸습니다.
19: 우리 며느리요.
20: 어디요?
19: 네.
20: 아, 안녕하세요. 아, 며느님이었어요?
19: 네.
9: 다양한 아내입니다.
20: 아, 진짜요?
5: 처음에는 이게 일이 익숙지 않아가지고 많이 어려움도 있었는데 네, 하다 보니까 이제 실력도 늘고 네, 어머니를 일을 도와주니까 너무 좋아요.
2: 3년 전 학철 씨는 결혼을 하게 됐는데요. 그간 시름 많았던 어머니의 얼굴엔 요즘 미소가 떠날 날이 없답니다.
19: 지금처럼 이렇게 서로가 행복하게 싸우지 말고 서로 이해하면서 살기만 하면 그보다 더 바랄 것은 없어요.
2: 어머니의 녹진한 사랑이 담긴 서산 별미 한상 차림 참 잘 먹었습니다. 해가 지고 동부시장에도 어둠이 내려앉았는데요. 일을 마친 상인들이 모이는 곳이 있습니다.
21: 안녕하세요.
18: 누구야?
20: 아니 어머니.
18: 아니 기자나 뛰고
20: 어머니 이거 복장이 뭐예요 이거?
18: 댄스복이에요.
20: 댄스?
18: 네.
20: 춤추러 오셨어요?
21: 일하다가요? 여기 시간 되면 다 보여서 우리 그냥 이거 막 이거 해요.
18: 라인 댄스.
21: 라인 댄스 해요.
20: 라인 댄스요?
21: 예예예. 예, 예.
20: 아니 라인 댄스를 이 시장 안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21: 예예예. 예, 예. 아. 상인들 위해서 여기에서 저기 해줬어요.
18: 기타 학원
20: 하세요?
21: 네, 기타 학원.
20: 우리 어머님은요?
21: 이 언니는 그전에 한복 꿰매요. 한복.
18: 태연사 옷가게.
20: 옷가게요?
21: 꽃가게.
5: 조화도 팔고 거울도 팔고.
20: 옷가게.
21: 네, 좋아.
18: 장사하고 하루 종일 스트레스 받으니까 이렇게 하면 좋아요.
2: 악기부터 영어 수업 그리고 운동까지 상인복지센터에서 다양한 수업이 진행된다는군요.
22: 네, 여기 네, 두 분 아주 멋쟁이 두 분이 오셨잖아요, 그렇죠?
21: 네.
22: 네. 자, 요 두 분이 카사노바예요.
21: 네.
22: 네. 그러려면 카사노바 어떻게 해야 돼요?
21: 호시야,
22: 네, 호시야 어떻게 해야 돼요?
21: 그렇죠.
22: 호시야 들어들어요. 아셨죠?
21: 예.
22: 네. 자, 네, 잘하셔야 돼요.
21: 네.
23: 예,
21: 네.
23: 딴가가 원래 돼요.
2: 드디어 음악과 함께 본격적인 댄스 타임이 시작되었는데요. 자, 어디 실력 한번 확인해 볼까요? 오, 예, 예. 몸 따로, 마음 따로. 약간은 어설픈 듯 보여도 느낌만은 최고. 참 신나시죠? 이 댄스 수업을 통해 평범한 상인에서 각종 행사에 초대되는 지역 명사들이 되셨답니다. 살다 보면 이런 날도 오나 봅니다.

0: 하하.
1: 앞으로. 야. 야.
2: 어머니 너무 멋있어요.
1: 네.
2: 지금 하루 종일 장사하고 있었는데 안 힘들어요?
1: 아니 너무 즐겁고 좋아요. 활력소예요.
3: 하루 종일 이제 손님들하고 스트레스 받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 나와서 이렇게 하다 보면 막 다 있죠.
1: 옛날에는요, 진짜 아침이 나오면 껌껌하면 들어가고 환해지면 나오고. 아니 그렇지? 그날이 그날이었는데 이제 이거 여기 이거 나인 때 생긴 뒤로 진짜 너무 좋아요. 이게 하루 월수가 기다려져요.
2: 아, 진짜요?
1: 네, 월수가 기다려져요.
0: 그 열정과 유쾌함이 앞으로도 계속되길 응원하겠습니다. 비옥한 땅과 푸른 바다가 있어 먹을 것은 물론 정도, 인심도 넘쳐났다죠. 오랜 역사 위 찬란한 문화가 꽃피고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곳. 눈이 시리게 아름다운 서산입니다.

0: 상가발 루시 강력한 공기압으로 성인 남성도 걸뜬히 들어올리는 에어침대 증정.
1: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2: 내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1: 딥이라면 됩니다.
3: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1: 됩니다.
4: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1: 됩니다.
5: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1: 되고요.
6: 지병이 있어도?
1: 딥이라면 됩니다. DB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6: 수술비도 된다고요?
1: 됩니다.
7: 암 치료비도?
1: 됩니다.
8: 진단비도요?
1: 되고요.
8: 병원 통원비도?
1: 네, 됩니다.
9: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1: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8: 입원 첫날부터?
1: 됩니다.
9: 1인실에 입원해도?
1: 됩니다.
10: 미끄러진 사고로 입원해도?
1: 되고 말고요.
11: 감기로 입원해도요?
1: 돼요.
12: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1: 되죠.
4: 디스크로 수술해도?
1: 물론 됩니다.
9: 이게 왜 된다고요?
1: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0: 상가발 루시, 강력한 공기압으로 성인 남성도 거뜬히 들어올리는 에어침대 증정.
13: 이어서 나눔 0700이 방송됩니다.

0: 자랑스러웠죠.
1: 모든 게 처음이었죠. 시작이었죠.
2: 그 누구도 따라갈 수 없을 것 같아요.
3: 저는 노라노 패션 디자이너입니다. 뭐 그 이상 뭐 말씀드릴 게 없네요.

0: 마음에 맞는 친구가 있어서 그런 건가? 둘만 또 게임을 하려 그런 건가?
1: 이제 채팅창 보니까 아직 안 맞는데 마음에 든다 연락이 더 와가지고
2: 너무 위험한 거죠.
1: 무서웠어요.
3: 그루밍 같은 것들이 아이들한테 이렇게 친절하게 다가오면서 금방 성적인 대화로 넘어가는 경우 너무 많아요.
2: 오, 너무 귀엽다. 사진 한 장만 보내줘.
4: 안 돼.
5: 명백한 범죄다라고.
0: 지금 너무 소름 돋아서 무서워요. 어떻게 해야 돼요?
6: 여름이면 산으로 바다로 어디론가 떠나고 싶어지죠? 오늘은 조금 다른 여행을 떠나봅니다. 책 한 권 들고 1박 2일 마음 편히 머무는 이곳. 짐을 내려놓고 둘러보니 온 사방이 책이네요. 오늘 하루는 이 책과 함께 지내보려고요. 창밖엔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 방 안엔 책장 넘기는 소리. 읽다가 멈추고, 쉬다가 다시 읽고, 잠깐 걷기도 하고, 기지개도 켜고. 정해진 방법은 없어요. 나만의 독서니까. 온종일 책과 함께 보내는 시간. 몸도 마음도 한결 가벼워집니다. 어쩌면 독서는 글을 읽는 일이 아니라 잠시 멈춰 나를 쉬게 하는 일인지도 모르겠어요.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0: 제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아들이 있습니다. 남들과는 조금 다른 세상을 살지만 승훈인 제 삶의 전부인데요.
1: 저희 아들은 그 지적장애 2급에다가 조현병까지 있고 29세 된 남자아이를 데리고 있는 엄마 김현옥입니다.
0: 그런데 갑자기 저에게 큰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1: 암이 하나도 아니고 유방, 대장, 간까지 많이 두려워요.
0: 저는 사실 말기암과 싸우고 있는데요.
2: 3개월 터울로 이렇게 CT를 봤더니 많이 자라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차단을 못한다 그러면 4개월 또는 6개월 정도 지내실 것 같아요.
0: 제가 만약 떠나면 우리 아들이 살아갈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하면 가슴이 찢어집니다.
3: 눈도 못 감을 것 같은데 다들 그러더라고. 장애 엄마들은 자기보다 하루 먼저 자식이 갔으면 좋겠다는데 그게 뭔 말인가 했는데 진짜 가슴 저리게 그거 제가 느끼죠.
0: 아들을 위해 하루라도 더 살고 싶은 저의 간절한 이야기입니다.
4: 안녕하세요. 나눔 0700 전재영입니다. 오늘 만나볼 가족은 아픈 몸으로 하루하루를 버티며 사랑하는 아들을 지키고 있는 한 엄마의 이야기입니다. 말기암과 싸우면서도 지적장애와 조현병을 앓고 있는 28살 아들 승훈 씨를 돌보는 엄마 현옥 씨. 언제까지 아들 곁을 지켜줄 수 있을지 모른다는 불안감 속에서도 매일 아들에게 혼자 살아가는 법을 가르치고 있다는데요. 매 순간이 너무나 간절하다는 엄마 현옥 씨의 이야기 지금 만나보겠습니다.
0: 저는 아들과 단둘이 살고 있습니다.
5: 승훈아, 이것도 봐봐. 네가 오준다고 엄마가 맨날 이렇게 쪽팔려 해야 되겠냐고. 이거 냄새나. 이거 엄마 이게 냄새나고 근데 이거 이렇게 똑바로 해야 되겠냐고. 맡아봐 너.
6: 알았어.
5: 그게 잘 닦는 거야? 물로만 닦는 거지?
0: 제 아들 승훈이는 올해 28살이지만 지적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승훈이 곁에서 하나부터 열까지 다 챙겨줘야 하는데요.
5: 승훈이 이거 바지 오줌 잘 가리고 센터 가서 마르면 무조건 화장실부터 가야 돼. 남한테 민폐끼치면 안 돼. 어?
6: 네.
5: 똥 좀 잘 가리고 너 등치가 있는데 창피한 냄새 나면 싫어. 사람들이. 어?
6: 네.
5: 이거랑 그 저기 가지가 여기 담아가야 돼.
0: 대소변을 가리는 것도 쉽지 않다 보니 여벌 바지를 챙기는 일은 제 일상입니다.
5: 아, 승훈이가 그 똥을 좀을 초등학교 때부터 못 가려고 학교를 8살에 가야 되는데 9살에 간 게 변을 처리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정확한 장애 진단이 2급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0: 아들이 집을 나설 때마다 제 마음은 쉽게 놓이질 않는데요.
5: 아, 차 왔어, 안 왔어? 엄마가 없다 생각하고 차 왔나 안 왔나 보고 차.
0: 얼마 전부터 자립센터에 다니기 시작한 승훈이. 처음에는 안 가겠다고 떼를 써 걱정이 많았지만 아들의 자립을 위해 저도 불안한 마음을 누르고 용기를 냈습니다.
5: 저밖에 몰라요. 표현도 잘 못하는데 엄마, 엄마 안아달라고. 애기지. 등치는 산만한데 애기야.
0: 이렇게 한 걸음을 내딛기까지 그동안 승훈이가 걸어온 길은 결코 쉽지 않았는데요. 바라보기만 해도 웃음이 났던 아들 승훈이. 그런데 초등학생 때 갑자기 지적장애에 이어 조현병을 진단받고 정신병원 치료도 받아야 했습니다.
7: 내 애가 장애라는 거 티나는 게 싫어서 더 집에 있었던 것 같아요. 난 그때는 인정을 못했거든요. 그게 내 일이 되다 보니까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3: 내 자식이 장애고 내가 눈이 왜 이렇게 됐고 그게 인정이 안 돼서 그게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0: 저는 승훈이의 치료비를 위해 보험이며 식당이며 안 해본 일이 없는데요. 그런데 6년 전 갑자기 유방암 판정을 받으면서 생사의 갈림길에 서게 되었습니다.
7: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있나 두렵죠. 아이도 장애 힘든데 나부터도 이렇게 힘든데 어떡하냐. 그러니까 더 우울증도 심해지고 밖에 더 못 나가고 아이는 아이대로 더 망가지고 항암주사를 104번 맞으면서 남들은 한두 번, 세 번 맞으면 죽는다는데 그 104번을 맞으면서 살을 잃고 승훈이를 제가 봐야 되니까 주위 식구들도 봐줄 사람이 없고 그래서 아싸같이 버텨가고 승훈이 때문에 살았던 것 같아요.
0: 살기 위해선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는데요.
7: 결과 들으러 왔는데 좀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럽니다. 매일 울기도 했는데 너무 많이 힘드니까 이제 울지 않고 승훈이 보면서 이겨내려고 그래요. 근데 걱정은 많이 돼요.
2: 안녕하세요.
0: 오늘은 지난번 검사 결과가 나오는 날입니다. 부디 더 나빠지지 않아야 할 텐데 불안함을 감추기가 힘든데요.
2: 이게 좀 크기가 지난번 거랑 비교했으면 커졌어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조그맣게 이렇게 결절이 또 하나 생겼고 암이 다시 자라고 있다. 면역 항암제를 쓰면은 잘 들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 이제 관건이 이제 근데 이게 내가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느냐 이제 그겁니다.
3: 근데 이렇게 비싼 비용을 들여서라도 네. 그 치료가 100% 되는지 그 기적을 봐야 되는 거지.
2: 아니 이제 100%라는 그런 치료법은 네, 없는 네. 건데 여기가 이렇게 검게 보이는 부분이 3개월 터울로 이렇게 CT를 봤더니 많이 자라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차단을 못 한다 그러면 4개월 또는 6개월 정도 지내실 것 같아요. 지금 유일한 희망이 이렇게 면역항암제를 해보는 시도를 해보는 겁니다.
0: 저에겐 남은 시간도 감당할 치료비도 없습니다. 아들을 위해 버텨야 하는데 현실은 막막하기만 한데요.
7: 살고 싶어요. 손을 들면 살고 싶은데 그것마저 나의 욕심인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진짜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하고 싶은데 진짜 어떻게 하면 살려줘요. 살려주세요.

0: 답답한 마음에 오늘은 승훈이가 있는 자립센터를 찾았습니다. 한창 요리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1: 아, 이제 야채를 골고루 한번 넣어보세요. 잘했어. 좋았어. 그렇지.
2: 승훈 씨가 만든 거 맛있을 것 같아, 안 맛있을 것 같아? 어때요?
3: 맛있을 것 같아.
2: 맛있을 것 같아?
3: 네.
0: 보기만 해도 가슴이 뭉클한 아들.
1: 기특해, 기특해. 엄마 입에 넣어줘.
0: 혼자 해내는 아들의 모습을 볼 때면 그저 대견하기만 합니다.
3: 엄마 거, 내 거.
1: 그래도 지 입에 안 들어가고 엄마 입에 준다는 거. 승훈이가 엄마 먹으라고 맛있게 해줬네. 맛있겠다. 승훈아, 부추 왜 많이 넣었어?
3: 네. 엄마 네.
1: 엄마 왜 많이 먹어야 돼, 부추?
3: 네. 암 걸렸어.
1: 암 걸려서? 엄마 입에 넣어줘야 되는데. 짠. 먹어봐.
0: 승훈이가 처음으로 만들어준 음식. 서툴지만 그 마음만으로도 제겐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김밥입니다.
1: 무슨 맛이?
4: 정말 건강해졌어. 와.
1: 요리 하나 이렇게 하는 게 신기해요. 아기 같았고 엄마 엄마만 찾다가 나날이 발전되고 너무 보기 좋아요.
0: 승훈이의 환한 웃음을 오래도록 보고 싶은 마음뿐인데요.
5: 엄마 토할 것 같아. 토할 것 같아, 엄마 어지러워.
0: 요즘은 잠깐 외출만 다녀와도 몸이 크게 지칩니다.
3: 이게 토해.
5: 토할 것 같아.
3: 어떡해.
5: 시원한 물샘소, 시원한 물.
0: 자립센터를 다닌 후론 승훈이가 저를 챙겨주는 순간도 생겼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들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새삼 느끼는데요.
5: 허리 아파. 잠깐만. 고마워. 속이 안 좋아. 그 항암주사 약이 힘들어, 힘들어. 힘들어도 토해야 돼. 음식 잘 못 먹고 물만 먹어도 이게 토가 나오더라고요. 항암주사 맞을 때.

유방은 절개를 해서 이쪽은 없고 대장은 이제 수술해서 복강경으로 해서 잘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간만 잘 치료하면 낫겠다 싶었는데 104번을 맞아서 항암주사도 구역질 나는 거 참으면서 내 자식이 눈동그랗게 두고 나도 나만 쳐다보는데 내가 어떻게 죽어. 그래서 약 먹고 항암주사 맞았어.

0: 설거지 좀 할 수 있다 그랬지? 엄마 아파서 약 먹고 누우고 나면 싫어 싫어했는데 이제 할 수 있고 해야 되고 상황이 응? 봐봐 깨끗해? 꼼꼼히 천천히 해봐.
1: 요즘은 승훈이에게 집안일을 하나씩 알려주고 있습니다.
2: 이거 우리 승훈 씨 저 남은 거 그냥 놔두면 어떻게 해야지.
3: 나중에 할게요.
2: 뭐라고?
3: 나중에.
2: 나중에 할 거예요?
3: 네. 나중에.
1: 하지만 아직 익숙하지 않은지 금방 포기하고 마는데요.
0: 엄마 손이 필요하네, 승훈이가. 아이고, 야. 아이고, 야. 아이고. 그게 그냥 승훈이 모습이에요. 응, 그냥 그 승훈이가 그래요. 처음에 막 혼내고 스트레스 받고 소리 질러서 이 목도 갔는데 한 번 말해서 안 되니까 열 번, 백 번 계속 똑같은 얘기를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되더라고, 나중에. 결국은 제가 다 했습니다. 그 밑에 허리 아파. 아. 살살 너무 아파, 승훈아. 세게 하면 그만. 아파. 이렇게 하면 좀 살살 해야지. 힘조절이 안 되나 보다. 근데 엄마가 설거지해라. 그럼 다음부터 이렇게 하기.
3: 네.
0: 얼마나 좋아. 냄새도 안 나지.
3: 엄마 나 봐봐요.
0: 왜?
3: 수고했어.
0: 진짜? 아유, 고마워. 엄마 어깨 좀 조물하자. 어깨가 너무 아파. 아, 고마워. 아, 허리도 아파. 허리는 아팠는데 요건 또 잘하네.
3: 응.
0: 고마워. 아우, 시원해. 뭐, 좀 더 세게 봐. 엄마, 거긴 세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이마. 아이고, 아파.
1: 그날 오후. 승훈이가 혼자 집을 나섰습니다. 요즘 의류수거와 마플 어슬렁거리는 날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2: 뭐 찾고 있어?
3: 아니요. 형.
2: 인형?
3: 네.
2: 인형을 왜 찾아? 혹시 인형을 왜 찾아?
3: 아니, 이건 갖고 싶어서.
1: 갖고 싶은 건 많은데 차마 저에게 말은 못하고 남이 버린 물건들을 찾고 다니는가 봅니다.
3: 소복이 있는데 고장이 나서 가져온 거예요.
2: 아, 고장 났어?
3: 네.
2: 집에 있는 게 고장 났어요?
3: 네.
1: 승훈이가 스스로 해결하려 했던 마음은 고맙지만 버려진 물건을 가져오는 모습은 볼 때마다 안쓰럽기만 한데요.
0: 누구세요?
4: 나.
0: 뭐야?
4: 줄 서 왔어.
0: 왜? 아우, 더운데 땀 찔찔하면서 어디 갔다 왔어? 왜?
4: 자, 창문 줄게.
0: 선풍기는 또 뭐야?
4: 주사.
0: 나비 버린 건데?
4: 어.
0: 이거 주소가 안 되는데 버리는 건데?
4: 주소 안
0: 쓰는 거 아니야? 또 냄새나.
2: 주소 갖고 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0: 예.
2: 또 다른 물건들도 있어요?
0: 그럼요.
2: 어디 있는데?
0: 이런 거 자전거 지가 아기 때 탄 거라고 갖고 오고 신발도 버린 거. 이거 지가 신겠다 갖고 온 거야. 신발 신겠다고.
1: 오늘도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3: 이 주소 때문에 다 돈이 된 거예요.
2: 다 돈이 되는 거야?
3: 네.
2: 그래서 다 주소 갖고 온 거야?
3: 고무사.
2: 고물사?
3: 네, 고무사. 팔면 돼요. 이거 다 갖다 팔아서, 암, 그,

0: 찾아갔으면 좋겠어. 엄마 아픈데 말안 들으면 더암안 좋아. 엄마한테 안 좋아.
1: 약속해.
0: 그네. 쓰러져 죽을
1: 약속해,
0: 테.
1: 엄마.
0: 알았어. 아, 고마워. 맨날 이제 주물러 줄 거지? 10분씩 다리. 밖은 더운데.
2: 늘 어린아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승훈이도 제가 떠날까봐 많이 두렵고 불안한가 봅니다.
3: 날씨 더우니까 좋아. 어디가 좋을까? 가보자. 거기가 좋겠어?
4: 아침 때?
2: 몸은 따라주지 않지만 힘을 내서 더 해주고 싶은 게 많습니다. 건강이 더 나빠지기 전에 승훈이와 많은 추억을 남기고 싶은데요.
3: 더 해주고 싶은데. 형편하고 여건이 안 되니까 그 선에서 최선을 다해서 해줄라 해요. 그 승리도 글도 잘 몰랐는데 그렇게 조금씩 배워가면서 지금 덩치만 컸지 아기거든요. 초등학교 2학년 수준밖에 안 되는데 본인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내 몸은 아저씨인데 내 속엔 어린아이 같고 맨날 엄마 절대 사람들 이해 못하죠. 엄마 그 장애 엄마들은 진짜 박수 쳐줘야 돼. 그러니까 여러 생각이 그 만감이 교차하더라고요. 승훈이가 이제 우산도 펴주고 옛날 자기밖에 몰랐어요. 먹는 것도 무조건 엄마 나 자기 입에 먼저 들어가기 바쁘고 근데 너무 많이 좋아져 달라졌어 우리 아이가. 어? 야 근데 80%는 우산이 너한테 가 있고 간당간당하다잉?
1: 제주도 가서 엄마랑 집 사고 같이 하고 싶었어요.
4: 살고 싶으세요?
1: 네.
4: 혹시 엄마한테 해주고 싶은 말 있어요? 해주고 싶은 말.
1: 엄마,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제주도 가자.
3: 승훈아, 엄마가 승훈이 많이 사랑하는데 많이 예쁘게 못 키워줘서 미안해. 근데 승훈이 엄마 많이 사랑하는 거 알지? 승훈이도 말은 못하고 표현 못해도 알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그냥 꼭 안고 승훈아 엄마 사랑해.
2: 암과 싸우는 지금 이 순간, 승훈이와 함께할 수 있는 하루하루가 제겐 너무나 소중한데요. 사랑하는 아들 곁을 끝까지 지켜주고 싶습니다.

장애가 있는 아들을 두고 떠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계속 눈물 쏟는 엄마의 모습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유방암이 대장과 간까지 전이돼서 104번의 항암 주사를 견뎌온 엄마는 지금도 암이 자라고 있어 당장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요. 하지만 한 달에 700만 원이 넘는 병원비에 계속 치료를 이어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승훈 씨는 지적장애와 조현병으로 여전히 일상생활에 많은 도움이 필요한데요. 엄마는 언젠가 홀로 남겨질 아들을 위해 자립훈련을 받게 하고 있지만 생계를 이어가는 것조차 빠듯한 형편에 고액의 항암치료비와 자립훈련 비용까지 감당하기에 현실이 너무 벅찹니다. 지금 이 가족에게 도움 전하고 싶으신 분들은 060-700-0700을 누르시거나 카카오 가치가치로 응원 메시지 남겨주셔도 되고요. 은행 계좌 060-700-0700으로 후원금 보내주셔도 됩니다. 보내주신 후원금은 전액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되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번에는 시청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후원금이 어떻게 쓰였는지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지난 3월 14일 방송에서는 갑자기 찾아온 뇌출혈로 몸져눕게 된 아빠와 아픈 남편과 삼형제를 책임지는 라오스 출신 엄마 마이팽 씨의 이야기 전해드렸죠. 힘겨운 상황 속에서도 오직 가족의 힘으로 버티고 있는 다섯 식구의 안타까운 모습에 많은 분들이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소중한 후원금은 이 가정의 의료비와 생계비로 전달되었습니다. 도움 주신 시청자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만난 현옥 씨에게 가장 큰 두려움은 암이 아니었습니다. 언젠가 홀로 남겨질 아들, 승훈 씨 걱정뿐이었는데요. 엄마 현옥 씨가 병원비 걱정 없이 암 치료를 잘 받아 조금 더 오래 아들의 곁을 지킬 수 있도록, 그리고 승훈 씨가 혼자서도 살아갈 힘을 키워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나눔 0700과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지금 어머니 상태는 눈도 지금 한쪽이 거의 안 보이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다른 암으로 이제 전이가 될까봐 불안한 상황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의료비 지원이 가장 시급하고요. 우리 승원이가 자립할 수 있는 그 프로그램만 잘 따라준다면 어머니의 치료에 전념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바로 서면 그 승원이가 바로 서는 것도 시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1: 이어서 처음 타요 싱싱싱이 방송됩니다.
2: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지금을 반드시 지켜야 해. 제발 무사해라. 제발.
3: 경계 보석검과 암흑 보석검의 대결.
2: 얘들아, 경계.
3: 기다려, 기다려.
2: 안돼, 황금 보석검이. 아버지?
4: 행주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폭염. 아, 나는 폭염과 맞서 싸우는 비밀요원 펭수. 자, 폭염에 대해 알려주지. 폭염은 열사병, 열경련 등을 유발하며 심하면 사망할 수도 있는 자연재난이다. 제가 먼저 33도 이상의 기온이 이틀 이상 지속되면 폭염주의보, 35도 이상이면 폭염경보. 폭염과의 사투, 나의 작전은 이렇다. 생존 전략 하나, TV나 라디오를 통해 수시로 기상 상황을 파악할 것. 폭염이 발생한 날에는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한다. 생존 전략 둘, 외출할 때는 가벼운 옷차림으로 체온을 낮추고 물을 자주 마실 것.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충분한 수분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충전전략 팩! 야외 활동 중에는 큰일에서 자주 휴식하며 건강상태를 체크할 것. 열사병 증상이 있다면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고 심하면 병원에서 진료를 받자.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천지차이. 포기야 행동만이 살 길이다. 미션 컴플리트.

씽씽씽 멋진 배가 바다 위를 갑니다. 수면 위를 미끄러지듯이 달리고 있네요. 어, 굉장히 빠르죠? 우와! 이것 보세요! 오, 물살을 가르면서 빠른 속도로 가는 배가 있습니다. 정말 빠릅니다. 물살을 갈라서 가니까 더 빠른 것 같아요. 오, 역전했습니다. 우와! 아, 이렇게 승부가 바로 결정되어지나요? 오, 이게 웬일입니까? 그때 바로 땅에 꼬꾸라졌어요. 아, 역시 배는 땅을 달릴 수가 없죠. 아, 뒤에 오는 선풍기 달린 배는 땅으로 올라갈 수 있을까요? 이게 웬일입니까? 땅 위로 올라갔어요. 오, 땅 위를 미끄러지듯이 앞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오호호호, 제 눈을 의심하게 되는군요. 대단합니다. 오, 말도 안 돼. 오호호호. 오잉? 땅 위를 달리잖아. 우와, 신기하다. 나도 타고 싶어.

0: 한다면 아, 네. 가파리에서 뛰면 위험해요.
1: 아, 네, 네.
0: 그리고 바다에서는 구명조끼를 꼭 입으셔야 됩니다.
1: 아, 구명조끼요?
0: 예.
2: 자지 마시고.
0: 네. 위험하니까 안으로 들어가시죠.

0: 발생. 지금 즉시 이동할 것.
1: 아, 여기 공기부양정. 우리가 지금 이동하겠습니다.
2: 부장님, 무슨 일이에요?
3: 아, 지금 사람을 구하러 가는 중입니다.
2: 뭐 어디로 갔는데요?
3: 아, 갯벌 쪽에 고립자가 발생해서 우리가 지금 구하러 갈 겁니다.
2: 아, 지금 사람을 구하러 간다고요?
3: 네.
2: 빨리 가시죠.
4: 오케이.

0: 씨?
1: 공기 부양정이 영웅이다, 영웅! 사람을 구했어! 우와, 멋지다! 그런데 공기 부양정은 어떻게 바다에서도 움직이고 갯벌에서도 움직일 수가 있는 걸까? 궁금하자, 궁금해! 원리를 파헤쳐라! 원리 발견! 씽씽! 씽!
2: 나는 과학의 원리를 알려주는 인공지능 씽씽! 오늘의 탈것은 물 위나 땅 위를 가을락말락하게 떠서 가는 수륙 양용대 공기 부양정! 무게는 92톤! 최대 시속 약 83km! 이렇게 크고 무거운 공기부양정이 물 위도 땅 위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비밀은 뭘까? 그 비밀은 바로바로 공기부양정 아래에 가득 들어있는 공기에 있어!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 아래로 바람이 새어나오면서 공기부양정은 위에 떠있는 상태야! 공기의 힘으로 살짝 떠있기 때문에 바닥과 닿지 않아. 그래서 쉽게 움직이는 거야. 땅이든 갯벌이든 물이든 공기부양정은 그 위를 떠있기 때문에 막힘없이 이동할 수 있다는 말씀.
1: 아하,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 밑에 구멍이 뚫린 배로 확인. 자, 배 밑에 작은 구멍들이 보이지? 이곳으로 바람을 보내볼 거야. 이곳으로 바람을 보내기 위해서는 풍선이 필요해. 자, 이 풍선에 있는 바람을 이 배 밑에 작은 구멍으로 보내면 이 작은 구멍으로 바람이 새어나와서 이 배가 뜨는 거야. 공기 부양정도 같은 원리로 육지나 바다에서도 쓸 수 있는 거고. 맞지, 씽씽?
2: 맞아. 대단한데?
1: 그런데 이렇게 뜨기만 하면 앞으로 나가는 힘은 어떻게 생기는 걸까?
2: 그것 말이야. 바로 초대형 프로펠러가 만들어내는 거야. 공기부양정은 거대한 프로펠러 두 대가 만들어낸 바람의 힘을 이용해서 앞으로 움직여. 바람을 뒤로 강하게 불어주면 공기부양정은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거야.
1: 아,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 그럼 이번에는 프로펠러로 확인. 자, 이 프로펠러가 빙글빙글 돌면서 바람을 만들어낸다는 거지. 아, 그럼 더 많이 돌려서 한번 바닥에 놓아볼까? 우와! 앞으로 가네! 와, 프로펠러가 바람을 뒤로 밀어주면 바람이 다시 프로펠러를 앞으로 강하게 밀어주네. 이게 바로 작용 반작용의 원리인 거지.
2: 그래, 바로 그거야.
1: 드디어 공기 부양정의 비밀을 찾았어! 그 비밀은 바로 바람의 힘이야! 바람의 힘으로 뜨게 해주고 바람의 힘으로 앞으로 전진하게 해주는 거야! 이제 비밀을 알았으니 또 타볼래! 부장님 출발이요!

0: 이어서 봄기와 처음 수확이 방송됩니다.
1: 안녕 친구들. 고고다이노가 자가절화 기계로 곤충처럼 작아졌어. 작아진 탐험대가 신비로운 곤충 세계를 발견하게 되는데 엄청난 위기들이 끊임없이 찾아오고 있어. 안키, 스톰, 해리, 레스큐킹으로 합체해줘. 작아진 고고다이노 곤충 탐험대와 함께 신비로운 곤충 세계 대탐험을 시작해보자. 자, 모두 준비됐지? 고고다이노 곤충 탐험대, 고고!
2: 계곡에서 안전하게 놀아요.
3: 계곡 오니까 좋다. 이제 놀아볼까?
4: 잠깐만.
2: 밥을 먹은 후엔 쉬고 물에 들어가기 전엔 준비 운동하기. 가슴에서 먼 손발부터 물을 적셔줘요.
4: 아, 답답해.
3: 안 돼.
2: 신발 벗지 않기. 이끼에 미끄러지거나 뾰족한 물체에 찔려 다칠 수 있어요.
3: 다이빙 해볼까? 토끼야, 안 돼.
2: 뛰어들지 않기. 보이는 것보다 물이 얕아 다칠 수 있어요. 반대로 물이 깊어 물에 빠질 수도 있으니 조심 또 조심.
3: 여기 재밌겠는데?
2: 폭포 주변에서는 놀지 않기. 회전하는 물에 빨려 들어갈 수 있어요.
4: 토끼야, 추워?
2: 추우면 물 밖에서 쉬기. 30분에서 1시간에 한 번씩 쉬다가 다시 놀아요.

0: 최고 요원 그래 바로 너.
1: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2: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호험.
1: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2: 커피구조대 더 다이노무비 8월 13일 극장대개봉.
3: 곰깨 배달은 벨셉이 헷갈려.
4: 자 모두 주먹. 딱 오늘 하루만 우리 곰띠 요원의 토끼처럼 빠른 걸음과 으락차차 넘치는 힘을 기부합니다.
5: 배달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 불러주세요.
6: 거기 곰끼 배달이죠? 제 우유 배달 좀 도와주세요. 이 수첩을 보고 우유를 배달하면 돼요. 아, 남은 우유가 몇 개인지 확인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5: 오, 첫 번째 배달 주문이야.
0: 좋았어. 자, 그럼 시작해볼까?
4: 곰끼 곰끼 오늘도 파이팅!
5: 파이팅! 가! 자,
0: 총 27병의 우유로군. 그럼 첫 번째 집부터 가볼까? 간다! 곰끼 배달! 야! 이 집은 우유 두 병, 한 병, 두 병. 자, 그럼 남은 우유는 우유 27병에서 두 병을 배달했으니까 자, 식군 쉬워. 세로로 한번 계산해볼까? 27 빼기 1을 세로로 계산해본다면 27 빼기 2는 7! 정답은 바로 7! 근데 7이라고? 27개에서 2개만 줬는데 7개만 남았다고? 토토 끼끼! 이상해!
4: 우리가 도와줄게, 곰끼.
5: 자, 차근차근 생각해보자. 27에서 2를 빼야 해. 수 모형으로 생각해볼까?
4: 에헤이, 낱개 7개에서 2개를 빼면 되겠는데.
5: 그렇지, 이게 바로 끼리끼리 계산하기야. 낱개는 낱개끼리, 신묶음은 신묶음끼리 계산하면 되는 거야.
4: 좋은데? 낱개는 낱개끼리 니까 7 빼기 2는 5! 신묶음에서는 뺄 게 없네. 그래서 정답은 25!
5: 이걸 세로로 계산해볼까?
4: 그러자! 27에서 2를 뺄 거야. 그러면 2는 어디에 써야 할까?
5: 낱개는 낱개끼리 신묶음

0: 가까운 시무크끼리 바로 여기 낱개인 7 밑에 2를 쓰면 되겠는데.
1: 어허, 이제 계산해보자. 7 빼기 2는 5. 신묶음에서는 뺄 게 없어. 그럼 정답은
2: 25.
0: 이렇게 알겠지 곰께?
3: 아하, 낱개는 낱개끼리 신묶음은 신묶음끼리
2: 니까.
3: 2는 낱개인 7 밑에 써야 해. 그래서 27 빼기 2는 25. 25병. 자, 그럼 다음 집으로 출발. 하하, 우유 배달이요.
4: 우유가 왔습니다. 우유 배달이요. 우유가 왔어요. 우와, 이 집은 우유
3: 5병.
4: 좋았어.
3: 1병, 2병, 3병, 4병, 5병.
4: 남은 우유를 계산해보자. 25 빼기 5는
3: 낱개는 낱개끼리 신묶음은 신묶음끼리 니까. 5 빼기 5는 0. 10개씩 묶음은 뺄 게 없지. 답은 20. 남은 우유는 20병.
4: 마지막으로 이 집은 와우 10병.
3: 우유 20병에서 10병을 빼보자고. 신묶음 2개에서 신묶음 1개를 빼면 되잖아.
4: 아하,
3: 이건 바로 신묶음은 신묶음끼리 로그. 낱개는 낱개끼리 신묶음은 신묶음끼리. 그래서 정답은 10.
4: 자, 곰끼 배달 돌아왔습니다.
1: 고생했어 곰끼.
0: 연락이 엄청 오고 있어. 벌써 소문이 퍼졌나봐.
4: 역시 나야. 자, 그럼 이 기세를 몰아 다음 배달은 뭐지?
0: 다음은 착한 어린이들을 위한 선물 배달이야.
1: 저기 선물을 확인해봐. 아이들에게 하나씩 주면 돼.
4: 오, 착한 어린이들 좋았어. 자, 아니, 그런데 착한 어린이들이 이렇게 적은 거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11명?
0: 어디 보자. 착한 어린이는 35명이래.
4: 아, 35. 와, 35명. 아, 큰일이야. 선물이 부족해. 아, 몇 개가 부족한 거지?
1: 아. 자, 여기 착한 어린이 35명.
3: 지금 선물을 하나씩 준다면. 아, 역시 선물이 모자라.
0: 오, 좋은 생각이 났어. 착한 어린이 35명에서 준비된 선물 11개를 빼면 부족한 선물의 수를 알 수 있겠어.
3: 35 빼기 11. 그런데 수가 너무 크지 않아?
0: 끼리끼리 계산하기를 기억해봐.
3: 낱개는 낱개끼리 신묶음은 신묶음끼리.
1: 그렇지, 낱개부터. 5 빼기 1은
2: 4.
0: 다음은 신묶음. 30 빼기 10은
2: 20.
0: 잘했어 요원들. 그래서 35 빼기 11은 24야
1: 더 필요한 선물은 24개야.

0: 정말 끈질기게도 쫓아다니는구나, 곰기 요원. 하지만 오늘은 날 막을 수 없을 것이다. 그치, 토드라?
1: 맞아요, 슈퍼맨.
0: 아? 오늘의 문제는?
1: 문제는?
0: 바로 나, 슈퍼맨이지. 슈퍼!
2: 저게 뭐지?
0: 자, 나와 우리 토돌이가 함께 이 체중계에 올라가면 97. 우리 토돌이 혼자 올라가면 25. 그렇다면 나 슈퍼맨의 몸무게는 몇일까요?
2: 이 정도야 끼리끼리 뺄셈으로 풀어주지. 슈퍼맨과 토돌이를 합한 무게는 97. 거기에서 토돌이의 무게 25를 빼면 슈퍼맨의 무게가 나오지. 요원들, 우리 함께 풀어볼까? 7 빼기 5는
3: 2.
2: 90 빼기 20은
3: 70.
2: 그럼 슈퍼맨의 몸무게는
3: 72.
2: 슈퍼맨, 너의 몸무게는 72kg이다.
0: 신사의 몸무게를 함부로 밝히다니, 너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냐? 다음에는 쉽지 않을 것이다. 가자, 도돌아. 슈퍼 뿅.
2: 오늘도 우주 수호 성공!

0: 동기 동기
1: 우에마
0: 우주 최고 요원
1: 동기
2: 렛고
3: 1, 2, 3, 4, 5, 6, 7, 8, 9, 10
1: 오케이
3: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면
0: 곱기
3: 누구나
0: 최고 요원 그래 바로 너.
4: 이어서 고고다이노 곤충 탐험대가 방송됩니다.
5: 안녕 친구들, 나의 비밀 친구 해치가 돌아왔어. 새로운 악당 몽박사의 등장. 더 강력해진 모냥까지. 하지만 걱정 마. 서울을 지키기 위해 새롭게 변신한 해치! 성기의 형사, 그리고 미아공주님까지! 모두 힘을 합치고

0: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1: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호흡.
0: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1: 파피구조대 더 다이노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0: 진정해. 우린 길을 가다가. 내 냄새.
1: 왜 그러는 거야? 우린 고고다이노 곤충 탐험대야.
0: 곤충들을 도와주러 왔다고.
2: 고고다이노?
0: 어? 나는 폭탄 먼지벌레야. 깜짝 놀라면 나도 모르게 방귀를 뀌어. 정말 미안해.
3: 괜찮아. 놀래킨 건 우리가 먼저니.
1: 그런데 넌 방귀 냄새를 맡아도 괜찮아?
0: 난 어릴 때부터 익숙해서.
3: 그런데 왜 놀란다고 방귀를 뀌지?
4: 스캔해보자. 고고 스캔! 폭탄 먼지벌레는 뱃속에 화학물질을 만드는 두 개의 샘이 있대. 위험을 느끼면 두 물질을 합쳐서 심한 냄새가 나는 고온화학기체를 발사해서 자신을 보호하는 거지. 1초에 500번이나 쏠 수 있다는데?
3: 1초에 500번이라고? 그 정도면 방귀 대장인데?
2: 그런 말 하지 마. 난 방귀 뀌는 게 싫단 말이야.
3: 어?
2: 내 방귀 때문에 같이 놀려는 친구가 없거든. 아까도 방귀를 낄까 봐 조심조심 다니고 있었던 거야.
3: 그랬었구나.
0: 좋은 생각이 났어. 너희들 곤충을 돕는다며? 그럼 내가 방귀를 끼지 않게 도와주라.
1: 먼저 놀라지 않는 훈련을 해보자. 시작할게. 5, 4, 3, 2, 1.
4: 막을 수 없다면 밖으로 안 나오게 하면 되지. 나의 발명품으로 대용량 풍선.
1: 우와.
4: 이걸 달면 마음껏 방귀를 뀌어도 돼.
0: 정말로? 신난다.
3: 테스트를 해봐야지. 우와. 우와, 가스도 안 나오고 냄새도 안 나.
4: 말했잖아, 얼마든지 뀌어도 된다고.
3: 우와.

0: 떨어져서 살았다. 날개는 좀 다쳤지만.
1: 저기 괜찮아? 거긴 위험하니까 얼른 도망쳐.
0: 메뚜기잖아? 위험하다니? 뭐가? 어?
2: 맛있는 벌레다. 잡아라. 뭐하는 거야? 어서 쫓아가.
3: 살려줘.
4: 얘들아, 폭탄 먼지벌레가 위험해. 변신하자.
5: 헤이즈 릴루퍼 변신.
6: 이쪽 발사.
4: 어서 타.
1: 지금은 방귀 좀 참아줄래?
0: 아, 미안해.
7: 폭탄 먼지 벌레를 데려갈게. 퀸 파워 칠게. 어? 개구리 네가 아니라고.
0: 얘들아 미안해. 이제 못 참겠어.
4: 지금은 안 돼.
8: 이럴 때 방귀를 뀌어버리면 어떡해.
0: 미안해. 어쩔 수가 없었어.
6: 잠깐만, 개구리들이 가까이 못 오고 있어.
4: 아, 방귀 가스 때문이야. 그렇다면 방귀를 이용해서 도망가자.
6: 하지만 우리도 이렇게 괴로운데.
8: 아, 나에게 딱 맞는 발명품이 있어.
4: 우리는 고고다이노
5: 방귀 돌격대.
2: 뭐야 저거, 얼른 혼쭐을 내줘라.
8: 오른쪽 발사.
6: 이번엔 왼쪽 발사.
2: 감히 내 부하들을.
4: 좋아, 지금부터는 방귀를 참아봐.
0: 에? 알았어. 근데 더 이상 못 참겠어.
4: 안 돼, 조금만 더 버텨줘.
2: 도망만 칠 거냐.
4: 지금이야, 발사.
0: 해냈다, 이겼어. 내가 대왕개구리를 이겼다니 믿을 수가 없어.
9: 응, 정말 대단했어.
0: 괜찮아. 미안해. 난 놀라면 방귀를 뀌어서.
9: 미안하긴, 정말 멋진 방귀야.
0: 어? 내 방귀가 아무렇지도 않아?
9: 당연하지. 이 방귀 덕분에 개구리들을 물리쳤잖아. 여긴 원래 평화로운 곳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개구리들이 나타나 모두 도망갔어. 나만 혼자 남아서 얼마나 조마조마했는지 몰라.
0: 그렇구나. 나도 혼자라서 그 마음 잘 알아.
9: 정말? 우리 친구하자. 응? 너와 함께 있으면 재밌고 든든할 것 같아. 오늘부터 친구 1일.
0: 진짜로? 좋아.
10: 역시 자연에 존재하는 것엔 다 이유가 있어.
6: 응, 맞아. 폭탄 먼지벌레야, 방귀가 싫지 않지?
0: 당연하지. 나는 방귀를 끼는 내가 엄청 좋아.

0: 이어서 딩동댕 유치원이 방송됩니다.
1: 강철 소방대 파이어로버가 돌아왔다. 더 커진 위기, 다시 시작되는 재난. 이 안에 피닉스, 태호의 이카루스, 세나의 허큘리스, 새로운 멤버와 강력한 악당까지. 더 강해진 팀워크, 더 거대한 스케일. 강철 소방대 파이어로버 Z 많이 기대해주세요.

0: 얜 집 없어? 뚝딱뚝딱 아기 토끼지. 내가 뚝딱 예쁜 집 만들어줄게. 물통에 침대 이름표도 뚝딱. 여기가 아기 토끼지.
1: 새 집 생겨서 좋겠다.
2: 좋아 좋아.
0: 뚝딱뚝딱 아기 토끼지.
3: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4: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흡.
3: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4: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0: 얘들아 6살 캠프 갈 시간이야. 댕그보이스 출발.
1: 버스 출발.
2: 별아 같이 가.
1: 또 무슨 일이 생길까.
3: 또 무슨 도전을 해볼까.
1: 우리는 6살
4: 왜 자라지.
0: 출발.

0: 자, 지금부터 다시 종이 칠 때까지 모두 쉬는 시간.
1: 와!
0: 10분 동안 쉬었다가 우리 만들기 놀이 할 거야.
2: 저기, 김동생.
0: 어?
2: 쉬는 시간이니까. 화장실 다녀와도 되죠?
0: 그럼 얼른 다녀와.
2: 와, 정말 참느라고 혼났네. 저기 누구 나랑 같이 화장실 다녀올 사람?
3: 난 안 마려워.
4: 나도 완전 어지픈데.
5: 난 지금 안 마려워. 나중에 갈래.
2: 그럼 너희들 수업 시작하고 딴소리 하게 없기다. 급하다.
0: 얼른 다녀와.
6: 근데 있잖아, 쉬는 시간은 뭐 하는 시간이야?
7: 쉬는 시간? 응. 말 그대로 이렇게 푹 쉬는 시간이지.
6: 우와, 진짜? 그럼 있잖아, 저기 가서 장난감 갖고 놀아도 돼?
7: 그럼 쉬는 시간이니까. 난 푹 쉬면서 낮잠이나 자야지.
6: 우와, 신난다. 나랑 같이 놀 사람.
5: 나 뭐 하는 건데?
7: 우리 뭐 하고 놀까?
5: 우리 야. 저거 말하는 저거 인형 가지고 놀까?
8: 난 하늘이처럼 푹 쉬어야겠다. 별아, 너도 이렇게 해봐. 편하게 푹.
5: 공놀이 할래?
7: 오, 공놀이 좋지.
5: 자, 간다.
7: 슈.
9: 롯이 우수점에 탔다.
7: 와, 재밌겠다.
0: 시간이라고. 그래서 쉬기만 하면 안 되는데.
7: 와, 쉬는 시간 진짜 좋다. 이렇게 공놀이도 하고.
5: 우리 언니가 그러는데 초등학교에도 쉬는 시간이 있대.
7: 진짜? 그럼 나중에 학교 가도 맨날 이렇게 쉬는 거야?
5: 엥! 쉬는 시간에 친구들이랑 놀기도 하고 인형 가져간 거 보여주고 그랬대.
7: 우와! 쉬는 시간 진짜 좋다. 맨날 쉬는 시간만 있으면 좋겠다.

0: 이제 그만 쉬고 빨리 만들기 놀이 하고 싶다. 근데 내 색종이가 어디 갔지? 얘들아, 내 색종이 못 봤어? 이상하다. 어디로 간 거지?
1: 왜?
0: 아, 정말 시원하다.
2: 댕구, 화장실 잘 다녀왔어?
0: 네, 아주 훈련해요.
2: 자, 쉬는 시간 10분 끝. 모두 자기 자리에 똑바로 앉아보자. 뿅!
3: 쉬는 시간 벌써 다 끝난 거예요? 아직 다 못 놀았는데.
4: 맞아요. 더 놀고 싶은데. 아쉽다.
2: 얘들아, 10분 동안만 쉬기로 했잖아. 자, 이제 만들기 놀이할 시간이니까 다들 색종이 꺼내.
3: 네.
0: 저, 선생님. 저, 색종이가 어디 있는지 안 보여요.
4: 선생님! 저 목마른데 물 좀 마시고 와도 돼요?
5: 선생님, 전 화장실 갔다 올래요.
6: 선생님, 저는 조금 더 잘래요.
2: 잠깐만, 얘들아. 너희들 혹시 쉬는 시간이 뭐 하는 시간인지 알고 있어?
4: 저요! 말해. 장난감 갖고 노는 시간이야. 공놀이 하는 시간이요.
6: 이렇게 누워서 쉬기도 하고요.
4: 맞아.
2: 그래. 친구들하고 재밌게 놀고 또 푹 쉬기도 하고. 또 말해볼 친구?
0: 댕구요.
2: 댕구.
0: 쉬는 시간은 쉬하는 시간이죠. 저 방금 화장실 다녀왔거든요.
2: 맞아요. 댕구가 아주 잘 알고 있네.
3: 나도 화장실 가고 싶은데. 아까 댕구랑 같이 갔다 오고. 나도 그 말 들으니까 화장실 가고 싶어졌어.
2: 그랬어? 얘들아, 쉬는 시간은 친구들하고 재밌게 놀기도 하고, 맞아, 또 푹 쉬기도 하고.

0: 아들이랑 신나게 놀아도 되죠?
1: 그럼. 맞았어. 아유, 잘하네.
2: 난 쉬는 시간이라길래 그냥 푹 쉬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3: 해야 될 게 엄청 많네.
4: 근데 쉬는 시간 10분 동안 그걸 다 할 수 있을까?
3: 나는 다 못할 것 같아.
1: 그렇구나. 얘들아, 그러면 우리 한번 연습해 볼까? 자, 지금부터 10분 동안 쉬는 시간에 해야 할 일들에 도전해 보는 거야.
0: 오, 좋았어. 도전! 하자, 뿅!
5: 하자, 뿅!
1: 여기 시계가 보이지?
6: 네. 네.
1: 지금부터 요 시계가 울릴 때까지 쉬는 시간에 해야 할 일들을 먼저 다 하는 친구가 이기는 거야.
6: 네.
0: 바로, 바로. 쉬는 시간. 게임!
1: 자, 누가 먼저 도전해볼까?
7: 선생님! 저요!
1: 오, 재범이!
7: 선생님, 전 화장실 가고 싶어. 아니, 그 게임하고 싶어요.
1: 오, 그래, 그래. 좋아. 유비랑 세범이 앞으로 나와주세요.
0: 박세범 선수 대 최유비 선수.
1: 네.
0: 지금부터 쉬는 시간 게임. 하자, 뿅!
5: 세범이 화이팅! 유비야!
1: 자, 박세범 선수와 최유비 선수, 두 선수 모두 약간 긴장한 것 같죠?
0: 아무래도 화장실이 많이 급한 것 같은데요.
1: 네, 세범 선수와 유비 선수가 도전할 쉬는 시간 게임 어떤 미션들이 있을까요?
0: 네! 먼저 재빠르게 복도로 나가서 화장실에 한번 다녀오고 다시 교실로 돌아와서 공놀이를 세 번 한 다음에 물을 한 잔 마시고 준비물까지 꺼내면 미션 완료!
1: 와, 쉬는 시간에 해야 할 일들이 정말 많군요.
0: 그러니까 도전이죠.
1: 맞습니다. 자, 박세범 선수와 최유비 선수.
0: 과연 누가 이길 것인가?
1: 준비하시고
5: 출발!
1: 와, 두 선수 모두 아주 침착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0: 그렇죠. 아무리 급해도 복도에서는 절대로 뛰면 안 되는 거거든요.
1: 네. 두 선수 드디어 화장실에 도착했습니다.
0: 과연?
1: 거기 세범 선수 물은 잘 내렸나요?
0: 물 내리는 걸 깜빡했군요.
1: 변기를 사용한 후에는 물을 꼭 내려줘야죠.
0: 그렇다면 최유비 선수가 먼저 가나요?
1: 네, 물론 손은 씻었겠죠?
0: 손을 안 씻었네요.
1: 변기 사용 후에는 반드시 손을 씻어야 멋진 어린이죠. 자, 드디어 세범 선수와 유비 선수 다시 만났습니다.
0: 과연 누가 이길 것인가?
1: 유비 선수가 조금 빠른데요?
0: 우리 친구들 응원을 엄청 열심히 해주면 돼요.
1: 그런데 지금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0: 자, 공 세 번 뛰기. 과연 누가 먼저? 와, 세범 선수 공 세 번 뛰기 성공했습니다. 우리 유비 선수 빨리 서둘러야겠는데요.
1: 와! 네! 물도 한번 마셔주고.
0: 자,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는데요.
1: 네, 준비물만 꺼내면 되는데요.
0: 마지막까지 집중! 하자, 뿅! 하자, 뿅!
5: 잘한다! 잘한다!

0: 6시에 끝났네요.
1: 네.
0: 두 친구 모두 모두 잘했어요.
1: 네. 이번 게임은 무승부. 두 선수에게 모두 박수.
0: 쉬는 시간 게임 세범이랑 요비 모두 성공 했다봉
1: 쌍따봉 세범이랑 요비 쉬는 시간 게임 해보니까 어때?
2: 쉬는 시간 해야 할 일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1: 그치?
3: 맞아요. 화장실도 갔다 와야 하고.
1: 그래.
4: 준비물도 챙겨야 하고.
5: 네, 물도 마셔야 하고.
1: 그렇지.
5: 공놀이도 해야 되고요. 강.
1: 그래. 얘들아, 쉬는 시간에 푹 쉬는 것도 좋지만 다음 수업 시간을 더 재미있게 보내려면 해야 할 일들을 미리 해놓는 게 좋아. 미리 다음 수업을 준비한 다음에 쉬기도 하고 놀기도 하는 거야.
3: 그럼 전 쉬는 시간이라면 화장실부터 갔다 올래요.
1: 좋았어.
5: 나도. 저는 물도 미리 마시고요.
1: 그렇지.
4: 저는 준비물부터 미리 챙길래요.
5: 나도 준비 다 하고 나면 놀아도 되죠?
1: 그럼!
4: 좋아!
0: 우리 모두 쉬는 시간을 잘 보내자!
6: 아자! 뿅!
7: 아자!

0: 친구들, 오늘의 도전은?
1: 쉬는 시간을 잘 보내자. 아자, 뿅!
0: 네, 초등학교에 가면 수업 시간과 쉬는 시간이 나뉘어져 있어요. 탱구야, 화장실은 언제 가야 하지?
1: 쉬는 시간에 미리미리 다녀와야죠.
0: 그래, 맞았어. 쉬는 시간은 수업 시간보다 짧기 때문에 꼭 해야 할 일을 먼저 다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친구들이랑 노는 게 좋아.
1: 딩동쌤. 그런데 딩동쌤은 쉬는 시간에 뭐 하세요?
0: 딩동쌤은 화장실도 미리미리 다녀오고 또 다음 시간에 읽을 책도 미리미리 읽고 또 친구들이랑 어떤 얘기를 나눌까 미리미리 준비도 하고 바빠.
1: 그럼 선생님은 쉬는 시간에 안 놀아요?
0: 당연히 댕구하고도 놀아야지. 자, 우리 친구들도 모두 쉬는 시간을 알차게 보내보아요.
2: 아자, 뿅!

0: 더위 팔기.
1: 봄 햇살 너무 좋아.
2: 어? 나비다. 어? 이야!
1: 봄아, 이리 와. 앉아.
2: 응, 잡아. 오늘 진짜 따뜻하고 포근하다.
1: 기분 좋아.
3: 오늘 날씨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내가 딱 좋아하는 날씨야. 어? 선풍기? 오늘은 안 더우니까 이거 필요 없는데?
4: 곧 필요하게 될 거야. 이제 내가 세상을 엄청 덥게 만들 거니까.
3: 네? 아, 나 더위 많이 타는데. 아.
5: 허락되지 않은 자가 침입했습니다. 잠시 후 한글방의 문이 닫힙니다.
4: 미음, 어, 기역, 목, 지긋, 아, 다, 먹다. 더위를 먹다.
5: 문제 발생. 한글이 파괴되었습니다.
4: 이제 다들 더위를 먹게.
6: 핫!
7: 대한민국!
6: 한글이 또 파괴되었군.
8: 어서 출동하자. 좋아.
7: 좋아.
6: 오늘 파괴된 글자는 디귿과 이응이 들어간 글자. 어서 글자를 찾으세요.
2: 더워. 좀 전까지 따뜻했는데 왜 이렇게 더워진 거야? 몰라. 더우니까 열나고 몸이 이상해. 아야.
8: 자음아, 모음아, 왜 그래?
2: 너무 더워서 머리도 아프고 힘도 없어요. 어지러워.

0: 잠깐. 머리가 아프고 기운이 빠지고 땀나고 어지러운 증상. 이건 더위 먹은 증상이야.
1: 더위를 어떻게 먹어요?
0: 더위를 먹었다는 말은 더위 때문에 몸에 이상이 생겼다는 뜻이야.
2: 오늘 천지가 파괴한 글자는 디귿과 이응이 들어간 글자, 더위야.
1: 더위? 그래서 갑자기 더워졌구나.
3: 더위 글자에 먹다 마법을 건 것 같아.
1: 더위를 먹으니까 너무 힘들어요. 우리 빨리 한글세계로 가서 더위 글자를 찾아요.
4: 좋아.
1: 자음, 모음, 변신!

0: 내게도 너무 더워.
1: 아, 그러게. 어디 시원한 거 안 파나? 아, 어? 저기 봐. 디귿 이응이 있어.
0: 아, 저건 담요야. 아, 담요 보기만 해도 더워.
2: 어? 하늘에 해를 봐. 아, 뜨거운 해 속에 더위 글자가 숨어 있나 봐.
3: 더 펄펄 끓게 만들어 글자를 못 찾게 해주마. 이글이글 해가 이글이글 타오르다.

0: 여긴 너무 위험해. 시원한 계곡 같은 데로 옮기자.
1: 땀이 피오듯이 나와. 아, 이거. 고장 난 건가? 어부이.
2: 숨 쉬기도 힘들고 너무 어지러워.
0: 장마.
3: 장마, 정신 차려.
0: 여긴 너무 위험해. 시원한 계곡 같은 데로 옮기자.
1: 계곡?
4: 오늘은 절대 한글을 못 찾을 것이다. 그렇지, 개벽. 개벽?
2: 차음아, 정신이 좀 들어?
5: 좀 괜찮아진 것 같아.
1: 여긴 좀 낫긴한데 그래도 너무 더워. 누가 내 더위 좀 상했으면 좋겠다. 더위 팔아요.
2: 더위를 어떻게 팔아?
1: 더위도 팔거든.
6: 개벽 말이 맞아. 옛날에 더위 팔기라는 풍습이 있었어.
2: 정말요?
6: 응. 설날이 지나고.
1: 우와.
7: 어? 처음 보름달이 뜨는 정월 대보름날.
3: 개벽아!
7: 친구의 이름을 불러서.
1: 왜?
7: 친구가 대답하면
3: 네, 더위 살아.
7: 이렇게 말해서 친구에게 자기 더위를 팔 수 있었지. 그런데 친구가 이름을 불렀을 때
1: 자음아!
2: 내 더위 살아!
7: 이렇게 먼저 말하면 이름을 부른 친구가 오히려 더위를 사야 했대.

0: 그런 풍습이 있다니. 나도 천지한테 내 더위 팔고 싶다. 나도.
1: 나도. 나도. 어? 정말 팔 수 있지 않을까?
0: 어떻게요?
1: 먼저 마법진으로 정월 대보름의 보름달을 만드는 거야. 그리고 천지가 나타났을 때
2: 천지 대장님의 이름 부르기? 우와! 재밌겠다!
3: 자음아 모험아, 마법진을 부탁해.
4: 네!
0: 자음 마법진!
5: 모험 마법진!
3: 비읍, 오, 보
1: 미을, 으, 미음, 름
6: 디귿, 아, 미을, 달
7: 보름달!
3: 정월 대보름의 보름달!

0: 새벽 이 녀석은 어디로 간 거야?
1: 천지! 천지!
0: 왜 그러지?
2: 지금이야!
3: 내가 이 사람!
0: 뭐 하는 거야? 지금 나한테 더위를 탄 거야? 그건 그냥 풍습일 뿐. 갑자기 왜 이렇게 후덥지근하지? 벌써 더위를 먹었나? 너무 더워. 두고 보자. 아이야.
2: 천지한테 더위를 팔다니.
4: 내가 천지 대장님한테 무슨 짓을 한 거지?

0: 어는 내가 쓸게. 헷! 촛! 흉망치로, 어! 우리는 우리 둘이 힘을 합쳐야 해. 알았어. 흉망치! 백봉!
1: 합치시!
0: 우와, 이가 맞나? 위!
2: 모음아, 자음아, 어서 바르게 읽어줘.
3: 네! 디귿이 어를 만나 더! 융, 위, 위! 더 위!
4: 파괴된 한길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5: 할아버지!
6: 오, 그래, 자음이 모음이.
5: 할아버지는 정월 대보름에 더위 팔았어요?
6: 아니, 더위 안 팔았는데?
7: 우와, 그럼 할아버지 여름에 엄청 더우시겠다. 우린 더위 팔았는데.
5: 맞아, 아무리 더워도 이젠 끄떡 없어.
6: 아니, 그게 무슨 소린데?
5: 그런 게 있어요.
6: 뭐야, 뭐야. 간지럼 피우기 전에 어서 말해봐! 뭐야! 뭐야! 뭐야! 뭐야! 한글 과자로 어떤 글자를 만들까?
5: 더위!
6: 더위!

0: 와글와글 말랑말랑 쭈뚜루쭈뚜루 모치팻 하우스 엑소 말랑 모치팻 네이카
1: 브레이브 킹덤의 공중근위대 카본 스카이페리어 듬직한 승기 카본 제트밴더 용맹한 드론 카본 에어밴더 유쾌한 헬리콥터 카본 헬리밴더 밴더 삼총사 슬랩밴드 발사 차! 부드럽게 감기는 헬로카본 밴더 삼총사
2: 나오미 네 주인님
3: 제스처로 교감하고 기능을 코딩해요 내 말을 알아듣는 AI 로봇 나오미
2: I'm so happy to see you 3 더하기 8은 11 정답입니다
3: 똑똑한 AI 로봇 나오미 1&1
4: 크기가 마음대로 크마크마봉
5: 부메랑으로 유 우유 샷 핫 요 요리 핫핫샷 야 야구 핫 여 여우
6: 오 야
7: 야영사 훈련 중이구나
8: 야영사는 좋겠다 야, 여, 요, 유가 들어간 글자는 천지가 많이 파괴 안 하잖아
5: 좋은 건가?
8: 당연히 좋은 거지 부럽다
7: 그만 갈까? 훈련해?
8: 왜 벌써 가?
7: 빨리 와
5: 나도 글자를 더 많이 만들고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데 아쉬워
9: 무슨 소리 야영사의 활약상이 얼마나 대단한데요
5: 정말요? 감사해요 대왕별님
10: 우와 빵 맛있겠다 오, 근데 이게 더 크네 크기가 큰 빵은 아,
11: 내꺼
10: 맨날 큰 빵은 천지대장님이 먹고 난 맨날 작은 빵만 주고 너무해요 정말
11: 내 것도 더 크게 만들어주면 될 거 아니야
10: 어?
11: 거지다 빵이 거지다
10: 어? 오? 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11: 아! 어 크기라 좋은 생각이 떠오르는군
10: 아! 아!
12: 허락되지 않은 자가 침입했습니다 잠시 후 한글방의 문이 닫힙니다
11: 미음, 아, 마, 이응, 으, 미음, 음, 디귿, 에, 대, 릴, 오, 로, 마음대로, 크기가 마음대로
12: 문제 발생, 한글이 파괴되었습니다
11: 크기 글자를 파괴해 만든 장치 크기를 마음대로 바꾸는 흐마흐마봉이지
10: 우와 이게 대장님이 말씀하신 흐마흐마봉인가? 우와 우와
8: 야영사 아까는 내가 좀
9: 한글 용사 아이야
8: 대왕별님
9: 천지가 또 한글을 파괴했어요 지금 바로 출동해서 키읔과 기역이 들어간 글자를 찾으세요
13: 치유과 기억이 들어간 글자라면
8: 이번엔 야, 여, 요, 유가 들어가지 않을까? 시원한 물 마실 때 캬! 아니면 전원을 켜! 아니면 큐! 아니면 그 귀여울 때 내는 큐!
14: 이용사, 그만해.
8: 아니면
13: 코끼임! 코끼임은 잘 나온데? 아니면 큰 길!
7: 아, 커다란 길, 큰 길! 내가 큰 길로 나가볼게. 기엇!
10: 작다로 돌리고 쏘면 크기가 작아지지. 뿅! 크다로 돌리고 쏘면 크기가 커지지. 뿅!
7: 개벽?
10: 크기를 마음대로 크마크마봉. 한글을 파괴해서 만든 크마크마봉. 너무 좋아!
7: 크마크마봉? 아, 키우과 기억이 들어간 글자 크기였어. 크기 글자를 파괴해 이상한 무기를 만든 것 같아.
14: 크기?
7: 어서 이쪽으로 출동해.
14: 알았어, 아영사.
13: 어서 변신하자. 좋아. 자음 모음 변신.
10: 크기가 커져라. 뿅.
13: 이게 다 무슨 일이야?
7: 저 이상한 무기로 크기를 다 바꾸고 있어.
8: 이대로 놔두면 엄청난 혼란이 생길 거야.
14: 개벽이를 데리고 한글 세계로 이동하자.
7: 좋아.
10: 아, 누구야? 여긴 한글 세계? 아이야? 히.

0: 그 이상한 무기를 내놓으시지.
1: 이 재밌는 걸 내가 왜? 천지대장님! 대장님, 아이야가 크마크마봉 뺏으려고 해요.
2: 그럴 순 없지. 천지군.
0: 뿅망치.
1: 대장님. 그렇지. 이렇게 작다 돌려서 뿅.
3: 아유 선생님.
2: 잘했다 개벽.
0: 각오해라 천지 개벽. 태극 봉회.
1: 작아져라 뿅.
0: 어? 이용서, 너도?
3: 이용서님, 아용서님, 어디 계세요?
0: 우리 여기 있어! 여기! 여기야!
3: 마법진을 펼쳐서 크게 만들어드릴게요!
1: 그럴 수 있을까? 뿅!
3: 어떡해, 우리도 작아졌어.
0: 이제 야용사만 남았어.
4: 부메랑, 야!
1: 크기가 작아졌고.

0: 크기가 너무 커서 들 수가 없어.
1: 저런, 자기 무기인데도 들지를 못하다니.
2: 이제 네 친구들처럼 아주 작게 만들어주지. 야, 어? 뭐지? 갑자기 왜 커져? 어?
3: 저희가 마법진을 열어서 야용사님한테 커지다 마법을 썼어요.
0: 오, 고마워. 천지개벽 각오해.
2: 그럼 이 크마크마 복으로 제 작게 봐.
4: 야호!
3: 야용사님, 정말 대단했어요.
0: 뭘 이 정도 가지고.
5: 난 정말 감동했다고. 야용사 아니었으면 우리 모두 꼼짝없이 천지에게 당했을 거야.
6: 맞아, 잘했어 야용사. 자, 그럼 글자를 찾아볼까?
5: 나머지는 내가 쓸게. 태극봉으로 으! 어? 쭉! 한 번 더 태극봉으로 이! 어? 쭉!
0: 자음아 모음아, 어서 바르게 읽어줘.
3: 네! 키읔이 우를 만나 크! 기억이 이를 만나 기 크기.
7: 파괴된 항구를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0: 기대해줘 친구들. 보메랑 야! 하! 하!
1: 한글 과자로 어떤 글자를 만들까?
2: 크기!
1: 크기!

0: 이어서 모여라 딩동댕이 방송됩니다.
1: 말랑무즈팩 네이버! 말랑자를 넣고 쉐이커로 쉐킹! 몰드에 붓고 거는 게 콩! 무즈팩이 와글와글! 말랑

0: 잘 오셨습니다.
1: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흡.
0: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1: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2: 옥스포드 황.
0: 해보고
2: 주유소 사고 발세.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3: 탑승하세요.
2: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포드 황.
3: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번개별의 전설. 별을 모험하며 소중한 가치를 찾아낼 때 꿈은 이루어진다. 우주 탐험대는 과연 꿈을 이룰 것인가?

0: 나는 번개맨 번개 충전 번개 번개 번개 번개 번개 홈런 친구들 안녕. 자, 과연 오늘은 번개벨 우주탐험대가 어떤 소중한 가치를 찾을까요? 우리 친구들의 응원을 담아 우주탐험대 출발 준비됐나요?
1: 준비 완료!
0: 좋아, 그럼 꿈을 향하여 5, 4, 3, 2, 1 출발!

0: 향기, 이 색다른 느낌. 여긴 어떤 별이지?
1: 글쎄.

0: 우리들은 누구야?
1: 아, 우린 별을 찾아 탐험하는 누리!
2: 번개모!
3: 대대박사!
4: 뚝딱이!
5: 우주!
3: 와, 그런데 이렇게 큰 똥덩이는 처음 봐. 우와, 여기는 무슨 별이야?
0: 여기? 여긴 똥별이야. 똥별.
1: 뭐?
3: 똥별?
1: 똥별?
3: 어? 똥별이라고? 우와,
1: 완전 좋아.
3: 그럼 똥이란 똥은 다 있는 별인가?
0: 그렇지. 그럼 난 이만 갈게.
3: 어디 가? 가지 마. 같이 놀자.
6: 야, 똥구리. 너 때문에 똥 묻을 뻔했잖아. 저번에도 묻었었는데. 앞으로는 조심해.
0: 알겠어. 미안해. 조심할게.
6: 맨날 똥만 굴리고. 똥구리는 더러운 똥. 굴리대요, 굴리대요.
1: 야, 친구를 놀리면 어떡해.
3: 그럼, 그럼. 안 돼요, 안 돼.
7: 맞아. 친구 놀리지 마.
6: 너네가 뭔데?
1: 아, 빨리 똥구리한테 사과해.
3: 그래. 맞아.
6: 싫은데, 싫은데.
1: 아이고, 무서워.
0: 아, 누리야. 아, 딱. 괜찮아.
1: 응? 어? 괜찮아.
3: 괜찮아?
0: 응. 친구들이 나 놀리는 거 당연해.
1: 어? 아,

0: 그건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말씀.
1: 네.
0: 네. 봐봐, 이 새똥구리가 똥을 깨끗하게 잘 치워주는 덕분에 이 땅들도 건강해지고 꽃들도 예쁘게 피어난다는 말씀이지.
2: 뭐? 똥 덕분에 꽃이 자란다고?
0: 그러니까 그건 말이지.
2: 똥 말이게? 어, 똥이다!
0: 어? 똥이다!
2: 똥! 똥이야! 똥! 그럼 난 또 똥 치우러 가야겠다. 똥을 치우러.
3: 우리도 도와줄게.
0: 그래.
2: 뭐? 어, 그럼 너희한테 똥 묻을 텐데? 어?
0: 어? 어, 그럼 어떡하지? 어, 생각이 반짝! 자자, 그럼 이 장갑을 끼고 치우면 되지.
2: 그래, 그래.
0: 자자자. 받아요, 받아.
2: 좋겠다.
0: 장갑 끼고, 장갑 끼고.
2: 나는 장갑이 있으니까 괜찮아.
0: 그럼.
2: 자, 자, 준비하시고, 준비하시고.
0: 좋아, 좋아.
2: 자, 그럼 준비됐죠?

0: 최고 최고 최고.
1: 아, 내가 멋지다고? 아니야.
2: 아니긴. 네 덕분에 숲이 이렇게 깨끗해졌잖아.
0: 맞아 맞아. 자자 그러면 우리 저쪽도 치워보자고.
3: 좋아요.
4: 좋아요.
5: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0: 백성 퀴즈!
1: 똥에 걸려서, 똥에 걸려서, 똥에, 어? 아빠!
0: 아유, 우리 뚝딱이 똥치은이라고 수고가 많지요.
1: 그런데요, 똥별에는 누가 이렇게 똥을 많이 누는 걸까요?
0: 아유, 그건 아빠도 궁금해요. 그래서 오늘의 퀴즈, 누구의 똥일까요? 첫 번째 문제.
1: 어? 저 똥 내가 치운 똥인데?
0: 아, 바로 저건 누구의 똥일까요? 아하!
1: 아빠, 힌트, 힌트
0: 하나 줄까요? 사진 힌트 나와라, 얍!
1: 얍! 어? 저건 누구의 귀더라?
0: 뭐라고 큰 소리로! 와우, 토끼! 하하, 자, 그럼 정답!
1: 와, 토끼! 우와. 정답!
0: 너무 잘했어요! 자, 두 번째 문제.
1: 어? 저 똥도 아까 봤어요.
0: 저건 누구의 똥일까요?
1: 아빠, 아빠, 이번에도 힌트 좀 주세요.
0: 자, 알았어요. 자, 이번엔 귀를 쫑긋, 눈을 번쩍, 소리 힌트 나와라. 얍.
1: 어? 뭐? 네, 뭐라고요? 한번 더 큰 소리로!
0: 자, 과연 정답!
1: 음모, 소!
0: 정답! 잘했어요! 이렇게 해서 재미있는 우리 모두 함께한 알쏭!

0: 아, 잠깐만. 어? 뭐야? 왜 이렇게 깨끗해졌어?
1: 어, 그러게. 근데 어떻게 방해하겠다는 거야?
0: 그건 가시별 대장님이 알려주실 거야.
1: 아하.

0: 아, 잠깐만.
1: 근데 이게 뭐야?
0: 이건 가시똥이잖아.
1: 아니, 우리한테 똥을 왜 주신 거야?
0: 아, 그러니까 이거 더럽히니. 아, 진짜 이 똥을 뿌려서 똥별 숲을 더럽히라는 거 아니야?
1: 아, 똑똑해, 똑똑해.
0: 아, 당연하지. 어서 뿌려.
1: 내가?
0: 어.
1: 네가 뿌려.
0: 아, 네가 뿌려.
1: 아, 네가 뿌려.
0: 아, 네가 뿌려야지.
1: 아, 냄새나, 네가 뿌려.
0: 아, 그럼 네가 뿌려, 빨리.
2: 깔끔한 강단이는 더러운 게 너무 싫어. 조심, 조심. 어? 더러운 거 묻지 않게 조심.
0: 당당이?
1: 어?
0: 아차차.
1: 어? 어이. 아, 이야, 이거 우와. 엄청 재밌네.
0: 재밌어.
1: 아, 뿌려 뿌려.
3: 뭐가 그렇게 재밌어?
0: 이거 똥 뿌리는 거 진짜 재밌어.
3: 정말?
0: 뿌려.
3: 깔끔한 당당이는 더러운 건 딱 질색이야.
0: 깔끔한 너를 위해서 준비한 게 있지.
1: 바로 이 김치찌개. 이것만 있으면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잡아서 깨끗하게 던지면 아, 정말 재밌어.
3: 찌개? 와, 재밌겠다.
0: 자,
3: 이렇게 집어서
0: 그렇지. 오, 너무 재밌어. 뿌려.
4: 이 똥은 뭐지? 자, 보자. 오호, 가시가 있고. 오, 냄새도 심해. 어우, 처음 보는 똥인데.
5: 뭐지? 어, 정말? 이건 나도 처음 보는 똥이야. 이 똥 뭐야?
0: 그나저나 이 똥도 빨리 치우자.
5: 치우자.
0: 이게 뭐야? 똥이 또 생겼어. 점점 많아지고 있어.
6: 냄새도 심해.
5: 이게 뭐야?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이걸 언제 다 치워?

0: 이 똥, 네가 다 버린 거야?
1: 그게 실은 쟤들이 시켜서.
2: 와.
3: 와, 그걸 고자질하냐?
0: 아이차, 아이차.
3: 뭐 아무리 깨끗하게 청소를 해봐라.
0: 우리의 똥은 계속 나온다. 쭉.
3: 아, 진짜. 뿌려, 뿌려. 어? 뿌리자, 뿌려.
4: 아차차차 그만두지 못해.
0: 초강력 가시똥 슛.
3: 아, 진짜 아차차 안 되겠다. 막 던져.
0: 그래.
3: 야,
0: 가자라.
3: 가자라.
0: 대단해요.
3: 이럴 줄 알고 아주 특별한 똥도 준비했거든. 나와라.
0: 대왕 가시별 똥. 엄청 크지. 자, 대왕 가시별 똥. 받아라.
4: 어림없지?
3: 아, 이건 어렵겠지.
4: 가시별 에너지가.
3: 가시별 에너지가 나오고 있어.
5: 친구들, 우리 모두 같이 덩기맨에게 응원의 힘을 보내주세요.
4: 가시별 똥을 제거하려면 더 큰 똥이 필요한데.
0: 큰 똥이요? 번개미, 제가 엄청 큰, 엄청 큰 똥 만들어놨어요. 어? 저기, 저기요.
4: 그래, 저거면 되겠다. 친구들, 우리 다 같이 똥구리를 외치면서 힘차게 똥덩어리를 앞으로 보내주세요. 자, 모두 힘차게.
6: 똥구리! 똥구리!
4: 좋아요. 앞으로
6: 동태게 똥구리
3: 똥구리
0: 안돼 똥구리
3: 똥구리 안돼 됐어. 우리 친구들 힘내주세요.
1: 여기로
0: 똥구리 똥구리
3: 고마워.
0: 똥 굴려줘서 고마워.
4: 이쪽이야. 이쪽
3: 이쪽으로 있잖아.
4: 찌지야. 이 정도면 아주 충분해. 아차차차 각오해. 가시별 똥은 사라져라. 번개 파워.
0: 피해
3: 다. 다행이다.
1: 이 정도면 별거 아니지.
3: 맞아,
4: 그렇다면 한 번 더. 번개 파워.
7: 입에 들어간 것 같은데.
0: 아니, 안 되겠다. 도망쳐.
4: 가시별똥으로 더럽혀진 숲을 이제 깨끗하게 만들어볼까?
3: 네, 좋아요.
4: 숲은 깨끗해져라. 번개

0: 관계는 고마워요.
1: 고맙긴. 똥구리 너가 더 고맙지. 너가 매일매일 똥도 치우고 숲을 청소해 주었으니까.
0: 맞아 맞아.
2: 맞아. 내가 그것도 몰라서 미안해. 넌 정말 소중하고 특별한 아이야.
3: 맞아
0: 맞아 맞아.
3: 맞아 맞아. 최고
0: 멋지다고 내가.
1: 자 그럼 우린 이만 돌아가 볼까?
4: 아야야
0: 잠깐 벌써요? 아 잠깐만요. 어? 잠깐만.
3: 어? 우와. 어디 가는 거야?
0: 우와.
3: 이게 뭐야? 이게 뭐야?
0: 이거 내가 흙으로 빚어 빚어 굴려 굴려 만든 거야. 너희들을 위한 선물. 자, 받아.
1: 우와.
3: 야, 예쁘다.
0: 여기.
2: 잘 빚는구나.
5: 이야, 정말 솜씨가 좋다.
3: 똥구리, 넌 못하는 게 없구나.
0: 어? 맞아. 난 못하는 게 없는 특별한 새똥구리야.
1: 맞아.
3: 어? 어? 이건 자존감?
1: 그래. 우리 모두가 소중하고 특별하단 뜻이지.

0: 우리 친구들 하나하나가 모두 모두 소중하고 특별한 별이라는 거 절대 잊지 말아요.
1: 네.
0: 자, 그럼 우리 모두 씩씩하게 파워체조 함께 해요.

0: 이어서 나의 비밀 친구 해치가 방송됩니다.
1: 비밀 하나 말해줄까? 물속에 들어가면?